0: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오늘도 날씨부터 살피지 않을 수가 없네요. 충청과 전북, 전라남도 광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왔고 피해도 많았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이 더 덥겠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보됐습니다. 달력은 넘기셨습니까?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 그러게요. 9월 1일이네요. 자, 9월이다! 하고 소리내서 말하면 왠지 가을이 느껴지는데 아유, 가을은 언제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달력을 잠깐 보시면요. 7일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면서 푸른 하늘의 날이고요. 23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 이때부터는 이제 밤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25일 추석, 그 앞뒤로는 연휴. 아, 달력을 보니까 절기도 그렇고 9월에는 가을이 올 게 분명합니다.
0: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난과 재해, 높은 생활 물가와 주거비 문제, 가족의 건강과 취업과 입시 문제. 우리 앞에는 늘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또 새로운 달을 맞았으니까 다시금 마음을 잡고 어깨 펴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아가기로 합시다.
1: 네,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잘 감당하자고 다짐하면서 수해복구 작업에 애쓰시는 분들과 멀리 네팔을 비롯해서 어려움을 당한 지구촌 이웃도 기억하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0: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 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2: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4: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3: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4: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9월 11일과 18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방금 들으신 폰프리 특집 말씀드릴 때마다 찔려하시는 당당이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냐? 아우, 애들만 뭐라고 하기엔 나도 너무 폰을 들고 살아서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같이 들으면서 조금씩 바꿔가면 되죠, 뭐.
3: 그러면 되죠. 자, 9월 11일과 18일 금요일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시간에 2주에 걸쳐서 상담도 해드리고 해법도 찾아볼게요. 아이들과 함께 휴대폰 의존, 휴대폰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4: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당진시청, 우리ENL 하루틴, NH농협손해보험, 휴원스글로벌,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 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브람쌈마의자,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3: 아우, 저는 오늘 출근길이 어제보다 더 막혔어요.
4: 네, 그러셨어요?
3: 네, 비가 와서 길이 막힐수록 마음이 급할수록 으라차차차.
4: 그렇죠, 그렇죠.
3: 내 상체랑 하체가 분리하는 기분으로 위아래 쭉쭉 늘려주세요. 이어서 박수 5번 시작. 다시. 다시.
4: 아, 박자가 있어야 되는군요.
3: 시작. 어? 손바닥에 열기가 싹 돌잖아요. 더 열나게 손바닥을 비벼서는 예. 그 손의 온기로 얼굴 마사지, 볼살도 밀어서 올려주시고 턱살, 목주름도 한번 올려주시고 눈 주변 나도 모르게 찡그리고 있는 그 눈썹, 네, 광대뼈, 관자놀이도 꾹꾹 눌러서 부드럽게 마사지하시고 이왕이면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자고요.
4: 예,
3: 그럼 좋잖아요.
4: 요새 또 입꼬리를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중력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자꾸 입꼬리가 이렇게 밑으로
3: 내려오죠.
4: 예, 예. 위로 올려야지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자, 그리고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벌써 사연도 주셨습니다. 9월을 맞아서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새로 생긴 게시판이 있거든요.
3: 네.
4: 메일 코너 일반 사연 그 아래쪽에 살짝 넣어놨는데 네. 어떻게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네. 편지 아니고 쪽지. 뭔가 가벼운 느낌이죠. 여성시대에서 사연을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소개된 적도 없고 물론 사연을 써보지도 못하신 분들 야 이런 사연 써도 되나 보내도 되나 망설이고 있는 분들의 부담감을 줄여드리려고 만든 게시판이에요. 여성시대에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기가 죽는다 하시는 분들 요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4: 네. 그러니까 저희에게 말씀을 사연으로 길게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쪽지 느낌으로.
3: 아, 좋죠.
4: 네.
3: 간단하고.
4: 아, 간단하게. 이렇게 보내실 분들은 편지 아니고 쪽지예요. 아예 그 카테고리 이름이. 거기다가 이렇게 딱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사소한 어떤 이야기든 남겨주세요.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
3: 네.
4: 남겨주세요.
3: 방송 중에는 문자와 미니도 활짝 열려 있거든요.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오늘도 달달한 라떼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4: 저도 뭐 간단한 뭐 재밌는 얘기 예 소소한 얘기 나누자면 어제 제 그 둘째 아들이
3: 네네.
4: 학원을 갔다가 10시 넘어왔어요. 뭐 야식을 찾더라고요. 예,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때마침 또 야식이 궁금하여
3: 네?
4: 둘이서 야식을 시켜놓고 좀 마주 앉아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빠 저는 아빠를 아무래도 많이 닮은 것 같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형보다 아빠 얼굴을 더 많이 많이 닮았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 친구들이 아빠를 안 돼.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안

0: 안경을 벗으면 친구들이 어이구 김일중님 안녕하세요. 자기한테 인사를 한다는.
1: 어, 그렇게 비슷해요.
0: 그래 야 너 아빠 어렸을 때랑 많이 닮았어. 야,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1: 아 좋죠. 예. 네.
0: 그런 얘기를 또 둘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나눴네요.
1: 어머 쪽지 게시판에 이미 사연을 올리신 분이 계셔. 서진이님.
0: 네.
1: 소개 좀 해주세요.
0: 저는 여름 내내 너무 더워서 질끈 머리를 묶고 다니다가 날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단발 펌으로 잘랐죠. 나름 마음에 들어서 콧노래를 부르고 집에 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뭐야 엄마 머리에 왜 삼각김밥을 얹고 왔어? 옆에 있던 초삼 딸은 엄마 오징어 같아 하는 거 있죠. 저 마상 입었어요. 유유.
1: 아니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0: 단발 펌으로 잘랐는데 뭔가 그렇게 머리를 단발로 해서 펌까지 했으니까 조금 부풀었겠죠, 그죠?
1: 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0: 예예 예, 예.
1: 네.
0: 어.
1: 아 삼각김밥 모양. 알겠어.
0: 예, 그래. 고2 아들은 뭐 그렇다죠. 초삼 딸이 엄마 오징어 같다.
1: 아 머리 모양이 아래쪽은 좀 널찍하니 부풀어 있고 정수리는 좀 납작하셨구나.
0: 네네. 뒤쪽을 이렇게 좀 볼륨을 넣으셨겠죠.
1: 그러셨겠지.
0: 네. 아니야 지금 뭐 첫날이라 그래. 자리 잡고 그러면 예쁠 거야.
1: 아 한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러워져요.
0: 자연스럽게 이제 네. 볼륨감 살아납니다. 예 아이들이 귀엽네. 말하는 게 귀엽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1: 어쨌는지도 하나도 눈치 못 채고
0: 엄마가 머리를 잘랐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오징어가.
1: 아니 그 말에는 그렇진 않아.
0: 또 그건 아닌가요?
1: 그렇지 오징어는 아니야.
0: 저희가 달달한 라떼 보내드릴게요. 요거 애들 주지 말고 애들 앞에 딱 앉혀놓고 혼자서만 이렇게 쭉 마시기 바랍니다.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사연도 어머 아들 얘기입니다. 내신 상관없이 우리 아들 연대 가나
1: 오
0: 해주셨는데요. 호호맘 안미영님 경남 진주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18살, 15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 이름이 준호와 건호라서 그래서 호호맘이에요. 아, 준호, 건호. 저희 집에는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체육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바로 18살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집 큰아이입니다. 키 186cm에 뽀얀 피부, 준수한 외모를 자랑하는 저희 부부의 자신감인 아들이죠. 누구 닮았어요? 그래서 이 외모는 예체능에 재능을 보이며 초중고 체육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에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 바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신 등급이 아주 높진 않거든요. 때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첫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서울 구경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걱정이 되었지만 처음으로 친구들과 간다고 하니까 흔쾌히 보내주었어요. 진주에서 서울까지는 고속버스로 거의 4시간 거리. 금요일 자정에 출발하는 버스니 토요일 새벽 0시 버스죠. 서울에 도착하니 새벽 3시 30분. 첫 지하철 운행까지는 2시간가량이 남았죠. 서울에 처음 가보는 친구도 있고 우리 아이는 몇 번 가봤다고 약간의 책임감을 가지고 호기롭게 친구들을 리드해서 갔는데 이런 지하철에서 갑자기 배가 요동치더랍니다.
1: 아우.
0: 이 긴장을 하면 배가 아픈 아이인데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책임감으로 배가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는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다음 역에서 얼른 내려 화장실이 있는 건물을 찾으러 지상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지하철역에도 화장실이 있다는 걸 아유 지하철이 없는 진주의 아이들은 몰랐나 봅니다. 아무튼 앞서 뛰던 친구가 뒤따라오던 저희 아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답니다.
1: 친구야 어디 화장실로 가야 되노?
0: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 아 몰라 그냥 연대 가자. 연대.
0: 아 그 연대. 여기서 연대는 우리가 아는 그 대학이 아니라 문연대, 문연고를 사투리 억양으로 말한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화장실 연대를 찾았고 광화문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차도 마시고 했다더군요. 에이 뭐 연대 못 가면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크고 있어.

0: 된 거죠. 아, 저희 아이는 미대를 목표로 열심히 그림 공부도 시작했고 얼마 전에는 학교 선도위원으로 임원 임명장도 받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도 곧잘하고 그림에도 재능이 넘치는 우리 큰아들. 정의롭고 건강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만하면 자랑할 만하죠? 아유, 그럼요. 그럼요. 멋진 아들이네. 예, 이제 나중에 미대 오빠 되는 거야?
1: 그렇죠.
2: 미대 오빠 되는 거야.
0: 미대 오빠. 예. 그 지통이라고 그러나 옆에 이런 거 이렇게 화살통 같은.
2: 아, 네, 네, 네. 화살통 같은 거.
0: 메고 이렇게 네. 앉아 가지고.
2: 야.
0: 야, 아니 얘 체능적으로 재능 넘치는 거 훨씬 훌륭하죠, 진짜.
2: 그렇죠.
0: 아니, 물론 뭐 공부 쪽도 잘하면 좋지만.
2: 아니 뭐 아무 쪽이나 하여튼 자기가 즐겁게 잘하는 쪽으로.
0: 끼가 있는 쪽이 진짜 훌륭한 거지.
2: 네. 2892님 연대. 크크. 뭔 연대?
0: 그래요.
2: 네, 저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아요. 아이고 귀여운 조카. 꼭 미대 가길 이모가 바래. 그러니까. 그러셨어.
0: 이제 미대 가야지 미대.
2: 네.
0: 미대가 미대.
2: 미대. 네. 지하철에도 지하철 역사 안에도 화장실이 있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또 웬만하면 커피숍이 뭐 거의 한두 집 걸러 있으니까 거기 가도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맞아. 우리나라는 외국같이 화장실 인심이 아주 야박하진 않거든요.
0: 돈 내고 쓰는 것들 많죠.
2: 돈 내고 쓰는 것도 많고 함부로 저기 외부 사람한테 오픈 안 하죠. 못 쓴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0: 네.
2: 왜냐하면 혹시 거기서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가게가 온통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0: 네, 네.
2: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0: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게
2: 우리나라가 훨씬 네. 네
0: 그러니까 문연대 문연대로 가면 돼요.
2: 네.
0: 사사이로님이 예. 어머 아들 자랑 돈 내셔야겠네요. 부럽네요. 이렇게 하셨어요.
2: 왜? 아들 자랑하실 만하네. 일단 우리 부부의 뭐 훈장이라고 진짜... 자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외모도 그렇고 막 보기만 해도 흐뭇하신 거야.
0: 그래.
2: 그렇지 18살 키 186cm의 뽀얀 피부 준수한 외모.
0: 야, 그러니까 아마 부부가 서로가 나 닮았다고 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남미형님 남편분을 비롯해서.
2: 5054님이 지나가는 미대 오빠였던 당당이입니다.
0: 오, 네.
2: 지금은 제과업하고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2: 네, 1호 학번들 파이팅.
0: 1호 학번이신가 보다.
2: 네.
0: 예.
2: 그럼 뭐야?
0: 1915년은 아니지.
2: 1915년 아니고 2015년.
0: 2015년.
2: 아 지금 그러니까 뭐.
0: 야 1호 학번 아유 한참 후배네.
2: 당연하지.
0: 예.
2: 70학번이야.
0: 어우 선배님.
2: 뭐야? 뭐 나이가 뭐야? 나이가 제세야?
0: 가만 있어. 올해는 26학번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0: 아니지 27학번이지.
2: 27학번이지.
0: 야.
2: 아이고 1호 학번 와 몇 살? 네.
0: 글쎄 한 94년생 정도 되려나요? 자 이렇게 호호맘 안미영님 덕분에 지금 예, 아들 자랑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들 뺨치게 나도 오늘 자랑할 거 있다. 꼭 뭐 자식 자랑 아니어도 돼요. 뭐든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 동안 보내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달달한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줄 자랑 보내주시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죠. 홍진영의 엄지척.

0: 자, 엄지척 해드릴 여러분들의 자랑 받아보겠습니다. 4046님, 우리 집 강아지 덕구가요. 드디어 V를 완벽 습득했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아, 이거 V 하면 거기 이렇게 탁,
1: 턱,
0: 이렇게
1: 턱을 걸치는
0: 되는 거. 거죠?
1: 이렇게, 예. 오, 8613님, 저 힘이 엄청 세요. 혼자 생수통 갈던 여자입니다. 우와. 생수통 무게가 20kg 되나요?
0: 어, 그렇게. 20, 꽤 무겁던데.
1: 20리터 되지 않을까요?
0: 네네. 오, 힘세시다.
1: 야, 씩씩하시다.
0: 네. 홍성현님, 저는 1년에 책을 200권 정도 읽어요. 책사랑 자랑합니다. 창피하지만 자랑할 게 없어서. 와, 이게 뭐가 창피한데?
1: 이게 200권. 왜 창피해요? 200권이면 대단한 독서광이시네.
0: 진짜. 홍성현.
1: 야, 진짜 우리 여성시대 당당이 분 중에는 너무 엄청난 분들이 많으셔. 최영희님, 늦둥이 우리 아들은 제가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 저를 침대에 누우라 하고는 다리를 꾹꾹꾹 마사지 해줍니다. 그 마음만 받아도 시원합니다.
0: 어유, 우리 늦둥이. 우리 막둥이. 이렇게 예뻐 그래. 아유, 다리 마사지를 엄마를 항상. 참. 조중결님은, 저는 친구들 중에 모발이 제일 많아요. 모발, 모발. 50대 넘으니 모인가 하면 다들 모발이 가난한데 저는 아직도 모발 부자라 흐뭇합니다. 어, 이것도 자부심이
1: 오늘 자랑 중에 최고인데요.
0: 아, 그러게요.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당당이님들 여쭤봅니다. 지하철이나 건물에서 에스컬레이터 타실 때 어떻게 하세요? 오른쪽에 서서 그 비워둔 왼쪽으로 바쁜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게 하십니까? 우리 형님들과 아우님들의 배려심이 정말 아... 아니면 이렇게 두 사람이 설 수 있는 폭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두 줄로 서는 게 맞아 하면서 두 줄로 칸을 꽉 채워서 타십니까? 그때는 물론 뒤에서 비켜달라고 하거나 앞으로 빨리 가라는 뒷사람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한 줄로 서서 갈 것인가? 두 줄로 서서 갈 것인가? 사실 90년대부터 한 줄로 서라는 계몽이 있었고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요. 그 후에는 안전이 강조되면서 한 줄로 서라는 말은 사라졌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쟁이 있어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7개 도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줄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이용한다가 49.9%, 한쪽에 서고 다른 한쪽으로 걷는다는 답은 50.1%로 나타났습니다. 우와! 49.9 대 50.1, 정말 팽팽하죠? 막상막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공개

넓게는 우리의 9월이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질서 있게 이어지길 바라면서, 또 그러나 융통성과 유연성도 잃지 않길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이적에 같이 걸을까 였습니다.
1: 가을 장마가 끝나면 같이 걷기 딱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네. 근데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화두를 좀 던졌습니다.
1: 저는 한 줄.
0: 한 줄이 맞다고 보세요?
1: 아니 맞다가 아니라 그냥 아. 한 줄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네. 그래서 한 칸이 왼쪽에 남으면 뭐 하여튼 누군가 바쁜 분이 가시든가.
0: 네. 올라갈 수도
1: 그냥
0: 있고.
1: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자동으로 자동 반사처럼.
0: 맞아요. 그래서 좀 무의식적으로 저희도 그냥 오른쪽에 서서
1: 네, 오른쪽으로 몰아서 서줘요.
0: 서서 올라가는데 네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문제 의식이 나오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서니까 계속 자도 그 고장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네네. 네.
1: 83535님이 저는 두 줄이 꽉 차 있으면 일단 답답해요. 아까 사연처럼 급해서 연대 연대 문 연대 찾는 사람도 있을 테니 한 줄 비워두는 건 어떨까요? 네, 화장실 연대
0: 아까 찾듯이
1: 네. 네
0: 그러게요. 급한 사람은 왼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비워두는 것도 괜찮다. 0622님 저도 한 줄 서기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나서 두 줄 서기로 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1: 아 그렇구나.
0: 저는 탈 때마다 적당히 눈치 봐서 한 줄로 섰다가 두 줄로 섰다가 하는 것 같아요. 이 군중 심리를 따른달까요?
1: 네.
0: 그래 이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 같아요. 예, 저도 일행이 있으면 두 줄로 이렇게 같이 서요, 실은. 예, 그랬다가 뭐 뒤에 누가 좀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한쪽으로 좀 비켜주고.
1: 오, 한 줄 서기를 하면 에스컬레이터 자주 고장이 나는군요. 그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0: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무게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1: 아, 그렇죠.
0: 그
1: 당연하지.
0: 수많은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만 서 있으니까.
1: 당연하지. 네.
0: 네. 근데 요게 또 저 게시판의 분위기를 보니까 동네 분위기와. 네.

0: 9181님, 저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그렇게 합니다.
1: 그렇죠?
0: 그쪽으로 한 표 던진다 그러셨어.
1: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 전문가들까지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0: 네.
1: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0: 그렇게
1: 공개 토론회를 열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0: 네.
1: 네.
0: 그것도 필요해요. 살면서 그 유연함.
1: 맞아요.
0: 자, 이번에는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의 최정아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여성시대 당당이님들. 감 잡을 수 없는 날씨는 변덕스럽게 비를 마구 쏟아붓다가 어느새 아무 일 없다는 듯 맑은 하늘을 뽀얗게 비춰줍니다. 하루하루가 더딘 요즘입니다. 큰아들이 신병훈련소에 가고 시간은 예전처럼 로켓 버전이 아닌 아이들이 방학 후 개학을 하는 일주일처럼 더디게 흐르고 있습니다. 주책맞게 눈물만 흘리던 엄마였던 나는 이제 조금씩 일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지만 누구보다 나를 걱정하는 진심이 느껴져 감동을 받았죠. 큰아들의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날 무렵 첫 번째 전화를 받았답니다. 요즘은 신병 교육 때도 휴일에 전화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네요. 비록 한 시간씩이지만요.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리면서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씩씩하게 전화를 받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아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묻고 아들에게 어른처럼 보이려고 했는데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목이 메였습니다. 눈시울이 따뜻해짐을 느꼈으며 손이 잡초처럼 떨렸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고 끊는 순간까지 애써 목소리에서 힘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들도 알았겠죠. 엄마의 어색한 목소리를요. 저도 알았습니다. 아들이 필사적으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어색했으니까요. 그렇게 첫 통화를 하고 며칠 후 집 앞에 놓여 있었을 일명 눈물 박스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둘째와 막내는 눈물 박스를 보면 한없이 눈물만 흘릴 엄마를 걱정해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박스를 오픈해서 옷들은 세탁기에 신발은 신발장에 그리고 편지는 화장대 위에 모두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미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온통 군대 가는 자신보다 가족 걱정뿐이었어요. 엄마가 고생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는 아들의 편지에 한참을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함께 오열하다시피 했네요. 군대 가는 자기 몸이나 챙기지 사회에 남아있는 엄마를 걱정해 군대 가기도 전에도 나의 지인들에게 엄마를 부탁한다는 인사를 했다고 지인들로부터 철든 아들 군대 가도 잘하겠다고 걱정 말라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에 간 큰아들, 남아있는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까지. 저는 우리 삼남매보다 덜 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엄마였습니다. 혼자라는 공간에 있는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큰아들의 입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의 끈끈함과 나를 위한 배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저는 맞벌이에 살림에 육아까지 모두 내 몫이라 생각하며 불평이 있어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과 남편은 항상 배려라는 굴레에서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오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더 열심히 조잘거렸던 11살짜리 막내딸과 형에 대한 우애가 남달랐던 12살 둘째는 형이 보고 싶고 눈물이 나도 꾹 참으며 엄마는 자기가 지켜준다고 다 컸다. 예전보다 모든 일에 더 열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묵묵히 나의 울타리가 되어 울면 우는 대로 우울해하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쉴 수 있게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눈물 박스를 받은 후 아들의 전화를 받는 날은 좀 더 씩씩해졌습니다.

0: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들과 짧은 이별의 시간을 인정하게 되었고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그리움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아있는 우리 둘째와 막내에게 웃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써 3주가 되어갑니다. 이제 2주 정도만 기다리면 아들의 수료식이 있어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동생들은 요즘 수료식 때 펜션을 가자고 하기도 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군대밥 아닌 멋진 식사를 하자고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계획을 이야기하며 자기들끼리 소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들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이들처럼 해야겠습니다. 주책스럽지 않게 아들에게 엄마 걱정 따위는 하지도 말고 군생활 지혜롭게 또 당당하게 할 수 있게 책임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품 안에 자식으로 20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더 넓은 창공으로 보내야 했던 저는 말로만 어른처럼 행동해야지 했지만 정작 스스로는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공으로 날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응원해야 하는 엄마가 더 나약한 모습을 보여 날아가는 아들의 날개를 멈추게 한 건 아닌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아마 수료식 날도 울겠지만 그건 대견스러운 아들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독수리처럼 드넓은 창공에서 비행을 시작하는 큰아들에 대한 벅찬 희망이 품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1: 야, 우리 최종환님, 우리 큰아들은 거의 남친의 느낌이다.
0: 그런데요? 그죠? 남친인데?
1: 네. 네. 특히 이게 둘째, 셋째하고 첫째하고 좀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0: 그렇죠. 터울이 좀 지죠.
1: 네. 아직은 꼬맹이들이야. 11살, 12살이면.
0: 11살, 12살. 그래도 네. 뭐 엄마 어떻게 좀 우울하지 않게 하려고 나름대로.
1: 야, 그러니까 그
0: 좀 신경도 쓰고.
1: 형한테 온 눈물 그 박스를
0: 미리 풀어서.
1: 미리 풀어서 또.
0: 오, 그거 뜯다가 엄마가 또 얼마나 울까 싶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했네요. 그죠?
1: 그게요. 예.
0: 참, 그래. 애들이 어느새 다 커갖고 이렇게 엄마의 슬픔을 미리 헤아렸어.
1: 진짜.
0: 그것도 기특하고.
1: 예, 네. 속도 깊지. 근데 우리 첫째 또 잘 적응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0: 네. 그럼요.
1: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이렇게 애틋하게 예, 우리 아들 아우 뭐 군대 가면 어떻게 했는데 한 상병쯤 되니까 이제 집 비우시고 저기 놀러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열쇠 저 화분 밑에 놨어. 엄마 밖이야. 놀다가 들어가. 뭐 그렇게 됩니다. 자, 5275님이 막내가 군대 가면 엄마들도 덤덤합니다. 휴가 나가도 왔냐? 이 정도요. 그래, 이게 또 첫째라서 더 이렇게 네, 애틋하게
0: 그럴 수 있죠. 네. 전다은님, 신병 교육대 4주차. 우리 아들은 화장실을 못 가서 의무대에 갔대요. 병원 3주차에도 그게 안 나온다고 힘들어해서
1: 아이고.
0: 제가 미칠 지경이네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들 눈물 박스엔 편지 한 통 없어요. 이놈 시끼. 저는 맨날 편지 쓰고 응원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 답을 안 해요.
1: 아이고야 이런.
0: 아니 이런 변비가 가능한가요?
1: 이게 좀 환경이 바뀌고 계속 긴장하고 이러니까 원활하게 지금. 예,
0: 아니 원활 정도도 이게 7주차 못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나요? 보세요. 신병 교육대 4주차. 화장실 못 가서 의무대에 갔는데 의무대에서 3주차에도 또 안 나오고.
1: 아마 이게 총 7주차라기보다는.
0: 그러니까 입대 4주차인데 일주일 네. 만에 병원을 간 거죠.
1: 뭐
0: 그래서 지금 한 달째 엄마는 정말 미칠 지경이고 아들은 답이 없고.
1: 아들도 나름대로 미칠 지경이고.
0: 얼마나 힘들겠어요.
1: 이 변비 때문에.
0: 오, 이거 참.
1: 네네.
0: 보통 아유. 힘든 일이 아닌데.
1: 그래도 어쨌든 의무대 갔으니까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올 테고.
0: 어후, 세상에.
1: 네. 요즘에도 그거 하나 이렇게 훈련 받다가 다 전방에 엄마를 3초간 외칩니다. 엄마! 막 이제 막 눈물이 막.
0: 아, 그래요?
1: 이름만 외쳐도 그냥 엄마라고만 불러도 그냥. 예.
0: 어머니 안 하고 엄마 해요?
1: 어머니였나? 아, 참. 전방에 힘찬 함성. 3초간 발사. 광고! 모든 인생

0: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B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TB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6: 당신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가
2: 우리 아유, 아들들의 네. 화장실 특집인가.
3: 아니 진짜 합니다. 그러네.
2: 네. 해서 2부 끝곡도요. 넥스트의 힘을 내 용처. 자, 누굴 위한 노래인지 아시겠죠?
3: 아시겠죠? 네. 예. 응가 못하고 있는 전다은님 아드님 힘내시고 10시 5분에 보라 켜고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집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지금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

0: 총 해외 긴급 구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해외 긴급 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되며 오늘 밤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물러났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힌 이유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자 유학생을 살해한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간 홈페이지에 정창성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게시합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대 중국인 여자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켈리 맥케이그 국장이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가 진행한 화상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를 도출할 경우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냐는 백악관의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백악관의 질의에 6.25 전쟁 도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 관련된 행정부 기관에 질의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네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지휘 통제 체계 중 하나인 고속 상황 전파 체계를 비롯한 여러 정보 통신 시스템에 또다시 장애가 발생해 1시간 가까이 가동이 멈췄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부터 1시 50분쯤까지 국방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군 정보통신체계 일부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 경기, 남서부, 충남 북부는 최대 60mm, 서울, 강원, 충청권은 5에서 40mm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원전은 날씨 변수에서 자유로울까요?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던 올 여름 유럽 지역의 많은 원전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찬물로 식혀야 하는데 강물이 마르거나 수온이 높아서 냉각수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렇듯 원전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0: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서함입니다.
1: TV보다 고마운 선물을 받았어요.
0: 고마운 선물 뭘까요? 오늘 사서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2: 저는 안양에 가는 주부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TV가 20년 만에 교체를 하게 됐어요. 작은 딸이 선물해줘서요.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딱딱한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려요. 저는 글솜씨는 없어도 목소리는 좀 하고 싶어서 문자를 드렸거든요. 배달하신 두 분 너무너무 고마웠고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아, 노래는 참 뽀송하니 좋네요.
1: 네.
0: 예,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행 스케치의 목소리도 종종 들렸습니다.
1: 네, 네.
0: 네.
1: 아우, 3467님이 그분들도 아시면 참 뿌듯하시겠어요. 새 TV 축하드려요. 그 TV를 설치해 주러 오신 그
0: 설치 기사님들이.
1: 두 분의 젊은이들한테 네. 감동을 받으셨어.
0: 그러니까 정말
1: 어떻게나 친절한지
0: 잘해주셨나 봐요.
1: 네.
0: 우리 당당이님이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슬쩍 우리 작은 딸이 선물해준 TV.
1: 그러니까 작은 따님 네. 자랑이죠.
0: 그렇죠.
1: 그건 다 눈치챘죠. 우리 다. 네.
0: 그렇지만 그걸 또 설치해주러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친절해서
1: 싹싹하고 친절한
0: 감동을 받으셨다는
1: 그렇죠.
0: 말씀.
1: 네. 그런데 오늘 음성 보내주신 이 당당이님이 성함과 연락처 아무것도 남겨놓질 않으셨어요.
0: 네.
1: 그걸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네.
1: 지금 기다리고 듣고 있겠습니다.
0: 네. 문자나 미니로 저예요 이렇게 남겨주세요.
1: 알려주세요. 네.
0: 자, 02789의 천사, 02789의 1004번 열린 사서함의 음성 남겨주실 때 띠리링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나서 꼭 성함이랑 연락처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편집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가지 않으니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쭉 하시고.

0: 하시고
1: 네.
0: 제 이름은 뭐고요? 제 연락처는 010 이렇게 해요. 이렇게 꼭 말씀 남겨주세요.
1: 네.
0: 자, 문자나 미니로 꼭 연락처 남겨주시면 바삭한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담당님.
1: 잠시 후 3, 4부에는 매달 우리의 호르몬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요.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연 팀앱 대리, 데이펙,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안 터지는 맥스부탄, 롯데렌탈, 노무법인 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과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번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니까 이제 슬슬 나도 살 좀 빼고 운동도 좀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2: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라디오 주치, 오늘은 가을 다이어트와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월간 호르몬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기내과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호르몬 마이스트로 안철우입니다.
2: 네. 호르몬 마이스트.
1: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3: 예, 네, 잘 지냈습니다.
2: 우리 호마 줄여서 호마. 예, 우리 선생님.
3: 그 사이에 뭐 휴가도 갔다 왔고요.
1: 아, 그러셨구나. 예,
3: 학회가 있어가지고 미국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1: 오, 네, 그러셨구나.
2: 예, 예. 한 달을 아주 알차게 보내셨네요.
1: 네네. 그러시네.
2: 예, 예. 아, 근데 저희 아까 앞에서 소개한 사연 중에 네네. 지금 입대를 하고 4주째 화장실을 못 간다는 아들이 있었어요.
3: 네네.
2: 그래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최태영 님이, 교수님 그 변비에도 호르몬이 역할을 하나요?
1: 네, 그렇죠. 궁금하다는 분이
3: 이제
1: 계세요.
3: 우리가 GLP-1 호르몬이라고 요즘 위고비 마흔자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3: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GLP-1 호르몬이 식욕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어떤 이 장이나 이런 그 소장,
1: 네.
3: 소화기관의 운동, 위의 운동, 배추 이런 것들 그 억제하기 때문에
2: 예.
3: 변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2: 세크레틴.
3: 이런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소화액의 분비를 따가 시키는 호르몬이 있기는 하지만 되게 또 이런 것들이 또 위장관 운동에 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변비에도 호르몬이 역할을 합니다.
2: 그래요?
3: 네.
2: 그럼 자른 호르몬이나 이런 걸 좀 잘 챙기면은 변비도 해결될까요?
3: 어, 그럼요. 그리고 또
1: 아하,
3: 이제 이
1: 그렇구나.
3: 변비에서도 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2: 네.
3: 변비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2: 변비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뭐라고요?
3: 아까 얘기했던 이제 GLP-1 호르몬 같은 것들 조절을 잘하고
2: 아,
3: 세크레틴 호르몬 같은 거 조절을 잘하고 하면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조절을 다 잘한다는 게

0: 그러니까 예. 그 언제 어떻게 그 호르몬이 예, 나오는지 그
1: 장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미생물들이 있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프레바이오틱스.
0: 프로바이오틱스.
1: 우리가 이제 네.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네네. 나의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것,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되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겠죠. 그리고 네. 또 이제 내 몸속에 있는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갖다가 해칠 수 있는 약이나 항생제 같은 것들을 좀 덜 먹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변비에 관여되는 호르몬들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2: 네, 그러니까 아하, 채소 네. 잘 드시고 예, 너무 건빵 예, 많이 드시지 마시고 군대 간 우리 아들. 예. 자, 최은숙님이 또 네. 인사 나눠주십니다. 호르몬 교수님 반갑습니다. 계절이 변하면 몸 속에 어느 호르몬이 가장 바빠지나요? 아셨어요?
1: 호르몬의 종류가 최은숙님이 아시다시피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어떤 뭐 세로토닌 호르몬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일조량이 많아지면 또 일조량이 떨어지면 또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울에 잠이 많아지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몸속에 다양한 호르몬들이 변화하고 그런 호르몬 때문에 이제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상태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2: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9월을 맞이했고 네네. 실은 8월달 복습을 좀 하자면 네네. 네, 8월의 호르몬으로 엔도르핀을 추천을 해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0: 엔도르핀. 네. 네. 네.
2: 그때 이제 세 가지 챌린지도 숙제로 내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0: 네. 하루 20분 즐겁게 움직이자. 하루 10분 다른 누구와 함께 웃자. 하루 30분 완전히 쉬자.
1: 네네.
0: 네. 그래서
2: 은근히 어려운 숙제예요.
0: 사실
2: 예,
0: 쉽지는 쉽지 않아요. 예. 쉽진 않습니다.
2: 잘 지키셨어.
0: 10분, 20분, 30분. 누군가와 함께 웃는 거는 좀 한 것 같아요.
2: 네, 네. 네. 네. 그래도 덕분에 우리는 아침에야 이렇게 여성시대 하면서 예, 예.
0: 많이 웃어요.
2: 맞아요. 예.
0: 그런데 운동을 시작했는데 즐겁게 움직이진 않아요. 아니, 그렇게 안 돼요.
2: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0: 뭐 이러면서 하고 있죠.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2: 확실히 네. 쉽지 않은 숙제인데 우리 호마 우리 선생님은 하셨습니까?
1: 아, 저도 이제 제가 그때 웃, 쉼 그래서
0: 네, 웃, 쉼.
1: 움직이고 웃고 쉬자. 그렇게 네. 이제 제가 세 글자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움직이고 또 네. 이제 자기한테 맞는 움직임과 운동이면 이렇게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기 때문에 강도를 좀 잘 정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지금 뭐 앓고 있는 질환이 있거나 질환의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는 필요가 있고요. 저도 누군가 10분 동안 하루에 이제 웃는 거 네. 해봤는데 아, 정말 그 완전히 30분 쉬는 거 있잖아요.
2: 예, 예.
1: 제가 뭐 인력쉬 많아서 그런지
0: 완전히
1: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0: 그러세요?
2: 그 30분조차도 쉼을
1: 아니, 그러니까
2: 갖기가.
1: 30분 쉬다가도 막 뭔가
2: 아, 계속 머릿속으로 떠오르죠.
1: 조급하고
0: 그러시구나.
1: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0: 저는 저녁 설거지를 끝나고 뭐 그냥 올라와서 약간 드러누워서 쉬면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2: 아,
0: 있으면서
2: 힐링이죠. 네.
0: 그다음에 자연 다큐 이런 걸 볼 때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그게
1: 네.
0: 쉬는 것 같아요.
1: 그게 또 힐링이 되죠.
0: 네, TV도 안 봐야 쉬는 건가요? 아니면 TV 보면서 기분 좋은 것도 쉬는 거에 해당할까요?
1: 그 TV 같은 것도 보면서 자기가 좀 충분히 이제 어떤 위안을 받으면 네네네. 쉬는 건데
0: 네.
1: 너무 자극적이고
0: 아, 그런
1: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고
0: 네.
1: 또 분노의 호르몬이 나오고
0: 아, 그건
1: 그런 건 쉬는 게 아니죠.
0: 네네.
2: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 웃, 쉬 요 엔도르핀 관리를 우리 당당이님은 하셨네요.
0: 오, 오 그래요?
2: 3696님께서 8월 5일부터 저 호르몬 일지를 썼어요.
1: 야.
2: 해바라기 길 산책하고 우리 손주와 영상통화하며 웃고
0: 아.
2: 단호박이 맛있어서 단호박 파이 만들고 단호박 죽 끓여서 먹으면서 행복해서 웃고 가족 나들이 가서 바다 뷰 바다 경치 보며 이탈리안 음식 먹으면서 하하호호 한 달 동안 저 엔도르핀 실천했어요.
0: 아니 어디 사시는 분일까 궁금해지는데요.
2: 야.
0: 바다 뷰 바다 가족 뷰. 나들이와 바다 뷰 그다음에 해바라기 길 여기가 부러워요. 해바라기 길.
2: 그렇죠.
0: 어디 있길래 해바라기 길. 그다음에 음식으로는 이제 저 단호박 파이를 만드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손주하고 영상통화하며 웃는 거죠.
2: 네.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네. 네.
2: 야, 엔도르핀이 그냥 쭉쭉 나왔겠네요. 저희가 과일 주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자, 그때 우리 안철우 교수님께서 일단

0: 11일만.
1: 11일만.
0: 예, 예, 예, 일주일만 예. 좀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될 것이다 하셨는데 예, 예. 우리 당당이님들 계속 도전하셨던 그 흔적 뭐든 좋습니다. 성공하셨든 실패하셨든 나 이렇게 해봤다.
2: 네.
0: 인증샷 주세요. 선물로 과일 주스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2: 건강 관련 질문이나 호르몬 관련 사연도 환영해요. 문자나 미니로 알려주시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비타민 충전하시라고 과일 주스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어요.
0: 네. 자, 근데 이제 뭐 운동, 또 뭐 웃으면서 즐겁게 운동하고 네. 대화하고 근데 아, 지금까지는 운동을 하기엔 너무 더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예,
2: 그렇죠. 네,
0: 생활 속에 운동을 하기 아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예, 예. 하니까 예. 올 가을에는 운동 좀 해야겠다, 살 좀 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교수님?
1: 일단은 뭐 요즘 막 약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아, 다이어트
0: 네.
1: 약
0: 뭐 네. 글자 세 글자짜리
1: 예, 예, 무슨 마흔곱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 네.
1: 마흔곱이라고 이곱이라 합쳐가지고 마흔곱이라고 얘기하는데
0: 마흔곱이.
2: 네, 마흔곱이.
1: 청고마비의 계절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아마 식욕이 막 증가하니까
0: 네.
1: 결국 이제 체중이 느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각자 좋다는 다이어트가 많아요. 카더라 통신 많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살을 뺐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거 다 따라하면은 결국 자기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마치 남의 안경을 쓰고 책을 보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0: 내 도수에 맞지 않는
1: 네,
0: 안경으로.
1: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찾아야 되는데요.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고요. 요요가 오고요.
0: 아,
1: 몸도
0: 요요.
1: 망치고요. 그래서 예. 일단 메타 인지부터 챙기고요. 내가 왜 살이 쪘는지, 왜 살이 찐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일단 체중계를 달아보고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체성분인데 일단 그런 거를 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해서
2: 예.
1: 호르몬 다이어트라면 건강하게 살을 뺄 수가 있고요. 또 요요가 안 생기고 그래서 내가 살찌는 습관을 고치는 게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인데
0: 네.
1: 내 어떤 호르몬 때문에 살이 찌는지 어떤 사람들은 식욕 호르몬이 너무 많아 살이 찌는 사람도 있고요.
0: 식욕 호르몬이라는
1: 예, 어떤 사람 예, GLP-1도 있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내가 배는 고픈데도 먹지 말라는 호르몬이 렙틴이에요.
2: 네.
1: 여기 우리 청취자들 카펜터스라는 가수 아시죠?
2: 카펜터스. 네, 굶어 죽었어요. 네,
1: 맞아요.
2: 어식증으로.
1: 더 잘하시겠죠.
2: 네, 이제
1: 그분도 자기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0: 네.
1: 거식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 아.
0: 식욕 억제를 하는.
1: 억제를 하니까.
2: 그런데 네.
1: 그렐린이나 호르몬은 지금 배가 부른데도
0: 네.
1: 자꾸
0: 계속.
1: 뭐가 땡기는 거예요. 식탐 호르몬이 그렐린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어떤 것 때문에 살이 찌는지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과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1: 코티졸이 또 많이 나오면 또 살이 찌거든요.
2: 예.
1: 그래서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사람들은 또 이 코티졸 스트레스형 어떤 비만인지 이런 걸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 그 습관을 만드는 나쁜 게 뭔지 그걸 고쳐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출발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2: 아 정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내 몸을 잘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하나씩 호르몬을 배우고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월, 9월이 시작됐어요. 이달의 호르몬은 과연 무엇일까요?
1: 네, 이달의 호르몬은요. 우리 몸속의 호르몬은 혈당, 수면, 식욕, 감정, 근육, 노화까지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지난달에 호르몬이 뭐 뇌하수체나 갑상선이나 부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 네, 네, 네.
1: 기억하시죠?
2: 네. 네.
1: 이 8월에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호르몬, 바캉스 같은 호르몬이 엔돌핀이었다면 9월은 제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일 때 근육에서 만들어져서 온몸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
0: 네?
1: 그게 바로 마이오카인입니다.
2: 마이오카인. 처음 듣는 단어예요.
0: 그러게 생소합니다. 진짜
2: 생소한 단어.
1: 생소해요.
2: 네네.
0: 네, 뭐 코티졸, 뭐 엔돌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도파민 뭐 많이 들었는데 마이오카인.
2: 맞아요. 처음 들어.
0: 어떤 호르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아마 그럴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건강과 노화를 얘기할 때는요, 점점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제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호르몬 중에 하나가 마이오카인이거든요.
2: 네.
1: 마이오카인 40대부터 점점 50대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마이오카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이오카인은 인슐린,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처럼 한 개의 호르몬이 아닙니다.
0: 네.
1: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마이오가 근육이고 카인이 호르몬이에요.
0: 네.
1: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육 호르몬인데

0: 이 마이오카인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0개의 호르몬을 다 통틀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호르몬 군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총칭이고 근육이 우리 몸에 외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근육을 몸으로 움직이고 힘을 쓰는 어떤 기관으로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근육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마이오카인이 발견돼서 그렇고요. 근육이 움직일 때 여러 가지 신호 물질을 만들어서 주변 조직과 혈액에 이제 어떤 영양 신호를 보내는데 네. 그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그 200개 물질들을 다 통틀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으로 움직이면 칼로리가 소비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소비되면서 내가 지금 몸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신호도 보내고요. 네. 혈당 혈압에 대해서 또 대사에 대한 조절 신호를 보내고요. 이런 생물학적 신호를 뇌니 간이니 부신이니 각각의 장기에 근육이 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 자, 9월의 호르몬 근육이 보내는 메시지 마이오카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근육 호르몬에 네. 대해서 저희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르몬에 관한 질문, 또 궁금증, 또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한 상담 문자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800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네네. 안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는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곳곳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호르몬을 하나씩 탐구해봅니다. 월간 호르몬.
1: 자, 9월에는 우리가 마이오카인이란 호르몬을 잘 관리하자 하셨는데 어쨌든 200여 개의 호르몬 군단을 일컬어 마이오카인이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나오는 호르몬 군단이다. 이렇게 쉽게 풀면 이렇게 되죠?
2: 맞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 전통적인 내분비기관은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와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은 뭐 성장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그 자극 호르몬이 뭐 있어요. 근데 이 운동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0: 정신을 자극하는 신호는 바로 운동, 특히 근육의 수축, 인대의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인슐린과 다른 호르몬과 틀리게 이 마이오카인을 나오게 하는 운동과 근육과 인대가 수축해야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이 신호들이 마이오카인이 이제 지방 조직, 간, 뼈, 부신 또 다른 장기에 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골격 근육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내분비 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몸에 근육의 양이 엄청 많으니까 네. 엄청 규모가 큰 호르몬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아, 그렇죠. 야. 네.
2: 그러니까 뭐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무슨 약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사람한테는 마이오카인이 해당 사항이 없겠네요.
0: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많이 먹는데요.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부신을 자극하여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2: 네.
0: 운동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리고 그랬던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를 예. 먹으면 부신이 줄어들고 오히려 마이오카인 위에 있는 것도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차적으로 이게 물이 이제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마이오카인도 안 나오고 그냥 말하자면 그런 스테로이드나 약 같은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쿠싱 증후군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2: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이오카인은 움직일 때 나옵니다.
2: 네.
0: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근육하고요. 쉬고 있는 근육하고 같은 근육인데 또 같지가 않다는 거죠.
2: 네.
0: 움직이는 근육에서 나오는 거는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사실 마이오카인 또 다른 별명이 엑서카인입니다. 엑서인 움직임조차도 이 근육의 인대가 수축에 대한 자극이 돼야지만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그러니까 네. 그렇죠.
0: 마이오카인이 잘 나오게 하는 운동, 마이오카인 운동을 해야지만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거죠.
1: 어? 마이오카인이
2: 수축시키는 운동.
0: 수축시키는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복적인 자극이 예. 일정하게 인대를 수축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1: 네.
0: 그게 큰 동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종아리나 어떤 발뒤꿈치 같은 것들, 아킬레스건을 계속 자극하면
1: 예.
0: 큰 운동량이 되지 않아도 하루에 필요한 마이오카인이 나온다는 거죠.
1: 오.
2: 아, 뒤꿈치 드는 거요?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까치발
2: 까치발 드는 거예요.
1: 그래서 서서
0: 네. 또 뭐 어떻게 뭐 TV 보면서 또 아니면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1: 네.
0: 앞뒤로 교대로 아킬레스건을 쭉쭉 그 교대로 뻗어주는 동작
2: 네.
0: 그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마이오카인이 나올 수 있다는
1: 오호.
0: 거죠.
2: 뻗치는 거요. 다리 네. 뻗치는 거죠. 뻗쳐서
0: 예, 뻗쳐서 쫙
2: 발끝이 몸을 보게끔.
0: 몸을 보게끔.
2: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인대가 수축되니까요.
2: 예.
0: 그래서
2: 네.
0: 그걸 교대로 예를 들면 한 발. 지금 해보시면 이렇게
2: 한 발씩
1: 의자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충분히 할 수 있죠. TV 보면서도 할 수
1: 예,
0: 있고요.
1: 다리 들어서
0: 열 번, 열두 번을 한 세트로 하고 그걸 한 세 세트 정도 하시고요.
2: 네.
0: 그걸 때 하루에 뭐 아침, 점심, 저녁 세 사이클 하게 되면 내가 하루에 필요한 마이오카인이 나오고 그게 이제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을 나오게 한다.
1: 아, 성장 호르몬은 저는 됐는데.
0: 네, 아니,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요. 아이들이 키가 클 때만 필요한 호르몬이
2: 아,
0: 아니고.
2: 아, 그래요?
0: 그때도 얘기 드렸겠지만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1: 아, 그래요?
0: 아.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나이살이 든고 이렇게 보이는 게 성장 호르몬 때문에 그럽니다.
1: 아.
0: 여고동창에 가면 친구들이 막 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신 줄 알고.
2: 아,
0: 같은
2: 네.
0: 친구인데
1: 예.
0: 갑자기 폭풍 노화가 온 거죠.
1: 네.
0: 그런 어떤 나이살의 주범이 성장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은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줄어서 노화가 이렇게 더
0: 노화가
1: 심해질
0: 빨리
1: 수 있다는 거죠.
0: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은 많아지고 콜라겐이
2: 네.
0: 줄어드니까 주름살이 깊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얼굴도 검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금세 이제 노인의 노안이 생기는 거죠.
1: 아, 웬일이야? 아, 그럼 필요하네요. 성장 호르몬 필요하네요.
0: 네.
1: 예. 예. 저는 키클까봐 지금
2: 너무 키가 걱정인데 네. 키클까봐
1: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 아유야 못 본 새 또 컸네 뭐 아, 제일 싫거든요.
0: 아, 나이가 들면 성장판이 닫혀가지고
1: 아,
0: 더 크진 않습니다.
1: 더 크진 않아요.
0: 아까 얘기했던 근육과 지방의 재배치 그다음에 이제 뼈 관리. 왜냐하면 나이 들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2: 네.
0: 그다음에 이제 인지의 어떤 기능 이런 거에 성장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1: 단순히 키 크는 것 때문에만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아니군요.
2: 만약에 성장 호르몬 관리를 잘 못했다. 그래서 노화가 뭐 급 노화가 시작됐다.
1: 네.
2: 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마이오카인 관리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근육 관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을 많이 안 했다.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0: 카인의 기능이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총명하시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인슐린 저항성.
0: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건데
2: 네.
0: 이게 이제 간에서도 일어나고 세포에서도 일어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요.

0: 마이오카인이 잘 안 나오고 운동을 마이오카인 운동을 못 하게 되면 이제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1: 네.
0: 제일 중요한 건 마이오카인이 근육량을 만들기 때문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렇죠.
0: 그 마이오카인 또 부신을 자극해서 이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덜 나오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 이유 없이 피곤한 거 이런 것들이 네. 다 마이오카인 분비가 덜 되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2: 네.
0: 그래서 이제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도 할 수 있고 아마 제일 무서운 병이면 나이 들어서는
1: 낙상.
0: 암보다도 낙상일 거예요.
2: 네, 네.
0: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니까.
2: 그러니까 그렇죠. 걷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1: 그런데 뭐 예. 뭐 1, 2주, 3주 만에 쫙 빠지잖아요.
0: 근육이 빠지죠.
1: 네, 가늘어져요.
0: 그러면서 이제 혈전이 생기고 아. 누워만 있으니까 또 흡입성 폐렴이 생기고
1: 아유.
0: 욕창이 생기고
1: 예. 네.
2: 그러기에 근력 또 우리가 근육 운동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잘해야 됩니다. 예.
2: 마이오카인 계속 나올 예. 수 있게. 그런데 이게 나이 들수록 근육이

0: 운동만 하시는데
1: 예.
0: 가볍게 뭐 아령이라도 스쿼트라도 예, 수축할 수 있는 마이오카인 운동을 꼭 하시라고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요. 그래서 난 너무 바쁘다. 난 헬스장을 못 간다. 따로 운동할 짬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어떤 효과 있는 운동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0: 있죠.
2: 아까 사실 그 까치발 드는 뭐 까치발, 것도 그렇고
0: 아까 다리 교대로 하는 것도
2: 다리
0: 있고
2: 교대로 뻗쳐서.
0: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김일중 씨한테도 같이 해보겠지만
2: 네네. 오,
1: 네.
0: 예, 우리가 그 운동 그러면 생각하는 게 운동복 입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
1: 예,
0: 아니면
1: 예.
0: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게 운동이다 생각하고서 뭐 동네에서 이제 추링 입고 뛰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1: 예.
0: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일상적인 움직임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이런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2: 네.
0: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인대만 수축시키면 마이오카인이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일단 그 하루에 몇 분 정도는 그래도 평균적으로 좀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0: 최소한 저희가 이제 30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2: 네.
0: 그 30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정말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0: 근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마이오카인 운동법 자기한테 맞는 걸 택해서 좀 하시다 보면
1: 네.
0: 30분 그 쌓여서 적금 들듯이
2: 아~
0: 30분 하루에
2: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0: 충분히 할 수 있어요.
2: 네.
0: 그리고 그나마 또 시간을 더 내면 엑스트라로 또 우리가 30분 한 시간을 더 벌 수도 있는 거고요.
1: 자, 그러면 생활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
0: 네.
1: 저희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으니까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2: 오,
1: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뭐 간단히 우리가 이제 의자에 네. 앉아 있지 않습니까?
1: 의자에 앉아 있죠.
0: 그런데 예, 저희 회의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런 좌식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한 시간 이상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가 뭐 예를 들면 시간을 보면 알람을 켜놓고 시간이 진동이 왔어. 아, 내가 지금 50분 1시간 앉아있네 그러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라도 하시는 거예요.
1: 그래서
0: 의자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1: 예.
0: 또 이제 다시 앉았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걸 한 5번 정도 해도 처음에는
2: 의자 스쿼트네요.
0: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스트레이트하고 필요하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 예.
1: 만세도 한번 이렇게 쫙
0: 기지개도 펴보고
2: 네.
0: 예, 그래서 하면 이게 이제 그 벽을 이용한 푸시업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2: 아, 네.
0: 이제 그런 것들이
1: 벽을
0: 이제
1: 이용한 푸시업은 어떻게 이런 데
2: 가끔 하잖아요. 네, 일중 씨가 하더라고
0: 푸시업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상체
2: 네.
0: 근육을
2: 네.
0: 이제 활용 수축시키는 거죠. 그래서
2: 네.
0: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1: 예,
0: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이제 다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 계단 오르기 있잖아요.
1: 계단 오르기.
0: 그게 좋습니다.
2: 아, 네.
0: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계단은 나의 건강의 수호신이다. 계단이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신에게 경배하는 네.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 계단 오르는 자체가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체에 대퇴사두근에 자극을 줘서 근력
2: 네.
0: 운동이 되고요.
1: 예.
0: 대신 내려가실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는
2: 네,
0: 게 좋습니다.
2: 네.
0: 왜냐하면 무릎도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계단 오르기 좋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좋고 또 이제 우리가 한발 이렇게 들기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이런 것도
1: 네.
0: 굉장히 좋습니다.
1: 한발 들기를요?
0: 예, 그래서 한발 들기를 하게 되면 이게 균형 감각이 생기면서
1: 네.
0: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2: 네.
0: 그런 분들은 사실 특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2: 요가 자세네요. 요가
0: 초보예요,
2: 자세.
0: 초보. 초보인데 응?
2: 초보.
1: 이제 이게 초보라고요?
0: 예, 중급으로 가게 되면
1: 예.
0: 뒤로 이렇게 해서
2: 아,
0: 이걸
2: 네.
0: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잡을 때 이렇게 벌리면 안 되고
1: 아,
0: 근육과 근육 여기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게 해야 확실하게 수축이 될 수 있는 거죠.
1: 한 발로 섰어요.
0: 네.
1: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0: 그거를 이제 몇 번 하다가 이제 그 단계에서 내가 더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2: 뒤로
0: 이제 잡아서
2: 뒤꿈치를 네. 궁뎅이에다 붙이는 거죠.
0: 지금
2: 엉덩이.
0: 예.
2: 지금 완벽한데요?
0: 완벽합니다. 이겁니다. 바로. 예,
2: 네.
0: 예, 그래서
2: 완벽해요. 와.
0: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균형감도 느끼고
2: 어허.
0: 이제 이런 것들이
2: 아주
0: 생활 속에서 그 영주 잘하시네요. 그래서 근데 무릎과 무릎 사이를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2: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0: 네네.
2: 그래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도록.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횡단보도 같은 걸 걸을 때 누가 보든 말든 기다리는 시간에
1: 네.
0: 예를 들면 이제 까치발 듣는 거 있잖아요.
2: 네.
0: 그것도 아킬레스건 같은 계속 할 때마다 이제 펌핑이 돼서 예를 들면 자극이 되고요. 예. 또 정수기 물을 이렇게 따라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스커트 같은 거.

0: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네. 근데 그때 무릎이 이제 앞으로 나가지 않게 네. 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1: 그렇지. 무릎이 이제 발끝에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러니까 뒤로 좀 앉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예. 매일 근육한테 내가 오늘도 너를 쓰고 있어.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를 사랑해. 부부지간이나 우리 연인들한테도 문자 메시지 보내고 표현하고 그렇듯이 자꾸 근육한테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쓰고 있어 아, 그걸 제가 근육을 깨운다고 표현하는데 네. 그렇게 깨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실은 한 발 서기 해가지고 네. 다른 발로 이렇게 쭉 한번 당겼더니 벌써 대퇴부 쪽이 쫙 자극이 되네요.
0: 지금 마요카인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나오고 있어. 네. 예, 그렇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무리해서 막 예.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꾸준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0: 오늘도 내가 너를 쓰고 있어? 네.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이 반대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운동 중독도 있어요.
0: 네. 운동 중독 있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지난 8월 때 배웠던 엔돌핀이 나와서 왜 네. 러너스 하이처럼 네. 굉장히 이제 거기에 자극에 중독되는 분이 많고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몸짱이 되겠다고 좀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막 근육 같은 네. 거 일부러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근육들 조금 지나면 확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론 근육량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근육의 기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육은 별로 없어도요. 균형이 딱 잡혀서 낙상하지 않고 그 기능이 좋아진 그런 상태가 더 좋고요. 예. 더 중요한 건 근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근력. 우리가 뭐 굉장히 근육량이 많다고 근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근육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근육이 많아도 거기도 근육이 지방이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그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마블링이 있잖아요. 네. 예, 예. 마블링이 많이 된 근육량이 많은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거기에는 근육 안에 지방이 많은 거니까요.
1: 아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네. 오히려 운동 뭐 이렇게 꾸준히 하셔야죠라는 말보다 좀 적당히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네. 너무 운동을
2: 열심히 하세요.
1: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오히려 조금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무리하는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0: 너무 무리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서
1: 오히려
0: 더 이제 코티졸 호르몬이 나쁜 효과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근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근육의 크기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근육량이 중요하고 네. 근육의 기능이 중요하고 근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꼭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1: 그러니까 그 새벽에 본인이 어떻게 저 키를 받으셨는지 헬스장을 아예 본인이 열고 들어가서 그 이른 새벽에
0: 있어요. 더 먼저 이렇게
1: 그리고 지금. 운동하시고는 네. 또 오후쯤 되면 또 그 동네 산을 항상 또 이렇게 등산을 왔다 갔다 하시고 집에 있으면 가만히 안 있고 또 실내 네. 자전거를 또 막 네. 타시고
2: 일중 씨 아버지 안 닮았다.
1: 아, 안 닮았어요. 저 우리 엄마랑 맨날 그 얘기.
2: 네.
1: 그 정도로 너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될 때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나 운동을 많이 했을 때 예. 몸이 이제 지치고 또 근육의 파열 또는 이제 어떤 외상 같은 것들이 손상 같은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조금 줄일 필요가 아버님 있을 것 같아요.
1: 줄이셔야 돼요. 조금만 네,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결국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강도나 예.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0: 그렇죠. 누구나 이제 자기한테 맞춤형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요.
1: 예.
0: 저강도 운동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걷기.
2: 네.
0: 산책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을 측면에서 볼 때는 혈당이 안정한 운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2: 네.
0: 그다음에 이제 중강도 운동으로 이제 가볍게 달리기 하고 자전거는 내 혈당을 갖다가 어느 정도 소모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2: 네.
0: 그것도 혈당 관리의 기본 운동이고요.
2: 네.
0: 그래서 이제 근데 고강도 운동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의 양이 많거나
1: 네.
0: 운동의 세기가 크게 되면 무리하게 되면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당 수치가 코티졸 호르몬이 나면
2: 올라가요.
0: 그래서 당뇨 환자들한테는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지 말고 자기한테 맞는 강도로 운동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혈당을 재봐서 혈당이 250, 300이다. 그럼 네. 더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2: 네, 예. 마치
0: 예, 불 났는데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250, 300 정도 올라갈 때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를 낮추는 게 좋다.
1: 너무 세게 예. 고강도 하지 마셔라.
0: 예.
1: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렇게 숨이 좀 차야 운동이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들었거든요.
0: 근데 너무 차는 것보다 약간 땀이 나면서
1: 네.
0: 흔히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옆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
2: 아, 네, 네,
1: 네,
2: 네. 네,
1: 네. 네.
0: 그 정도의 강도가 자기한테 맞는 강도다 얘기를 하죠.
1: 아, 그럼 딱 이해가 되네요. 자, 우리 9월에 우리가 집중할 호르몬 근육에서

0: 나오는 마이오카인 잘 깨우려면 이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저희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챌린지 해볼 테니까요. 예. 9월의 챌린지 공개해 주시죠.
1: 예, 9월의 챌린지는 깨자큰으로 하겠습니다.
2: 깨자큰.
1: 예, 예. 그래서 깨자큰. 깨의 깨는 우리가 이제 근육을 깨우라는 거예요.
0: 근육을 그래. 깨우라.
1: 예, 그래서 식후 10분에 예전에 식후 3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식후 10분 정도에 이제 우리가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2: 네.
1: 그때 이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미 소일구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네.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네. 식후 10분에 뭐라도 걸어라. 그래서 계속 회사라면 점심 후에 뭐 건물 주변을 걸어도 좋고요. 네. 또 뭐 마트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괜찮고요.
0: 네.
1: 또 중요한 건 이제 속도가 아니라 식후에 자꾸 근육에 자극을 주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깨워라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여성들 보면 집에서도 이제 설거지 할 때 식사하시고 나서 쟁반에다가 그릇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옮기지 말고 네. 자꾸 왔다 갔다
2: 하나씩 하나씩
1: 그렇게 일부러라도. 하면 식후 10분에 네. 아주 운동이 되고 그런 일상적인 동작이 네. 근육을 깨우는 게 되는 거죠.
2: 네.
1: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근육이 너무 오래 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게 중간중간 끊고
2: 네.
1: 한 시간 있지 말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게 좋고요.
2: 네.
1: 자투리라는 건 깨자큰의 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양수치질하면서 스쿼팅하고
2: 네.
1: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써라는 거고요.
0: 예. 그다음에 깨우자, 그다음에 자주 움직이자.
1: 네, 그다음에
2: 자투리 시간.
1: 큰은 뭐냐면
0: 네.
1: 기왕이면 큰 근육을 써라.
0: 기왕이면 큰
1: 상체 근육보다는 하체 근육이 크니까 그치. 하체 근육을 쓰고
0: 네.
1: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9월에 마이오카인 분비의 챌린지의 어떤 미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2: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 네. 그리고 8월 엔도르핀 챌린지 인증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2372-0021-3750님 인증 사진 감사해요. 비타민 주스 보내드릴게요.
2: 네. 9월의 챌린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0: 네.
2: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1544-7575
10: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11: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

0: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네. 저 우리 9월의 챌린지 마이오카인이 나오게 근육을 움직이자. 깨자 큰. 깨는 뭐였죠? 근육을
2: 깨워라.
1: 깨워라. 수시로 깨워라. 네. 자.
2: 자주 깨워라.
1: 자투리 시간을 써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때, 그럴 때 이렇게
2: 자주 움직여라.
1: 네, 뒤꿈치 들기나 이런 거를 자주 쓰면 되고.
2: 네.
1: 큰
2: 근육 위주로 써라.
1: 네.
2: 였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체보다는 그래도 하체.
1: 하체, 허벅지.
2: 예, 허벅지나 이런 네. 예, 엉덩이 근육 이런 걸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8월 엔도르핀 관리하셨다고 사연 주신 분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야 이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사진들인 게요.
1: 예.
2: 슬로우 조깅하는 사진, 또 숲속 산책하는
1: 사진. 아, 좋다.
2: 사진, 아침에 날 위에 차린 건강한 그 한 끼. 이런 걸로 행복했다는 말씀이 많으시네요.
1: 좋죠. 우리 9월도 건강 잘 챙기다가 10월에 또 인증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자, 진짜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 그죠? 예. 우리 건강하게 또 우리 호르몬 박사님께 한번 검사받는
1: 그래요?
2: 마음으로
1: 좋아요.
2: 챌린지 하셔가지고
1: 우리 바지런하게 자투리 시간 많이 씁시다.
2: 네.
1: 내일 아침 9시 5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여러분
2: 안녕히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길에 놓인 나무 벤치 사이에 못 보던 얼굴이 보입니다. 초록색 식물이 삐죽 의자 틈으로 고개를 내민 겁니다. 어디선가 날아든 씨앗이 기어이 땅속을 헤집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 모습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죠? 이순옥 작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고 글과 그림으로 담았어요. 그림책 틈만 나면을 함께 볼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어때? 나를 위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 한 줌 흙과 하늘만 있다면 나는 꿈꿀 수 있어. 완벽한 곳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0: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합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해외 긴급 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되며 오늘 밤 우리 군 수송기를 이용해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구호대는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가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68.7% 증가한 983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역대 수출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출이 46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이외의 품목 수출도 20%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컴퓨터, 석유 제품,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무선 통신 기기 등 14개 품목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순찰 경계 병력으로 추정되는 북한 군들이 지난 주말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서 각각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 사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사격을 했다면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며 최근에는 서부전선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콩고의 에볼라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민주콩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민주콩고 통신부는 현지 시간 3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6,041명으로 증가했고 이 중 2,9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민주콩고에서 유행하는 에볼라가 현재까지 공식 승인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현지 시간 31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을 강력히 타격할 것이고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사일 무기고의 90%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 나크디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은 현지 시간 31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크디 고문은 이어 우리의 미사일 무기고는 새로운 미사일들로 계속 채워지고 있으며 생산량이 사용량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의 사건 처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오늘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 등 관계 부서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은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건 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은 23도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0: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단단하고 차갑고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질.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금속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상식을 깨뜨리는 특별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상온에서도 물처럼 흐르는 수은부터 체온만으로 손바닥 위에서 녹아내리는 갈륨, 그리고 금이나 구리처럼 독특한 색을 띠는 금속들까지 저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과학 저 과학에서는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 신비로운 금속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반가운 게스트랑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클로징 멘트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실수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9월 1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첫 곡은 거미의 미안해요입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1: 네. 오늘은 얼핏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차례인데, 교수님도 사실 보면은 특별한 교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2: 금속 같나요?
1: 전체 금속을 금속이라고 치면 어떤 수은이나 뭐 이런 특별한 금속들 있잖아요.
2: 아,
1: 전체 교수들 중에 어떤 특별한 느낌이 드는 장홍재 교수님이거든요.
2: 이단이 아 같다는 거죠.
1: 독특한 느낌.
2: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이 화학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 같고, 아,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좀 독특한 일을 해오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려봤어요.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다니.
1: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네.
1: 우리가 어떤 물질을 두고 금속 이렇게 불러요. 쉽게 그냥 금속이라고 불러요. 근데 금속이라는 걸 우리가

0: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물질을 금속이라고 하는 걸까요?
1: 이게 되게 금속을 구성하는 이제 과학적인 아주 기본적인 형태랑 네. 또 금속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성질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금속 생각하면은 약간 광채가 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고
0: 예.
1: 또 전기나 열 같은 게 굉장히 잘 흐르고
0: 그쵸.
1: 또 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금속들에 대한 성질이잖아요.
0: 네.
1: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속을 구성하는 그 원자란 알갱이들이 금속 결합이라는 형태로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0: 금속 결합. 네.
1: 근데 이거는 결합이 뭔가를 보기보다는 네. 굉장히 다른 특징 중 하나가 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손이 두 개 있으면 주변에 두 명과 손을 잡으면 더 이상 못 잡겠죠.
0: 그렇죠.
1: 그렇죠. 네. 딴 게 막 공이 날아와도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옮겨줄 수도 없고.
0: 헤딩을
1: 근데
0: 해야지.
1: 만약에 손이 세 개였다면
0: 네.
1: 둘과 잡았을 때 남는 한 손으로 공을 던질 수도 있고 뭐 짚고 있을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금속이 이런 녀석들이라 보면 돼요. 서로 주변에 있는 거랑 다 연결이 됐지만
0: 네.
1: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남아 돌아서
0: 네.
1: 얘네가 움직이면 전기가 흐르는 거고요. 얘네가 덜덜덜 떨리면 열을 전달하는 거고 또 밖에서 온 빛을 이 자유전자가 받았다가 다시 내뿜는 게 광택의 형태로서 빛을 내는 거거든요.
0: 그럼 여러 명이 우리가 손을 잡았다고 했을 때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손 하나가 있는 거예요?
1: 네. 마음대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이미 너무 서로서로 가깝게 붙었기 때문에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모르는 상태로 갖게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 바닷가가 모래밭이 쫙 펼치잖아요.
0: 예.
1: 파도가 치면 이 모래밭 사이를 물이 쫙 지나갔다가 다시 나가죠.
0: 맞아요.
1: 이 모래 알갱이들이 금속의 원자들이고 파도처럼 쓸려왔다 쓸려나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 물이 자유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만 금속이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광채를 갖고 전기랑 열을 잘 옮겨지고 또 휘어질 수 있고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0: 아 그러면 광채가 나고 전기와 열이 잘 흐르고 휘어질 수 있고 이 역할을 이런 상태 이런 성질을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유전자라는 녀석이에요.
1: 네. 휘어지는 거는 뭐 자유전자보다는 얘네들이 굉장히 똑같은 녀석들이 똑같이 줄 서 있으니까 뭐 앞으로 한 칸씩 다 같이 옮겨가도 멀리서 보면 다를 게 없잖아요. 사람은 100만 명 모여있다 치면
0: 네.
1: 이게 이제 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옮겨간 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깨지는 것들 유리나 이런 것들 그 완전 달라지니까
0: 네.
1: 금속은 그런 것들의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갖는 물질입니다.
0: 모래알과 바다의 비유도 좋았는데 저는 그 손을 잡은 사람들 이 비유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아요.
1: 뭔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네. 우리가 필요한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0: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독특한 점이에요. 장은재 교수님. 알겠습니다. 금속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단단해요.
1: 그렇죠.
0: 고체예요. 고체. 근데 수많은 그 금속들이 공통적으로 고체로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세상이 그렇게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 궁금합니다.
1: 우선 물질의 종류나 고체, 액체, 기체라는 상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뭐 고체, 액체, 기체는 어떤 물질이든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상태 혹은 예. 상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예를 들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예상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기체 같은 녀석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걸 구성하는 분자들이 움직이는 거. 근데 이게 조금 더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액체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액체가 되죠. 예를 들어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모여 있을 때 누가 밀면은 약간 유체화가 됐다 그러면서 사람이 막 휩쓸려가지고 물흐르듯이 가잖아요. 이런 거 이제 액체의 상태고 고체는 정해진 자리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콘서트장에 갔으면 객석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 앉으면 내가 옆 사람 민다고 옆 사람 밀리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래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0: 네.
1: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정이라고 부르는 단단하게 서로 연결된 걸 고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속도 똑같습니다.
0: 네.
1: 금속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서로가 엉겨 붙어있고 근데 이게 좀 더 자유로운 온도가 높아지거나 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액체가 되고
0: 네.
1: 더 뜨거워지면 당연히 기체로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금속이 아닌 것도 똑같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 수소라 부르죠. 기체. 수소도 금속 성질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목성이나 토성 속에는 금속처럼 뭐 전기도 흐르고 번쩍번쩍 빛나는 수소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0: 네.
1: 이 고체, 액체, 기체는 단순히 상일 뿐이다.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고체는 서로 굉장히 잘 붙어 있고 꽉꽉 연결돼 있으니까 고체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0: 물질의 분자 하나를 사람 하나라고 했을 때 자유롭게 막 이동할 수 있는 건 기체 상태라고 보면 되고,
1: 그렇죠.
0: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가지고

0: 떠밀려 다니는 식으로 뭐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뭐 시위를 한다거나 했을 네, 때 뭐
1: 많은 축제를 가거나 축제를 뭐 한다거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0: 많이 군중이 모인 곳에서는 움직이긴 하는데 좀 떠밀려서 움직이는 정도, 그 정도는 액체. 그다음에 의자 하나하나씩 다 마련해놓고 거기 앉아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고체 상태다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해 주시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체 상태로 금속들이 대부분 존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온도와 압력 이런 조건들이 걔네가 고체로 있을 정도의 뜨거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면 전기나 열이 잘 흐를 수 있어야 고체 금속이라 했는데 네네. 그러려면 서로 붙어 있어야지 옮겨주겠죠. 내 전자를 옆에로 올려면 좀 붙여야 되지. 네네네. 뭐 철이 예를 들어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기화가 돼서 철 기체로 막 날아다니고 있다. 네. 근데 전기가 흐르진 않겠죠. 서로 멀리 있으니까.
0: 옆 사람한테 건네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1: 네. 우리가 금속이라 생각하는 형태나 그 성질 모두는 고체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액체 상태일 때도 그런 건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도나 압력에서는 이 물질들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고체들로 생각되는 그 금속들 사이에서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도 존재를 합니다. 수은이에요.
1: 네네. 네.
0: 수은은 왜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1: 아, 수은도 결국에는 이 고체라면은 이 원자들이 서로 손을 다 잡고 연결이 돼야 됐잖아요. 근데 이 손의 개수는 주기율표라는 그 화학 원소들이 쓰여져 있는 그 빽빽한 표를 봐도 네. 도대체 뭘 기준으로 나눴을까? 그게 엄밀히 말한다면 이 손의 개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소들마다 손의 개수가 다른데 예. 수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손을 다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내부적으로 서로 이제 깍지를 끼고 있다거나 팔짱을 낀 것처럼 돼 있어서 주변 애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애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까이 놔둬봤자 서로 연결되기보다는 알아서 돌아다니는 게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끼울 수 있는 블록이 아니라 그냥 공 구슬들만 잔뜩 들어있으면 그 막 흘러다니잖아요. 볼풀 같은 형태처럼. 예. 그래서 수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손의 개수를 갖고 있고 네. 여기에는 그냥 그럼 그런 수은이랑 똑같은 녀석은 없느냐라기보다 수은이 거기에 또 굉장히 다양한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원리들 때문에 그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와 압력에서 액체인 거지 네. 이건 또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0: 다른 물질 예를 들면 단단한 금속 같은 경우를 액체 상태로 녹일 순 있잖아요. 뜨거운 그렇죠. 열을 가한다거나 네네. 했을 때 그러면 수은처럼 자기들 끼리 물방울 지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네. 움직일까요? 다른
1: 그런
0: 것들도?
1: 경험이 아마 좀 있은 분도 많으실 텐데 그 납땜하던 거 떠올리시면 돼요.
0: 납땜 맞아요.
1: 네. 그 땜납이 길게 선처럼 고체였지만 이렇게 인두에 돼가지고 녹이면 동그랗게 물방울이 되잖아요.
0: 방울돼요. 네.
1: 그리고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인두 끝에 매달린 채로 딸려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은의 특별함이라기보다는 액체가 된 금속은 그런 형태를 똑같이 보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럼 수은의 특별함을 설명하실 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 어려울까요? 설명을 해주시길.
1: 우선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어렵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네. 쉽게 말하면은 빠르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움직이면 뭐 질량이 커지고 뭐 시간이 느려지고 이게 흔히 말하는 막 시간 여행 이런 데서 나오는 네. 그런 개념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수은은 얘가 뭐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뭐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냐?
0: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수은 원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은도 가운데 이제 핵이라는 게 있고 네. 우리가 핵 분열이나 핵융합할 때 쓰는 네. 그 주변을 전자들이 감싸고 있는데 네. 핵은 플러스고 그러니까 양의 전하를 갖고 전자들 음의 전하를 가져요.
0: 예.
1: 양과 음은 언제나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이 부딪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아있다는 말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0: 돌고 있다.
1: 네. 근데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빠르게 돌아야겠죠.
0: 네.
1: 그래서 수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속의 절반 넘게 엄청난 속도로 전자가 움직여야만 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면서 무거워져요. 전자들이 예. 그럼 이 무거워지면은 이게 수축을 해요. 왜냐하면 블랙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봐도 네. 엄청나게 높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짜부라들어가지고 모든 걸 빨아들인다고 하는 것처럼
0: 무거워지면은 그 중력 안 가운데로 모이겠죠.
1: 그렇죠.
0: 예, 그러면서 수축이 네. 된다.
1: 그러면서 수축이 되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손이 없는 경우랑 여러 가지가 맞닥뜨려지면서 수은의 그 이상할 정도로 낮은 녹는 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0: 이런 일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이냐 요걸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논리적인 흐름은 이런 방식이고 요걸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전자들이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수은이 그 결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 독특함에는 이유가 있다.
0: 네. 이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1: 오, 그래요?
0: 다들 궁금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겨울철에 막 정전기 같은 거 생기는 것도 도대체 정전기는 왜 생기냐도 수백 년간 모르다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1: 아, 그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정전기가 있다라는 거는
0: 생각해보면 겨울철에 내가 문이나 자동차 손잡이를 만지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네. 만지면 정전기가 튀었어요.
1: 그렇죠.
0: 근데 10분 후 만지면 또 튀어요. 도대체 여기 왜 또 생긴 걸까? 누가 나 없을 때 여기 전기를 채워 넣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 온 걸까에 대해 궁금증이 많았고
1: 네.
0: 이게 이제 공기를 날아다니던 먼지나 분자들이 부딪히면서 거기 생겼다. 그게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찰 전기를 발전 방식으로 쓰게 되는 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게 얼마 안 된 일들입니다. 이것도 모르셨던 게 당연하고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알게 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 아, 수은이 액체인 이후.
0: 그러니까 몇 가지로 설명은 해왔는데 네. 이제 최근 와가지고 이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1: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숨어 있다라는 그 이유를요.
0: 네.
1: 오, 재밌습니다. 수은은 그러면 수은은 낮은 온도로 계속 낮추다 보면 다른 금속처럼 고체 상태로 변할까요?
0: 그 똑같이 변합니다. 고체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금속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1: 네.
0: 그냥 칼로 자를 수도 있고 휘어지기도 하고 광채를 갖는 그냥 딱딱한 금속 덩어리
1: 네.
0: 그게 되고 그냥 끝입니다.
1: 아까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대성 이론이 그래서 적용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로 무거운 걸까요, 수은이?
0: 아, 근데 그 무겁다는 상대성 이론은 그 전자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걸 구성할 때 말을 하고요. 실제적인 그 우리가 무겁냐 아니냐는 보통 그 실질적인 질량보다는
1: 네.
0: 흔히 말하는 그 밀도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1: 밀도.
0: 네, 그러니까 같은 부피일 때 얘네가 네. 얼마나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뭐 물에 가라느냐 뜨느냐 비교하는 것처럼.
1: 네.
0: 그래 수은의 밀도를 본다면 그 물의 한 13.5배 정도 돼요.
1: 오.
0: 네, 그럼 1리터의 물이 보통 1kg라 그러는데
1: 네.
0: 그 수은으로 채워져 있다면 13.5kg이라는 엄청난 무게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이게 어느 정도일까? 그 위에다가 우리 보통 무거운 금속의 대명사가 일종의 납이잖아요. 납으로 뭐 중량 조끼도 만들고 추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1: 맞아요.
0: 납은 수은 위에 놓으면은 둥둥 뜹니다. 물 위에 나무 토막이 뜨듯이.
1: 아, 그래요?
0: 네, 철도 뜨고 뭐 납도 뜨고 이런 거 둥둥 떠다녀요. 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1: 네네.
0: 그 납이나 이런 거랑 비교할 때지 수은보다 밀도가 높은 금속도 사실 많습니다.
1: 네, 근데 수은은 액체 상태인데도 그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0: 네.
1: 그게 좀 신기한 부분 같아요.
0: 근데 액체랑 고체가 그 정도로 간격이 아주 멀진 않아서 금속 같은 경우에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고체가 됐다 해서 막 더 많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고체일 때와 액체일 때 그 분자 사람 간의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
0: 이게 물질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되면 물 위에 뜨잖아요.
1: 맞아요.
0: 이건 간격이 있어서 더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1: 오히려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0: 많은 종류의 물질들은 고체가 되면 가라앉긴 하죠. 근데 그게 막 두 배로 밀도가 높아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더 높아지는. 물 같은 경우도 얼음이 한 10% 정도 가벼워지는 것뿐이니까
1: 네.
0: 그 정도로 뭐 10% 내외 정도로 바뀔 정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장홍재 교수와 함께 특별한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자칭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0: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장홍재 교수와 함께 특별한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 수은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나눴습니다. 근데 수은만큼이나 또 신기한 금속이 또 있다고 해서 제가 봤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체온 때문에 뭐 초콜릿처럼 녹는 금속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5: 네, 뭐 갈륨이라는 금속이 그렇고요.
4: 네.
5: 뭐 갈륨이 신기하고 독특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이고 단지 수은에 녹는 점이 우리 일상적인 온도에서 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액체였다면
4: 네.
5: 갈륨은 한 29도 정도에서 녹기 때문에 인간의 체온과 비교했을 때 더 네. 낮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특별한 것뿐입니다.
4: 아, 29도면 우리가 상온이라고 얘기하는 공기 중에서는 고체입니다.
5: 네.
4: 존재하다가 네. 우리 몸이 36.5도니까
5: 네.
4: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29도보다 조금 높아질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녹는 거군요.
5: 네. 뭐 갈륨 말고도 뭐 세슘이라거나 이런 큰 독성이 있다기보다는
4: 네.
5: 그 금속은 원래 산성물질과 만나면은 부식이 되면서 수소기체가 나오는데
4: 네.
5: 우리 위가 또 산이기 때문에
4: 예.
5: 거기서 반응해서 이제 그냥 기체가 나오고 열이 좀 발생하고 이런 거여서 갈륨이 들어갔다고 죽을 일은 없고요. 갈륨은
4: 네.
5: 대표적인 무독성
4: 오.
5: 원소로 알려져 있어서
4: 예.
5: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4: 그건
5: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 갈륨 치면 그냥 사실 수 있어요. 그냥 팝니다. 어린애들이
4: 예.
5: 실험용으로 할 수도 있고
4: 예.
5: 또 마술쇼 같은 데서도 물에다 넣었을 때 녹는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거 다 갈륨으로 만들었다가 따뜻한 물에서 녹아서 가라앉게 만드는 식이어서
4: 네.
5: 이건 뭐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단지 재미삼아 사서 하기에는 가격이 조금 나가긴 한다. 그런 정도.
4: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우리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온도 정도 상온 그리고 체온 요 사이에서 금속 고체와 액체 금속 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어디에 사용하기에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사용해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5: 우선 많이
4: 쓸 수 있을까요?
5: 쓰고요. 제일 지금 많이 쓰는 건 갈륨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4: 네.
5: 갈륨 뭐 인듐 주석 이런 걸 섞어서
4: 네.
5: 갈린스탄이라는 합금을 만들었어요.
4: 합금. 네.
5: 이게 수은 온도계 대신에 액체 금속으로 온도 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4: 예.
5: 수은은 너무나도 맹독성이고 위험하다 보니까
4: 예, 독이 있다고 하니
5: 요거 대신에 이런 갈린스탄이라는 금속을 쓰기도 하고
4: 네.
5: 또 액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촉매라든지 이런 쪽을 연구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이제 실험실에서 갈륨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4: 예.
5: 뭐 일상적인 것보다는 그런 용도로 쓰고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좀 덜 쓰는 이유가 갈륨이 유일하게 파괴시키는 게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비행기니 뭐니 우리가 현대 그 장비나 이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보니까
4: 네.
5: 그 갈륨은 비행기에 가지고 타는 게 금지돼 있어요. 이걸 갖고 탔다 비행기가 부식될 수 있어요.
4: 그 파괴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부식시킨다는 게?
5: 그러니까 금속이면 알루미늄 캔 많이 쓰잖아요. 음료수 캔에 알루미늄이니까
4: 네.
5: 힘줘 누르면은 찌그러지잖아요.
4: 네.
5: 펼 수도 있고 갈륨이 닿으면 깨져요.
4: 깨져요.
5: 네, 오래된 낙엽처럼 부스러져서 가루가 돼버려요. 알루미늄이.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사이사이 들어가서 이걸 다 깨뜨리는 물질이어서 비행기 갖고 탔다 바닥에 쏟으면 비행기 그냥 벽 무너져 내리면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 때문에 약간 전자기기나 뭐 알루미늄 쓰는 데는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볼 일은 많이 없죠. 약간 연구 용도나 촉매 쪽으로 많이 씁니다.
4: 그렇군요. 그러니까 액체가 되는 성질 때문에 그 액체 온도계 같은 데는 쓰는 거고 그
5: 네.
4: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5: 네.
4: 근데 아까

0: 말씀하신 게 알루미늄을 파괴시킨다, 알루미늄을 부식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1: 다른 부식보다는 정확히 이제 취성이라 그래서 네. 깨지도록 만드는
0: 깨뜨리는 네. 거예요. 네. 그 알루미늄 말고는 다른 금속이랑 닿았을 때는 그런 성질이 없고요.
1: 네.
0: 왜 알루미늄하고만 그런
1: 이건 또 원자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또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갈륨의 성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0: 알루미늄이 혹시 갈륨이랑 뭐 그 원자의 크기나 이런 게 비슷해요?
1: 알루미늄이 가지고 있는 결정 구조 사이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0: 아, 결정 구조 네. 사이에 네.
1: 벽돌로 지은 집 사이에 그 벽돌 사이에 쑤셔 박을 수 있는 쐐기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게 있으면은 벽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게 그냥 또 우연히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 자연의 설계인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금속의 색깔도 이번에는 좀 살펴볼게요. 금속이라고 하면 보통은 좀 은빛이 나는 네. 네, 고체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예외로 대표적인 게 그리와 금. 이 두 가지가 그냥 딱 떠올라요. 네. 금은 노란빛을 띠고 구리는 약간 붉은빛, 네, 주황빛 뭐 이런 빛을 띠잖아요. 왜 얘네는 좀 색이 다른 걸까요? 이 외에도 독특한 색을 띠는 금속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우선 우리가 금속을 은빛이라 했지만 이 은빛이라는 것도 독특한 색이에요. 은빛을 갖는 금속은 은밖에 없어요. 보통은 회백색이라고 하거나
0: 예.
1: 백색이라고 그러지 은빛은 은의 색이거든요. 왜냐하면 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을 백색광이라 그래서 네. 가시광선이라고 그 영역을 말하는데 이 가시광선을 가장 잘 반사하는 금속이 은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금속 중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게 은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은의 색도 독특한 거고 보통은 이게 회색인지 허연색인지 어쨌든 광택 있는 게 금속의 색이에요.
0: 네.
1: 그리고 지금 말한 구리랑 금에다 은을 더하면 얘네 셋이 주기율표에서 세로로 같은 줄에 있어요. 구리, 은, 금 순서대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있거든요. 얘네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색을 갖는다라는 거고.
0: 아, 은빛도 네. 굉장히 독특한 색이라 하셨으니.
1: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은빛 같은 것도 이제 거울 반사판 같은 거에서 이제 망원경 만들 때 쓰고 금은 우주 공간에서 적외선 반사랑 관련돼서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할 때 왜 금을 쓰냐. 그걸 써야만 반사할 수 있는 파장이 있거든요.
0: 네.
1: 이것도 차이점은 구리, 은, 금 순서인 것처럼 원자의 크기가 다르고
0: 네.
1: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세로줄이기 때문에 전자들의 배치는 유사해요. 근데 여기에 아까 말했던 수은이 왜 액체냐처럼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들어가면서
0: 네.
1: 크기가 다른 거에다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구리의 색깔과 은의 색깔과 금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0: 네.
1: 요거 역시나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빠르게 돌면 그 상대성 이론 때문에 수축한다 했잖아요.
0: 네.
1: 그러면서 원래 이 원소가 이론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보다 에너지의 흔히 레벨이라 부르는 그 방의 층의 높이들이

0: 네. 근데 원자 두께면은 금색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두께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흔히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노란색의 번쩍번쩍한 금속의 형태를 기준한다면 네. 보통 한 1g 정도 있으면 그 1세제곱미터 정도의 방을 전부 다 벽면을 노랗게 빛나게 코팅할 수 있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어요.
1: 예.
0: 네,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때려가지고 펴가지고 만든다 했을 때 그 정도까지
1: 얇게. 1g으로?
0: 네. 왜냐면 그 술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금박지 같은 거라든지 예. 다 진짜 금이거든요. 그렇게 그 두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0: 그냥 물은 금속입니다. 생각을 어느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1: 근데 생각 금속은 네. 웬만하면 단단하니까.
0: 근데 말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금인지 아닌지 보려면 이로 깨물어 보는 장면이.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금속을 깨물어 확인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깨물었을 때 이 자국이 남는 금속이 흔치가 않고 또 그게 금이라면 노란색이니까. 네. 그냥 뭐 회색의 금속을 이게 뭐 철인가 보려고 깨무는 장면 없잖아요. 그런 거 할 사람도 없고.
1: 맞아요.
0: 이게 노랗기 때문에 이게 순금인가 아닌가를 보고 싶어서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색을 갖고 있는 금속 중에 깨물었을 때 이 자국이 남는 금속은 흔치가 않고 또 이게 색만 따라서 만든 금속일 때는 그게 안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네. 물은 정도가. 그래서 물은 금속이 맞습니다.
1: 그런데 우리가 반지라든지 아니면 목걸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를 만들어내는 그 금들은 좀 단단해 보이거든요. 이빨로 이렇게 물어도 잘.
0: 아, 그건 순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순금이면은 깨물면 들어가고요. 네. 아닌 거는 순금이 아닌 거예요. 14K 뭐 이런 거는 갈수록 다른 게 들어가다 보니까 강도가 높아지는 거여서 네. 장신구도 물은 장신구면 좋은 거 갖고 계신 거고 안 씹히면은 이건 합금인 겁니다.
1: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유가 다 있는 거네요. 깨물어 보는 게.
0: 네.
1: 옛부터 어쨌든 금은 굉장히 귀한 금속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0: 네.
1: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0: 녹슬지 않는 게 큽니다. 뭐 그쵸. 은이 됐건 뭐가 됐건 놔두면은 광택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뭐 은만 해도 녹색의 녹이 생기거나 아니면 맞아요. 허옇게 되거나 이렇게 변질이 되는데 금은 녹슬지 않아요. 금은 녹슬지 않는다는 말은 금이 이제 산소랑 결합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1: 네.
0: 가장 바깥쪽 층에 한 겹의 금은 산소랑 붙긴 하는데 그게 색을 바꾸거나 광택을 없애는 일은 없고
1: 네.
0: 오히려 이제 스테인리스 같은 게 한 겹 녹스는 걸로 내부를 보호하듯이 안쪽을 영원히 보호하기 때문에 금의 그 특별한 색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금은 생각만큼 희소하진 않아요. 금보다 없는 금속도 많으니까. 근데 그 독특한 색깔과 녹슬지 않는다. 요 두 가지가 금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1: 생각만큼 희소하진 않다. 그런데 아까 바깥에 한 겹이 살짝 녹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예.
0: 네.
1: 그 한 겹이라 하면 그 원자 한 층 뭐 그 정도의
0: 네, 원자 한 층입니다. 그러니까 녹슨다는 말은 이해를 편하게 하시라고 말한 거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긴 하고요. 실제로는 이제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막층을 만드냐 안 만드냐.
1: 네.
0: 그때 이제 한 겹 정도를 만듭니다. 왜냐 이게 내부까지 들어오는 게 녹슨

0: 있어요.
1: 근데 인간은 영원히 캐낼 수 없는 금이 다 거기 있는 것뿐입니다.
0: 왜 금은 그 안쪽에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1: 금이 무겁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지구가 말랑말랑해서 물질의 이동이 가능했을 때 네. 지구의 핵은 철로 돼 있거든요, 니켈과. 근데 금은 철과 붙어있기를 좋아하는 금속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다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무거운 게 가라앉는 이유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네,
0: 중력에 의해서도 네,
1: 또 산소랑 잘 붙을 수 있었으면은 지구의 지각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각은 다 산소랑 결합된 형태로 금속이 있으니까
0: 예.
1: 그게 안 되니까 금속들이 그냥 안쪽으로 가버려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형태로 안쪽에 고이 잠들어버린 거죠.
0: 알겠습니다. 특별한 금속 금에 대해서도 잘 살펴봤고요. 앞에서 살펴본 수은이랑 금 이 둘을 서로 만나게 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 이거는 금의 특별함보다는 수은의 특별함이고요.
0: 네.
1: 수은은 아말감이라 부르는 합금을 만드는데
0: 네.
1: 수은이 합금을 못 만드는 금속은 몇 개 없어요. 저도 정확히 몇 머가 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알아보지 않았는데 확실한 건 철, 탄탈럼 이런 애랑 해서 한 네 종류 외에는 모든 금속을 다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0: 모든 금속을 하나로 합친다는
1: 네,
0: 건 어떤?
1: 합금 그냥 놔두면 그냥 합쳐져요 금속이.
0: 네. 옆에 이렇게 만약에
1: 잡아먹듯이.
0: 오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물감 빨간 물감, 초록 물감, 방울 놓으면 두 개가 합쳐져서 보라색이 되는 것처럼.
0: 네네.
1: 수은은 어떤 금속에 놓든지 그냥 그 금속을 먹어가지고 합금을 만들어 버려요.
0: 합금이 돼요. 그 네. 합금은 액체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요.
1: 아 그것도 물질이랑 양에 따라 다르죠. 수은이 더 많았다면 액체 상태로 남지만 비슷한 양이라면 금속 상태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수은을 거래하거나 운송할 때는 철로 만든 용기에다가 운반을 해요.
0: 아 철은 철이랑은 그렇게 네,
1: 철은
0: 합금을 안
1: 철이랑은 합금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금이랑 만나면은 그냥 금의 노란색도 없어지면서 하나의 덩어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새로운 합금으로.
0: 아 절대 같이 넣으면 안 되겠네요.
1: 뭐 다시 되돌릴 수는 있는데
0: 되돌릴 수 있어요.
1: 그 우선 수은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그냥 나는 죽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수은은 정말 위험합니다.
0: 독성이.
1: 상상 이상으로 증기가 돼가지고 외국 같은 데도 수은 온도에 깨잖아요. 그 실험실 2년간 폐쇄해요. 우리가 여기 성인분들이 굉장히 옛날 야만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0: 네네.
1: 수은 깨가지고 구슬하고 수은 막 쓰고 했던 거지
0: 수은 온도에 깨서.
1: 정말로 위험한 취급을 아주아주 아주 하기 힘든 그런 거여서 수은을 내가 어디나 만나는 재미삼아 했다? 난 내 몸속에 지금 수은 증기가 흡입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0: 증기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요?
1: 증기로 계속 나가죠. 모든 금속은 증기로 날아갑니다. 그 백금 같은 것도 아무리 안정하다 해도 원자 단위로 증기로 날아가고 있어요.
0: 그걸 우리가 계속 흡입을 하는 건데 그 농도가 짙어지니까 위험해지는 거겠죠. 그러면
1: 네, 어디로 가지도 않고 아주 위험합니다. 수은.
0: 아말감 같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예전에 많이 들었던 용어이기도 해요.
1: 그게 수은 합금입니다. 그때가.
0: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를 그냥 했던 거예요.
1: 그건 또 다른
0: 또
1: 건데요.
0: 또 달라요.
1: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유출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물질과 만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안전이나 위험성은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말감이 치과용으로 쓰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은 있다. 그래서 위해성과 유해성을 또 구분을 해야 되고
0: 예.
1: 어떤 조건이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멍청할 정도로 막 수은 합금을 쓰는 게 당연히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썼냐가 아니라 문제가 없었으니까 쓴 것뿐이고요. 근데 이게 온도가 좀 높아진다거나
0: 네.
1: 이런 상황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0: 그럼 과거에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금을 얻기도 했다고 하던데 그 얻는 방법은 또 뭐예요? 그러면?
1: 이게 정확히 방금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기 수원을 부어버려요. 그러면 돌은 안 녹지만 금은 녹이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분리를 한 다음에
0: 네.
1: 수원을 많이 넣으면 액체 상태로 분리가 되겠죠. 이거를 열을 마카합니다.
0: 네.
1: 그러면 수은은 기체가 되는 온도도 훨씬 낮겠죠. 액체가 되는 온도 낮았으니까
0: 예.
1: 수은이 증기가 돼서 날아가고
0: 예.
1: 금만 남습니다.
0: 예.
1: 그럼 금을 분리한 거예요. 이 증기된 수은은 다른 데서 이제 다시 냉각을 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 재사용하고
0: 그러니까
1: 우리 치아에 쓰는 것들은 그 정도 온도까지 안 가니까 괜찮았던 걸 뿐이지
0: 네, 네.
1: 온도가 높아진다거나 강산성 물질이 닿으면 당연히 수은이 유출돼가지고 독성을 보일 겁니다.
0: 증기가 돼서.
1: 네. 근데 어차피 인간이 그 정도 온도나 그 정도 산성에 노출되면 어차피 죽으니까 고려할 필요는 없던 거죠.
0: 지금도 혹시 금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1: 지금도 뭐 이런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후진국에서 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 우선 금을 추출하는 모든 대부분의 과정은 환경 유해성을 쓰기 때문에 수은을 쓰거나 청산가리를 쓰거나
0: 예.
1: 이런 것들을 써서

0: 하기 때문에 많은 환경과 생체 유해성을 갖고 있고요.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나 관리가 안 되는 국가들에서는 많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1: 그렇게 금이 좀 얻기가 어려운, 추출해내기 어려운 이유는 금이 다른 물질들이랑 반응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산소랑도 반응을 잘 안 하는 그런 성질. 혹시 금을 캐내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분리해내기 어려운 이유.
0: 사실 금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진 않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거는 쉽기 때문에 이런 게 하는 거예요.
1: 쉬우니까. 네,
0: 왜냐면 수은에서 된다? 너무 쉬운 거죠. 또 청산가리 넣어서 녹는다?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전에 희토류 했잖아요. 희토류처럼 분리가 어려운 건 온갖 다단계 작업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든 분리를 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거 넣으면 분리돼.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쉽기 때문에 이 물질만 쓰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고 금이 귀하고 채굴이 없다는 건 그냥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뿐입니다.
1: 예.
0: 금은 분리하기 쉽죠. 하다못해 사금 이 패닝만 해도 사금 얻어지잖아요.
1: 네.
0: 이렇게 분리하기 쉬운 건 없죠.
1: 그렇구나. 네. 전 독성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왔다. 네,
0: 그게 편하니까 네. 편한 길로 가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1: 편하지 않는 방법도 안전한 방법이
0: 뭐
1: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0: 그렇고 가능하죠. 대신에 그렇게 하면 분리하는데 돈이 드니까 네. 싼 값에 분리를 하는 게 산업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 딜레마인 겁니다, 사실은.
1: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금은 계속 귀한 금속의 자리를 지키게 될까. 예전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금은 가장 귀한 금속의 자리를 잃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0: 네.
1: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 금속이 나타날까요?
0: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냐 아니면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건데
1: 네네.
0: 우선 어떤 분야로 보든 금은 계속 귀할 겁니다. 금이 가치가 없어지는 미래는 없어요. 영원히 만들어질 수 없을 거예요.
1: 네.
0: 근데 금보다 특정한 분야를 봤을 때 더 유용한 금속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로듐 이런 금속 기본적으로 금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또 우리 자동차의 그 배기가스에 있는 유해물 없애는 촉매 변환기에 쓰이는 건데
1: 네.
0: 이런 건 당연히 금보다 비싸고 양도 적고 하지만 이게 우리 삶에서 귀금속으로서 장신구로서의 가치를 금을 넘을 수 있냐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리튬도 그런 식이고요.
1: 예.
0: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가치는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을 압도할 수 있는 금속이 나올 것이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금은 인간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귀한 금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색깔이 유독 다르고 녹슬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금은 충분히 가치를 유지를 할 겁니다.
1: 네. 노란색과 녹슬지 않는다는 그 금의 특성 때문에 이과학저과학 오늘 특별한 금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칠 시간이라서 정우주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2: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태티서의 트윙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0: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10조 2천억 원을 편성한 올해 대비 2배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30 달 착륙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같은 미래 성장 엔진에 62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이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추가 세수분과 교육 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등으로 내년에만 162조 3천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대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한다. 사실 호도와 거짓 선동, 정쟁을 위한 정쟁을 멈추라며 민생 법안을 볼모 삼는 엉터리 필리버스터와 습관적 발목 잡기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맨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와 관련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이 해명한 것을 보면 마치 다음 순번이 없는 것처럼 원외 정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순번이 이미

0: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면은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2.9도입니다. 양승은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별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 무너져 내리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천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훗날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될 존재를 설명한 최초의 과학 논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상은 우주보다 전쟁에 주목했고 결국 오펜하이머 자신도 전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원자폭탄 개발 책임자가 됐죠.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한 뒤에 오펜하이머가 남긴 말입니다. 또 다른 전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빙하는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별의 무너짐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가 기후의 무너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디스토피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오늘 1부에서 네팔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삶의 양면성을 노래한 조니 미첼의 곡을 오늘의 시작곡으로 골랐습니다. Both Sides Now입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6.
1: 네, 지구촌 사이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팔로 다시 또 가겠습니다. 현재 고립됐던 우리 국민들은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다만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은 헬기와 육로, 그러니까 공중과 지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 네팔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 빗줄기가 앞으로 구조와 수색에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CNN 보도를 보니까 네팔은 땅이 석회질이어서 말 그대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0: 소식인데 이번 사태 이후에 저희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는 분이죠. 문광진 선교사가 이 비소식을 제작진에게 우려스럽게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보내오셨는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 화면 동영상으로 화제가 됐던 초록빛 집들, 그 베란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하게 봤던 그 초록색 건물은 지금 찍어오신 사진을 보면 살아남았더군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팔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선교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0: 예, 매일 고맙습니다. 어제 그 늦게까지 봉사활동 하시다가 카트만두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많이 왔지만 잘 돌아왔습니다.
0: 희망친구 기아대책팀에서 어제 현지 사진 또 동영상을 제공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그 문광진 선교사 일행이 타고 갔던 자동차가 쭉 다 무너져 내린 그런 도로를 지나가면서 양옆의 광경을 찍은 사진을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네팔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면서요?
1: 네, 저 저녁에서 뭐 12시 자정까지 그리고 새벽에도 조금씩 이어졌는데 평상시에 폭우만큼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0: 아, 예, 예. 지금은 좀 잦아들었습니까?
1: 예, 어제 저녁에 예보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낮에는 좀 맑고 오늘 저녁에 다시 어제처럼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진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걱정이군요. 지금 찍어오신 동영상을 그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저희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밑에 토양들은 다 지금 그 굳어있는 상태처럼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오늘 그 다른 데서 보도가 나왔지만 비 온 뒤에 땅이 시멘트처럼 굳는다면서요.
1: 예, 네팔은 전체적으로 석회암 재질이 많은 지역이고 특별히 이번에는 빙하 쪽에서 내려온 토성하고 섞여서 콘크리트 같은 그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젖어 있을 때는 석회처럼 말랑말랑하다가 이제 굳기 시작하면 시멘트처럼 굳기 시작합니다.
0: 예, 예. 그러면 그걸 다시 물을 뿌리면 다시 조금 말랑말랑해집니까?
1: 예, 다시 물이 많이 오면 다시 진흙밭같이 변화됩니다.
0: 아, 예. 땅이 굳어서 콘크리트처럼 돼버리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CNN 보도는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예보는 밤에 또 많은 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비가 양면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작업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굳은 땅을 다시 좀 풀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는 있겠군요.
1: 네, 그 조난자들이 자기들이 좀 빠져나온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구조팀이 그 현장으로 가는 데는 길이 또 다시 너무 미끄러지고 푹 빠지는 길이 되어가지고 예. 접근이 더 어렵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조건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피해적으로 더 가까이 가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좀 어려워졌겠네요. 비 때문에.
1: 네. 저희가 그 반대편에 트리실리 마을까지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예.
1: 그중에 최단거리로 가려고 하면 비포장도 가야 되고 새로운 길이라서 비가 오면 위험해서 오늘 아침에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내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연일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 신속대응팀은 육로하고 헬기 수색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으면 어제나 또 오늘 밤늦게는 헬기가 뜨기가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1: 예, 헬기는 해가 지면 무조건 다 착륙하고요.
0: 예.
1: 새벽에 해가 뜨면 시작하는데 다행히 지금 해가 뜨고 있어서 오늘 낮에 구조나 구호 수색은 아마 헬기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아, 예, 다행입니다. 혹시 육로 수색으로 들어간 신속대응팀에 대한 소식도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1: 예, 들은 적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그쪽은?
1: 보통 그 길이 막혔던 그곳에서 걸어가면 육로로는 더 가깝지만 차가 갈 수 없어서
0: 예.

0: 그 예전에 길이 뚫려 있던 구도로 둔치라까지 지금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예, 예. 아직 목표
0: 예, 그곳에서 다시
1: 예.
0: 예, 그곳에서 다시 공사 지점까지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공사장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1: 아, 그러면 아직 그 목표 지점인 공사 현장까지는 도달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군요.
0: 예, 지형적으로나 거리를 생각했을 때 어제 둔치에 도착하셨으니까 오늘 정오나 저녁쯤 도착이 예상됩니다.
1: 예, 예. 지금 그 사망자는 뭐 900여 명으로 알려져 있고 실종자도 3,900명이 넘는 것으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발전소 터널 쪽에 수백 명이 고립돼 있다는 보도는 이미 나왔고 아마도 그 우리 신속대응팀 수색팀도 그쪽으로 집중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지 네팔 구조대가 여기도 같이 그러면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0: 정부 차원에서 모든 터널에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터널은 예. 인도나 중국 쪽에서 주로 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인도나 중국 팀들은 그 구경하 벌써 작업을 하고 있고요.
1: 예.
0: 저희 팀도 이번에 들어가면 군경이 함께 도와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우리 국민이 일하던 발전소 터널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아직까지 국적이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죠?
0: 예, 저희가 뉴스를 계속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 국적은 확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예.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재난 현장이 그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 우리 문광식 선교사 팀이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찍은 그런 장면이었고요.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나갔던 그 초록색 건물이 바로 많은 분들이 좀 조마조마하게 애타했던 그 건물입니다. 그 베란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 건물 주변은 전부 다 이 토사에 휩쓸려 가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그 건물 하나는 또 이제 온전히 남아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하고 인터뷰하시고 저녁까지 구호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상류 쪽은 접근이 차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 지역을 쭉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0: 예, 상류 쪽은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1: 예.
0: 그 상류 쪽에서 재난 당한 사람들이 아래로 와서 그 사람들 만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요.
1: 예.
0: 그리고 일부 지역은 더 안쪽으로 재난을 당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예예. 예. 어제 그 돌아다니신 마을이 그래도 한 네 군데 정도는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상황은 어땠습니까?
0: 네 군데에 보통 200에서 300명 정도의 수재민이 현재 있고요.
1: 예.
0: 정부나 여러 구호단체들이 식량을 음식 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되었는데
1: 예.
0: 다른 기초적인 그 의류나 모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도달을 못하고 있어서
1: 예.
0: 예, 저희가 네 마을에 한 220 가정에게 그것을 지원하였습니다.
1: 아, 예. 정부가 못하는 일을 이제 민간 이렇게 구호단체가 나서서 하고 있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뭐 실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족을 찾지 못한 분들은 장례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을 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0: 힌두교나 불교가 강한 이 네팔에서는 화장을 보통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화장을 합니다.
1: 아, 예.
0: 그 화장 시간이 넘어가면 좋은 곳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화장터에 가서 강가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지금은 실종자가 누군지 사망자가 누군지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1: 예.
0: 정부 차원에서 전염병 막기 위해서 지금 매장을 하고 있는데 찾지 못한 가족들은 지금 실종자든 사망자든 빨리 찾지 않으면 화장도 하지 못하고
1: 예.
0: 애도조차 할 수 없어서 국가 전체가 지금 애도를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적인 이유도 뭐 개입이 되어 있고요. 자, 내일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내일 들어가신 지역도 어제 들어가셨던 지역하고 같은 곳들입니까?
0: 동일한 지역인데 저희가 이때까지 가지 못했던 반대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 아,
0: 강 반대편
1: 예.
0: 쪽으로.
1: 예. 그거는 그 구호 물품을 가지고 가시려면 이제 차로 어차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다 그럼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0: 되는 상황이군요.
1: 아, 그쪽까지 차가 들어가는 걸 확인해서 저희가 차갑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고요.
0: 예.
1: 그 산길이 아니고 큰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멀지만 한 하루 길이면 물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따로 그쪽은 열려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내일 이제 그 구호품을 다 싸들고 가셔야 될 텐데 몇 분이나 그쪽으로 들어가십니까?
1: 내일은 도로가 확정이 안 돼서 우선에 도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0: 예.
1: 확정이 되면 한 2, 3일 있다가 구호품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하고,
0: 예.
1: 그 강에 곧 다리가 놓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예.
1: 예, 그 임시 가교가 생기면 비도로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물자는 카투만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건 또 다행입니다. 근데 2차 홍수 피해에 대한 얘기는 요즘은 안 나옵니까?
1: 아, 여전히 나오고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아마 수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2차 홍수가 지금 우려되고 있고 오늘 어제 비와 함께 오늘 저녁에 비가 내리면
0: 예.
1: 그것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녀오실 때 늘 조심하시기 바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한테 소식을 늘 전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을 빨리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문광진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1: 예, 고맙습니다.
0: 예. 그룹 REM의 곡을 21명의 가수들이 모여서 노래했는데요. 2010년 IT 대지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레오나 루이스, 로디 스튜어트, 머라이어 캐리 등이 모였습니다. 재난의 음악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해야 되겠죠. Everybody Hurts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0: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애녹,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0: 30분입니다.
1: 예, 2부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2: 애플 CEO 팀 쿡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티브 잡스에 이어 2011년부터 애플을 이끌어왔는데요. 후임은 존 터너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입니다. 팀 쿡이 애플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애플 이사회 집행의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팀 쿡은 서한에서 우주에 우리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생전 스티브 잡스가 자주 하던 말이었죠. 팀 쿡이 최고 경영자로 있던 지난 15년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 3,500억 달러에서 4조 6천억 달러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가는 2,000% 이상 늘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케빈 어시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간 곳, 바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인데요. 여기서도 케빈 어시는 지금은 글로벌 투자 급증의 시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은 시장의 중요한 신호죠. 그러니까 케빈 어시가 보기에 지금은 장기 침체도 아니고 저축 과잉도 아니고 바로 장기 성장 시기라는 건데요. 어째 금리를 조금 올려야겠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케빈 어시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상이몽은 계속됩니다. 어시 의장이 계속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트럼프는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다. 케빈 어시는 해야 할 일을 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9월 17일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가 결정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한 달 만에 다시 무력 충돌하고 있습니다. 흔히 원유 채권이 주식보다 먼저 긴장을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국제유가는 3% 넘게 급등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75%를 넘겼습니다. 물론 뉴욕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떨까요? 일단 약세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3: 与世界接轨
4: Conectarse con el mundo
5: 世界とつながる
6: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7: Connect with the world
8: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세계사에 기록될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에게 각인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 연설이었습니다. 올해 8월 28일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연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름은 2026년 워싱턴 행진 투표권 수호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워싱턴이란 도시 전체가 트럼프의 색채로 덮이는 것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모든 기념할 만한 곳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송호창 변호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는데 오늘은 워싱턴 DC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이 저희 방송 고정 출연은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나와 계시죠?
9: 예, 반갑습니다.
1: 예, 예. 예. 트럼프가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부터 우선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불만을 드러내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9: 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게 뭐 백악관 그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도 뭐 본인들이 하는 업무에 관해서도 지금 전혀 뭐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예.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까지 1년 반 동안의 상황 정황을 가지고서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이기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동맹 국가 특히 우방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1: 예.
9: 그 일환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또 뭐 다시 이런 뭐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란 전쟁이나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나도 지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1: 예, 예.
9: 그런 답답한 상황을 그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과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

0: 한국과 이해관계가 그 관계가 연결되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1: 예.
0: 그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1: 예.
0: 싶습니다.
1: 그냥 뭐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그 전쟁과 관련해서 우방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워싱턴 문제로 가보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있던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그,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쭉 호수가 직선으로 뻗어 있는 그 자리 얘기하는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게 이제 워싱턴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 내셔널 몰이라고 하죠.
1: 예.
0: 제일 끝에 이제 의회가 있고 의회하고 일직선상에 워싱턴 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그 포토맥 강변 제일 끝쪽에 이제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
1: 예.
0: 이 호수라기보다도 이제 반사 연못이라고 하는 그 물이 이렇게 수조처럼 이렇게 담겨 있는 데인데 그게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그 사이에 있는 그 물이죠. 그래서 63년 전에 그 1963년도 마틴 루터 킹이 그 I have dream 이라는 연설을 할 때는 그 수조까지 한 100만 명이 꽉 차서
1: 아,
0: 이렇게 이 행진을 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1: 예. 올해 광장에 나온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뭐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는지요?
0: 제가 워싱턴 DC에 그 출퇴근을 할때한몇년 전에도 이제 그 행사를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고요.
1: 예.
0: 그참 주최 측 얘기로는 일단은 만명 이상 한 몇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63년 전에 마틴 루터 킹이 그 인종차별 반대 그리고 민권을 보장해달라.
1: 예.
0: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투표권. 그 흑인들 인종차별하지 않고 투표권을 공평하게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목적이었는데
1: 예.
0: 6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투표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같은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1: 예.
0: 상황입니다.
1: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0: 그러니까 63년 전에는 그 흑인들 특히 이제 뭐 흑인이나 인종 차별적으로 하면서 투표를 할때그 문해력을 테스트해서 투표권을 주는
1: 예.
0: 그러니까 투표 현장에서 영어를 읽고 그 투표 용지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투표를 할수 있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투표권을 제한하는
1: 예.
0: 형식이었죠.
1: 이번에는 뭐 어떤 이유로 예.
0: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이번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이브 액트라고 하는 그 법안을 지금 트럼프 정부 쪽에서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투표를 할때 사진이 들어있는 그 신분증을 항상 지참해야
1: 예.
0: 된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우편 투표를 금지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투표를 제한하는 이런 법안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1: 예.
0: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여권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투표를 하지 못하는
1: 예.
0: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도,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이것은 기본 인권인 헌법상에 보장되고 있는 그 선거권,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라서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다른 주제일 수도 있는데,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반사 연못, 아까 말씀하신 그 연못, 뭐 직접 보셨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여기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보수했는데, 녹조가 생겨서 또 논란만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0: 예, 거기는 이제 그 리플렉션 풀이라고 해서 그 풀이 설계가 돼 있는 것이 이제 풀이 그 물에 워싱턴 기념탑이나 링컨 기념관 같은 게 항상 이렇게 물에 비쳐 가지고 그 양면으로 보이는 아주 광경이 좋은 그런
1: 예.
0: 광경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거기를 천막으로 다 덮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한 200만

0: 하겠다고 해서 이게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1: 예, 아마 그래서 이번에 그 들고 나온 피켓 중에도 대통령이 손대면 다 망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0: 예, 그
1: 예
0: 그녹그어그 리플렉션 플래그 안에 앞에도 그 피켓이 세워져 있는 게 트럼프가 손만 대면 전부 다 엉망이 된다
1: 예
0: 하는 그런 피켓까지 올라와
1: 예 예.
0: 있었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거는 뭐그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뭐 사실 재공사하면 되기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워싱턴 곳곳에 본인의 얼굴과 이름을 남겨놓으려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직접 확인한 바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0: 예, 지금 뭐, 제가 이 링컨 기념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길에 중간에 있는 게그 케네디 센터, 우리
1: 예.
0: 한국의 세종문화회관 같은 데죠. 그런 그 워싱턴 DC에 있는 가장 큰 문화센터인, 문화 공연장인데, 거기를 이제 트럼프 케네디 센터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겠다 해서
1: 예.
0: 이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의회 결의가 없는 한 이름을 바꿀 수 없다 해서 그걸 철거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철거를 하는 대신에 지금 천막으로 가려놓은 상태고요.
1: 아, 철거는 안 한답니까?
0: 그리고 철거를 하지 않고
1: 예.
0: 일단 법원의 판결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무슨 뭐 어떤 그 지원을 하는 케네디 센터라는 식으로 이제 문구를 바꾸겠다.
1: 약간 피해 갔군요.
0: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 뭐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꼼수 비슷한 그런
1: 예.
0: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법무부나 노동부 건물에는 그거는 뭐 트럼프 그 대통령이 뭐 시킨 거라기보다도
1: 예.
0: 법무부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이 한걸 텐데 그 소위 말하는 머그샷이라고 하죠. 트럼프 얼굴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1: 예.
0: 그 얼굴이 있는 큰 배너를 건물 전면에 걸어놓는다든지
1: 아, 예.
0: 지금 뭐그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 그리고 지금 이제 링컨센터 앞에도 이번에 보니까 그 밀리터리 마뉴먼이라고 해가지고 큰그 성조기 형식으로 해서 두 개의 큰벽 같은 거를 링컨 기념관 앞쪽에 이렇게 두 개를 배치를
1: 예.
0: 해놨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게 무슨 그쪽에 이제 뭐 한국 전쟁 기념관도 있고 베트남 전쟁 뭐 1차 대전 기념관도 있지만 그런 시설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워싱턴 DC의 새로운 어떤 명물들을 전부 다 바꾸겠다.
1: 예.
0: 그리고 그 알링턴 국립 묘지에서 워싱턴으로 넘어오는 그 다리 중간에 그 파리에 있는 독립문보다도 훨씬 큰 어떤 트럼프 독립문을 하나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해서
1: 예.
0: 지금 워싱턴 DC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얼굴, 그리고 새로운 구조물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1: 그렇군요.
0: 사실은 여의도에도 그 트럼프 타워라는 빌딩이 있지
1: 예,
0: 않습니까?
1: 있습니다.
0: 전 세계에 지금 이름이 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1: 예. 뭐 이렇게까지 본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새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 얘기 안 해도 알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치적도 좀 남기고 싶고 기념되고 싶어하는 심리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사실 워싱턴 DC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에서 따왔잖아요. 이러다가
0: 네.
1: 뭐 도시 이름도 바꾸겠다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플로리다 그 마라라고에 있는 그 공항 국제 공항 이름 자체가 트럼프 공항으로 바뀌었고요.
1: 예.
0: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그 달라스 공항 그 공항에도 이름을 트럼프 이름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1: 예.
0: 그 백악관이 사실은 그러니까 250년 전에 처음 독립 건국을 하고 난 다음에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설계를 한 건물이거든요.
1: 예.
0: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원래 이제 소박하고 겸손한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항상 낮추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도 초대 그 대륙군의 사령관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제 존경과 추앙을 받아서 추천이 됐던 건데,
1: 예.
0: 그 8년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250

0: 20년 전에는 뭐 대통령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다 국왕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미국의 분위기는
1: 예.
0: 워싱턴이 왕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를 그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본인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1: 예.
0: 해서 돌아가서 공화정이 된 거고 그 후에 헌법을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데
1: 예.
0: 이 기반에 따라서 백악관도 200년 전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있는 건물들 중에 제일 작은 건물입니다. 백악관이.
1: 아, 그렇군요. 따지고
0: 나머지는
1: 보면.
0: 보통
1: 예.
0: 오래된 100년, 200년이 된 건물들도 대체로 한 10층 이상 이런 그 높은 건물들인데 백악관이 제일 작은 건물인데 이번에 이제 백악관의 동관을 완전히 다그 무너뜨리고
1: 예.
0: 연회장을 그 초호화 연회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도 완전히 다 파헤쳐진
1: 예.
0: 그런 흙더미로 지금 덮여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 하여간 뭐 골골이
0: 워싱턴의
1: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건 알겠고요. 트럼프가 지금 뭐 지지율은 낮습니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현지에서 체감한 미국인들의 위기 의식이랄까? 그런 게 이번 행진에서는 뭐 적나라하게 드러났겠군요.
0: 그러니까 지금 뭐 이름을 바꾼다거나 여러 구조물을 바꾸고 백악관을 파헤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제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국의 헌법이나 의회와의 관계, 삼권 분립의 기본 원칙을 지금 흔들고
1: 예.
0: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런 이제 워싱턴 DC를 완전히 이제 개조하고 새롭게 변형하는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미국인들이 상당히 그 시스템의 위기의식을 시각적으로까지
1: 예.
0: 느끼는 그래서 위기의식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그게 이제 중간 선거까지 이어지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송 변호사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도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지에서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0: 현재 뭐그 금요일 날 집회에도 민주당 원내대표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최초의 흑인 하원 의장이 탄생하는 건데요.
1: 예.
0: 그 원내대표인 그 하킴 제프리스도 와서 이제 연설을 했었고 버니 샌더스도 와서 연설을 했었는데
1: 예.
0: 조금 특징적인 거는 제일 마지막 연설을 원래 이제 제일 메인 스피커가
1: 그렇죠.
0: 연설을
1: 예.
0: 하는데 제일 마지막을 알렉산드리아 올테스 코카시오 라고 하는 그 뉴욕주의 젊은 여성 진보파 의원이 AOC 의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1: 예.
0: 많이 하죠, 약자로. 그 AOC가 제일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1: 예.
0: 버니 샌더스가 앞에 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지금 이제 이 미국 정치권에서 진보파의 이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1: 예.
0: 특히 이제 젊은 진보파의 역할이나 이런 그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금요일 집회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뭐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달반그 정도 남았는데 결과가 이래저래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송 변호사께서 매주 한 번씩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정치 의회 얘기를 전해주셨는데 고정 출연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왜 그런지도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죠.
0: 뭐 개인적인 신상의 문제인데다가 지금 뭐또 워싱턴에 직접 와서 그 매일 워싱턴 미국의 정치 동향을 계속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일을 좀더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1: 예.
0: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그 미국의 정치 또뭐 트럼프 이후에도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정치 상황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미국의 정치 동향이나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전략과 그 현명한 방향을 좀 찾는 것이 훨씬 더
1: 예.
0: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역할을 좀더 하고자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고정 출연은 뭐 오늘로 이제 끝나지만 중요한 사안이

0: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또 도움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이어지는 곡은 A Dream입니다. 래퍼 커먼의 노래죠. 곡 내내 마틴 루터킹의 유명한 연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I have a dream을 샘플링해서 곡 전체에 등장시키는데요. 마틴 루터킹이 꿈꾸던 세상은 정말 이루어졌나? 이렇게 되묻는 곡이기도 합니다. 듣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0: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 예, 문자 1336 쓰시는 분께서 국제시사 그리고 서사가 있는 음악이 있는 시간, 그렇게 어디에도 없는 혁신적인 방송. 예, 이런 표현을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뭐 전해드린 소식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은 아니어서요. 네팔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참담하다고 1336 쓰신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광진 선교사님, 봉사자분들도 건강 조심하라고 하셨고요. 송호창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유튜브로 한 분이 제가 그동안에 알았던 미국은 이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바뀌고 있거나 우리가 잘못 알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이제 2부까지 마치고 3부 1시 5분에 시작될 텐데 어제에 이어서 서울대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와 함께 흥미로운 얘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4: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구속된 부모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확인됐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두고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 작품으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하는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이어관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퇴와 별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에 대해선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톤 이상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도 이뤄져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 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오는 16일에서 20일까지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입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를 앞두고 서울시가 주최사인 한화그룹과 관할 자치구청,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요 출입로와 인파 밀집구역 등의 안전인력 약 6,800여 명을 집중 배치하고 관람객 동선을 분리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또 본행사가 열리는 5일에는 원효대교가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까지의 여의 동로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며칠간 풀려납니다. 서울

0: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30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이선영입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이제 시작하죠. 오늘 3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정재 교수가 출연해서 기후와 연관된 역사적 사건을 풀어드립니다. 특히 조선시대 왕의 흥망은 어떻게 기후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누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시작되는 4부 첫머리에 여러분의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3부 시작하겠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손석희의 12시 3부 질문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대 지리학과의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기후학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 더 넓게는 뭐 인류의 역사에서 기후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요즘처럼 기후가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나누다가 조선시대까지 넘어와서
1: 네.
0: 고구려 얘기를 했고 조선시대까지 넘어와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오늘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틀 동안 고맙습니다, 교수님.
1: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그 소빙기라고 해서 인류 만년의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가 하필 그때 딱 겹치던데 네. 한 네. 500년 되는 그 기간이 소빙기였다.
1: 네, 네.
0: 소빙기라는 건 그러니까 조금 추운 날씨.
1: 네. 네.
0: 그 빙하기까지는 아니지만.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어찌 보면 조선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고생을 했다.
1: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민심을 네. 얻느라고.
1: 네. 네.
0: 예, 그 말씀까지 하고 이제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1: 네.
0: 경신대기근이라는 게 있었던 걸로.
1: 네.
0: 그게 어떤 겁니까?
1: 그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대기근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홀수 세기는 조금 춥고
0: 예.
1: 환경이 안 좋고 짝수 세기는 좀 따뜻하고 환경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 아, 그랬나요?
1: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게 항상 그 매치가 되는 건 아니지만
0: 예예.
1: 대체로 보면은 200년 주기로 기후가 변화하는데 짝수 세기는 좋았고 홀수 세기는 안 좋았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0: 지금 21세기인데
1: 근데 지금은 사실 인간이 많이 영향을 줘가지고
0: 예예.
1: 자연적인 기후변화 주기는 다 깨지고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과거에 200년 주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건 태양 흑점수 변화하고
0: 연관이 있군요.
1: 연관이 있습니다.
0: 예예.
1: 태양 흑점수가 200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늘었다 줄어들었다 늘었다를 반복을 했는데
0: 예.
1: 흑점수가 늘어날 때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고요.
0: 예.
1: 흑점수가 줄어들면은 반대로 추워졌고요.
0: 추워지고.
1: 네. 근데 17세기, 19세기 홀수 세기는 추웠습니다.
0: 그게 다 조선 시대니까요.
1: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소빙기 내에서도 특히 추웠던 시기가 바로 17세기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 1600년대.
1: 1600년대죠.
0: 예, 예.
1: 1600년대 그렇게 추웠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점수가 확 감소를 했던 시기예요. 17세기가.
0: 예.
1: 17세기를 우리가 먼더 극속이라고 부릅니다. 먼더는 사람 이름이고요.
0: 예.
1: 극속이라고 하는 거는 흑점이 굉장히 적었던 시기라고 해서 극속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0: 예.
1: 그 극속이가 대체로 보면은 홀수세기, 15세기, 17세기, 19세기 이렇게 있었죠.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17세기에 바로 경신대기근이 있었는데요. 1670년하고 71년 뭐 이때쯤에 있었는데
0: 예, 예.
1: 바로 흑점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기온이 떨어져서 식량이 부족해지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유라시아 전역에서
0: 아,
1: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예, 예. 어제도 왜 그 네. 고구려 장수왕이 천도할 때
1: 네.
0: 평양으로
1: 네네.
0: 그때도 유럽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한 현상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기후라는 게
1: 네. 예, 예. 글로벌의 현상이고 이게 한랭한 그 기후가 천년 주기로 왔습니다. 제가
0: 예.
1: 아까 200년 주기 말씀드렸는데 천년 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0: 예.
1: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던 시기가 장수왕이 천도했던 시기랑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0: 예.
1: 그 천년 전에는 또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스키타이족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 유럽 쪽 지중해 쪽에 페르시아 제국하고 붙었던 시기고
0: 예, 예.
1: 동아시아 쪽에서는 춘추전국 시대였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천년 전에 중국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고 그 천년 후에 한반도에서 장수왕이 천도를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0: 예.
1: 56국의 그 혼란기와 함께 중원이 분열돼서 막 싸우던 시기거든요.
0: 예.
1: 그 다음에 천년 후가 바로 소빙기입니다.
0: 아.
1: 그 소빙기 때도 전체가 소빙기가 춥고 건조했는데 특히 17세기가
0: 그렇군요.
1: 안 좋았고 그때 한반도에서는 경신대기근 그리고 그 후에 을병대기근까지 있었죠.
0: 그건 숙종 때.
1: 숙종 때입니다.
0: 예. 네. 아, 다 그때 그 큰 차이 없는 시기 안에서 다 똑같은 17세기 안에서
1: 네.
0: 대기근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 그 기록을 보면 숙종 때 그 을병 대기근은

0: 5년 만에 조선 인구 140만 명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굉장히 적었을 텐데 지금보다.
1: 네.
0: 그게 역사적 사실로 맞습니까?
1: 그게 또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0: 예.
1: 얼마나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이게 호적에 아마 등록된 사람 수가 줄었다는 거니까,
0: 예.
1: 뭐 아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화적대가 되거나 유민으로 떠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그 안에 들어가니까
0: 예,
1: 얼마나
0: 그러나
1: 죽었는지
0: 꽤
1: 모르지만.
0: 의미 있는
1: 그렇죠.
0: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건뭐
1: 네.
0: 맞는 것 같고요.
1: 경신대기군도 그렇고 을병대기군도 그랬습니다. 네.
0: 예,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1: 아, 네.
0: 아, 뭐 물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역사적 사실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청나라의 공물까지 요청했다면서요?
1: 네, 숙종 때 을병대기군 때 5년 동안 흉년이 이어지니까 먹을
0: 예.
1: 게 부족해지니까 숙종이 그때 청나라 강희제가 황제 자리에 있을 때거든요.
0: 예.
1: 강희제 하면은 중국 청나라 역사상 가장 그 현명했던 추앙받는 그 황제
0: 예.
1: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희제가 그 청나라의 전성기를 열었고 그 다음에 옹종제, 건륭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세 명의 황제가 제일 유명한데 특히 강희제가 왜이 사람이 후세의 역사가들한테 평가가 좋은가 하면은
0: 예.
1: 강희제가 황제 자리에 있을 때 몬더국서기 딱 흑점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안 좋았을
0: 아,
1: 때입니다.
0: 예.
1: 근데 중국에서는 청나라가 그 전성기를 열었던 또 시기거든요. 그래서
0: 예.
1: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후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운명적으로 숙명론적으로 그거를 그냥
0: 받아들이기만 할게 아니라,
1: 그렇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0: 예.
1: 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창의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엘리트나 그 위에 지배층의
0: 예.
1: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희제가 강조했던 게 바로 수리 시설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0: 예.
1: 수리 시설은 곧 기후 변화를
0: 아,
1: 대비하기 위함이죠.
0: 그 사람은 기후에 관한 한 해안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1: 네. 그래서
0: 예.
1: 뭔가 가뭄이 올것 같으면은 미리 이렇게 대책을 다 강구해 놓고 그
0: 예.
1: 다음에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수리시설 치수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썼는데 그거를 높게 평가했던 왕이 바로 정조입니다. 우리나라로
0: 아,
1: 치면. 그러니까
0: 그렇군요.
1: 정조도 비슷하게 당시에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치수에 신경을 쓰고 또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에 신경을 쓰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0: 예.
1: 극복해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아, 그러니까 그 치수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후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1: 그렇죠. 네.
0: 연관이 있는 건데,
1: 네.
0: 과거에는 뭐 지금처럼 무슨 뭐그 측정을 잘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정책을 폈던 왕들이 있다면
1: 네.
0: 그건 뭐 대단한 해안이라고 볼 수밖에
1: 그렇죠.
0: 없겠네요.
1: 네.
0: 사실은 그 아까 그 소빙기의 원인은 흑점 활동 등등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1: 네.
0: 그때도 보면 뭐 흑점이 줄었다는 게 조선반도에만 해당할 그 영향 끼친 건 아니니까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쳤단 말씀하셨고,
1: 네.
0: 그때 유라시아 전쟁이 한 30년 전쟁이 있지
1: 네,
0: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딱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0: 예.
1: 30년 전쟁의 저그 표면적인 이유는 개신교 세력하고 카톨릭 세력 간의 그런 갈등이었는데
0: 예.
1: 근데 이 부분은 역사학자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 들어가 보면 또 역시 기후변화, 17세기에 그 참혹했던
0: 예.
1: 그 환경, 네, 너무 온도가 낮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가고 그게 폭발한 게 30년 전쟁이다라고
0: 예.
1: 얘기를 합니다. 아시아 쪽에 오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1640년에 명나라가 무너지고
0: 예.
1: 청나라가 중원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게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 땅을 잃은 게 아니고요.
0: 예.
1: 명나라가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그게 1640년에 큰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고
0: 예.
1: 그 여파로 흉년이 몇년 동안 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이자성의 난이라고
0: 예.
1: 부르는 그 난인데 그난 때문에 명나라가 약해지면서 스스로 무너졌고 그 비어있는 중원 땅을 청나라가 차지한
0: 예.
1: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청 교체도 그 뒷배경에는 기후변화가 있다라고
0: 예.
1: 역사가들이 뭐 일부 역사가들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0: 예.
1: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물론 뭐 거기는 여러 가지
1: 최근에.
0: 그
1: 그렇죠.
0: 이유들이 또다 있는
1: 네.
0: 것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0: 분명히 기후도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1: 네.
0: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1811년에 홍경래난이 일어났는데 이건 뭐 조선 최대의 밀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1: 그러니까 19세기에 흑점수가 감소를 해서 달튼 극속이라고 해서 또 흑점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19세기 초에. 근데 동시에 1809년에 큰 화산이 폭발했고 1815년에 또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815년 화산 폭발이 탐보라 화산 폭발이라고 아주 유명한 화산 폭발이고요. 1815년에 화산 폭발 이후에 1816년에 전 세계가 여름이 없는 해를 겪게 돼요. 온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마치 여름이 없어진 것 같다 해서 여름이 없는 해라는 이름이 붙었고,
0: 그게 화산 폭발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1: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은 화산 그 크레이터 분화구에서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되고, 그 이산화황이 대기 중에 수증기랑 결합을 해서 황산 에어로졸 막이 만들어지면 그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켜서 돌려보내니까 지구의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0: 그건 뭐 명확하게 과학적 근거가 나오는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항상 지표면의 온도는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한 2, 3년 정도 이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뭐 황산 에어로졸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가라앉으니까요. 2, 3년 정도 심하게 기온 하강 효과를 갖게 되는데
0: 그럼 뭐 당연히 경작은 잘안 됐을
1: 안
0: 테고,
1: 되죠. 그래서
0: 그러면 민심이 폭발했을 테고.
1: 맞습니다. 그래서 1809년에도 굉장히 큰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건 어디에서 폭발했는지 잘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1815년 화산 폭발은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 폭발이 확실한데 1809년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때도 큰 화산이 폭발을 했고 그 여파가 2, 3년 지속이 되니까 1811년에 홍경래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좀 뚜렷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1809년에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온도가 많이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홍경래 난은 사실은 서북민의 차별 뭐 그다음에 몰락한 양반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지지해줬던 층은 또 농민층이었거든요. 네, 그 농민들은 거기서 왜 들고 일어났을까? 이거는 뭐 먹을 게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유는 화산 폭발이 영향을 줬을 거고 또 그때 19세기 초가 흑점수가 굉장히 낮았던 달튼 극속이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맞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기후 때문에 제일 고생한 왕이 누굽니까?
1: 순조하고요. 정조의 아들이죠. 네, 영조, 정조 때는 괜찮았는데 순조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홍경래 난하고 탐보라 화산 폭발 다 이때 있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 다음에 그 전으로 가면은 인조, 효종, 그 다음에 현종. 현종 때는 경신대기근이 있었고 효종, 인조는 그 병자호란의 영향을 받았던 그 왕들인데 그때가 또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0: 그러면 아주 반대로 운 좋게 기후덕을 본 왕도 있습니까?
1: 네, 사실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는 영조가 상당히 기후의 덕을 봤다고
0: 아까
1: 생각을
0: 잠깐
1: 하고요.
0: 말씀하신
1: 네.
0: 뭐 어느 정도 혜안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라면서요.
1: 그러니까 기후가 일단은 영조 때는 기후가 좋았습니다. 네. 근데 그게 18세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8세기는
0: 짝수는 괜찮다고.
1: 네. 영조, 정조가 이게 태양 흑점이 200년 주기로 태양 흑점수가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18세기가 좋았는데 영조, 정조가 다 좋았는데 정조 때는 그래도 화산 폭발이 큰게 하나 터지면서 일본에서 큰 대기근이 돌았는데 그때 정조는 화성 축조하고 또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까 강희제랑 비슷한 면이 있다고 얘기한 게큰 화산이 폭발했는데도 그거에 영향을 많이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에 현종 때 경신대기근, 숙종 때 을병대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에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조선 왕조가. 그래서 정조는 특히 정조실록에 보면은 진율이나 구율 이런 단어들이 다른 왕조실록 때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정조실록
0: 그렇군요.
1: 때. 네. 그만큼 민생에 신경을 썼던 왕임에는 분명하다. 후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으면서 좀 정치가 잘 안 풀리기도 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민생에 신경을 쓰고 사회 안전

0: 국방이나 복지에 신경 썼던 왕이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 큰 대기근이 있었을 때 조선은 예. 괜찮았다라는 것이고 근데 영조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처음에 즉위했을 때는 안 좋았지만 점점 기후 환경이 좋아졌거든요.
1: 예, 예.
0: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후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왕이
1: 덕이 있어서.
0: 하늘이 선택을 예, 예.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기후 환경이 좋아졌어요.
1: 예, 예.
0: 네. 그러니까 영조가 그때 사소세자 문제도 있고 그런데 영조는 좋은 왕으로 그러니까 3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추앙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기후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게다가 또 홀수 세기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과거에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질 때 네,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1: 예.
0: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면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온도가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종합해보면 지금 21세기는 그 흑점?
0: 네.
1: 흑점이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21세기 같은 경우는 흑점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1: 예.
0: 그게 별로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이 인간들이 이산탄소 배출을 많이 예.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사실은 금년에 이제 기온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금세기에.
0: 그 금세기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1: 예, 예.
0: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00년 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21세기는 온도가 네, 떨어지는 게 맞죠.
1: 예. 근데 뭐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
0: 네. 근데 흑점이나 화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게 크진 않거든요. 영향력이라는 예, 예. 게.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메탄가스 배출을 통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1: 하긴 옛날에는 이산화탄소 이런 거는 변수가 아니었으니까
0: 변수가 아니었죠.
1: 예, 예.
0: 변수가 아니었고 이건 인위적인 변화에 의해서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지금 과거에 있었던 자연적인 기후 변화 주기 아까 천년 주기도 말씀드렸고 200년 주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 것들이 다 깨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온도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온도가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 예, 예.
0: 사실은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1: 예, 적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0: 적응을 하면 되거든요.
1: 대비도 되고.
0: 네, 예. 동물 식물도 다 그 정도는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 예.
0: 지금 온도가 아까 소빙기에서 지금의 현 온난기로 오는데 200년도 안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예.
0: 지금은 온도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물 식물이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이 적응을 못하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생태계가 무너지는 순간 기후위기는 더 심하게
1: 예,
0: 일어날
1: 예.
0: 거거든요. 생태계가 지금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탄소를 많이 흡수해주면서
1: 예.
0: 그게 무너지는 순간 인간들은 더 공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도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온도 올라가는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
1: 예.
0: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못 막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산화탄소가 너무 이미 많이 배출이 됐기 때문에.
1: 아, 이젠 되돌릴 수가 없다.
0: 돌이킬 수는 다만 없는데.
1: 다만 천천히 가자. 그렇죠.
0: 속도를 완화시키는 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속도가 완화되면 그만큼 늦어진 속도에 우리가 대응 내지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0: 적응하고 대응하고 또 생태계도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의 예.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박정재 교수께서는 인류가 절멸할 거라고는 안 하셔서
0: 네.
1: 근데 최재천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
0: 그렇습니다. 저도
1: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0: 네,
1: 그런
0: 저도 강연하면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 예, 예.
0: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1: 예,
0: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기후로 보는 한국사의 저자 책에 다룬 내용은 저희가 다룬 내용보다 훨씬 방대하고 더 클 것 같은데
0: 네.
1: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박 교수님 모시고 이런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또 예. 불러주시면 당연히 오겠습니다.
1: 예, 예.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네, 지리학과 감사합니다. 박정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0: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1시 30분 손석희 12시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시작하죠. 오늘 네팔 현지 얘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문광진 선교사님, 네팔에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유튜브에 김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른 The Prayer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듣겠습니다.

0: 9월 1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더 이상 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87년생 메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1년, 2024년 두 번의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죠. 물론 현재 뛰고 있는 인터 마이애미 FC 소속으로는 2028년까지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존 갈리아노, 지구촌 사이드 B에서도 소개했던 인물이죠. 크리스찬 디올과 메종 마르지엘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반유대주의와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아 패션계의 악동으로 불리는데요. 보그지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 패션쇼 맷갈라에서 존 갈리아노를 조명하려던 계획이 결국 취소됐습니다. 성과급으로 테슬라 뽑고 동탄에 집 샀다. 한국은행이 경기도 이천, 화성, 충북 청주 등 일명 반도체 수혜 지역 소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지역의 올해 상반기 테슬라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6%가 늘었답니다. 반도체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이천에서는 주택 구입이 늘고 청주에는 고가 제품 소비가 늘었다는데요. 반면 이 지역 골목 상권 등 기초생활 소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2026 방산기업 톱 100을 발표했는데요. 한화가 지난해 방산 매출 16조 2,900억 원으로 16위를 기록했고요. LIG 넥스원 52위, 현대로템 61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7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지난해 매출이 98조 7,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9월 1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지켜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0: 네, 오늘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는 글로벌 와인 산업 소식으로 시작할 건데요. 프랑스나 미국, 뭐 이탈리아 이런 쪽이 와인의 전통 강국이잖아요. 예. 이런 강국들의 입지는 흔들리고 신흥 강자가 떠오르고 있다는데 주인공이 좀 의외입니다. 중국인데요.
1: 아, 예. 중국이 와인도 그렇게 잘 하나 보죠?
0: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중국 와인 열풍 속의 숨은 포도밭으로 이야기 열어보겠습니다.
1: 예. 뭐 로봇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와인도 잘 만드는 모양이네요. 근데 중국의 기후나 대지가 맞을까요?
0: 그러니까요.

0: 저도 그래서 의외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1: 예, 예.
0: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중국의 와이너리가 부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와인이 중국이 국가적으로 밀어주는 산업인데
1: 거기는 엔간하면 다 국가가
0: 그거는 또 그렇죠.
1: 예, 예.
0: 엔간하면 뭐 국가에서 돈을 드리니까요.
1: 예, 예.
0: 이제 중국이 척박한 토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쓸 수 없는 땅이 많은데 포도나무가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리는 식물이라서
1: 예.
0: 이런 이제 척박한 땅에 심으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고 또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좋은 그런 유익한 식물이라고 해요.
1: 예.
0: 그래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 와이너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 하고 미국 음료 산업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이제 90년대 후반 200헥타르에 불과했던 중국의 닝샤라는 지역의 포도밭이 지금 이 정부 정책 덕분에 불과 20년 만에 뉴질랜드 전체 포도밭 면적과 맞먹는 3만 9천 헥타르 규모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1: 예.
0: 이 중국 닝샤가 어디냐면은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몽골이 있잖아요.
1: 예.
0: 몽골의 남쪽 접경 지역에서 조금 아래에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지구 부분을 보면 어떤 데는 황토색이고 어떤 데는 초록색이잖아요.
1: 예.
0: 여기 닝샤는 황토색입니다.
1: 아, 근데 거기서 포도나무가 잘 된대요?
0: 아, 그러니까 잘 클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포도나무를 땅에 묻어서 얼지 않게 하고
1: 예, 예.
0: 모래 폭풍을 견디는 어떤 이제 인프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키운다는데
1: 예.
0: 또 반대로 그것만 잘 버티면 건조하고 덥고 이런 기후가 포도의 당도를 높여서
1: 아.
0: 또 맛은 좋게 이제 성장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좀 보니까 올 상반기 중국의 와인 수출액이 7,500만 달러로 한화로는 약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1: 예.
0: 이게 같은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급증한 수치고 사실 중국에서는 요즘 이제 회식도 좀 자제하라 그러고 이제 술 문화를 조금 지양하는
1: 예, 예.
0: 그런 정책이 있어서 중국 내수 소비는 위축됐지만 이제 수출로는 이 중국 와인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프랑스나 미국 쪽에서 좀 긴장하진 않을까요?
0: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중국 와인 때문은 아닌데요. 프랑스와 미국 등의 이제 전통 와인 산업이 안 그래도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1: 예, 예.
0: 뉴욕타임스 기사 봤더니 미국의 경우 이제 미국 와인의 80% 이상이 산지인 캘리포니아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해 25년 만에 가장 적은 와인을 생산했다고 하고
1: 예.
0: 뭐 이유는 안 팔려서 재고가 넘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포도를 키워놓고 차라리 그냥 수확을 안 하고 폐기시키는 쪽에
1: 아.
0: 돈이 덜 들어서

0: 까지 언급이 되면서 대체물이 많아졌다. 예. 이런 분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글로벌 경제 침체도 원인으로 꼽혔는데 특히 피노누아 같이 좀 비싼 와인들 있잖아요. 예. 이거는 굳이 비싼 돈 주고 와인을 안 사기 때문에 재고가 쌓여서 지금 그냥 폐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예. 합니다.
1: 기후 문제도 있지 않나요?
0: 네, 특히 이제 유럽 쪽이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와인 생산이 위축이 됐는데 프랑스는 결국 모든 이슈가 기후로 수렴이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와인 생산지 하면 떠오르는 보르도. 이번 여름에 42도까지 치솟는 극한의 이제 더위를 겪은 데다가 예. 최악의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와이너리 피해가 극심했고요. 결국에 이제 와인 생산이나 소비까지 타격을 예. 줬습니다.
1: 안 그래도 기후 문제 때문에 이런 포도주 같은 거는 좀 타격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예.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 때문에 포도가 더 잘 자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0: 네, 영국인데요. 영국은 왜 항상 좀 축축하고 비 많이 내리는 이미지잖아요.
1: 그게 오해라면서요?
0: 근데 이번에는 예. 이제 이 전국적인 유럽의 폭염 때문에 영국도 열돔에 갇히면서 예. 38.1도까지 이제 기온이 치솟으면서 역설적으로 포도의 당도와 품질이 향상이 됐다고 하고 예예. 그러면서 이제 포도밭의 값이 20%나 오르는 등 이제 이런 와이너리에 어떤 투자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럴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상 이변이라는 말처럼
1: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0: 네, 그래서 예. 뭐 내년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막무가내로 포도 품종을 바꿀 노릇은 아니라고 합니다.
1: 예, 예. 오늘 와인 얘기를 했지만 이런 변화가 이제 사실은 거의 모든 농작물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기의 핵심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이 포도나무가 기후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선두주자일 뿐이지 쌀이나 밀이나 다른 과일 등 우리 인류의 필수적인 어떤 식량 작물들도 비슷한 상황이죠.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농부들이 열기를 피해 야간 작업에 나서다. 이 기사를 보니까 유럽 농부들은 한낮에 아예 작업을 못한대요.
1: 예, 예.
0: 농기구 들이 금속이니까 터치도 힘들다고 하고 심지어 이제 트랙터를 돌리다가 트랙터 열기랑 그 기후의 열기랑 합쳐져서 밭에 불이 나는 지경이다 보니까
1: 예, 예.
0: 이런 상황이라면 뭐 당연히 많은 뭐 작물들이 제대로 수확이 못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작물들의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1: 예.
0: 지금 처음 전해드린 중국 닝샤의 포도밭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
1: 예.
0: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뭐 인류가 좀 이렇게 하면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이 정도 해야 농업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예, 예.
0: 앞으로 농업이 참 많은 적응과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AOR, 그러니까 Adults Oriented Rock의 약자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락이라는 바탕 위에 소울, R&B, 펑크, 뭐 재즈 이렇게 색을 얹어서 조금 더 이렇게 매끄럽게 깎아낸 음악을 뜻하죠. 어제 AOR이란 장르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시티팝으로 이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일본의 한 대형 음반사가 AOR 탄생 40주년 이런 그 부제로 100장의 명반을 다시 발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1976년 버즈스캑스의 앨범 Silk Degrees를 기점으로 AOR이라는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AOR 특집의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버즈스캑스의 Silk Degrees에 실린 Lowdown입니다. 벌써부터 아, 그 노래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버즈캑스는 일본에서 미스터 AOR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이 장르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뿌리는 블루스와 R&B 그리고 락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스티브 밀러 밴드에서 두 장의 앨범에 참여했고요. 그 이후에 팀을 떠나서 홀로 서기에 나섭니다. 1969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는데 평단의 반응은 뭐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상업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 뒤로 낸 여러 장의 음반 역시 대중에게 크게 각인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드디어 그 질긴 무명의 시간을 끊는 음반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드린

버즈캐스의 일곱 번째 스튜디오 앨범 실크 디그리즈입니다. 예, 해변가에 이렇게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버즈캐스가 앉아있네요. 벤치에. 여긴 어떤 여성의 손이 보이는데 여긴 또 손만 보입니다. 예,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알려진 바는 별로 없는데 세련됐지만 반듯하진 않고 힘을 느슨하게 푼 여유로운 모습. 이게 AOR이라는 장르하고 참 어울린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오늘 들어볼 로우다운은 버즈캐스가 평소에 자신이 꼽는 시그니처 송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싱글로 낼 계획조차 없는 그런 평범한 수록곡이었는데 이걸 그 클리블랜드의 한 라디오 DJ가 아주 집요하게 줄기차게 틀어댔고 그렇게 틀어대면 반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음반사가 뒤늦게 싱글로 발매를 하죠. 그리고 1977년 바로 다음 해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R&B 송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김학선 위원이 선곡한 AOR 특집의 두 번째 곡 로우다운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AOR 특집의 두 번째 곡이었죠. 버즈스캣스의 로우다운을 들었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기업이 잘 되는
4: 경복,
3: 잠재력의 전문가로
4: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문자 9773 쓰시는 분께서 업무 시간에 꼭 들어야지 생각은 하는데 일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셨습니다. 컴퓨터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놨답니다. 잊지 말자 12시. 예, 근데 이 시간을 놓치시면 식사 때도 놓치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곤란하겠죠. 예,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재 교수와의 질문들 들으시고 4536 쓰시는 분께서는 역사 전공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기후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역사 공부를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새로운 관점에 좋은 강의였습니다. 박 교수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영향력을 끼치신 것 같습니다. 박정재 교수께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조성현님, 여기는 용인인데 밖에선 천둥치고 비도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비가 오늘 그 중부지방에 많이 온다고 예보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도 어제 뭐 밤새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렸고 지금은 제가 스튜디오에 갇혀 있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도 그렇군요. 미니의 김명자 씨. 비가 쏟아지고 천둥치고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스튜디오가 방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천둥 소리를 듣질 않아서 듣지 못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9065 쓰시는 분께서는 어제 네팔 6살 소녀의 기적같은 생환 소식에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듣고 발견했다고 하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광진 선교사가 오늘 네팔에 비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글쎄요, 많이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일도 아마 가능하다면 문광진 선교사가 현지 다녀온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청취자 한 분이 방송 모든 디테일이 진심으로 아름답습니다. 손석희 12시 멋있습니다. 어이구, 뭐 극찬을 하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4: .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7: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 전해드리는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책정돼 올해보다 12.8%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AI와 첨단산업, 청년, 지방지원 등에 집중 투입되는데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도 신설됩니다.
2: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해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뒤 오늘 전격적으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중폭 개각에선 언급이 없어 유임이 예상됐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자진사퇴 형태로

0: 방식으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제주에서 30대 여성 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경장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은 10건, 허위 기록은 15건이 확인됐습니다.
0: 네팔 지역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실종자도 4,5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구호대의 조력을 꺼려왔던 네팔 당국의 입장을 바꾸면서 44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해외 긴급구호대가 오늘 피해 지역에 급파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첫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20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슈퍼 예산 편성을 통해 인공지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여정 기자입니다.
3: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700조 원을 넘었던 올해보다 93조 원, 12.8%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4: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3: 정부는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배 더 많은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대거 지원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우주 항공 분야나 자율자동차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지원도 늘려 제2의 반도체 같은 먹거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결혼,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도 4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2배 늘리고 맞춤형 구직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경험과 훈련에 5조 1000억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기본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가 육아 양육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예산안은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194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넉넉해진 곳간을 바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내년 162조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성장, 지방, 교육 등 계정으로 나눠 52조 9천억 원가량을 쓰고 나머지 100조 원가량은 여윳돈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 자금 부채도 내년에 모두 갚기로 해 IMF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30년 만에 청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에 대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린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정치권 소식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 나왔나요?
5: 오늘 아침 9시도 되기 전이었는데요.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5: 네, 청와대는 간략하게 김 실장의 사의 표명과 사표 수리만 발표했고요. 구체적인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함께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15개월 동안 총괄해왔습니다. 정책 실장으로는 드물게 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등 새로운 업무 스타일을 개척했다 이런 평.

0: 받았는데요. 그러나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 레버리지 ETF 논란 등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들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각 발표 명단에서 빠지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왔는데요. 오늘 김 실장이 전격적으로 물러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부동산, 증시 안정 등 산적한 민생 과제를 책임질 후임자 인선이 일단 시급해졌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각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퇴 목소리가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고요?
0: 네, 먼저 민주당의 신현영 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SNS를 통해서 장관과 국회의원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렇게 용혜인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기용된 당 대변인이어서 당내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도부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가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당연히 그 비례대표직을 간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 네.
2: 성평등 가족부 장관의 후보가 되셨다고 한다면
3: 네.
2: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0: 야당에서도 11억 원 정당 보조금 때문이냐, 장관까지 무임 승차하려느냐 이런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던 용 후보자는 오늘도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장관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0: 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에 선봉에 설 것이다. 이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듣겠습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맬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입니다.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0: 네, 특히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변호인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공소 취소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네, 또 오늘 민주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민주당이 오늘 아침 7시부터 민티07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정 정당이 자체적으로 정치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한 건 이례적인데요. 약 40분 동안 진행된 첫 번째 방송에서 김민석 대표는 방송 내내 자리를 지켰고요. 앞으로 당의 기조를 자체 방송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의 민주당 TV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5: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기조를
6: 네.
5: 그것은 매일매일 저희가 책임 있게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좋은 방송들이 많이 있지만
6: 네.
5: 이제 여러 가지 해설도 하시는데 헷갈릴 경우도 있고 해서.
0: 네, 공교롭게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과 같은 시간에 편성하면서 김어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민주당 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5만여 명이었고요. 김어준 씨 방송은 20여만 명이었습니다. 또 김어준 씨 방송에는 이례적으로 평소보다 많은 슈퍼챗 금액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의 여진이 유튜브로 옮겨지면서 친석계 또 친청계가 각각 결집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또 국회는 9월 1일 오늘부터 2026년 정기국회를 시작했죠.
0: 네, 국회가 지금 막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 등 연말까지 약 100일 동안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주말 사이에 발표됐던 개각으로 9월 한 달 동안은 인사청문전국, 다음 달은 국정감사, 11월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과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에 집중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만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특별감찰관 또 대법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는 점은 여당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인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고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사법질서 변혁이 일어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운영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7: 네, 정치권 소식
3: 자세하게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제주 실종 사망 사건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실종 신고를 잇따

0: 따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 할 일이 많아서 업무 부담감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0여 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2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1: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3시간여 만에 허위 종결한 부경장. 사건이 드러나자 부경장은 통화를 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사무실 CCTV와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부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 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며 사건 인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심리 분석관도 투입했는데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된 범행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부경장이 자체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 29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됐는데 10건은 이번 사건처럼 실종자 확인 없이 종결,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에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허위 종결된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2: 어제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린 전북 지역에서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드론팀은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한교천 인근 수풀에서 논일을 하러 나갔다가 실종된 73살 A씨를 숨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50분쯤에는 고창군 부암면 갈곡천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다 전날 실종된 67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톤 이상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도 이뤄져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 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오는 16일에서 20일까지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입니다.
2: 우리나라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는 오늘 오후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북부 많은 곳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서부 최대 60m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3: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전남 광주에는 저녁까지 곳에 따라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예상 강수량은 역시 5에서 40mm입니다. 전남 광주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일부 전남 해안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립의대 후보지에서 탈락한 목포와 서부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낙 어려운 지역인 만큼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온 동네가 다 나와 매달렸겠느냐며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서 목포 서부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립목포대가 전남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이 부실했다며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찬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은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가 법령에서 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에 응했는데도 종합점수 1.3점 차로 목포대가

0: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순천대와의 점수차가 1.3점에 불과하고 점수차의 대부분이 의대 교수 확보였는데 4년 뒤 임용할 교수 자격자 160명을 확보한 것이 미비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사 자체가 졸속 심사와 부실한 계획으로 진행됐다며 과정 전반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의 목포대가 선정되지 못한 데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을 묻는 시민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목포시청 앞에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유치 무산, 군공항 이전 등으로 서남권은 그야말로 몰락해가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협의회 직후 평가 과정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대한 MBC의 질의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도 서남권 지역위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서삼석 의원이 대학 제출 자료와 평가 기준, 원칙 등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향후 자료 공개 시점과 범위가 주목됩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강진군 칠량면의 한 주택 마당에 있는 창고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내부에 갇혔다가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슬레이트 지붕을 지지하던 나무 기둥이 노후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사랑의 밥차 하반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IBK 기업은행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사랑의 밥차는 오는 11월 24일까지 건어물 젓갈센터 3층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식사 제공과 함께 재능 기부 공연도 펼쳐집니다. 또 이번 나눔에는 최고령 봉사자인 김영자 씨가 밥차 운영과 봉사자 활동 준비 등에 사용해 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출근길, 등굣길, 장보러 가는 길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용하는 버스 조금만 더 빠르고 편리하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특히 목포와 남학 오룡을 오가는 분들이라면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이제 이동 시간이 조금은 빨라집니다. 바로 오늘부터 목포역과 하당, 남학 오룡을 빠르게 연결하는 생활권 광역 급행버스 올타

1번이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기존 버스보다 정류장을 확 줄여서 주요 거점 16곳에만 정차해 목포역에서 오룡지구까지 편도로 약 5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KTX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버스 안에는 캐리어를 실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했습니다. 누군가의 출근길이 조금은 짧아지고 누군가는 기차를 타러 가는 길이 한결 편해질 텐데요. 목포역에서 남학 오룡까지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이어질 새로운 길, 올타 2001번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달에 인사드리는 즐거운 오후 2시 9월 1일 화요일 오늘 첫 곡은 다비치의 파리파리 보내드렸습니다. 목포역과 남학 오룡을 빨리빨리 연결해 주는 생활권 광역급행버스 올타 2001번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삼학도를 기점으로 목포경찰서 동신대 한방병원 오감프루지오 그리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청사

0: 그리고 오룡지구 주요 아파트 단지 등 주요 거점 16개 정류장만 정차해서 빠르게 목포역에서 남학 오룡지구까지 50분 정도 걸리게끔 만든 노선입니다. 보니까 주요 목포와 남학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죠. 백년대로를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차량 운행이 그리고 이동 인구가 가장 많은 그 구간을 열심히 오늘부터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목포시 교통정보센터에서 2001번 운행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2001번이 남학 근화배아체 비올레 아파트 인근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고무적인 것은 KTX SRT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캐리어 적재함까지 마련했다고 하니까 목포를 찾는 관광객분들이 남학 오룡지구까지 또좀더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목포 남학 오룡지구에 생활을 두고 있는 많은 지역민들께서 빠르게 좀더 편하게 목포역과 남학 오룡지구를 오갈 수 있게 됐네요. 요금은 좌석버스 기준 2,400원이라고 합니다. 옳다 2001번 버스 기사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민들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늘 안전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1, 2부에서는 김태욱의 머시단가 함께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데이펙, IS통서, NH농협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도드라만돈,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5: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5: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5: 보험이 든든하구만.
6: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0: 뭐시오? 뭐가 궁금한디?
1: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0: 궁금하면 들어봐. 이게
1: 뭐시단까?
0: 자, 오늘도 뭐시단까 김태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김태우 리포터,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해볼까요?
1: 아, 오늘은요. 네. 이게 매년 가을이 오면 전남 바다 울뚤목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유일의 해상호국 역사축제를 모셔왔습니다. 아, 이미 힌트가 필요 없는데, 네. 13척의 배로 외선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과 남도 민초들의 기적같은 승리를 기리는 성대한 한마당입니다.
0: 이미 감이 왔어요. 네. 예. 해남과 진도를 잇는 울돌목의 거센 물살 위에서 불멸의 해전을 재현하는 그 가슴 벅찬 호국축제. 우리 지역민들은, 또 우리 라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공개수배 힌트 한번 만나볼까요?
1: 넵. 해남 진도 13대 133 퍼레이드 양무호남 시무국가.
0: 네, 여기까지. 힌트들이 아주 가슴에 뜨겁게 울리고 있고 알짜배기 정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뭐 힌트가 없어도 충분히 정답을 맞힐 수는 있어요. 그 축제를 맞춰주시면 되니까 총 6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가 해남과 진도 라고 나와 있네요.
1: 네, 뭐 사실 13척 나온 순간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 전국 유일무이한 상생괴체 특징 때문입니다. 이 축제는 울돌목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닿아 있는 해남군과 진도군이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호국문화축제입니다. 네. 보통 뭐 축제하면 뭐 후원사에 뭐 해남군 이렇게 딱 하나만 붙어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해남, 진도, 전라남도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0: 네, 뭐 사연이 있긴 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방송이 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두 기초 자치단체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아, 특별히 이제는 통합이 됐으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주최하는 그런 축제라서 참 뜻깊은 행사고 축제죠.
1: 맞습니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을 잇는 진도대교와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아래에서 두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가지고 평화와 승리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1597년 9월 16일을 기념해가지고요. 올해는 금토 1인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0: 네,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 동안 이 축제가 열립니다. 두 번째 힌트는 13대 133.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의 전력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 참 불가사의합니다. 네, 여전히.
1: 그러니까요. 저도 13척의 배가 그것만 남은 걸로 알고 있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10배 차이가 나는 전력 차이인지 몰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1: 이게 원균의 7천량 패전 이후 남은 판옥선이 이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야, 이거 되겠냐 이랬는데, 울돌목에 거센 좁은 수로와 역류하는 물살을 이용해가지고 무려 133척에 달하는 외선에 맞서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0: 지금도 이렇게 싸우라면 아마 네. 못 싸울 겁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을 더불어서 13척에 있었던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엄청난 세계 해전사의 유일무이한 그런 승리를 거둔 거죠. 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요.
1: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배는 13척과 133척과 싸워가지고 네. 무려 31척을 격파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의문이 든 게, 아, 그러면 육지에 병사가 많아가지고 육지에 좀 지원이 있었나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군사가 네. 단 12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배 이상의 적을 크게 이긴 싸움으로 대세를 바꾸고, 이것 때문에 일본 수군은 서해로의 진출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0: 네. 참 이 결정적인 해전 때문에 그 이름을 얘기하고 싶은데 정답이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좀
1: 영화에도
0: 그렇긴 한데.
1: 나오지 않습니까?
0: 아,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께서 맞춰. 야, 김태훈 리포터가 아주 위인을 찾았네요.
1: 맞습니다.
0: 이 축제에 관련 있는 네. 위인을 찾으셨고 실제로 한 2시간 동안 공연도 한다고
1: 네, 9월 말씀을 12일에 하셨는데. 하신다고 야, 저한테 꼭 신신당부하셨습니다.
0: 축제 참여하는 분의 인터뷰를 따오는 김태훈 리포터 아주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맞춰주세요. 여섯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땡땡땡땡 축제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유정석이 부릅니다. 질풍가도.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

땀 먹고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단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시작했습니다. 김태욱의 멋이 단가. 오늘은 해남과 진도사의 울돌목 일원에서 펼쳐지는 남도 호국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땡땡땡땡 축제 샵 089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세 번째 힌트는 퍼레이드 주셨네요.
1: 네, 과거에는 실제 배들을 동원한 해상 교전 재현이 중심이었다며 네. 최근에는 이게 IT 시대다 보니까 수천 대의 최첨단 드론이 울돌목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드론 라이트쇼와 3D 미디어 파사드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해전의 박진감을 환상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취재를 나가는데 네. 이 드론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0: 아, 확실히 좀 그 볼거리가 풍성해지니까 또 인상 깊었나 보죠. 네. 시민 인터뷰 저도 기억이 납니다. 울돌목 밤하늘에 이순신 장군과 판옥선이 드론 빛으로 거대하게 피어오를 때 그 감동은 실제 본 사람만 제대로 느낄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군 출정식과 전통 만가 행렬 그리고 밤바다를 밝히는 불꽃쇼까지 더해져가지고 온 가족이 즐기는 현대적 역사체험 축제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축제의 생생한 현장감과 볼거리를 담은 언론 보도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2: 조총이랑 약간 쇠사슬 같은 거랑 파포랑 조란탄 폭탄 그런 것도 있었고 넷플릭스 명량이 너무 좋아해서 엄마 아빠한테 가자고 해서 왔어요.
3: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디지털 액션 활극 공연과 AR, VR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현대적 콘텐츠도 새롭게 공개됩니다.
4: 이곳 명량헌터스 부스에서는 직접 수군의 갓과 의복을 체험하며 직접 수군 보이즈로 변신해 볼 수 있습니다.
5: 명량 시하적 조선 저작거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용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0: 네, 이 축제에 대한 작년 저희 MBC의 뉴스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는 양호남 심우 국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충무공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0: 네네.
1: 자, 그래서 이 축제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피땀 흘려 나라를 구한 남도 민초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함께 기립니다.
0: 그렇죠. 군사들뿐만 아니라 피난을 가면서도 쇠줄을 메고 뼛속까지 울돌목을 지켜낸 그 어민들 또 강강술을 외군을 속였던 부녀자들의 지혜까지 담겨 있는 거잖아요.
1: 네. 해남과 진도 주민들의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강강술래와 평화의 춤공연 등 호남 민초들의 넋을 기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장이 펼쳐집니다.
0: 네.
1: 올가을 꼭 울돌목 현장을 찾으셔가지고 가슴 뜨거운 호국 기운을 가득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러면 오늘 멋이단가 힌트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해남과 진도가 함께 만들고 13척으로 133척을 이겨낸 13대 133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라이트쇼와 해상 재현 그리고 양무호남 심우국가의 정신을 기리는 호국축제까지입니다.
0: 네, 샵 0891번으로 정답 6글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1258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시죠.

0: 예디의 아이 좋아라. 이 축제 가시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1: 맞습니다.
0: 다 좋아할 축제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정답 공개해 주세요.
1: 네, 오늘 정답은 명량대첩 축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명량대첩.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1: 네.
0: 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해전만 얘기하고. 아, 명량대첩 축제. 실제로 그 명량이란 영화도 흥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울돌몰과 명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아 그냥 전라도 어디서 대첩이 일어난 것만 알고 있었지 영화를 보면서 정확히 해남과 진도를 알게 됐습니다.
0: 그 울돌목을 이제 명량이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 수역을. 3191번님, 여섯 글자 해남과 진도 울돌목 나오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정답, 명량대첩축제 맞죠? 작년에 식구들이랑 진도대교 건너면서 봤던 드론쇼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 보셨구나. 아,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1: 네. 자, 그리고 8524님, 명량대첩 축제 정답입니다. 울돌목 소리 들으면서 케이블카 타고 건너갈 때 13대 133의 기적이 생각나서 울컥했습니다. 아, 다들 이 케이블카 말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0: 거기 이제 케이블카가 있으니까 울돌목 위로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
1: 아,
0: 아래
1: 완전
0: 보면
1: 장관이겠다.
0: 밑에 그 울돌목에 물이 세거든요. 물길
1: 네.
0: 굉장히 세요. 그막 휘돌아 휘돌아가는 그 물길을 직접 만나볼 수 있으니까.
1: 네. 거기서 그 외군의 배들이 막,
0: 돌죠, 돌죠.
1: 네.
0: 예. 잘 몰라가지고 이순신 장군.

0: 그는 그걸 잘 이용했고요. 1302번님, 이건 무조건 명량대첩축제.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1: 네, 자, 그다음에 8496님 명량대첩축제 보냅니다. 우수영이랑 진도 녹지 양쪽에서 다 즐길 수 있어서 남도 최고의 가을 축제라 생각합니다. 아,
0: 네,
1: 맞습니다. 네.
0: 명량대첩축제를 즐기시면 해남과 진도를 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8345번님은 명량 대첩 축제여라 양호남 시무 국가 글귀 들을 때마다 전남 도민으로서 자부심이 뿜뿜합니다. 그럼요. 이순신 장군이 여기 이 명량 대첩을 통해서 호남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라고도 자부할 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6854님 명량대첩축제 드론 라이트쇼랑 출정식 연출이 정말 수준 높더군요. 애들 데려가기 최고입니다.
0: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축제의 백미니까 요건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5859번님, 명량 대첩 축제. 울돌목 주말 장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 구경했던 추억이 떠올라 문자 보냅니다.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1: 자, 그다음에 7764님.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13대 133이면 도망갈 법한데 그걸 싸워서 이기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2: 네.
1: 저 같아도 도망갔을
0: 아,
1: 것 같아요.
0: 그럼요. 아니, 그 외군 133척 보면 오금이 저리고
1: 네.
0: 소위 말해서
1: 네,
0: 쫄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냥 헤엄쳐서 도망가지. 근데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군사들 몇안 되는 군사들 또 농민들 부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위대한 승리를 해낸 거죠. 아주 대단합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명량 대첩 축제 잘 맞춰주셨는데 우리 김태훈 리포터 마음을 움직인 한분 뽑아주세요.
1: 네, 한 분 좀 어려운데, 축하드립니다. 1302님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302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김태욱의 멋이 단가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2026 명량 대첩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안녕하세요.
6: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6: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6: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7: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8: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7: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9: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0: 엄마!
11: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마무리 곡은요, 3274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허인순의 밀밭길 추억. 지금은 40년이 넘은 곡이지만 목포 해인여고 출신 곡이라서 항상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탁합니다. 용당동 소망 할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시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혜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의원은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 팩트가 확인된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는 국정원 분석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 10조 2천억 원을 편성한 올해 대비

0: 두 배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2030 대착륙 등 첨단 전략 산업 육성 같은 미래 성장 엔진에 62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반도체 호조로 늘어난 세수를 이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하고 추가 세수분과 교육 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등으로 내년에만 162조 3천억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이 전년 대비 68.7%가 증가한 98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역대 수출 3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인 46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20%가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컴퓨터와 석유 제품, 2차 전지, 무선 통신 기기 등 14개 품목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에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강원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남 북부 많은 곳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서부 최대 60m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방의 기온은 24.4도입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환입니다. 최근 제가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책을 즐겨 읽고 쓰는 저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좋은 독서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10쪽 독서법을 자주 추천합니다. 하루에 10페이지, 아니 10 말고 한 페이지, 5분, 10분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읽는 게 핵심인데요. 가끔 하루에 100쪽을 읽는 것보다 한 쪽씩 100일 동안 매일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2: 목포 MBC 즐거운 오후 2시.

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4부에서는 우리 가족 365일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명의보감 함께합니다. 오늘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척추 수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 나와 좀 관련이 있다, 또 지인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다 하는 분들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3, 4분은 종근당 건강, 음주우연 팀앱들이 우리 ENL 하루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탄탄방수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에어로텍 2026,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네, 두곡 함께 했습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이 곡은 7428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아, 동네 사람이라 홍보합니다. 해남사입니다. 해마다 명량축제합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또 이순신 장군이 지나간 바닷가 마을 이진성지도 놀러 오세요라고 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7428님. 그리고 송가인의 엄마아리랑은 5251번님께서 아까 명량대첩축제 마치시면서 송가인의 엄마아리랑 부탁드려요. 농부택배 안만기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계속해서 만나봐야 될 텐데 2630님께서 오랜만에 문자 주셨습니다. 랑디님 오랜만에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있었고 몸도 안 좋았습니다. 랑디님의 감미롭고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호남 지방에도 피해가 많다는 걸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됐네요. 여기 음성도 오늘도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네팔에도 인명피해가 너무 많고 우리 교민들도 인명피해가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제는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수현님의 손수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아우, 2630님, 소식이 없으시지 했는데, 몸도 안 좋으셨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있으셨군요. 지금은 몸 괜찮으신가요? 예. 나아지셨어야 할 텐데. 그나저나, 아,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목포 인근 지역은 오늘도 비는 안 내리는데 다른 지역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네팔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또 실종자 수도 그렇고 우리 교민들 피해도 좀 있고 아유 참. 근데 계속 그비 소식들이 있어서 위험해서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 기후 위기가 아, 정말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또 몸소 깨닫는데요. 하루빨리 실종자분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비 피해 입은 분들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응원할게요. 2630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152번님 먼 시간 이렇게 가버렸네요. 정답 보낼 시간도 없이요. 박지현의 댄싱 인 러브 신청합니다라고 하셨어요. 1152님이 또 일하시느라 바쁘셨나 보죠. 네. 원래 시간은 상대적인 거니까. 자, 두곡 함께 해볼까요? 민수연의 손수건 그리고 박지현의 Dancing in Love.

0: 그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재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 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지로드 명의보감. 매주 화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우리 가족 365의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봅니다. 명의보감. 허리나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가 디스크가 있다, 척추관이 좁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되시죠? 척추 수술은 한번 하면 계속 재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목 수술은 잘못하면 마비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필요한 치료를 앞두고 망설이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1: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유정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장님께서 척수 수술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다고요?
1: 네, 오늘은 척수 수술을 무조건 권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척수 수술에 대해 환자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오해를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척추 수술의 오해와 진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부터 여쭤보겠습니다.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거나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하면 결국 수술로 가야 되는 건가요?
1: 네,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이것이 척추 수술에 대한 가장 큰 흔한 오해이고요.

0: MRI는 매우 중요한 검사지만 MRI 사진만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척추에도 디스크 돌출이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에서 이상이 보여도 별다른 증상 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수술 여부는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네.
0: 첫째, 환자분이 실제로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지. 둘째, 근력이나 감각, 반사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 셋째, MRI에서 눌린 신경의 위치가 실제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MRI는 사진이고 치료 대상은 환자입니다. 사진이 심해 보여도 증상이 가볍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신경 주사 치료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이 아주 심해 보이지 않더라도 근력이 떨어지거나 보행 장애가 심하다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0: 결국 수술할 부위가 영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환자분의 증상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경우 이두 가지가 함께 맞아야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1: 그럼 반대로 이두 가지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만일 환자분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
1: 네.
0: 수술할적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선은 약물 치료라든가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먼저 조절하는 게 맞고요.
1: 네.
0: 반대로 통증이 영상학적으로는 심하게 눌려져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이런 일상생활의 생활태도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즉 경추 질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이 저린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면 언제 수술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0: 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 네네.
0: 우선은 경추에서는 크게 신경근이 눌리는 경우와 척수가 눌리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경근이 눌리면 목에서 어깨, 팔,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통증이나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근력저하가 심하지 않다면 먼저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 재활 치료 등 보존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로 하고요.
1: 네.
0: 문제는 척수가 눌리는 경우에 손 통장이 둔해지거나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 어려워지고 글씨를 쓸때 연필을 쩔러뜨린다거나 혹은 다른 손에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1: 네.
0: 또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다리가 뻣뻣해지거나 계단을 내려올 때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진행된다면 단순한 목 통증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척수 기능은 한번 심하게 손상되면 수술로 압박을 풀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 수술은 현재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진료 볼때 설명할 때
1: 네.
0: 신경을 이제 두부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신경을 누르는 것을 돌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돌에 눌려도 두부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통증을 조절하면서 지켜볼 수가 있고요.
1: 네.
0: 허나 돌에 심하게 눌려서 두부가 으깨질 정도로 신경이 손상 진행이 된다면 돌을 치울 수 있는, 즉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 네.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경추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특히 걱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목 수술은 잘못하면 마비가 온다. 또한번 수술하면 목을 제대로 못 움직인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요건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우선은 목
1: 예.
0: 안에는 중요한 신경 구조가 있기 때문에 경추 수술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한다고 해서 쉽게 마비가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1: 네.
0: 수술 전에는 MRI와 CT 이런 정밀 검사 등을 통해서 신경이 어디에 얼마나 눌려 있는지, 그리고 척추의 정렬과 불안정성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할때목 앞쪽으로 접근을 할지, 뒤쪽으로 접근할지, 눌려진 신경만 풀어줄지, 아니면 척추 마디마디를 고정하는 고정술이 필요한지를

0: 결정하게 됩니다.
1: 네.
0: 최근에는 수술을 현미경 수술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 신경이 손상이 되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경 감시 장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물론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의 기대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척추 전문의와의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또한 아까 이제 수술하면 모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한두 마리 고정한다고 해서 목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 범위가 넓을수록 운동 범위가 줄어들 수 있고 수술 범위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0: 하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가 필요합니다.
1: 환자마다 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의의 심도 있는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네요. 자, 원장님 이번에는 허리로 좀 넘어가 볼게요. 흔히 허리 디스크가 터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수술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0: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 통증이 있더라도
1: 네.
0: 근력 저하가 없거나 통증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주사치료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탈출된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존치료를 하고요. 하지만 통증이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이거나 충분한 보존치료를 했음에도 증상이 계속되고 발이나 발의 근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른 응급 증상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지거나 해온부 감각이 떨어지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거나 대변을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상이 있다고 하면
1: 네.
0: 즉 대소변 장애가 있다고 하면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척추 전문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그렇군요. 갑자기 다리 힘이 심하게 빠지거나 회음부 감각이 둔해지거나 또 대소변 조절이 힘들거나 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허리 질환 가운데 척추관 협착증도 종종 듣는데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는 하는데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꼭 수술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 척추관이 좁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보존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신경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네.
0: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가운데는 걸으면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고 조금 쉬면 다시 좋아져서 다시 걸을 수 있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져서 걸음 거리가 좀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거나
1: 네.
0: 충분한 치료에도 생활의 질이 떨어져서 근력 저하가 진행된다면 수술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수술은 기본 목적은 눌린 신경을 얼마나 잘 풀어주나에 있습니다.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척추의 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변형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협착증 환자에게서 나선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범위와 방법은 의료진과 같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최근에 보면 작은 절개로 하는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에 대한 관심이 참 높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절개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수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최근에는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척추 전문의들이 내시경 수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가 작으면서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고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개 크기만으로 수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질환이 어떤 상태인지 따라서 내시경을 할지 아니면 고정술을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1: 네네.
0: 만일 신경의 압박 범위가 넓거나 척추의 불안정성이가 변형이 심한다고 하면 무조건 작은 절개만으로 목표를 해서 내시경을 수술을 하는 것

0: 척추 전문의와 함께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결국 중요한 건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요. 허리 수술은 한번 하면 계속 재수술을 하게 된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원장님?
0: 수술 받은 모든 환자가 재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술하고 났을 때 인접 범위 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위에 수술 부위 쪽으로 수술하거나 아랫부분 쪽으로 새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처음부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수술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관리가 중요한데요.
1: 네.
0: 금연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올바른 자세, 꾸준한 걷기와 근력 운동 등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관리해야지만 수술 후에 추가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척추를 새 것으로 바꾸는 치료가 아니라 눌린 신경을 해결해서 환자가 다시 일상생활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꾸준히 생활 습관이나 또 운동 같은 거를 해줘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척추 수술은 무조건 PR 치료도 아니고 또 MRI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치료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십시오.
0: 네, 척추 수술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치료도 아니고 통증을 단번에 없애는 만능 치료도 아닙니다. 허나 통증만 있고 신경 기능이 유지된다면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저하가 진행되거나 손동작과 보행이 둔해지는 경우 혹은 대소변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사진 한 장이나 주변 사람의 수술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증상과 신경학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한 뒤 척추 전문의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명의보감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 텐데, 송이경님께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탄탄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네요. 와, 아까 우리 1152님께서 말씀하셨던 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느냐고 하셨는데, 아, 적극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많이 이야기 못하고 또 신청곡 사연도 많이 못 보내드렸는데 벌써 마무리해야 돼서 참 안타깝네요. 예. 자, 어쨌든 내일도 방송 이어가고요. 내일은 또 특별히 여러분 좋아하시는 즐거운 초대석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가수 이순아 씨 예정돼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는 너튜브 목포 MBC 가요센터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틱땡 라이브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9월이 시작되긴 했는데 조금 시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여치랑 우물정자랑 막 뭐가 많이 있어서 그냥 해석해 보면 더위를 참다 본 9월의 첫날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네요. 네, 노영심의 꿈에 본 겨울. 시원한 9월을 바라면서 선선한 9월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좀더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0: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4시 뉴스입니다. 네팔과 티베트 지역을 강타한 홍수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이 현지 시간 1일 네팔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티베트 지역 16명을 포함해 사망자 수는 1,0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는 네팔 3,916명, 티베트 546명으로 모두 4,46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또 지금까지 11,800여 명이 구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서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분야에 21조 3천억 원을 편성해서 10조 2천억 원을 편성한 올해 대비 2배 수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프론티어급 독자 AI 모델 개발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고 대학을 9년이나 휴학하고 가장 역할을 했지만 14살에 전염병으로 여인 문맹 어머니에게 정직과 호기심을 배웠다며 당당했던 무수적 칸트. 그 이름은 철학사에 영원히 위대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3: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4: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3: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4: 아니 오늘 사실 비가 좀 안 오길 바랬는데
3: 네.
4: 아 오전에는 비가 제법 왔죠.
3: 맞습니다.
4: 지금도 비가 와요.
3: 그렇죠.
4: 이따 저희 공개 방송 있잖아요.
3: 그렇죠. 아 잘 오시려나 모르겠네요.
4: 안전하게 오시는 길 좀 뽀송뽀송했으면 좋았을
3: 그러니까요.
4: 텐데.
3: 그러니까요. 아마 지라시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사랑의 열매와 지라시가 함께한 지 30주년을 맞이해서
4: 네.
3: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음악회가 오늘 열리는데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좀 멀리서 오신 분도 꽤 계시거든요. 조심해서 오십시오.
4: 네. 네. 아, 물론 예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있긴 네. 있는데 현재 시간별 예보로는 상암동에는 비가 7시 무렵부터 쭉 그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해요.
3: 맞아요. 네,
4: 저희 공개 방송이 7시에 시작하니까 부디 네. 예보대로 7시에 딱 그쳤으면 아니면 그 전에라도 좀 그쳤으면 좋겠는 게
3: 네,
4: 오실 때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도 기분 차이가 있고 교통상황도 차이가 있으니까.
3: 맞습니다. 네. 비가 안 와야만이 공연 끝나고 가시는 길도 좀 뽀송뽀송할 테니까.
4: 그렇죠.
3: 예.
4: 아, 이렇게 우리가 좀 한 시간 간격의 예보를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땡큐지 않아요? 예전에는 좀 막연했잖아요.
3: 그렇죠.
4: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별
3: 하루를 뭉뚱그려서 기상예보를 봤었는데.
4: 그런데 진짜 언제부터 우리가 시간차 네. 오전 오후도 아니라 칸칸이 시간별로 이렇게 보게 됐지.
3: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4: 기억이 안 나네. 네. 이게 밖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상청이 2005년부터 시험 운영해온 동네 예보를 2008년 10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대요. 처음에는 이게 3시간 간격으로 제공이 됐고 2021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제공이 됐답니다.
3: 그렇군요.
4: 근데 아무리 시간대 촘촘하게 공개해도 사실 날씨라는 게 이렇게 미리 특정하기 어려워요.
3: 그게 뭐예요?
4: 뭐 소나기나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거는 네. 힘들잖아. 좁은 지역에서.
3: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4: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확 치고 가잖아요.
3: 네.
4: 그리고 빠르게 막 부풀리기도 하고.
3: 네.
4: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맞추고 그 어느 정도를 맞추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3: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4: 아, 요즘 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요.
3: 언제, 어디서, 얼만큼 내릴지 모르니까.
4: 그러니까.
3: 네.
4: 뭐 날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측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요즘은 예측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
3: 네.
4: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마음의 탄력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3: 맞습니다. 오늘도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지역이 꽤 있거든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최신 예보와 기상특보 자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Earth, Wind and Fire의 노래로 시작해볼까요? 네. September.

0: 네.
1: 아, 신난다. 조금 뽀송뽀송해진다, 기분이.
0: 노래가 좋죠. 이 지구 바람 불 줄이면 집앞을 네. 9월 11 노래 들었습니다.
1: 많이 바쁜가 봐요. 온갖 말을 다 줄여놓고.
0: 아, 지구 바람 불 맞잖아요.
1: 집앞을.
0: 예. 네,
1: 김명자님이 수원은 조금 전까지 비 내렸어요.
0: 아, 그래요?
1: 이게 비가 막 10분 전까지 내렸다가 아, 이제 그치려나 보다. 그럼 또 툭툭툭툭 내리고.
0: 그렇죠, 맞아요.
1: 그렇죠. 네. 수원은 조금 전까지.
0: 7060님도 엥, 뭐라고요? 비 온다고요? 여기 여수는 햇빛이 쨍쨍. 어쩐지 엄청 후텁지근하다 했더니 세월에 비가 와서 그랬군요. 행사 잘하시길 빌어요.
1: 아, 감사해요. 예. 사실 뭐 우리도 이게 어디가 좀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쨍쨍하긴 한데 왜 후텁지근하지? 그러니까 영향을 아주 안 받진 않아요.
0: 그렇죠.
1: 습도 같은 것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하여튼 여기 좀 우리가 지라시 2시간 동안 또 뽀송뽀송 달려보고 네. 그 이 시간 또 공개 방송 와주시는 분과 좀 더 쨍쨍한 시간 가져볼게요. 네. 여러분 또 듣는 동안은 기분 전환하시고 좀 그 드라이한 네. 예, 그런 뽀송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그럴 수는 없을지언정.
0: 네. 오늘 이 날씨 얘기 많이 했는데 이 또 이것도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1: 뭐요?
0: 가족관계.
1: 예. 날씨가 낫다.
0: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신혼의 상황까지 준비해놨습니다.
1: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 3부부터 모시고 함께할게요. 네.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기문자 포토문자 100원 추가되어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우리 ENL 하루틴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아이맥스 동서
0: 당진시청
1: 성원 에드피아
0: 경기도청
1: 백조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의자
0: 키움증권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SK케미칼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1: 대리.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7: 배꼽 조심하세요.
5: 제목, 지옥의 헬스장 순환기. 울산에서 이상숙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8: 안녕하세요. 중순이 씨의 문춘식 씨야.
5: 네.
8: 에, 저는 울산에 사는 60대 여성이거든요.
5: 네.
8: 그 하루는 내가 동네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같은 아파트 아랫집 그 천순이 엄마하고 꼭대기 사는 영재 언니를 딱 만난 거야.
9: 언니 언니 우리도 이제 근력을 키워야 돼. 언제까지 오십견이다 관절염이다 이러면서 누워만 있을 거야.
8: 아니 나도 아침 건강 프로 그 많이 보잖아.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있어야 되는겨.
9: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헬스장 다니자고. 내가 그룹 수업하는 데를 알아놨는데 셋이 같이 등록을 하면 한 반으로 쳐가지고 PT 비용도 할인해준대. 가자 언니. 어? 어 가자.
8: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이렇게 딱 껴가지고 셋이 어느 건물 높은 층에 있는 그 헬스장이란 데를 간 거예요. 물론 가격이 저렴해서 그랬나 좀 오래돼 보이는 그 구형 헬스장이긴 했어요. 그래도 뭐 어? 요즘 같은 데 어? 저렴하면 좋지 뭐. 그죠?
5: 그럼요. 예예예. 예, 예.
8: 그런데
10: 에이, PT 받으실 분들인가?
8: 예.
10: 예 어서 오세요. 예.
8: 누구세요?
10: 예 제가... 여러분을 담당할 PT 트레이너입니다.
8: 아니 자기를 우리들을 그 가르칠 트레이너라고 소개했는데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하고 형광색 헬스 그 민소매 딱 입었는데 딱 봐도 할아버지야. 이게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0: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 나이에 맞게 살살 그 뭐 이 트레이닝을 시켜주려고 이분으로 배정이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1: 자, 첫날이니까 가볍게 스트레칭부터 들어갑니다. 이 스트레칭의 이름은 두툼한 기름기를 걷어낸다. 뱃살 꽈배기 운동입니다. 자, 이름 뭐라고요?
0: 도톰한 기름기를...
1: 목소리를 그렇게밖에 못 냅니까?
0: 예? 어머, 세상에, 난 너무 놀랬던 거야. 아까 막 기침까지 하면서 힘없이 인사했던 그 사람 어디 가고 갑자기 막 교관처럼 우리를 막 세리 훈련시키기 시작했거든요.
1: 큰 목소리로 복창합니다. 두툼한 기름기를 걷어낸다. 뱃살 꽈배기 운동.
0: 도톰한 기름기를 걷어낸다. 뱃살 꽈배기 운동.
1: 좋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0: 깍지 끼고.
1: 오른쪽 무릎을 왼쪽 팔꿈치에 찍습니다. 실시.
0: 선생님 이거는 배가 접히는데요?
1: 그 접히는 뱃살을 이렇게 없애는 겁니다.
0: 아이고.
1: 자, 하나의 뱃살. 둘의 제거. 반복합니다. 하나.
0: 뱃살.
1: 둘.
0: 제거.
1: 더 크게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십시오. 짠, 짠, 짠, 짠.
0: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막 스쿼트인가 뭔가 그런 것도 시키고 우리 막 오르그름 있잖아요. 오르그름 시키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지쳐가고 있었지.
2: 아우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진짜.
0: 아나 이거는 그 급동마리 올 때 변기 앉기 직전 포즈 아니오? 아 이거를 몇 번 이러고 있어라는겨?
1: 잡담하지 않습니다.
0: 이렇게 되니까는 우리 이마에서 막 땀이 쭉쭉 나고 입에서 침이 질질 나오고 막 뒤에서 방구가 나오면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미쳐 내가.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PT 시간이 끝났거든요.
1: 아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0: 예?
1: 근력 운동을 했으니까 반드시 유산소 운동 하고 가십시오. 예, 저쪽 러닝머신 있어요. 30분을 꼭 뛰다 가세요. 자 그럼 화이팅입니다.
0: 그러면서 막 힘없이 다른 그룹을 향해 걸어가는데 뭐 저런 트레이너가 다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보다 우리한테 시급했던 건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또 러닝머신을 뛰고 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었거든요.
2: 아 언니들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아 어떻게 여기서 더 유산소 운동을 해. 발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금. 아, 나 러닝머신 못 뛰어 난.
0: 아유 나는 말이요 인생을 100살까지 산다고 봤을 때 말이요 남은 40년의 운동 오늘 다 한겨.
2: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언니?
0: 그때였어요. 헬스장 안쪽에 자전거들이 수두룩한 방이 하나 보였던 거죠.
2: 어머 저거 뭐야 자전거잖아 저거. 언니들 자전거도 저거 유산소 운동이야. 우리 자전거 앉아서 페달 돌리는 척하면서 쉬다 가자 어때? 어? 어디 앉아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나.
0: 그럴까?
2: 응.
0: 그래 그러자. 아유 여기서 또 러닝머신 달린다는 건 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짐승인겨.
2: 아 가자 가자 자전거 타러 가자.
0: 그래 그래. 그래서 올해는 자전거 여러 대가 놓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30-40대 젊은 사람들도 막 앉아있더라고. 그래 힘들면 그게 안 쉬어야지 잘됐다 싶어가지고 자전거 위에 딱 올라탔거든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에어로빅 같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텐션으로 거울 벽 앞에 딱 서는 거예요.
2: 자, now crazy time, right now, let's go.
0: 뭐래? 어머 천장에서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막 빵빵 터지고 뱅뱅 돌아가고 막 심장을 쿵쿵 울리는 클럽 음악이 둠칫둠칫 울려 퍼져 막 얌전히 앉아있던 30-40대 여자들이 막 이래 미친듯이 고함을 지르며 자전거 페달을 막 돌리는 거야.
2: 자 천원리 입변말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렛츠고 달려 달려 더 힘차게 달려 런 멈추지 마세요.
0: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 무시무시하다는 스피닝 방이었던 거예요.
2: 자 우리 미쳤다. 다들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서 크레이지하게 달립니다. 가자 렛츠 고!
3: 렛츠 고!
2: 나는 미쳤다!
3: 나는 미쳤다!
0: 와 미쳤다 진짜. 난 도저히 그 에너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 그래가 흥이 폭발하는 강사님을 뒤로하고 살금살금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저를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2: 자 언니 어디 가십니까? 착석하세요. 자, 뼈말라가 눈앞이에요. 저 따라가지 못해도 이 시간을 견디셔야 됩니다.
0: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있기는 했어요. 우리는 온몸이 느들느들해져가지고 셋이 겨우 서로 몸에 의지해가지고 방 밖으로 기 나왔던 거죠. 그런데
1: 어디 가십니까?
0: 어머야 깜짝이야.
1: 러닝머신 뛰시는 거나 못 봤는데 제가요 이래 봬도 타협 없는 UDT 교관 출신입니다.
0: 그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온 우리들은 그날 딱 생각한 거예요.
2: 아 언니들 미안해. 난 6개월 안에 살 안 빠지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만 봐가지고 아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아, 우리 아들도 훈련소에서 되게 힘들었겠다, 그지?
0: 아, 그렇게 우리는 엉뚱하게도 군인 여러분께 갑자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다소 이상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는 그 헬스장에 접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아, 스피닝방 잘못 걸렸어. 나 자전거 많이 있는 방 할 때 딱 느낌 왔거든.
4: 고생하셨네.
0: 와, 스피닝방은 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100 정도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네, 칼로리가.
4: 막 조명도 하려고요. 음악도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0: 직관만으로도 100kcal 정도는 빠져요.
4: 엄청 돌리죠.
0: 441호님. 아, 편히 살려다 더 힘들어지셨네. 두 분 연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4: 고맙습니다. 박상우님은요. 저는 1:1 PT를 받으면서 식단까지 관리받는 중이었는데 떡볶이 집에서 트레이너 쌤을 만나서 스파르타식으로 40분이나 운동을 더하고 왔어요.
0: 떡볶이 집에서 만나면 안 돼. 떡볶이 집은 차라리 뭐 샐러드 바나 이런 데 모를까.
4: 그러게요.
0: 떡볶이 집 튀김집은 그 김떡순 시켜놨는데
4: 어떻게 거기서 만나? 하필 거기서 만났어 그래. 네.
0: 저 예전에 우리 후배님 중에 김혜선 씨가 이제 그 왜 트램블러 네. 그 교관이라고 그랬다.
4: 맞아요, 맞아요.
0: 거의 강사시잖아요.
4: 네, 실제로
0: 트램블린. 네. 완전 장난 아니야. 허벅지가 네. 김종국 씨랑 저는 맞붙어도 승산이 있다고 봐요.
4: 군살이 없던데요.
0: 그리고 네. 40분을 뛰는데 목소리 텐션이 안 지쳐.
4: 우리 김혜선 선배님 네. 독일 남자랑 결혼했어요.
0: 네, 독일 남자분이랑 네. 결혼했는데 맞아요. 그 독일 남편은 점점 더 청순해지고 우리 회사님은 더 씩씩해지고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가도 어디 가서 이제 김혜선 님이 딱 만나질까 봐 그분 만나면 40분은 올라가서 못 내려오잖아. 이 스피닝처럼.
4: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10분 만에 내려와야 되는 체력이라.
4: 진짜 살 빠지게 하더라.
0: 맞아. 네. 호기심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살도 빠지고 기도 빨리고 진도 빠지고 다 빠지지 않아요? 대단해. 네. 대단해. 놀아줘요 노래 듣고 올까요?
4: 좋아요.
0: 해피송.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구 알리앙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0: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중에서 간편식 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구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3: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자, 하나의 뱃살, 둘의 최고. 하나.
2: 뱃살.
1: 둘.
2: 최고.
1: 더 크게 합니다. 쥐어짜십시오. 짜짜짜짠.
2: 아, 오지래. 너무 힘들어 진짜.
0: 건강 챙기려고 헬스장에 갔다가 기가 쪽 빨려가지고 왔던 일을 들려드렸는데 이게 참 남의 일 같지 않네요.
3: 네.
0: 최근에 건강 챙기려고 했던 거 뭐 있어요?
3: 저 이제 무설탕. 간식 무설탕으로
0: 제로 슈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3: 그래서 견과류 같은 거 왜냐면 초코 과자 갖다 놨더니 정선아 씨가 안 드시길래 예.
0: 견과류 맛있더만요.
3: 견과류 바로 바꿔봤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서로 건강 챙기는 분들 보다 생각났어요. 투머치 몸 챙김.
3: 아, 많아요. 많아요.
0: 과해. 예. 진짜 과하게 챙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3: 어제 그 소울 명당에 이어서 제작진이 단어 만드는데 재미 들렸네요, 그죠? 아, 투머치 몸 챙김.
0: 글로벌하다. 예. 투머치 몸 챙김. 건강 챙기는 건 좋은데 뭐든지 과하면 또 독이 될 수 있잖아요. 저 예전에 즙쟁이였죠. 즙쟁이.
3: 예.
0: 즙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먹다가 간수치 올라가가지고.
3: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0: 아니 즙이 너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왜 여기저기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3: 저희 장모님은 만보만 걸으셔야 되는데 막 2만보, 3만보 걸으시다가 최근에 무릎을 좀 다치셔가지고.
0: 그래요. 진짜 청년들도 보면은 족저근막염.
3: 네.
0: 그거 위험하단 말이에요.
3: 러닝 과하다.
0: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렇죠. 뛰고 걷고.
3: 또는 변비 좋다고 해서 건자두, 푸른 뭐 이런 거 계속 먹다가 회의 중에.
0: 새.
3: 네.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0: 새. 네. 그건. 기체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뭐가 섞여요.
3: 큰일 납니다. 예. 예.
0: 하여튼 그런 것들 너무 과하게 챙겨서 일어났던 일들 주변에 일어난 일도 좋고 내 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포토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위로 보내주세요.
3: 그렇습니다.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도 얹을게요.
0: 이정열입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0: 자, 툰버치 몸 챙김 하나씩 볼까요?
1: 네, 8784님. 허벅지가 튼튼해야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스피닝을 등록하고 3일째 열심히 페달을 밟아댔는데 네. 집에 가는 길에 다리가 힘이 쭉 풀려가지고 동네 파출소 앞에서 무릎 꿇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소방서가 나란히 붙어있는데 소방대원께서 저를 보고 나오셔가지고 경찰분이 또 가족하고 연결해 주셔가지고 병원까지 갔어요. 아우 몸도 적절히 아껴야겠어요. 아니 진짜 천만다행이었네요. 그 옆에 그래도 구급대원분이 보시고 네. 긴급히 조치를 취해주신 거 아니에요. 경찰분도 그렇고.
0: 아우 정말.
1: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0: 너무 무리하셨나 보다.
1: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이렇게 튀기듯이 힘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0: 있어요.
1: 저도 네. 무릎이 확 꺾일 때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왜 그때 마라톤 꽂혀가지고 막 네. 신나게 할 때 계단을 내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무릎이 훅 꺾이면서 부를 뻔했어요.
0: 하체 운동 과하게 하면 네. 갓 태어난 사슴처럼 맞아. 하체에 힘이 없잖아요.
1: 얼굴이나 사슴처럼 생겼어야지 내가 진짜 아유, 다리만 그렇게 후덜거려. 리액션 안 하는 게 더 수치스러워. 진짜로.
0: 해드렸잖아 너랑 내가.
1: 아 그거예요? 고마워요. 예.
0: 이슬기님 투머치 몸 챙김. 전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변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관장약을 여러 개를 캐리어에 챙겨간 적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네시아로 입국할 때 세관원들이 탄피로 오해를 받아 이걸 오해해서 붙잡힌 적 있네요. 설명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유노 관장? 유노 관장?
1: 잠깐만 와. 타임 이거 엑스레이에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나와서 그래서 탄피로 생각하는 거야.
0: 관장님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지?
1: 관장님 이렇게 탄피처럼 생겼어.
0: 아, 진짜요?
1: 이게 쏴야 되잖아요 안으로.
0: 아 그런 거예요? 저 네. 몰라. 진짜?
1: 아 관장 안 해봤어요?
0: 네.
1: 아 안 해봤구나. 안 해봐도 관장약은 보지 않았어요?
0: 진짜 그렇게 생겼구나.
1: 알약으로 된 거는 탄피처럼 생겼고 튜브형으로 된 거는
0: 진짜?
1: 또.
0: 네. 와 완전 총알처럼 생겼네 진짜.
1: 그렇죠. 쏘긴 쏴야 되니까 어쨌든.
0: 저기 쏘기 뭘 쏴요?
1: 쏴야지. 그거 밖에서 물러지면.

0: 굉장히 곤란해요. 쏴야 돼. 이거는. 네. 아 너무 애가 타셨겠다.
1: What is this? What is this?
0: 어?
1: What is this?
0: 아 관장. 어.
1: It's, what? 관장? What?
0: 겔겔겔겔.
1: What?
0: No.
1: 겔겔겔.
0: 콜크 콜크.
1: 겔겔. 아이 미쳤나봐. Oh, no. 아 이 누나 미쳤나봐.
0: 뭐라 그래? 그럼 뭐라 그래?
1: 콜크.
0: 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니까 막아서 이렇게 나오게.
1: 어젯밤 중에 콜크 뭐야 누나?
0: 겔겔겔 콜크.
1: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0: 아 힘들다. 박종호님.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모든 음식에 소금을 안 넣고 재료 자체만 갖고 요리를 했더니 가족들이 다 밖에서 밥을 먹네.
1: 아
0: 그렇습니다.
1: 예.
0: 문준식 씨도 외식 좋아합니다.
1: 저희 아내가 음식을 다 아메리카노 합니다. 아메리카노로. 아메리카노. 가늘하지 않아요.
0: 아메리카노 김치.
1: 다행인 건 아들이 중학생 되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0: 어. 예. 그래. 근데 아무래도 엄마들은 아기들 키우면서 재료 보지 않아요. 식재료 보고 뭐 예. MSG 안 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힘들어서 죽어나는 거.
1: 그렇죠. 저희 아내 생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예. 식당을 가져와서 왜 했더니 채식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 정선우 씨 채소
0: 맛있어요.
1: 코스로 나와요. 채소가.
0: 채소 코스로 나와요.
1: 예.
0: 무적행이었겠네.
1: 예. 그 다섯 가지 양념 있죠. 오심챙가 그것도 안 쓰고 아. 채소가 나옵니다.
0: 그 선제 스님처럼 이렇게 예. 해주시는구나.
1: 쉽지 않았습니다.
0: 아, 재앙이었겠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1: 예, 저한테는 쉽지 그렇죠. 않았어요.
0: 저는 좋아해요.
1: 예.
0: 저는 채식도 좋아하고 육식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채식을 좀 좋아하게 돼서
1: 골고루 먹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예. 7641님. 예. 인도 출장 갔다가 기념품 샵에서 피로회복에 좋은 영양제를 팔길래 한 병을 계산하자마자 원샷 때리는데 직원이 놀래가서 현지말로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1: 예.
0: 다 먹고 나서 가이드분한테 뭐라고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병이 10회분이라고 그 뚜껑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희석시켜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밤새도록 지금 말똥말똥하고 힘이 남아돌아서 잠을 못 잤네요. 아니 이거 뭐야?
1: 와.
0: 아니 인도 어디서 파는 거야?
1: 10회분.
0: 피로회복? 영양제?
1: 근데 인도가 이런 게 많아요.
0: 그래요?
1: 피로회복제, 뭐 스태미나 뭐 이런
0: 아,
1: 것들 다양한 뭐
0: 인도 여행 가시면 막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막 되게 많이 사오시겠다.
1: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없는 것들 있잖아요.
0: 개수 정해져 있지 않아요?
1: 어.
0: 요새 그 외국에서 사오는 의약품 규제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네. 잘 알아보셔야지 또 큰일 났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 인도가 의약이 엄청 발달했대요.
1: 거기 뭐 인구도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0: 그리고
1: 것들이
0: 일단
1: 많더라고요.
0: 다양한 어떤 수술을 위해서 인도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래요.
0: 네, 진짜 저도 그래서 들었는데 예. 영양제 이거 피로회복제 물어봐야겠다.
1: 잠을 못 주무셨구나.
0: 인도 출장 가는 사람한테만 물어봐야겠다.
1: 9200님 예. 혈액 순환에 좋다는 지압 슬리퍼가 있길래 신었는데요. 정말 제자리에 서 있도 못할 만큼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내 몸이 안 좋구나 싶어서 이를 악물고 매일 신었습니다. 그리고는 발바닥에 티눈을 획득했죠. 오른발 4개, 왼발 5개. 선생님.
0: 티눈 9개를 획득하셨습니다.
1: 아, 참을 게 따로 있죠, 그 티눈.
0: 근데 저희 트레이너도 저한테 그랬어요. 네. 참으면 하여튼 다 병이 되니까 스트레칭을 하는데 제가 좀 아프잖아요.
1: 네네.
0: 근데 참았어. 유연성이 있고 참을성이 네. 있으니까
1: 참아줘.
0: 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1: 아. 선생님 씨.
0: 몸 근육을 늘려야
1: 우리가
0: 되는데
1: 우리가 근육 늘리죠. 언제 인대를 늘렸어요, 지금?
0: 인대가 얼렁얼렁 해가지고. 며칠 팔을 못 썼지.
1: 아...
0: 그 이후로도 지금 왼쪽 팔이 잘 안 들려.
1: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0: 그냥 참으면 안 돼요. 네. 아프면 멈춰요.
1: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0: 왜 아픈데 계속할까 우리는?
1: 때로는 꾀병도 필요해요.
0: 왜냐하면 이 아픈 걸 극복하면 내가 원하는 결말을 가질 거라 생각하는 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 네. 네.
0: 인대 늘어나고 티눈 얻고 막 이러더라고요.
1: 아, 안 됩니다.
0: 3632님. 남편이 영양제를 엄청 잘 챙겨 먹었는데요.
1: 네네.
0: 여행을 갔는데 가방에 통째로 10통 넘게 가져와가지고 꼬박꼬박 먹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1: 아...
0: 나 친한 언니가 남편 진짜 꼴보기 싫을 때가 영양제 아침이라서 40알씩 때려 넣을 때 너무 꼴보기 싫다고. 근데 진짜 40알 정도는 아니겠지만

0: 비타민 D,
1: 다 따로
0: B,
1: 드시고
0: 뭐 네. 비, 군마다 드는 거죠.
1: 별걸 다 드시는 구나.
0: 예. 네. 어. 그러니까 그리고 탈모 영양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잖아요.
1: 그렇군요.
0: 예. 네. 그래서 밥보다 양을 더 많이 먹는다 그러는데 아마 같이 사시는 분들은 그게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1: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챙기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어떤 건강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0: 아, 예. 먹는 만큼.
1: 그렇죠.
0: 청순해지니까.
1: 맨날 피곤하다 그러니까. 예.
0: 아이고. 속상하다.
1: 이럴 때 대비해서 이지혜 씨가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0: 무슨 말도 안 되는 쓰개질이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진짜. 막 뱉어 그냥. Love me, love me.

0: 자, 오늘 주제가 투머치 몸챙김인데요. 네. 3983님. 안녕하세요. 빛나는 써니 누나. 우리 거라서 항상 고마운 천식이 형. 저는요, 예전에 한창 운동할 때 너무 많이 운동해서 헬스장 관장님이 아, 회원님은 체격에 비해 과근육이니 그만 넣으십시오. 했습니다.
1: 와. 과근육이 존재해요?
0: 그런 게 있어요?
1: 우리 항상 그 목표치 근육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지방은 내가 많이 봤는데.
0: 집안이 그런 집안 있다고 들었는데.
1: 근육이 빨리 붙는.
0: 그렇죠.
1: 하긴 조혜련 씨도 네. 한 15분만 푸시업 하면은 2두 3두가 막 발끈발끈 성을 내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1: 네. 우리 왜 요요미도 허벅지 조금만 운동해도 완전 근육 붙는.

0: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자, 이분 전화 연결해서 나 비법 좀 전수받을래. 과근육통신원?
1: 파주에 있는 과근육통신원 이도아입니다. 저는 근육이 잘 붙는 체질인데 한창 운동할 때 인바디 검사해보니까 근육량이 보통 평균보다 25% 이상 나와서 과근육이라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허리가 안 좋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 운동에 욕심이 나서 헬스장에 자주 가긴 했는데요. 지금까지 과근육통신원이었습니다.
2: 와, 이도아님 안녕하세요. 와,
3: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부럽다.
2: 네, 반갑습니다. 야, 근육이 조그만 운동에도 딱딱 붙어요.
1: 그런 체질이긴 해요.
3: 와, 완전 부럽다.
2: 부럽습니다.
1: 완전 부러워하지 마세요.
3: 왜요?
2: 왜요?
3: 안 좋은 게 있어요?
1: 옷 입기가 힘들어요.
3: 옷 입기가 힘들다.
1: 옷 입기가 힘들어요.
3: 터질 것 같으니까.
2: 아, 지금도 좀 체중이 좀 나가시는 편이에요? 근육 때문에?
1: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2: 그렇군요. 예.
3: 아니, 근데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허리 아플 땐 그럼 기립근이나 이런 근육이 별로 없었다는 거잖아요.
1: 없지는 않았고 있었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네. 그 기립근이나 뭐 그쪽 주위를 많이 운동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는데 잘 붙네 하면서 다른 데까지 하다가 보니
3: 각성을 했구나.
1: 이렇게까지 됐네요.
3: 근육 각성을 했어.
2: 우와.
1: 네네.
3: 이도아님 운동 네네. 루틴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근육이 좀 잘 붙는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립근 같은 것도 왜 다리나 팔은 뭐 몰라도 진짜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이 등에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3: 네. 한참 때 했던 거.
1: 한참 때 제가 했던 거는 그 일단은 운동하시기 전에 무조건 15분에서 20분은 전체 스트레칭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2: 진짜요? 꽤
3: 다칠 수 있어서?
2: 길게 하시구나. 네.
1: 저는 그 스트레칭을 사우나 안에서 했어요.
3: 와, 진짜 이완이 잘 됐겠다. 사우나 아니면.
1: 네. 아주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3: 나 인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요?
1: 그리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허리 펴는 운동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거하고 이제 철봉에 매달려서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그거를 제일 많이 했어요.
3: 코어.
2: 그렇구나.
3: 배 근육.
2: 야.
3: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허리는 건강해졌는데 지금 옷 핏이 안 맞는다 그랬고 근육이 그렇죠. 많이 붙으면서 조금 내가 이거 안타깝다 싶은 게 또 뭐가 있어요?
1: 일단은 제가 그 바지를 입을 때 청바지 같은 거 입을 때 허리는 이제 헐렁헐렁하니 자리가 많이 비는데 허벅지에서 얘가 이제 좀 많이 정체가 일어나서
3: 그 정도요?
2: 좋겠다.
1: 네.
3: 무릎 못 꿇어요?
1: 무릎은 잘 꿇어요.
2: 양반 다리 같은 거 어렵죠, 도환 씨?
1: 양반 다리가 조금 다리가 저려요.
2: 그럴 것 같아. 근육이 많으니까. 아내분은 뭐라 그러세요, 도환 씨한테? 좋다 그래요? 아니면 오빠 옷 좀 맞추자 이래요?
3: 금만 만들라고? 예?
1: 옷 입기 힘들대요.
3: 그만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근육?
1: 네.
2: 아유, 그렇구나.
3: 근데 그 다리에 그렇게 근육 있는 분이 무릎 잘 꿇는 게 되게 신기하다.
2: 그러게요.
3: 아내분 덕 아니에요?
2: 무슨 말이에요?
1: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2: 네. 또한 전국 방송인데 한 말씀 하실까요?
1: 일단은 저희 제 몸을 사랑해주는 제 아내한테 지금까지 뭐 같이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뭐 튼튼한 몸 만들어서 남은 100세까지 열심히 잘 살아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 예지 지금까지 아픈데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 아픈데 없이 잘 커져서 고맙고 앞으로도 예쁘게 건강하게 잘 커주길 바란다.
2: 아 좋습니다.
3: 네. 도아님 저희는 그냥 그 과근육이라서 핏이 안 맞는다고 하시지만 그냥 그 과근육이 되게 부러워요.
1: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3: 그럴까요?
2: 너무 많으면 더 괴롭군요. 알겠습니다. 도아 씨 원래 퀴즈도 준비하셨죠?
1: 예, 준비했습니다.
2: 퀴즈 부탁드립니다.
1: 네.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창 운동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삶은 계란, 2번 소고기, 3번 맥주.
2: 삶은 계란, 소고기, 맥주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타올 세트랑 C3 홈케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해서 더 행복했습니다.
3: 아유,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1: 감사합니다.
3: 네.
2: 고맙습니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6: TBX.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자, 과근이 통신원이 한창 운동할 때 많이 먹었던 음식은요?
10: 3번 맥주였습니다.
9: 에?
10: 저는 완전 달걀이라고 확신했거든요.
9: 그러니까요.
10: 특이하시네요.
9: 특이한 케이스네. 네.
10: 박혜영님, 6949님, 3850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9: 문자 한번 더 볼게요. 최은숙님. 아들이 바디 프로필인가 그거 있잖아요. 멋지게 사진 찍는 거.
10: 네.
9: 그거 한다고 운동했는데 운동하고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더래 글쎄. 그래서 억지로 다리 올리니까 아주머니가 학생 밀어줘 하면서 밀어주셨다네.
10: 뭔지 알겠다.
9: 아...
10: 버스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
9: 그걸 못 올라가는 거.
10: 너무 심했다. 스쿼트를 엄청 했나 보다.
9: 아이고.
10: 그럴 수 있지. 네. 자, 저희 뉴스 듣고 5시 5분에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할게요.
9: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립 의대 후보지에서 탈락한 목포와 서부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워낙 어려운 지역인 만큼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온 동네가 다 나와 매달렸겠느냐며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해 목포 서부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립목포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이 부실했다며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찬 부총장 등 보직 교수들은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대가 법령에서 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에 응했는데도 종합점수 1.3점 차로 목포대가 탈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순천대와의 점수차가 1.3점에 불과하고 점수차의 대부분이 의대 교수 확보였는데 4년 뒤 임용할 교수 자격자 160명을 확보한 것이 미비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사 자체가 졸속 심사와 부실한 계획으로 진행됐다며 과정 전반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의 목포대학교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결정에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감내해온 섬 주민과 서남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순천대학교가 제시한 부지와 심사위원 구성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투명한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와 공무원노조 목포대학교 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선정 과정의 전문성을 검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을 그리는 화가 김근태 화백이 오늘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화백은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을 지킨 시민군 출신으로 이후 목포 고아도 재활원에서 만난 지적 장애인들을 그리며 장애인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대표적인 100m 대작, 들꽃처럼 별들처럼 등은 유엔 본부와 파리 유네스코, 평창 패럴림픽 등에서 전시됐으며 빈소는 목포 금호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파리는 오는 3일입니다. 무안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0일 개각에선 유임됐지만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구체적인 사퇴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채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0: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6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작가 고명은입니다. 최근 제가 독서의 기술이란 책을 펴냈는데요. 책을 즐겨 읽고 쓰는 저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좋은 독서법을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10쪽 독서법을 자주 추천합니다. 하루에 10페이지, 아니 10 말고 한 페이지, 5분, 10분도 좋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양을 정해서 꾸준히 읽는 게 핵심인데요. 가끔 하루에 100쪽을 읽는 것보다 한 쪽씩 100일 동안 매일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지거든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go.
1: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 오늘 3, 4부는요. 최고의 부부 상담 전문가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이어집니다.
1: 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환영이고요. 넓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부모님, 뭐 시부모님과의 문제도 다 봤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족 관련된 문제라면 사연 보내주세요.
2: 사실 진짜 가족이 제일 힘든 게 남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거리가 확보가 되는데
1: 맞아요.
2: 거리 확보가 안 되니까 생각보다 갈등이 많아요. 자,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음식물 처리 보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지구나대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1: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1: 신혼에서
0: 황혼까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부부상담계 홍길동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담계의 마음 귀인 이호선입니다.
1: 네. 교수님께 이런 문자가 왔어요. 7238님이 남편이 자기 자랑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인데요. 남편이 자랑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여서 제가 다 민망하고 미치겠어요.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걸까요? 자기 자랑 심한 사람들 왜 그러는 건지 또 고칠 방법 없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2: 아,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1: 아, 그래요?
2: 따로 집에서 아, 여보 내가 자기 그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얼굴 보고 나 살짝 조금 놀랐는데 좀 아니다 싶을 때 내가 혹시 다음에 한번 옆에 살짝 이렇게 허벅지 위에 손을 조금 얹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1: 아, 좋다, 좋다. 네.
2: 그래서 조금 기분 나빠하더라도 살짝 얹으면 사실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1: 네. 바로 푹 치지 말고요.
2: 아, 절대 안 되세요.
3: 저기요. 팔꿈치로 그렇게 찌르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1: 그럼요.
3: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는 느낌을 좀 주는.
1: 그쵸. 아, 허벅지 손을 싹 얹는다. 아, 교양 있다.
3: 그렇대.
1: 네. 아, 푹 치려는데 아.
3: 그럼 갈비뼈 하나 나가겠는데 그 정도 힘이면. 아, 예.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상담 또 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로.
1: 첫 번째 상담사 예. 문자 익명 요청하셨나요?
3: 그렇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접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남자랑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먹는 모습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밥 먹을 때와 나가서 먹을 때 모습이 완전 달라요. 일단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4: 아우 오늘 김치찌개 어우 좋다. 아우 여보 밥 더 있지? 미리 펴놔. 좀 너무 뜨거워 뭐 먹기 힘들.
5: 아우 좀 알았어. 아니 입에 있는 거 좀 삼키고 얘기를 좀 밥을 다 튀어나온 거 좀. 아니 누가 쫓아오냐고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
4: 아이, 맛있으니까 그러지 이거. 찌개 식기 전에 더 먹어야지 이거. 야 나 그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더 해줄 수 있을까 이거?
5: 진짜로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죠. 눈을 막 이렇게 꽉 뒤집어가지고 막 희번덕거려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그 옛날에 그 머슴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다니까. 아 근데 며칠 전 지인들이랑 같이 고깃집에서 밥을 먹는데
6: 자 고기 다 익었네요. 예 다들 드시면 되겠습니다.
5: 아우 맛있게 잘 굽다. 당신도 집게 내려놓고 얼른 먹어.
6: 아니야 다들 먼저 드세요. 예예. 예.
7: 아이고 형님도 좀 드십시오. 왜 계속 굽기만 하십니까?
6: 예? 아 그래. 예. 아, 천천히 먹을게 나는 고기 굽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5: 어머 세상에. 그리고는 보는 사람 밥맛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그냥 깨작깨작 천천히 먹고 대화하느라 거의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다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갑자기
4: 아 여보 얼른 물부터 올려. 물부터.
5: 어 왜?
4: 라면 먹게. 나 고기 몇 점 못 먹었잖아. 아 거기서 미치겠네. 라면 두 봉지.
5: 아 그러니까 아까 먹으라니까 그 좋은 음식 안 먹고 왜 그?
4: 아 그 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짭조름하게 먹게.
5: 늘 이런 식이라 제가 한 번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4: 아 왜 그러긴 당신이 해준 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지.
5: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집에서는 아 진짜 왜 저러지 싶어 속 터지는 남편. 어떻게 이 식사 습관 이거 뭐 바꿀 방법이 있을까요?
1: 와 처음 보는 유형의
3: 여러분 문천식 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시기에 한 그릇 똑딱한 것 같은데 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2: 저는 사람 입에서 네. 그렇게 먹는 소리가 이렇게 다채롭게 나오는 줄 몰랐어요.
3: 네. 지금 다들 음식 먹으면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 먹방 아니야? 이러실까 봐.
1: 물도 없습니다. 근데 아내분이 보기에는 네. 눈을 희번덕 거리실 정도로
3: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8: 뜬 눈.

0: 있잖아요. 예. 그 이성을 잃은 눈. 그걸 보셨나 봐요. 아. 근데 식탐이 많고 네. 급하게 드시는 분은 제가 많이 있고 저도 뭐 식탐이 있어서 소화기가 항상 불량한데 네. 남편분은 밖에서 이렇게 자제한다는 게 이게 좀 독특해요, 저는.
1: 어우, 다행이죠.
0: 아, 그 다행이죠, 그렇긴
2: 다행이죠.
0: 한데
2: 다행이죠.
0: 뭘까요, 이 심리는?
1: 어, 일단 밖에서 그렇게 희번덕하고 먹었으면 사회생활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1: 어,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사회생활을 할 때 네? 어, 사회적 교양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이게 사회적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옷을 벗는 게 바로 집이잖아요. 네. 집에 오면 이제 본연의 것으로.
2: 그렇죠. 파자마 갈아입듯이.
1: 그렇죠. 그래서 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이긴 한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다중이죠. 어. 두인격이 밖에 나와서
0: 적응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1: 갑자기 이렇게 교양 있고 우아한 남편이 내 옆에 있고 집에 들어오면 알 수 없는 어, 또 다른 차원의 그쵸. 또 다른 인류가 내 옆에서 네, 도구를 쓰지 않는 것 같고 어. 모든 것을 혀로 해결할 것 같은
0: 어. 어,
1: 이런 이제 인상을 주니까 어. 납득이 되지 않고 이 두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처한 느낌.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싶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남편 애쓰고 있다.
2: 아, 진짜?
1: 애쓰고 있다. 정말 이 사람은 원래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제가 또 이 네. 남편을 정말 또 예쁘게 하나 더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어우, 도대체 한번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해준 게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고.
0: 그 스윗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1: 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내 옆에서 정말 며칠 그 굶은 귀신처럼 막 확 먹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밖에 나가 그러지 않는 거 너무 고맙고 또 한 가지는 집에 와서 그 먹는 것도 당신이 해줘서 그게 맛있어서 그렇다는 그 말이 저는 소리 내어 먹고 후루룩 먹고 많이 먹고 빨리 먹고 급하게 먹고 이 모든 것으로 다 먹어치울 것 같은 이 남자지만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먹이고 있다. 그것만큼 기억해서
0: 선생님 집에서 아까 해주신 솔루션처럼 집에서 그렇게 후루룩 쩝쩝 하실 때 살그마니 무릎에 손을 올려놓는 건 어떨까?
1: 아마 못 느낄 거예요.
2: 아마 예, 의심 못 하실 거예요.
1: 못 느낄 거예요.
2: 왜냐면
0: 꼭 더 눌러주는 건 어떨까요?
2: 전 놀란 게 60대 형님이신데 네. 라면 2개 끓이신다는 거 보고 소화력이 식사 자체를 좋아하시는 네. 소화력이 좋으신 형님.
0: 그리고 약간 부인을 되게 편하고 네. 좋은 고향처럼 그쵸. 따뜻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1: 약간 엄마처럼
0: 그렇죠?
2: 네.
0: 네. 무장해제되는
1: 저도 집에 가면 엄청 많이 먹거든요. 빨리 먹고 저희 남편이 요리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정말 빛의 속도로 너무나 맛있게 먹어요.
0: 아, 어쩐지 저도, 교수님이 저도. 상담이 네. 조금 남편 쪽으로 쏠리셨다.
2: 지금 너그러우셔.
0: 먹는 거
2: 오늘 너그러우셔.
1: 아,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0: 관성을 잃으셨네.
2: 그러면 교수님 아내분은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드신 게 좀 싫으니까 좀 이렇게 물을 좀 먹으라고 할까요? 물을?
0: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생각에는 또 남편이 너무 그 격식을 안 차리고 내 앞에서 막 흡입하듯이 먹으면 어떤 날은 네.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2: 아, 같이 먹고 있는데.
0: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내 앞에서 싫은 모습 자꾸 보여주지. 근데 고각도를 좀 바꿔서 아유, 귀여운 사람. 얼마나 밖에서 긴장도가 심했으면 내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까.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됐겠네요.
1: 그것도 좋고요. 네. 아유, 그래도 밖에 나가서는 안 그러니 다행이다.
2: 다행이다.
0: 그렇게.
2: 아, 좋게 생각해야 되는군요.
1: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집은 사이가 좋은 집이에요.
2: 맞아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도 아내는 바로 그 해주고 물어주고 다 해주잖아요. 알지만 납득이 안다는 그 양면의 모습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이 남편이 싫거나 부끄럽거나 맞아요. 그런 게 아닌 게 이 남편은 보니까 충분히 밖에서는 타인의 상황을 챙기고 맞아요. 집에서는 아내의 마음을 챙기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말씀도 예쁘게 하세요. 계란후라이 하나만 더 해줄 수 있을까? 맞아. 그죠? 예쁘게 하시잖아요.
0: 계란후라이, 계란후라이. 진상 남편 잘 하잖아요, 연기.
2: 빠이빠이가
0: 너무 싫어, 나는. 빨리빨리 할 시간도 아까워서 빠이빠이빠이. 알았어 할 시간도 아까워서 아싸. 진짜 싫어. 네.
2: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0: 맞아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좀 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2: 맞습니다.
0: 자,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철이와 미애입니다.
2: 네.
0: 너는 왜...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 세상에 그럴 수가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

0: 자, 이번에 상담 요청하신 분은요, 문자로 익명 요청하셨습니다.
1: 저희 부부는 평소에 외식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며칠 전 오랜만에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큰맘 먹고 근처에 있는 맛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먹으려는데 잠깐만 여보.
0: 어?
1: 어머 이거 봐봐. 접시 깨져 있어.
0: 어디 봐봐. 아이 끝에 조금 깨졌네. 어? 돈가스에 문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먹어.
1: 아니지. 아 매운탕 거리고 서더리 매운탕 주는지 꼭 물어봐. 빠뜨리지 말고.
0: 알았어.
1: 잠시 후 남편이 집에 왔는데
0: 여기요.
1: 아, 잘 살았어? 맛있겠다. 어디 보자. 잠깐만. 어?
0: 왜?
1: 매운탕 거리는? 안 줬어? 아니 이거 원래 주는 건데. 아유 빠뜨렸나 보다. 가게 전화해야겠다.
0: 아이 또 뭘 전화를 해. 해서 뭐라고 하게.
1: 아니 매운탕 거리 안 줬다고 말을 해야지.
0: 아이 내가 달라고 말을 안 한 것 같아. 아 그리고 좀 빠뜨릴 수도 있지. 당신은 뭐 툭하면 전화하고 묻고 따지고 그러더라. 그 매운탕 먹고 싶으면 매운탕 가게 가서 먹어.
1: 남편은요 이런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물론 무조건 싸우고 따지자는 거 아니죠. 근데 할 말은 하고 살자 이런 주의거든요. 아 근데 남편이 이런 말을 너무 못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거를 결국 제가 다 나서서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쉬운 소리는 더더욱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도 기분 상할 때가 많다니까요. 이런 남편을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제가 이해해야 할까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러는데.
0: 맞아요.
1: 근데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그러는데요. 저도
0: 남편은 둥글게 그냥 둥글게 먹자지. 아내분은 할 말은 해야 된다.
1: 근데 매운탕은 저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접시 깨져 나온 거는
0: 아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검은색 접시인데 하얀 부분 이가 나간 부분이 보이긴 보이네.

0: 조그맣게.
1: 근데 이거 얘기를 해도 아, 바꿔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네. 나중에 쓰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을 첨부하면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2: 나가는 길에 그 정도면 괜찮죠.
1: 근데 남편은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목받는 게 싫으신가?
0: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접시 봤는데요. 네. 저라도 얘기 안 하겠는데요.
1: 네, 저도 얘기 안 합니다만 네. 아니 굳이 얘기를 할 때는 네.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쵸. 다른 손님이 또 싫어할 네. 수도 있으니까.
0: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아내가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나갈 때 이제 살짝 얘기한 걸 보니까.
1: 네, 맞아요.
0: 실제 뭐 이렇게 손을 들어서 그 뭐 집주인 와가지고 네. 보라 그래도 크게 얘기하실 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2: 맞아요. 진짜 별로인 분들은 이거 얘기해서 네. 음식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1: 어우, 맞아.
2: 네, 이거 찝찝하다고.
1: 왜냐면 이거 파편이 여기 들어갔을 줄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0: 예민한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이 사연을 주신 아내분 같은데요.
1: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다 유난스럽다 생각하시나 봐요.
0: 유난스럽기도 하고 그냥 뭐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자.
2: 그런가 봐요. 넘어가자 네. 주인가 봐요.
0: 그래서 이렇게 이 남편이 이 무던하니까 이 아내랑 사는 거예요.
1: 잘 만나셨네.
0: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2: 그러네.
1: 축하드립니다.
0: 사실 이 아내가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쵸? 때로는 이런 분들이 약간은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이래도 훙 저래도 훙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사는 분 같은데 저는 이게 어쩌면 약간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고 말해야 될 것도 안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고 감정 올라오지만 다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1: 근데요 선생님 있잖아요. 네. 제가 부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0: 아니, 그런 느낌이 있죠.
1: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소비자의 권리기도 하고 또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나는 정당한 이유로 얘기를 하려는데 마치 나를 블랙 컨슈머처럼 그냥 컴플레인만 계속하는 사람처럼 남편의 리액션이 만든다면 저 같아도 빈정 상할 것 같아요.
0: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말을 하는 쪽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
1: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잖아 이런
2: 그렇죠. 저희 아내도 마트 갔다 와서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뭘 그렇게 봤는데 진짜 한번 빠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어, 보긴 봐야 되는 거구나.
0: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세상도 변화하는 거고요. 꼼꼼하게 챙기면서 권리도 보존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는 이 집이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남편이 이 무던한 특성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만 그게 나를 이해하는 특성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거고요. 대신 남편이 이렇게 나쁜 말로 하자면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건데 이 부분을 아내가 아르게 쫀쫀하고 네.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짚어서 더군다나 이 안에는 매너가 있잖아요.
2: 맞아요.
0: 네, 매너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하는 정도면 제가 볼 땐 이 부부가 한 사람은 덮는 것으로 사랑하고 한 사람은 밝히는 것으로 권리를 잃지 않는.
1: 맞아요.
0: 제가 볼 때는 굉장히
1: 균형이다.
0: 균형이 잘 맞는 밸런스가 잘 맞는 부부라고 생각하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긴 한데 다툰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왜냐하면 아내분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요! 이런 분이 아닌
0: 그럼요.
1: 거예요.
2: 그러니까요.
1: 존중하시네요. 서로를. 네,
0: 전 제가 볼 때는 되게 약간 뭐랄까 아주 젠틀한 도신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격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는 누가 더 답답하냐? 아내가 당연히 더 답답하죠.
1: 그렇죠.
0: 급한 사람이 더 답답한 거고 꼼꼼한 사람이 더 답답한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남편의 이런 특성이 때로는 나의 여러 허점들이나 날카로움을 덮는 특성이기도 하겠구나. 그래서 내 아이가 권리만 주장한다면 친구가 없을 거예요.
1: 그쵸.
0: 그러나 무덤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때로는 답답하고 한쪽은 좀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네.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어우러지며 사는 또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1: 그쵸.
0: 아마 이 가운데 자란 아이는 엄마의 이런 아주 잘 잡아내면서도 네. 동시에 권리를 주장할 줄 아는 이 일종의 시민의식도 있고 동시에 따뜻함으로 또 품어낼 수 있는 온도도 있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전 너무 예쁘게 잘할 것 같아요.
1: 하긴 서로 달라야 절충안을 찾고 또 달라야 균형을 잡지 같으면 치우치잖아요.
2: 그러네요.
1: 그러네요 진짜. 천생연분인 걸 여기서 확인하셨네.
2: 그러네요. 자 사연 좀 이렇게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광고 듣고 저희가 다음 사연 또 만나볼게요.
3: 네.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4: 용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5: 두 배.
4: 우와!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6: 그런데
4: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7: 경계가 사라지자

0: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네, 정사람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부부 상담 전문가 이효선 교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번 사연도 익명을 요청해 주셔서 지라시 네.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부부에게는 딸이 셋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인데요. 그런데 셋째 딸을 낳고부터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틈만 나면 아들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2: 아가 그래 저 딸 셋 좋지. 근데 말이다, 그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야. 며느리로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니?
1: 그래 맞아.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2: 그럼 그럼.
1: 나도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았잖니.
2: 그렇지.
1: 나중에 다 키워봐라. 이 아들이 참 얼마나 든든한지.
2: 그럼.
1: 그러지 말고 이참에 그냥 하나 더 낳는 건 어때?
2: 그래 어떠니?
1: 처음에는 저도 아유 그냥 옛날 분들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어떤 앙금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자꾸 신경이 쓰였고 혹시라도 우리 딸들이 이런 분위기를 눈치챌까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셋째 딸이 5살 때쯤 시댁의 압박은 좀 더 심해졌고 노력 끝에 넷째를 가졌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유산을 했고 아이고.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얘기했죠. 여보, 나 아무래도 이렇게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 생각은 절대 안 바뀌실 텐데 그럼 앞으로 내 삶이 너무 불행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해줬고요. 오히려 제 입장에서 더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시댁과 연락을 끊게 됐는데요. 그렇게 산 지 결국 벌써 7년이 됐네요. 솔직히 처음 몇 년은 마음이 편했어요. 명절이 다가와도 시댁에 가서 무슨 말을 들을까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가족 모임을 다녀와 혼자 속상해할 일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래, 잘한 선택이야. 뭐 우리 가족끼리 편안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3: 엄마, 근데 우리는 왜 할머니 집에 안 가? 친구들은 다 명절이니까 할머니 집에 간대. 우리 할머니는 어디 살아? 우리 안 보고 싶으시대?
1: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른들 사이의 일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도 없어 그때마다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남편도 마음에 걸려요. 제 앞에서는 부모님 이야기 거의 하지 않지만 괜히 더 밝은 척 괜찮은 척하는 남편을 보면

0: 짠하고 나 때문에 부모님하고 멀어진 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자꾸만 그 선택에 자신이 없어지네요. 애들한테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낼 기회를 빼앗은 건 아닐까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다고 괜히 관계를 회복했다가 저와 아이들이 또 상처받게 될까봐 그 걱정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의 거리를 지키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교수님이 좋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래서 요즘도 이런 사연들이 있군요.
2: 그러니까요.
0: 많죠.
2: 이게 아이고. 지금 40대신데 네. 아이를 셋 낳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 이게 우리 집의 대를 잇는 거다. 야 요새는 종갓집에서도 이런 집 이런 얘기 안 해요.
0: 근데 의외로요. 특이하네. 아들 압박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군요. 네,
0: 알게 모르게.
1: 어쨌든 문제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은 지 7년. 이제 아이들 문제가 걸리면서 계속 이렇게 지낸 게 맞나 하시는 이게 고민이네요.
2: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참 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이 마음에 이렇게 뭉글뭉글한 게 올라오는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볼 땐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네. 나도 딸 둘의 아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귀하다고 얘기했던 그 집의 외아들이 부모들하고 지금 절연을 한 거잖아요.
0: 7년 동안.
2: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리를 두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네. 그 남편이 그 집 전에도 아마 꽤 보였을 거예요. 느껴졌을 것이고. 네. 근데 봤더니 이 남편이 보통 남편이 아니에요. 네. 그 아들 낳는 거 나 힘들고 그런 압박이 정말 견디기 어렵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의 마음 이해해주고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 더 화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끊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괜찮다 괜찮은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얘기는 티를 안 내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하다.
1: 제가 여쭤봤는데요. 사연자분이 또 전화 연결은 원치 않으셔서 네, 오늘은 전화 통화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그렇군요.
0: 참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이 7년의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2: 그럼요.
0: 근데 아마 이 사연자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7년이 흘러버린 그런 것 같아요.
2: 원래 관계라는 게 딱 맘먹고 7년 이게 아니고요.
0: 맞아요.
2: 어떻게 할까 보면 흰머리가 나 있어요.
0: 그렇죠. 우리도 아까 그랬잖아.
1: 맞아요.
0: 아니 지금 잠깐 9월이라고? 막 이러면서.
1: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네. 때로는 독이고 때로는 약이고 참 어려운 지경에서
0: 맞아요.
2: 지금 결정 앞에 서 계신 것 같아요.
1: 네. 교수님 상담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 부부가 풀어나갈 문제도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죠?
0: 맞아요.
2: 일단 보니까 막내가 5살 때부터 이제 시가하고 절연을 한 것 같은데
1: 네.
2: 그럼 그 아이가 지금 12살이에요.
1: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2: 기억 못하죠.
0: 그러니까 애들은 다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거나 휴가 가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듣겠죠.
1: 그쵸,
0: 그쵸.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하는 거겠죠.
2: 그리고 아마도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왜 뭐 유치원 어린이집 때는 잘 모르지만 커가면서 초등학교 특별히 다닐 동안은 가족들 사진 붙이고 오려오고 가져오는
0: 맞아.
2: 그 가운데
0: 그렇다.
2: 이 조부모님을 어떻게 노출했을지 제가 볼 때는 노출을 하지 않았을
0: 그렇죠.
2: 것 같다라는 생각이
0: 못하죠.
2: 들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아이들이 조부모를 만나고 그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세월의 켜를 함께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권리인데 이게 조금 막힌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엄마로서 또 내 남편의 아내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0: 네네.
2: 그러면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위로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딸 둘이 또 그 시가 쪽에 있었으니까
0: 네네.
2: 연락하는 형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0: 맞아.
2: 남모르게 연락하는 형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남편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아들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진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간에도 마음은 불편했지만 늘 함께 생각하고 또 만날 그 그림은 그리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남편에게 전달하고 남편이 먼저 시가하고 물꼬를 좀 트는 게 어떨까.
0: 맞아. 제 생각인데 이 남편분이 왜 네. 이 아이 문제 하나로 절연을 한 것 같지 않고 왠지. 왜냐하면 이분은 자꾸 자기 때문에 아들 하나를 내가 뺏은 건가라는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는 살짝 남편분이 아이도 아닌데 그 한 가지 이슈뿐이었을까. 뭔가 의견을

0: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갈증과 또 이 괴로움이 그간 있었던 게 쌓였던 게 조금 있진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1: 예.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애들만 큰 게 아니라 우리도 나이 먹었어요.
0: 그쵸?
1: 이 맞아, 부부도 맞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0: 부모님도.
1: 참 이게 장남이라고 하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왠지 마음에 무게가 있고 저 안쪽에 내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늘이 있는데 네. 이 그늘을 아마 남편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막상 했더니 난 참이야. 난 진짜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0: 그렇죠.
1: 그게 또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들 없을 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나와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먼저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배도 괜찮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셔서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느라고 사실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지 못했던 말 못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남편하고 이 마음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요.
2: 예.
1: 대신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이 만약에 시가와 이제 오래간만에 물꼬를 터서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과정에 몇 가지 전제는 걸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과거와 관련해서 서로 간에 미안한 부분에 대해서 내 아내가 지금 약간은 좀 이 세월을 안타까워하는 게 있으니까
2: 그쵸.
1: 부모님께는 일단 그동안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찾아뵙지 못해 저희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하시고 아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미안해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0: 그렇죠.
1: 그러나 매너로는 이럴 수 있죠. 마음 간절하신 거 알지만 저희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0: 네.
1: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0: 맞아.
1: 한 번쯤은 정확하게 남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표는 한번 찍어야 될 것이다.
2: 맞아요.
0: 그 암묵적인 룰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도돌이표가 될 수 있으니까.
1: 그럼요.
0: 예,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는
1: 그럼요.
0: 생각을 하네요.
1: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가족들 중에 나쁜 가족이 없어요.
0: 그렇죠. 사실.
1: 그냥 소망이 충돌하는 거예요.
0: 맞아.
1: 이 소망이 충돌하는데 대신 이 소망이 충돌하는 과정에 예. 상대방의 이 소망을 무작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압박을 준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고 그 7년 전에 이 밸런스가 깨지는 일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런데
2: 네.
1: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7년 안 만났죠. 이번에 새롭게 만났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오면 이 집은 14년 안 만나요.
0: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그 이제 누님 두 분 그리고 우리 시가 쪽에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지라시를 들으신다면
0: 네.
1: 어쩌면 나의 소망도 있고 간절함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아있는 세 손녀들이 있죠.
2: 네.
1: 이 세 명의 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의 외아들 너무나 보고 싶고 간절했던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늘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며 100% 실현하며 살아간 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내 소망과 그들의 소망이 같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고
0: 맞아요.
1: 기꺼이 용기 내서 온 아들과 또 며느리 그리고 세 명의 이 사랑스러운 보고 싶었던 손녀들을 큰 마음으로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2: 네.
0: 그 애기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되게 눈치 빨라요.
1: 아유, 알거든 네, 알죠.
0: 진짜로.
1: 요즘 애들 정말 태어나면 바로 네. 가방 메고 학교 가고요.
2: 그러네, 진짜.
1: 그리고, 그리고 요즘 네. 애들이 얼마나 그 성장이 빠르다는 얘기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성장도 그만큼 함께 빠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막상 찾아갔을 때 이 아이들도 혹시 상처받지 않도록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0: 진심을 담은 이 상담 내용 잘 흡수하셔서 네. 지혜롭게 잘 쓰실 거라 믿습니다.
1: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은 노래로 배웅하겠습니다. 네. 이범학 씨의 마음의 거리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뭔데 사람 듣기 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 좋게.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북한 평안도 철산 지역에서 재록된 나무하는 소리입니다.
2: 여기도 또 올라올로만 가는구네.
3: 논매일을 끝내고 조금은 한가로운 이맘때 땔나무를 가득 장만해 두면 마음까지 넉넉해졌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교수님.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갈등이 있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6: 그럼요.
5: 네, 왜냐하면 진짜 편하게 혼자 사는 건 제일 좋아요. 근데 성장이 더뎌요.
6: 아니, 넘어져야 일어서요.
7: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진짜. 네,
6: 그래서
7: 네,
6: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까진 상처가 때로는 두 번 넘어지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도 그렇죠.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조심하게 네. 되니까.
6: 네. 네.
7: 그렇습니다.
5: 네, 이효성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6: 모두 건강하시고요.
7: 네, 안녕하세요.
5: 끝곡으로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까요?
7: 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0: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외 긴급구호대는 오늘 밤 군 수송기를 통해 네팔로 출국하며 약 10일간의 일정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우리 국민을 포함해 피해자 수색 구조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네팔 홍수 대응 지원을 위해 현지활동 국제기구를 통한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네팔 정부와 소통을 지속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를 덜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브리핑에 따르면 구속된 부모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경장이 자체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건에서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추가 발견됐고 15건은 신고 당시 신변이 확인됐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광주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영은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대문호 개태는 아버지의 열성으로 어릴 때 6개 국어를 배웠고 철학자 몽테뉴도 라틴어를 구사하는 한유에 둘러싸여 엘리트 조기 교육을 받았다지요. 역시 금수저를 물어야만 크게 되느냐. 다행히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힘을 줍니다. 가난해서 교회 목사님 후원으로 초등교육을

0: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16 명량대첩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는 경질성 교체라는 평가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 조국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조 전 대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경고를 했을까요?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정치권에선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얘기 나눕니다. 닥치고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주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뉴스하이킥 부동산 진단 제3탄, 오늘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부의 공급정책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이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과 밀착하고 있습니다. 보수 대개혁과 통합은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4부에 인터뷰합니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뉴스 신뢰도 99.9% 시사 뉴스계의 공인 인증서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3: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를 했어요.
4: 맞습니다. 네,
3: 세상 일 참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제까지 안 물러날 거다라고 네.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자고 일어나 보니 사퇴를 했습니다.
4: 아, 사실 뭐 예를 들면 박용택 해설위원도 항상 맞는 말을 하지만 예측과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한미 통상협상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경제정책 전반을 지휘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에 따라서 증시 급등락 여기에

0: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1: 사의 표명하자마자 바로 사표 수리. 이거는 뭐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0: 그러니까 전혀 물밑에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근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혹시 경질 아니냐라는 거에는 분명히 좀 거리를 뒀습니다.
1: 네.
0: 정책 집행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다 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또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라면서 김 전 실장의 이번 15개월 재임이 특별히 짧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최근 정부 출범 1년을 넘긴 만큼 일하는 방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선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후임에 대해서는 2기 경제 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인사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정책 실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비서실장과 각 수석이 업무 공백을 메울 것이다 이렇게도 부연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경질로 해석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긴 했지만 모양새를 보면 사실 용태라기보다는 뭔가 책임을 물은 거로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0: 근데 또 만약에 처음부터 개각을 할 때 사표 그러니까요. 받고 쫙 했으면은 그때 뭔가 효과 임팩트는 컸겠지만
1: 네.
0: 그래도 김용범 실장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이라고 할까요?
1: 네.
0: 그러니까 좀 이거 정말로 경질로 가게 되는 순간 이재명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기
1: 네.
0: 때문에 그런 모양새는 약간 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스스로 사표를 쓸 때까지 약간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닌가
1: 네.
0: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청와대 인사의 거리를 두면서 내부에서는 이번 교체 어느 정도 예상됐다
1: 네.
0: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이제 사견을 전제로 중요한 정책 업무의 기반을 닦아놓은 만큼 국정 공백 우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1: 네.
0: 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레버리지 ETF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정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본인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언론에 보도된 초선 의원의 입장 저번에 김 전 실장이 교체되지 않은 개각 발표 자체가 팥 없는 찐빵이었다라면서 김 실장이 빠지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 네.
0: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인적 쇄신 필요성에는 상당한 좀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또 공개적으로 환영할 만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입을 조금 자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1: 결국은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ETF를 놓고 책임질 사람
0: 그렇죠.
1: 누군가는 필요했다는 걸로 보여요. 자,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 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네요.
0: 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용실 대변인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라고 꼬집었고요. 장동혁 대표도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다라면서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작성했고 특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국 혁신당도 책임론에 가세를 했습니다.
1: 네.
0: 임명희 대변인 관치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라면서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2억 원 금융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의 이번 최근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요즘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과거하고 좀 달라요. 목소리 내는 뉘앙스도 다르고 톤도 다릅니다.
0: 확실히 범여권으로 같이 묶이긴 하지만
1: 네.
0: 견제 쪽에 조금 방점을 찍고 최근에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TV 첫 방송했죠?
0: 네, 그렇습니다. 기존 민주당 공식 채널인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한 민주당 TV, 약칭이 이제 민티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 오전 7시 첫 파일럿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김민석 대표 이제 예고가 된 것처럼
1: 네.
0: 김 대표는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다라면서 당의 기조를 매일 책임 있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우리에게서 시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창설 취지를 설명을
1: 네.
0: 했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 김 대표가 추진하는 10개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10이었습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하면서

0: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인 성장을 이루는 구조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진행자가 이거 좀 당원 교육을 받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김 대표는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다.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라면 최고의 찬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파일럿은 37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오는 14일 정규 방송 개국을 목표로 몇 번의 파일럿이 더 있을 예정입니다.
1: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 뭐 민주당판 뭐 EBS 뭐 그런 느낌이 네. 좀 드는데
0: EBS 표현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1: 아니 교과서 같은 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자 첫날 성적 어땠습니까?
0: 첫날 성과 나쁘지 않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정당 자체 방송이기도 하고 네. 또 김인석 대표가 본인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노잼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민주당 TV 측 집계로 최고 동시 접속자는 5만 5천 명을 넘었다.
1: 이 정도면은 상당한 거 아니에요?
0: 상당하죠 사실은.
1: 네. 동접이 5만 5천 명? 이야 부럽습니다.
0: 네. 평소에 민주당 최고위원의 유튜브 생중계가 한 3천에서 6천 명 수준이었다고 네. 합니다. 확실히 많이 뛴 거고요. 김 대표도 방송 뒤에 SNS에 당 유튜브와 본인의 채널 등을 합쳐서 5만 8천 동접이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민주당의 힘이라고 자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언론 보도에서는 네. 동시간대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또 김어준 씨의 겸손의 힘들다 뉴스공장과 비교를 했습니다. 경공 같은 경우는 20만 명의 동시 접속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방송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끌었지만 이 유튜브 시장에서 기존 대형 채널과의 영향력은 좀 차이가 있는 건 분명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아 이거 겸공 견제형이다. 이거 겸공과 대립패라든가라는 해석이 워낙 많아서 당에서 계속 아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역시나 뭐 동접자 비교도 나오고 앞으로도 뭐 누가 출연했니 많이 여러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0: 일단 당내에서도 네. 첫 출발은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TV 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어준 뉴스공장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노종면 의원에게 일부 당원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노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 TV의 아침 7시 편성이 뉴스 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그게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 공장 출연을 금지시키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진영 전체로 자해 행위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 자체에 대해서는요. 네. 내용이 일목요연하고 또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긍정적인 채널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반면에 첫 질문이 얼마 전 이발하신 것 같다라는 식의 좀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인사 논란이라든가 당정 지지율 하락 같은 민감한 현안 문제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 좀 관제 방송식 홍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1: 곽 기자가 보기에는 어땠습니까?
0: 아니 사실 네. 이게 뭐 언론사에서 하는 방송이면은 네. 왜 불편한 질문을 하지 않느냐 비판적 질문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지당한데 당에서 애초부터 우리는 교과서처럼 공식적으로 다른 데 해석 필터링 거치지 않고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설명한 채널이기 때문에 약간의 노잼, 약간의 이런 거는 조금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도 요새 엄청 재미있게 노력 많이 하거든요. 교육방송을 재미있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식이 좀 화제였어요.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이거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말 낭패를 볼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조국 이런 혁신정책연구원장이죠. 조국 네. 원장이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우선 조작 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라 강조했습니다. 네. 이를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우려였는데요. 조금 이제 갈라서 봐야 되는 게 네. 공소 취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예전에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국회 차원의 조작 기소 진상규명 과정에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조작이라고 확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법무부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먼저 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어떤 법률이

0: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사실상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문제로 좁혀버렸다라는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게 1심과 2심 사건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현행 형소법의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2심에 올라가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까지 특별법을 통해 취소하려고 하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1: 자, 그러면서 또다시 또 민감한 주제를 또 건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물러난 뒤에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 요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0: 네.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유죄 판결을 네. 받았고 민주당도 환영 논평을 내놨습니다.
1: 네.
0: 근데 이 판결이 사실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놓은 유죄 취지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라고 지적을 네. 한 겁니다. 즉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도 같은 걸 따지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잠깐 드린 것처럼 1심에서 법적으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과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은 정확히 나눠야 한다라는 거고요. 범 여권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공소 취소 드라이브를 무리하게 거는 거는 문제다라고 경고를 보냈다는 점에서 오늘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1: 곽 기자는 이거 어떻게 봤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던데.
0: 사실 법리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건
1: 그러니까요.
0: 맞거든요.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네. 유죄로 인정을 받은 건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도
1: 네.
0: 이거 법 없애자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
0: 주장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법사위 제동이 걸리면서 법을 이제 그대로 두는 시기였거든요. 이거 다시 가져오면 맞기는 한데 이거를 다른 스피커도 아니고 조국 원장이
1: 또 이 시점에
0: 이야기한 거가 뭘까?
1: 네.
0: 이게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 연합이냐 통합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실랑이가 벌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1: 네.
0: 혁신당이 최근에 여러 논평들이나 메시지를 보면 민주당과의 차별화, 선명성, 또 이제 견제구 이런 쪽에 조금 컨셉이 잡힌 것 같습니다.
1: 마침 또 오늘 신장식 대표가 민주당과의 통합과 관련해서 약간 맞득잖다. 이런 분위기를 전했어요.
0: 네, 이제 SBS 라디오 김태현 정치쇼에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0: 김민석 대표의 아까 말씀드린 대통합 행보에 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의 협력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개혁 경쟁의 상대방이자 또 연대의 대상이라고 네.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혁신당의 통합 논의 창구를 지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번에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 부의장에 임명한 것에 좀 문제를 삼았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다 기억하시겠지만 혁신당과
1: 그렇죠.
0: 상당히 강하게 충돌을 했었죠. 신 대표는 기준과 원칙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 빨리 지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공세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과거 합당 논란의 상처도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었다가 왼손으로 탁 쳤다. 서로 상처가 남았으면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의 개각, 이혜민 AI 수석 인선 등을 통해서 범 여권의 우려에 어느 정도 반응했다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 달리 엇박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요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관계를 보면 뭐랄까요? 참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0: 이전과 비슷한 취지로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끌고 가게 되면 결국엔 네. 결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합당 논란이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 혁신당 당원들한테도 꽤 큰 상처가 됐던 게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 사이에 감정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합당이라고는 일어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전히 당의 위기 속에서도 당을 지켜주고 있는 당원들에게 우리는 이런 컨셉과 기조로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강화해 주는 것과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민주당에 내는 메시지가 곧 당원들한테 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0: 그렇죠.
1: 이런 해석이네요.
0: 네. 네.
1: 자, 국정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다. 라면서 대화의 징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0: 오늘 이제 국회 정보위 비공개 업무

0: 보고였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확인된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 전쟁 종식을 위한 관련 당사국 간 논의에 대해서도 현재 국정원 차원의 대화나 접촉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국정원이 판단한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1: 자, 그런데 정작 그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어제 담화가 상당히 좀 강한 대미 메시지이긴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미 국무부 대변인이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비핵화 소동이라면서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한미일 프리덤 엣지 훈련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면서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후의 변화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담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직접 비난하거나 북미 대화 제안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1: 북미 간에 이른바 지금 밀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밀당의 결과가 어떨지 주목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7: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8: 예, 안녕하십니까. 네,
7: 개강

0: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혜인 의원, 용혜인 이제 후보자로 불러야겠네요. 네. 말이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제가 여러 방송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정무적으로 2030 특히 또 2030 여성들을 만약에 노렸다면 정말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성평등가족부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2030 세대나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면 저는 민주당 주변에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30들 특히 90년대생 중에서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뭐 결혼도 하고 양육도 하고 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명을 했다면 아마 지금과 다 전혀 다른 반응이 아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다. 정말 잘한 인사다. 근데 그런 분들을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이분이 뭐 여성운동 쪽에서 대단한 어떤 족적을 남긴 게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커리어를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운동 쪽에서 이분이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의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거의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비동의 가늠죄 동의한다. 이 정도 하나 빼고는 여성운동과 관련돼서 차라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는 여성주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다. 보수 정치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과거에 그 국민 모두가 분노했던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알린 그 불꽃 출신의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했던 그러한 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크게 싸우고 나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을 차라리 임명을 했으면 아 그러한 전문성이나 진정성은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대 대표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인물을 왜?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왜? 자, 노영희 변호사님. 그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게 양손에 떡을 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장관 들어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금배지는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2: 아 이제 뭐 법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는 없죠.
0: 그렇죠.
2: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잠깐 가더라도 그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거든요.
0: 그렇죠.
2: 그러나 이제 이건은 비례의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0: 네.
2: 게다가 이분이 비례의원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거는 저는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정당하지 않다.
0: 네.
2: 게다가 이분은 그 더불어민주 연합의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들어가 놓고는 또 딱 당선만 되고 나면 또 자기 당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당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의원직을 못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기본소득당이 그렇게 되면은 국고보조를 못 받는다. 이걸 또 들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원외 정당이 되니까요.
2: 예,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는 너무 미안하지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럼 이분의 인사를 왜 했느냐를 저는 좀 묻고 싶어요.
0: 네.
2: 우선 인사를 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거나 본인의 정책이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거나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용혜인 의원이 가진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이고 열심히 살았고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지금 사실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0: 네.
2: 저는 이제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비동의 가늠죄 이분 되게 열심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 되게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한쪽 성은 완전히 우리가 그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한쪽 성에 대해서 좀 정말 차별적이고
0: 그런 비판 있죠.
2: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재판하는 과정이나 법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이
0: 네.
2: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비동의 가늠죄가 상당히 저는 문제가

0: 아닌가 생각이 첫 번째 들어요. 왜냐하면 비례의원들은 다 사실은 사퇴를 하니까.
1: 아, 이거는 대통령도 네, 예상을 못 했을 것이다.
0: 몰랐을 수 있어요. 저희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그렇게 갖다 대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또 하나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용혜인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꼭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진보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있었던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이분이 그 대표 시절에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용혜인 의원에게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용혜인 의원이 또 이제 열심히도 하기도 했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상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청년을 좀 대신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선의를 행한 것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얘기가 흘러가는 것 같고 저는 용혜인 의원이 특히 좀 너무 이기적으로도 이 공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안 맞게 지금 현재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만난 민주당 패널들과는 좀 다른 노영희 변호사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데 다른 방송에서 어떤 다른 민주당 패널은 용혜인 의원을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워킹맘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대리 과장급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 육아 맡겨야 될 때가 어디에 맡겨야 될지 그것도 못 찾고 그다음에 애가 조금 열이 나거나 하면 소아과 갈 그 휴가 한번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2030 세대 90년대생의 워킹맘들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장관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워킹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회의원이랑 장관은 사회 직

0: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당직자도 월급을 준다는 얘기고 남편이 결국은 그 당직계의 또 주요한 사람이기도 하면 이게 뭡니까? 돌고 도는 그런 자기네끼리 안에서 이제 막 이런 얘기잖아요. 게다가 용의원 지금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 받은 걸 가지고 또 기본소득당에 이제 환원시켰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걸 가지고 당 운영에 또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조금 깔끔하지는 않죠.
1: 그런데 이렇게 여권에서도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걸 볼 때 비례대표 이렇게 안 내려놓고 지금 청문회 들어가면 이게 통과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을.
0: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도 뭐 대통령이 인사를 했으니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의견과 네. 아, 그렇지 않고 실제 이거 대통령의 인사와 무관하게 내지는 좀 용의인 의원의 그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2030 남성들이나 2030 분들의 분노를 더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 많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그래서 진짜는 뒤에 김승원 후보자가 있고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그 물소떼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건너갈 때는 한꺼번에 건너가야 한 마리씩 건너가면 하나하나 타겟팅돼서 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물소떼 전략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기도 한 수장이기도 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이런 카드를 쓴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여섯 명 다 지키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요. 그중에 하나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런.
2: 그렇죠.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돼서 누굴 그럼 결국 지키려 하는 거냐. 공소취소를 결국에는 이뤄낼 수 있을 의지가 있을 김승원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까지 하셨으니까.
1: 예. 뭐 설마 그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0: 저렇게 너무 누구라도 얘기해서 1차원적인 그런 의심을 아유. 본인이 감수해가면서까지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안 좋고 대통령도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인데 거기서 솔직히 김승원 의원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승원 의원 말고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좀 그 원래 김승원 의원의 팬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처음에 박균태 의원이라든가 그렇죠. 이건태 그렇죠. 의원이라든가 맞아요. 검사 출신들은 이제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왜 검사 출신을 넣냐. 검사는 지금 검찰청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러다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다들. 그런데 그러면 검사 안 된다? 그러면은 교수들은 그동안의 실무적인 능력이나 뭐 실무적으로 일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법무부 장관 교수 시켜놨더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통제가 좀 안 되고 힘든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나 판사 출신에서 해야지 뭐 완전히 아무런 것도 없는 뭐 문외한이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앉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검찰청법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사실은 그 자리가 저는 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해서 김승원 의원이 저는 꼭 그 자리를 원하지도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봤자 욕만 얻어먹을 게 뻔하고요. 김승원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공소시설을 본인이 주장한다? 그럼 본인의 정치 인생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김승원 의원 자체도 사실 이걸 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할 때 얼마나 욕받이처럼 정말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말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그 자리에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누구를 추천하겠어요? 우리 저기 변호사님 박상수 변호사님 추천하면 가겠어요?
2: 아 근데 사실 그 노영희 변호사도 변협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저도 변협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변협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분들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국회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변협회 부협회장이 있을 때부터 뭐 정성호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이나 다 원래 구면입니다. 다 만났었고 그랬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적어도 그랬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법률가적인 성격이 확실히 남아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이런 네. 데 있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률가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김성원 의원은 제가 그때 만날 때부터도 어떤 인상이었냐면 정치인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지만 확실히 정치인이에요. 이게 약간 그 서초동스러움과 여의도스러움에 좀 그게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초동스러움에 가깝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의도스러움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인물이 지금 시점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민주당에도 판검사 출신 그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또 기소유예가 하나 있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기소유예가 있다는 걸. 근데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판사 출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0: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인데 저스티스의 수장이 되는 곳에 기소유예는 좀 아니지 않나요?
1: 아니 기소유예가 있으면 못한다는 법이 얘기죠? 있나요? 네.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0: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1: 게다가 기소유예는 뭐냐면 검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저기 형식이 아니라 검사가 이제

0: 정치인으로 훨씬 더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완전 여의도 매니저. 근데 김승환 의원님은 재선이에요. 재선. 게다가 판사 출신이고 사실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이분을 보고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정성호 장관은 법률가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그거는 경력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노영희 변호사님도 아실 건데 지금 진영이 이렇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그 사안이 야 이거 법리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걸 넘어가는 사람을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넘어가지 않고 법률적으로 이거를 버티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법률가로서의 색깔이 아직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잖아요.
0: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장관이 법률가로서의 물이 안 빠져야지 되고 법률가로서 물이 빠지지 않은 사람은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현실적으로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1: 말씀하신 것처럼
0: 장관이라고 지금 하는 자리는 정치적인 예. 것이 사실은 많이
1: 그거는 맞아요. 해요. 그 말씀은 맞는데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형소법이 개정되고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는 법률가스러운 법무부 장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타겟 영순인 거죠,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그 김승원 후보자가.
1: 그 사실 김승원 후보자도 굉장히 저희들이 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죠. 그런데 네. 워낙 용해인 후보자가 거의 영화로 치면 신스틸러급의 지금 활약을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런 의심들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0: 저는 김승환 의원님은 장관에서 지금 뭐 공소취소 대표했다는 것 때문에 네.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괜히 그거 하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집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미련하고 무식하게 일차원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거 빼놓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하면 안 되냐. 현실적으로 법을 잘 알면서 판사 출신이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재선밖에 안 됐지만 정치인스럽다. 그럼 정치와 법률을 되게 잘 아는 분이잖아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럼 그분 말고 어떤 분이 그러면 돼야 되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면 또 자기하고도 일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되게 유한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뭐 이미지도 좀 그렇고 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많이 내지만 정치인이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번에 결격 사유가 있을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글 하나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조작 기소라는 사실부터 명확하게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고 이게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그리고 법적으로 낭패를 볼 것이다라는 걸 글을 올렸는데 뭐 원론적이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왜 하필 딱 이 시기에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해석 좀 해주시죠.
0: 먼저 하실래요?
1: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진짜 네. 결국에는 다음 총선은요.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다음 총선은 내부의 갈등을 봉합하고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렇죠. 정당이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네. 이번에 저는 그래도 당직 인선이나 이번 개각을 보면서 제가 이번 개각에 대해서 총평을 할 때 다른 방송들에서는 아 우리 당에서 지금 그 올림픽공원에 가서 북치는 올림픽공원식 개각이다. 완전히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치는 그런 개각을 했다라고 제가 총평은 하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이혜민 의원을 발탁하고 이렇게 한 것.
2: 네.
1: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난 전당대회나 그런 그 평택선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국혁신당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김민석 대표가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 이기는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죠.
2: 네.
1: 근데 그냥 뺨을 한 대 그냥 쫙 올려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뺨을 한 대 맞고 그걸 참고 계속 끌고 간다면 정말 우리 당이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참을 수 있을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안 참으면 어쩌겠어요. 당연히 참겠죠. 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유감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조국 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거가 하필이면 이 시점 그 타임 되게 매우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오해가 네. 있을 수 있고 또 의심도 사실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실적으로.
2: 네.
0: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 주면 정말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거나 똑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조국 그 전 대표의 얘기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 취지를 읽어봐라.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취지는 정말 교묘하게 오히려 안티다. 이건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민주당은 윤석열의 유죄 판결을 환영했다. 특히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2: 네.
0: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0: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에서 유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다음이 더 좀 치명적이죠. 대법관수 증언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도 모른다. 저는 이거 되게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전공법은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뿜었어요. 왜냐?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갔다가 지금 파기환송되는 그 재판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1: 면소 맞는 거 아니에요? 면소? 그러니까
0: 그 현실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법이 그렇게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죠.
1: 그렇게까지 바뀌어야죠.
0: 근데 지금 그렇게 지금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 얘기는.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게다가 그러면서 또 한 얘기가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시설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작 기소 확인도 안 했는데 니네들 왜 지금 김칫국 마시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동 등등등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 좀 뭐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또 얘기를 또 막 한참 또 이제 막 해요. 네. 그리고 맨 나중에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설을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0: 이게 도대체 뭡니까?
2: 밀어붙일 지금 태세가 아니잖아요.
0: 아니라니까요.
2: 지금,
0: 네, 저는
2: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일 상황이면 네. 그리고 법사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대다수가 지금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0: 맞아요.
2: 왜 이 얘기를 하지?
1: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네.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합당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협상력을 최대한 키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더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신들의 협상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흡수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저는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그 커뮤니티 민주당 커뮤니티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반 이재명은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그 기조가 조국혁신당에게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건데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과연 이거를 완전히 조국혁신당이라는 세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없애버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품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거기서 다음 총선의 결과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반대파를 다 윤리위를 통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그 대통령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도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은 계속 할 겁니다.
0: 근데 저희가 정말 조금 황당한 거는 네. 저는 진짜 황당한데 지금 현재 이 용혜인 의원에 대한 것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신 분들이 사실은 이 조국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의 공통점은 사실은 이제 2030들로부터 현재 사실은 지지를 못 받고 있을 뿐더러 민주당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선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판결 난 데도 설명까지 지켜가면서 특히 그 당시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빠지는 걸 그냥 감수하면서까지 사실은 이제 본인을 다시 정치권으로 영입을 해놓은 상태인 건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을 여러 가지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분은 민주당한테 어떤 그 빚쟁이처럼 뭔가 빚을 받아내려고만 하는 거지 민주당하고 뭔가 협력하거나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지금 들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용혜인 의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뭐 지지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같은 쪽에 지금 의견들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조금 불쾌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전에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뭐 참을 수 있냐 했지만 참 당연히 참겠죠. 뭐 안 참으면 어쩌겠어요. 우리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이건 참고 안 참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해나가면 되겠지. 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나는 길을 마치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꾸 견제구로 던지는 식으로 행동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2: 오늘 그 김용범 실장 물러난 것에 대한 조국혁신당 논평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0: 그러니까요.
2: 왜 이렇게까지 세게 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0: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약간의 전쟁성포 비슷하게 사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계속 전열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이 기조를 유지해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사실 들어서 저는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2: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이어!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3부와 4부에는 국토부 김희탁 제1차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20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이 슈퍼 예산으로 인공지능과 3대 메가 프로젝트, 청년 지원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700조 원을 넘었던 올해보다 93조 원, 12.8%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배 더 많은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1조 5천억 원, 반도체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재정을 대거 지원하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 우주 항공 분야나 자율자동차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의 지원도 늘려 제2의 반도체 같은 먹거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결혼, 육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도 4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2배 늘리고 맞춤형 구직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청년 일자리 경험과 훈련에 5조 1000억 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신설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기본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가 육아 양육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역대급 예산안은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이 194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넉넉해진 곳간을 바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 내년 162조 원을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성장, 지방, 교육 등 계정으로 나눠 52조 9천억 원가량을 쓰고 나머지 100조 원가량은 여윳돈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 자금 부채도 내년에 모두 갚기로 해 IMF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30년 만에 청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1: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52% 하락하며 6,70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어제보다 15.78포인트 0.23% 오른 6,835.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분이 포함된 기타 법인이 1조 6천억 원 넘게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와 함께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은 종일 하락세를 이어가다 어제보다 13.04포인트 1.56% 내린 821.2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 행위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를 두고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 작품으로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하는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버리지 ETF 3인방

0: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할 일이 많아 업무 부담감이 많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290여 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 허위로 종결한 사건이 2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지난 5월 제주에서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3시간여 만에 허위 종결한 부경장. 사건이 드러나자 부경장은 통화를 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사무실 CCTV와 전화통화 내역 등 증거에 결국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부경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다며 사건 인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명의 심리 분석관도 투입했는데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된 범행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또한 부경장이 자체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0여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허위 종결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25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됐는데 10건은 이번 사건처럼 실종자 확인 없이 종결, 나머지 15건은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에 교통사고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허위 종결된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0: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오늘 3부에서는 뉴스 하이킥 부동산 진단 제3탄입니다. 목숨 걸고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김희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연달아 만나면서 보수 대통합을 노리고 있는데요. 4부에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0: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3: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6: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7: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6: 저희가 섭외 요청 드린 게 지난주였고요. 그런데 네, 주말 사이에 개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홍지선 1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이제 네, 지명이 됐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7: 뭐 후보자님 워낙 뭐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성격도 좋으시고 해서 또 이미 또 2차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조직 내부에서는 뭐 융합이 참 잘 돼 있는 분이시고 또 이 또 경기도에서 또 경험도 있으시고 남양주 부시장도 하셨습니다.
6: 네네네.
7: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형이시고 그리고 교통도 잘 아시고 하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그 현장에 속도를 내는 데는 굉장히 적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합니다.
6: 장관이 바뀌면 어떤 정책 기조에 어떤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건가요?
7: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 지금 많이 기대하시는 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6: 아. 네,
7: 정책 기조의 변함이 없이 오히려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6: 실행력을
7: 있습니다.
6: 더 올릴 수 네. 있는 그런 인사다라고 네,
7: 그렇습니다.
6: 거죠?
7: 네. 현장에서 많이 20년 가까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뭐 남양주 시재 부시장도 하셨기 때문에 뭐 경기도에서 또 현장에 있으셔서 현장 일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 평소 좀 친하신가 봐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시네요.
7: 친합니다.
6: 아, 그래요?
7: 네.
6: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세제 개편안 나온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7: 8월 3일이니까.
6: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이제 한 달 약간 안 됐나요? 한 달쯤 된 것 같고
7: 네.
6: 그리고 공급 대책 나온 지도 이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7: 8월 13일입니다.
6: 그러니까 네, 8.13 네, 대책이 네, 나온 지가 네.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7: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기존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6: 네.
7: 입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6: 네.
7: 뭐 시장 상황 요새 보면은 강남 일부에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6: 네.
7: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이제 상승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 네.
7: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8.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은 이제 20%가 공공에서 공급하고
6: 네.
7: 80%는 민간에서
6: 그렇죠.
7: 공급합니다.
6: 네.
7: 근데 저희가 이 민간에 보면은 이제 주택 건설업자들이 있습니다.
6: 네.
7: 대형 건설업체들도 있고
6: 네.
7: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건축사분들이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6: 예.
7: 일반 주택들도 있고 또 20% 미만의 주택 판매업자
6: 네.
7: 이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다 수렴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토론회도 하시고 총리님 토론회도 하시고
6: 그랬죠.

0: 그래서 그 건의사항들, 지역 그 사업자들의 건의사항들을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대부분 수용을 했다. 이번 공급 방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들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제가 그때 8.13 대책 나올 때 가장 기억 남는 게 네. 이제 김윤덕 장관.
0: 네.
1: 이재명 정부는 진보지어서 정말 미쳤냐 소리 나올 정도로 짓겠다.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짓겠다. 이런 정말 표현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서 속도전을 계속 강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속도가 진짜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를 이제 37개월 최대 37개월 절반 가까이 이제 속도를 이제 착공하는데 인허가에서 착공하는데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게 하신 분들이 있다고
1: 많이
0: 생각합니다.
1: 합니다.
0: 이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공공주택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전략영향평가 같은 게 1년 하던 거를 6개월로 이제 줄였습니다.
1: 네.
0: 예, 그렇게 이제 절차적으로 줄인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는 착공이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저희가 신속 인허가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봐 보시면 착공하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이 경기 변동처럼 공급도 이제 22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 쇼크가 와가지고
1: 그랬죠.
0: 공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1: 공급 절벽.
0: 절벽이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서서히 이제 상승세로 이제 경기 변동처럼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1: 사이클 자체가
0: 올라가고
1: 있다.
0: 있고 또 그렇게 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배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7월까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일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면 지난 작년 대비해서는 일반 주택 같은 게 서울 지역은 8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가면 2배 이상 이제 착공 물량이 늘어나는 통계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통계들 보시면 또 실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제일 지금 논란이 많은 게 사실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현안은 용산공원입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버티면 할 수 있습니까?
0: 근데 용산공원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또 용산공원에 이제 그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을 하는 그 비용도 사실은 국세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그것에 대해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미래 세대가 내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가 내는 비용인데 그 미래 세대가 내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그걸 공원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포더블하고 청년들이 그 희망하는 그런 주택을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직도 두 번 만났는데 장관하고 시장이 두 번 만났는데 별다른 타협점은 없었어요, 사실.
0: 계속 논의하고 계시고 한 번 더 만나시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대체로 탄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돼요? 13,000가구 공급한다는 게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서울시 예상인 거죠?
0: 서울시 예상이고요.
1: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0: 사실은 이 탄천 개발 얘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이제 몸담고 계신 분들은 서울시의 국회의원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저번에 구체적인 그 물센터, 재생센터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지도 이제 정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언론에 나왔지만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청년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1: 어떤
0: 그린벨트 제도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훼손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런 훼손된 지역들은 이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

0: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 훼손된 지역은 이 또 뭐냐면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습니다. 새로 이제 짓기만 네, 하면 네,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급하려고 지금 예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이게 7만 3천 가구예요? 네, 이 규모가?
0: 예, 저번 8.13 대책에서 발표했던 네. 내용이 신규 공공택지 7.3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1: 그러면 이거는 서울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1: 주로 어디예요, 그러면?
0: 이제 그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서 네.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발표 예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7.3만 호고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서울시하고 또 협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물량들도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1: 지금 거의 다 그럼 확정은 됐을 거고 발표는 네. 언제 하시는 거예요?
0: 그럼? 그래서 예고했던 것이 이제 9월 말 10월 초인데요. 네. 그냥 추석 이후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주민 공람을 하려면 이제 예, 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뭐 직원들 다 넣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이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비밀입니다.
1: 공공주택법상에.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고한 것이 이제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예고를 드린 거고. 그래서 그 작업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새워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하고 또 그린벨트 또 추가 해제 물량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10월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지금 공급 대책 요새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사실은 시장은 이 정부가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믿지는 못하잖아요.
0: 네네.
1: 윤석열 때 제 기억에는 윤석열 정부 때는 뭐 200 몇십만 원 찍는다고
0: 네,
1: 했었고.
0: 예, 그렇습니다.
1: 이 숫자를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예, 예. 두 번째는 공급 대책이라는 게 나올 때 생각해 보면 지금 사람들은 당장 지금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우물 파는 계획을 내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공공택지 네, 네. 이런 계획들도 네, 그렇고요. 네. 시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 여기 프로그램에 나온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새로 뭔가 일을 막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 그러니까 신도시 3기 네, 이런 그렇습니다. 거겠죠. 이거를 네. 조금 더 속도를 좀 빨리 예, 가고 예, 뭐 GTX 같은 것도 좀 빨리 놓고
0: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용적률도 좀 높여서 예. 하면 당장 이게 더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예, 많이 맞습니다. 제시를 하시는데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민간인일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3기 신도시 윤석열 정부 때 3기 신도시 빨리 해야 된다 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지금 이번에도 발표했지만은 그 3기 신도시 물량은 거의 91% 정도, 그러니까 19만 호 정도 이상을 다, 전체가 21만 호 정도 되는데요.
1: 네네.
0: 19만 호 정도 다 착공을 할, 대부분 다 착공하려고 계획을 지금 짜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6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이제 기다릴 국민들이 이제 그 분양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또 3기 신도시 입주가 이제 금년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양 같은 경우에 계양에 이제 금년 초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매 이제 저희가 이제 입주 예정 물량도 저희가 계속 공표하고
1: 네.
0: 분양 물량도 계속 공표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총리님하고 총리님한테 이제 상황판이 가 있습니다.
1: 네. 어떤 네. 상황판이요?
0: 주택 공급 상황판입니다.
1: 아, 네. 아, 이건 전체 상황판이요? 그러니까.
0: 예, 전체 상황판인데 이제 네.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착공하고 입주되는 상황판.
1: 네, 네.
0: 그 상황판을 이제 매주 이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총리님 보고를 합니다.
1: 네.
0: 상황판은 매주 보고 계시고요.
1: 약간 숙제 검사 같은 거.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에는 국방부 부지들도 있고요.
1: 네네.
0: 예, 뭐 아시면 태능이라든지 이 방첩사 부지, 뭐 저기 경마장 부지 이런 현안이 되는 것들. 3기 신도시 그리고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1: 네.
0: 국민들이 예, 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황판을 가지고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0: 네.
1: 용적률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0: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군사 그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했습니다, 국방부에서.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이 고도 제한이 이제 조금 풀렸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이라든지
1: 네.
0: 수색 14지구는 이제 용적률 그 인센티브를 더 상향을 해가지고 3,700호 정도 더 늘었습니다.
1: 네.
0: 더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용적률

0: 상향해가지고 3기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약 1.1만 호 더 네. 늘려놨습니다. 늘려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1: 3기 신도시도 선교통 후 입주 이런 원칙으로 예, 지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러려면 지금 GTX가 지금 빨리 좀 놓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래서 저희가
1: 그게 해결이 돼야 뭔가 예,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 예, 않나 맞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던데.
0: 그래서 그 지금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네. 지구 계획을 예전에는 이제 지구 계획 수립된 다음에 교통 대책을 수립했는데 네. 사업 계획 수립된 다음에
1: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구를 지정하면 계획 수립하면서 교통 대책도 같이 수립합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교통 대책 수립할 때 또 지자체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1: 네.
0: 지자체하고 협의해 지자체 건의하는 교통 대책 그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남양주에 다녀왔지만 네. 남양주에서도 역시 원하는 게 이 지하철입니다.
1: 네.
0: 도이철도 연결 이런 것들이 교통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 교통부하고 같이 교통부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네. 같이 협의
1: 1차관 2차관이 나눠서
0: 네, 그렇습니다.
1: 관리하죠.
0: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과천 지역이라든지
1: 네.
0: 그런 태릉이 있는 노원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철도망을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용산 정비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0: 영산 정비창은 이제 네. 거기도 사실은 10% 정도가 서울시 땅이고
1: 그러니까요.
0: 90%가 이제 서울 저기 그 철도청 역시 네. 국유지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제 철도 부지를 그대로 국가가 소유하고 거기를 이제 이 그 복합 개발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배터리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1: 네.
0: 저기 뉴욕 그 남쪽에 있는 부지다든지 배터리 바크인가요? 뭐 하여튼 이 그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1: 네.
0: 하여튼 그 지역은 거기는 이제 서울시나 저희 국토부나 입장에서는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그런데 다만 이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만 호를 주택을 공급하자.
1: 네.
0: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제 6천 호 네,
1: 조금
0: 하자.
1: 낮게 보고 있죠 지금 계획
0: 그런데,
1: 자체가.
0: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 이 비싼 땅은 좀 더 비싸게 비싼 네. 땅은 좀 고밀도로 개발하자는 게 원칙이고
1: 네.
0: 또 하나는 이제 주거용 시설인데 주거용 업무용 시설을 많이 넣자는 얘기거든요.
1: 네.
0: 업무용 시설을 많이 넣게 되면 이제 그 분양이 돼야 되겠어요. 업무용 시설들이.
1: 그렇죠.
0: 그런데 공실률이 많이 높아요. 서울
1: 네.
0: 지역에. 그래서 업무용 시설하고 주거용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용도로 쓰자.
1: 네.
0: 그러면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엊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뭐 총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 정책으로 주력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0: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은
1: 네.
0: 저희가 이 착공을 해야지 돈이 이제 공사를 들어가야지 서민들이 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그동안 그 인허가만 하고 착공을 많이 못했지 않습니까?
1: 그 단계로 넘어가질 못했죠.
0: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착공 기준으로 한 거고요.
1: 네.
0: 착공 기준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업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 나오는 물량은 많지만 착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착공을 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네. 저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이 뉴욕 배터리 파크 시티
0: 맞습니다.
1: 네,
0: 예.
1: 거기라고
0: 네.
1: 하네요.
0: 예.
1: 그게 이번 용산 정기창 부지의 어떤 모델 같은 건가요, 그러면?
0: 그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
1: 네.
0: 런던도 그렇고요. 보면은 그 이 기차를요, 기차역이 있으면 거기를 데크를 씌워가지고 거기를 복합화합니다. 다 파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 철도 부지들을 이제 국제 업무직으로 개발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딱 하나 요것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집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대통령의 얘기 그리고 오늘 차관님 얘기 믿고 앞으로는 좀 공급 많이 될 거니까 좀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0: 아닙니다. 그 저희는 네. 지금 저희는 최대한 빨리
1: 네.
0: 주택을 공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도 있지만은
1: 네.
0: 비아파트라고 얘기하는 일반 주택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호 미만의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그 아파트 그 저기 주택들 아파트 수준의 주택들 그런 주택들이 이 최대한 빨리 이제 공급이 될 수 있으면 설계하는 데 6개월, 네. 공사하는 데 1년 하면은 또 빨리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1: 알겠습니다. 네,
0: 그렇게 저희는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1: 속도전 강조하셨습니다. 자, 국토부 김희탁 제1차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MBC.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8: 소담스퀘어 전남.
9: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1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1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5: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9월 중부지방은 비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비가 대부분 그쳤는데 이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미세하게 내리는 비는 오늘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이미 많이 내린 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발령 중이니까요. 산림 주변 접근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폭염이 기승이라서 폭염특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은 2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9도 보이겠지만 광주는 26도로 출발을 해서 대구와 함께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 앞쪽에 갓길에서 사고차 처리 중입니다. 신채입니다.
16: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 오늘 4부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가 정성국 의원입니다.
1: 네. 자, 먼저 청와대 예. 개각이 있었습니다.
17: 예.
1: 제가 총평 이런 거 안 물어보려 그래요. 어차피 예. 야당 의원이시니까 예. 총평 여쭤봐야 예. 좀 또 안 좋은 얘기 계속 오래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딱 이것만 여쭤볼게요. 예. 가장 문제 있는 인사는 어떤 인사라고
17: 두
1: 보시고
17: 분이죠. 두 분.
1: 제가 그냥 맞춰볼게요.
17: 예, 맞춰보세요.
1: 저랑 이름이 비슷한 김승원 그리고 용혜인 둘입니까?
17: 예,
1: 맞습니까?
17: 정답입니다.
1: 정답이에요? 예. 예. 이거 그래서 너무 의외성이 없습니다. 제가 예. 볼 때.
17: 너무 자, 좀 똑같죠?
1: 그러면 또 하나만. 이 인사는 그래도 괜찮다. 야당 의원이지만 그래도 요거는 좀 인정해 줄 만하다.
17: 예. 그 뭐 굳이 장관급에서 따져본다.

0: 그러면은 네. 그래도 우리 이소영 의원도 아. 뭐 그래도 제가 또 그분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국회 운영위에서 같이 또 활동도 해보고 그분의 또 정치 이력을 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뭐 그, 나름 그래도 이중화에서는 좀 괜찮지 않느냐는 야, 느낌.
1: 이소영 의원은 평이 다 좋네요 보니까. 어제 우리 방송할 때 패널들 분들도 예. 보수 패널 분들도 다 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뭐 제가 운영위에서 한 6개를 같이 해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같이 해봤기 때문에 저 정도 분이라면은 아무리 뭐 민주당 의원이지만 네. 그래도 뭐 무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1: 알겠습니다. 예. 자, 김용범 실장 예. 야당에서 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공격 많이 했잖아요. 예. 왜 안 물러나냐고. 근데 물러났어요 또.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0: 지금 뭐 김용범 실장이 그동안 또 실언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 마음에 뭐 어떻게 보면 염장을 좀 지르는 주식 관련한 부분. 그리고 레버리지 ETF 부분은 사실은 네. 정책의 실패고요.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수입을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네. 주식을 하면 다 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장관 지금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팀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실장을 그대로 둔다? 우리가 인사가 만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 인사권자의 의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김용범 실장이 사의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당연한 것이고 이게 사의를 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을 실패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또 물어야죠. 그게 본인도 뭐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그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좀 준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만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우리 김용범 실장에 대한 비판 사의를 했지만 비판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0: 예, 저희 당으로. 예, 예, 예. 예.
1: 정점식 원내대표가 요새 행보가 굉장히 광폭입니다.
0: 예.
1: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그다음 연찬회 초청도 했고요.
0: 예. 예.
1: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또 만났어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보기 좋은 모습은 당대표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1: 네.
0: 사실은 원내대표도 투톱이라 하지만 네. 사실은 당대표가 우선이죠. 그죠? 당대표가 전임 대통령들을 찾아뵙고 뭐 연찬에 초대한다든지 네. 또는 당에 좋은 말씀을 하는 걸 듣는 부분이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가셔서 두 분 다 만나고 네. 또 이제 연차를 초청까지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죠. 전 대통령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수가 지금 사실 우리 당이 좀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선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우리 후배들이 많이 따를 수 있는 분이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수가 배출했던 대통령 이 대통령들께 가서 조언을 구하고 하는 이런 뭐 의미지만
1: 네.
0: 저는 그 정도로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1: 네.
0: 자꾸 여기에 정치적 의미를 자꾸 넣더라고요. 사실은
1: 누가요? 그러니까.
0: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대한 이유는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평가를
1: 네.
0: 하는데 네. 저는 냉정하게 네. 전직 대통령과 만났다는 이유 하나가 뭐 어떤 지금 상태에서 큰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를 준다거나 또는 우리 당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해석을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니 그런데 일단 예. 전직 두 대통령 보수권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을 다 이렇게 접촉을 하고 이런 행보 자체가
0: 예.
1: 일각에서 볼 때는 이거 좀 과거로의 어떤 퇴행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 분은 어찌됐건 간에 탄핵을 당했던 예, 분이고 예. 또 다른 한 명은 어찌됐건 불법 행위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과연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던데.
0: 그런 지적은 뭐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뭐 우리 당이 그 배출한 대통령이시지만 그런 지적은 할 수 있어요.
1: 네.
0: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뭐 아까 다시 한번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 네.
0: 저희 당이 상당히 어렵고 또 어른 역할을 하는 분이 안 계시고
1: 네.
0: 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대구 경북 지역 안에서의 나름의 그 어떤 존재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지 네. 않습니까? 그 정치라는 게 옳고 그름으로 뭐 옳았다 그렇다 말도 하지만 여전히 그분에 대한 향

0: 향수,
1: 네.
0: 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그런 또 향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 아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좋아한다거나
1: 네.
0: 따르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부분도 우리 당의 또 어떤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네. 당원이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런 비판을 하지만 그분들을 모시지 말라는 법도 또 없잖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하는 분이라 하지만
1: 네.
0: 뭐 그분들을 만나면 안 되고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왜 그분들이 그런 실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으로 있었던 좋은 경험이나 또 대통령 경을 재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봅니다.
1: 네, 정치 전면에 이렇게 끌어내는 게 저는 맞는 일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래서 그 정치 전면으로 끌어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를
1: 네. 아니 연찬회에다가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사실.
0: 예, 뭐 사실 잘 없는 일인데.
1: 그리고 다 막 폴더 인사하고 같이 막 사진 찍고 약간 좀 그 탄핵을 겪었던 대통령인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0: 의원들이 예의를 갖춘 거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물론 마음속으로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얘기했던 분들도 제법 계시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또 우리가 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는 네.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알겠습니다.
0: 예.
1: 그 전직 대통령 얘기 여기까지만 좀 하나 더 하고 갈게요.
0: 예.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어요. 지도부 중심의 단합. 네.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라.
0: 예,
1: 이렇게 얘기했는데
0: 예.
1: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게 멘트가 좀 달라요. 원내 역할이 더 크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차이.
0: 뭐 방향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도부 중심의 단합을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뭐 의원천에 와가지고 그런 말씀 원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우리 당 지도부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전직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당의 단합을 주문하는 것은
1: 네.
0: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요.
1: 네.
0: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하신 원내 중심의 그런 활약들
1: 네.
0: 이런 부분들 요청하지 않았으면 그건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시작됐습니다. 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1: 아.
0: 국정감사 또 지금 이제 선관위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일들 이 속에서 우리 원내

0: 두세 달 정도는 국회 시간이니까.
1: 네.
0: 국회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정부를 정부를 상대로 야당 역할을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명호 대통령도 그런 마음을 담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래도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 말 듣고 기분은 꽤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0: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진 않네요.
1: 그러니까 예, 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예, 것 같다.
0: 원내의 그 사령탑의 네. 위치를 또 이제 공고해 주신 거니까.
1: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요.
0: 예.
1: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어제인가요? 그 올림픽공원 여전히 계속 가던데 예. 뭐 난타인가요? 이게 막 북을 예. 치는데 야, 드럼을 배우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드럼을 잘, 그 북을 잘 치시나 싶을 정도로 제가 궁금한 거는
0: 예.
1: 지금 특검도 이게 이제 하잖아요.
0: 예,
1: 이제.
0: 합니다.
1: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북까지 치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0: 그 선관위 특검법이 7월 네.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1: 그렇죠.
0: 이제 선관위 특검법 국정조사 끝나고 특검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검에 맡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저 장외투쟁으로 가시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마음을 가는 이유는 예, 어떻게 알겠냐마는 네. 뭐 제가 여쭤보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 가면 우리가 이제 환호하는 지지층이 있잖아요.
1: 네.
0: 정치인은 또 사실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잖아요. 비판도 많이 듣고 있고 장동혁 대표가
1: 네.
0: 그런 중에 그 집회를 갔을 때 받는 어떤 어떤 위안이나 격려나 응원이 정치하는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보면 저도 뭐 이제 어디 대중들 앞에서 연설도 해보고 하지 않습니까?
1: 길을 받으러 가시는군요.
0: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 감으로 인해서.
1: 네, 네.
0: 본인에게 환호하는 분들이 자꾸 비춰지잖아요.
1: 네.
0: 그 숫자가 그 광장에서 보인 분들이 숫자가 얼마를 다 떠나서 그 함성과 그 열기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보이게 되면 그걸 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렇게 참 계시구나. 이게 본인이 입장에서 장 대표 입장에서는
1: 그
0: 손해볼 일이 아니에요.
1: 노린
0: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다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냐면 뭐. 우리가 지금 사실 선관위의 부실 선거가 잘못된 건 사실이니까
1: 네.
0: 그 부분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만큼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걸 명분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다 합쳐져서 아마 지금 계속 이렇게 끝나지 않고 가는 행보를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1: 자기 지지세도 과시도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지세력 결집의 의도도 있는
0: 그런 의도도 저는 있다고 보고
1: 네.
0: 다시 말씀드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뭐 제일 야당 대표로서 선관위 이 부실 선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니까
1: 네.
0: 국민들의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순수한 마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국민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분들의 마음을 잃는다는 또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양쪽 다 보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0: 예.
1: 조금 좀 너무 계속 가는 건 좀
0: 그래요. 뭐 우리 의원들도
1: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110명의 의원이 계시는데
1: 네.
0: 그게 함께하는 분들이 사실은 한정돼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1: 네. 아니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0: 제가 왜 안 가겠어요?
1: 네.
0: 한 번도 안 가지 않습니까?
1: 그렇게 그 말에 답이
0: 담겨 있다 보시면 될 것
1: 네.
0: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예. 딱 바로 이해했습니다.
0: 예.
1: 자 장동혁 대표가 이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하자.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세게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0: 예.
1: 이제는 그냥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정은?
0: 사실은 의총에서 의원들의 네. 그 이야기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다수가 다 반대를 했습니다.
1: 네.
0: 일단은 의원총회의 그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좀 제가 통보받는 느낌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고요.
1: 네.
0: 이재기가 많았고
1: 상당히 오히려 의원총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0: 예.
1: 의원들 반발이
0: 다수였습니다. 다수.
1: 예상보다 세군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다수가 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네네.
0: 또 중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이 당협위원장을 하면
1: 네.
0: 사실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 현직 국회의원들을 두고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뽑으면 그 지역에서 두 명의 헤드가 나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럼 그 당원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1: 네.
0: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당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실착이 이렇게 두드러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 안에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우리가 함께 가도 지금 부족한데
1: 네.
0: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고당협에 대해서만 하겠다 했고요.
1: 네.
0: 아직 불신은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은 뭐 또 지금 아니 결정된 건 아니지만.

0: 네. 뭐 다음에 또 뭐 당무 감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게 네.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장동혁 대표가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 예. 보수 세력 연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훈 의원과는 또 인사를 나누는 장면. 사실은 그동안은 약간 좀 피해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장면은 어떻게 해요?
0: 행사장에서 뭐 단 한 번 마주친 거니까.
1: 네. 별 큰 의미 없어요.
0: 의미 없다고 봅니다. 아, 의미 없다고 그래요? 보고요.
1: 조금 뭐 변화가 있지 않아요?
0: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1: 전혀.
0: 장동혁 대표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은 안 된다.
1: 네.
0: 그런데 우리는 대묻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공천했던 박민식 후보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긴 것을 누가 뽑아줬죠?
1: 네.
0: 국민들이 뽑았죠. 그것도 부산이라는
1: 네.
0: 한동훈 의원의 영국 아닌 부산. 그것도 전재수 의원의 지금 부산시장의 지역구였던 부산 북구 갑에서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을 뽑았습니다.
1: 네.
0: 그것도 43%라는 가까운. 그럼 이 국민의 여러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1: 네.
0: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 즉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저는 그게 1%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이 보수 연대 네. 그리고 보수 세력 연대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0: 저도 보면? 그래서 다시 묻고 싶어요.
1: 네.
0: 장동혁 대표께서 말하는 보수 대 연대라는 게 뭘 말하는지
1: 네.
0: 한동훈 의원이 보수의 한 큰 축이라는 부분은 정접식 원내대표도 이야기했고
1: 네.
0: 우리 국민의원들이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비토하는 분도 계시지만
1: 네.
0: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의 보수의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나 부정하지 않아요. 누구도. 맞죠?
1: 네.
0: 그런데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도 저는 보수의 통합을 하겠다 하시는데 그럼 한동훈을 제외하고 하겠다는 뜻이냐. 그 제외를 해버린다면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그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비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 통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시잖아요.
1: 그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 당내의 여론은 어때요?
0: 지금 좀 잠복해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복당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다수가 다 동의를 하는데.
1: 아, 대다수가요?
0: 예, 동의를 하는데 몇몇 분은 비토를 하죠. 그런데 네. 다수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어익어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이제 당선되고 오자마자 바로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도 적응하고 또 많은 또 의원과의 교감을 나누면서
1: 그렇죠. 스킨십이 좀 필요하죠.
0: 오해도 풀고
1: 네.
0: 또 비토 감정도 좀 줄이고
1: 네.
0: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능력도 보이고
1: 네.
0: 이러면서 차츰차츰 복당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았기
1: 시간이
0: 때문에
1: 시간이 필요하다.
0: 뭐 지금도 사실은 뭐 네. 이게 당장 이루어져야 될 정도로 급박한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또 워낙 또 당이 또 시끄럽잖아요.
1: 네.
0: 뭐 윤리 징계라든지 또는 뭐 지금 당위원장 직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또 지금 또 정기국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국감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의 그 복당 문제는 일단은 지금 뭐 공론화되거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데 언제든지 이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하나의 또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앞으로 보수 통합 혹은 이런 결집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좀 보세요. 좀 짧게 한번.
0: 그 볼 때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1: 네.
0: 일단 본인의 의정 활동을 해가면서 스킨십을 넓히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오세훈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0: 2심 결과 올해 말에는 나오죠. 안에는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1: 네.
0: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래 되면
1: 네.
0: 완전히 또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의원과 함께 보수를 대표하는 또 대선 대권 주자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늘 우리가 보수 대통합의 대상이긴 한데
1: 네.
0: 지금 이번에 당대표를 그만두면서 입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좀 약화된 입지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우리 당과 함께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1: 자,
0: 이래 보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4: 핏.
3: 눈 뜨자마자?
4: 핏.
3: 아이와 함께?
4: 핏.
3: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0: 건강 건강기능식품.
1: 아기 코끼리 제니는 야생에서 잡혀 서커스단에 팔렸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니를 엄마처럼 돌봐준 건 어른 코끼리 셜리였죠. 서로 의지하던 둘은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23

0: 있습니다. 냉난방 기기나 충전 설비를 제공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부 지자체의 얘기일 뿐 지방 소도시의 버스 정류소는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가 아닌 이면도로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표지판만 덜렁 세워놓는 식인데요. 차량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는커녕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소, 방호 울타리를 세우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4: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네팔 대응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 군과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번 수색에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로 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네팔 당국과 협력해 수색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속 대응팀 내 육로 수색팀 9명은 어제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둔체까지 진입했으며 드론을 띄우는 등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 행위의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0: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가량이라고 설명했는데 김 실장이 약 15개월 재직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온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에 선을 긋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 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9월이니까 제법 가을 냄새 나는 소식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여러분, 설악산에 드디어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해발 1708m인 대청봉 일대에서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는데요. 설악산은 국내에서 단풍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표적인 산이고요. 최근 대청봉 일대 평균 기온이 약 16도를 기록하고 일교차도 커지면서 일부 나뭇잎이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만 산 전체 기준으로 20%가량이 물들어야 첫 단풍으로 인정을 하는데 아직 첫 단풍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설악산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가을이 코앞까지 다가온 게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9월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절기죠. 백로와 추분도 들었고요. 또 가을 대표 명절 추석도 들어있는데요. 아직 좀 덜 시원해도 슬슬 가을을 만끽할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양희은의 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4477님이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걷고 있어요. 양희은의 걸어요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 노래 들으니까 진짜 저도 당장 나가서 막 걷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명선님, 9월이다 벌써 단풍이 관측되며 조금 있으면 춥다 춥다 하겠어요. 서정성님, 올 가을은 오래 머물다가 갔으면 좋겠네요. 2037님은 젠디 반가 반가, 오늘은 9월의 첫날인데 오전에는 가을비가 내려서 흐린 화요일이었네요. 그달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오늘도 젠디 목소리 듣고 파서 오당제로 쏙 들어왔어요. 그 달의 첫날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는 말이 참 좋네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980님은 9월은 그냥 즐겁게, 9월 즐겁게 보내볼래요 하면서 문자

0: 보내주셨고, 손민수님, 젠디 안녕하세요. 지금 엄마 병원에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엔 진짜 시원해졌어요. 어제 젠디 응원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난대요. 아, 어제요. 어제 어머님 수술 받고 입원해 계시다고 우리 민수님 사연 주셨는데, 어머님이 조금이나마 힘이 나신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빨리 나으시기를 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9월의 첫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9월의 첫날을 맞아서 또 단풍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설악산에 드디어 단풍이 관측됐다고 하네요. 대청봉 일대에서 단풍이 관측됐다는 소식이었는데, 아직 이제 첫 단풍으로 공식적인 그첫 단풍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써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러다 보면 또 금방 단풍이 지고 또 가을도 가고, 아니 가을 시작인데 벌써 겨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지금 이 계절을 즐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9월의 시작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또 9월에 어떤 마음으로 또 맞이하고 계신지, 어떤 특별한 일들 있으신지도 저희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준 변호사님이 작별을 고하셔서 섭섭한 분들 많으셨죠. 오늘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굉장한 분이 와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김준상 아나운서도 많이 많이 반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고민 사연 간직하고 계시다면 저희 오당재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꼭 사연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 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째인 오늘 전체 사망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 수는 4,4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당국은 9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실종된 피해 지역의 댐 건설 현장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팔 총리는 발전소 현장에서 지금까지 27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네팔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늘 밤 홍수 피해 지역에 44명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구호대는 내일부터 약 열흘간의 일정으로 현지에서 네팔 정부와 협력하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피해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네팔 외무장관은 어제 진행된 TV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지구적 위기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

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산업국은 네팔과 같은 기후 취약국에 보상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직접 겨냥하고 앞으로 개최되는 모든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단호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구속된 현지 경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A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누적된 업무 부담 속에서 회피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의 실종신고 중에 기존 두 건 외에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전자 기록 위장 및 행사와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된 A 경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소음에 항의하던 5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9차례에 걸쳐서 효자 손으로 천장을 두드렸는데요. 윗집에서 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인터폰을 걸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후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인터폰 호출과 천장 두드리기를 이어갔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정은지, 하림의 하늘바라기 듣고 왔습니다. 766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오늘 뉴스 전해드렸는데 그 뉴스 중에서 제주에서 실종신고 두 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구속된 현지 경찰관 소식을 전해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실종자와 통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CCTV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거짓말이었다고 인정을 했고 실종신고를 종결하지 않으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고 사건을 인계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허위 종결한 사례가 25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 들으면서 진짜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실종 사건은 정말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가 걸린 절박한 문제잖아요. 근데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또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이런 한 사람의 실종 사건을 서류상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지대로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좀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동훈 님이 신청해주신 팀의 별.

0: 팀의 별, 이동훈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1794 님이 9월에도 매 순간 순간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이 넘치고 오당제도 응원하고 하면서 숫자 9로 이렇게 예쁜 운율을 만들어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1794 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도 넘치시고 응원하고 행복한 9월 보내세요. 김순옥 님, 젠데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인데요. 저는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유유. 아, 9월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을 텐데 오늘따라 좀 힘들고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너무 걱정 마세요, 순옥님.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요. 오늘 하루 잘 안 풀렸다고 막 9월 한 달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살다 보면 뭐 유난히 좀 힘든 날도 있고 반대로 별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일이 잘 풀리는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그냥 좀 힘들었다 하고 넘기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내일부터 다시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 가득한 9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옥님. 천민진님. 낮엔 좀 덥긴 하지만 밤에는 선선하니 가을 느낌이 나네요. 저녁 먹고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남편이랑 창원 장미공원 산책 중입니다.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는 진짜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9월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더워진다고 했었나? 아무튼 민지님 지금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돼 있는데요. 여러분 9월이 시작된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전혀

0: 이게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리말 나들이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PD를 하고 있는데 우리말 나들이 촬영하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그렇게 또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일도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0912님 수영하고 집에 가고 있어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 하고 나니까 개운하네요. 그쵸. 진짜 수영은 다른 운동도 물론 그렇지만 수영은 정말 하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영을 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냐면 가면 이제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씻고 또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하긴 다른 운동도 옷은 갈아입어야 되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가기가 정말 싫을 것 같아. 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데 막상 가고 나면은 갔다 오는 길에 가장 뿌듯한 운동 중에 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912님, 오늘 또 9월의 첫날 아주 잘 시작하신 것 같아요. 0603님, 저는 울진에 살아요. 낚시 갔다가 비가 많이 와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오, 낚시 가셨구나. 오늘 비가 서울도 하루 종일 내렸는데 울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비 많이 오는 날은 낚시 가시면 좀 위험하잖아요. 다들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최두철님, 누구나 가끔씩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퇴근길에 만화 카페의 작은 골방에 자리 잡고 있네요. 젠디도 혹시 동굴에 들어가나요? 저는 뭐 인생 거의 하루 종일 동굴에 있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이게 사람들 제일 안 다니는 엘리베이터 이런 거 골라 타고 뭐 사람들 제일 안 가는 화장실 가고 막 이런 거 동굴을 좋아합니다. 우리 두철리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만의 동굴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만화 카페 뭔가 감성 있네요. 또비 오는 날 만화 카페는 더욱더. 김여민님, 젠디 저는 9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 당일치기 여행을 와서 볶음국수와 막창에 감동을 받고 KTX 기다리는 중이에요. 대구만의 특색에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오, 9월 첫날에 또 대구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오, 좋으셨겠다. 볶음국수랑 막창이 맛있어요, 대구? 그렇군요. 또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좋네요. 저희랑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9월 첫날 많은 일들을 하셨네요, 여러분. 남승희님, 젠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오랜만에 또 승희님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9302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아빠입니다. 딸아이와 라디오를 듣는 게 처음이라서 아이가 라디오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라디오 방송이 라이브라고 했더니 도통 믿지를 않네요. 딸아이에게 라디오가 라이브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어요. 귀엽다. 따님이 라디오 들으면서 아빠가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믿기지 않았나 봐요, 딸이. 한번. 그래서 우리 9302님 따님한테 라디오가 라이브라는 사실을 제가 또 몸소 증명을 해주고 싶어서 오늘은 9302님과 전화 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왕성준이라고 합니다.
0: 고향에 살고 계시는 성준님
1: 네.
0: 반갑습니다.
1: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1: 아, 네, 먹었습니다.
0: 오, 뭐 드셨어요?
1: 오늘은 그 보쌈을 먹었습니다.
0: 네?
1: 보쌈이요, 보쌈.
0: 보쌈. 또
1: 네네네네.
0: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보쌈.
1: 네네네네.
0: 아니, 문자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딸아이가 라디오가 생방송이라는 걸못 믿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네네네.
0: 지금 혹시 옆에 딸도 같이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0: 듣고 있나요?
1: 네네네.
0: 우와,
1: 아,
0: 이름이
1: 지금
0: 뭐예요?
1: 겹친다고 그래서 다른 방에서 지금 듣고 있고.
0: 다른 방에서?
1: 네네네.
0: 혹시 따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름이 왕하윤입니다.
0: 하윤이.
1: 네네네.
0: 하윤아, 듣고 있니? 지금 아빠랑 이 언니가 같이, 언니라고 해도 되나? 이모가 언니라고 할래요. 언니랑 같이 통화를 하고 있어. 이게 라이브란다. 하윤이가 신기해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1: 너무, 그러니까 워낙 호기심도 많은데, 아마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0: 아이가
1: 그리고
0: 그럼,
1: 이 시간이 저녁 시간이니까, 막,
0: 네네.
1: 라디오란 개념을 처음 이제, 그저께 들었던 거라,
0: 아,
1: 예.
0: 그럼 그동안 라디오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하윤이는?
1: 라디오를 집에서 틀어놔도 이게 이제 관

0: 관심을 크게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는 이게 그냥 뭘 틀어놓은 게 라디오인지 뭔지에 대한 뭐 관심을 크게 안 가졌던 것 같고.
1: 아 그렇구나.
0: 네네네.
1: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TV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소통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네네. 이제 라디오는 내가 사연을 보내면 그걸 바로 소개해주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신기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처음 들으면.
0: 아, 네네 맞습니다.
1: 아이가
0: 계속 믿지를 않더라고요.
1: 아, 믿질 않아요.
0: 네네. 지금은 이제 믿을 것 같습니다.
1: 오, 그럼 네네. 제일 뭐 들으면서 뭐가 제일 궁금하대요?
0: 아니 이제 저녁 시간 이 지금 그 방송이 8시부터 10시까지 하니까.
1: 네.
0: 저녁 시간이면 보통은 다 이제 회사 퇴근하고 보통은 일하는 사람들 다 뭐 쉬는 시간이고 하잖아요, 사실 집에서. 근데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우리 이제 DJ님이 이렇게 뭐 방송을 지금 방송국에서는 하고 있다, 라이브로.
1: 네.
0: 생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좀 처음 이제 경험을 하는 거다 보니까.
1: 아.
0: 네네네네.
1: 아, 신기하다. 그런 부분이 신기할 수 있겠다. 저 사람들은 왜 집에 안 가? 이렇게.
0: 아, 맞습니다.
1: 다들 집에 있을 시간인데.
0: 네네네.
1: 어떻게 우리 성준님은 좀 원래 평소에 라디오 즐겨 들으세요?
0: 저는 라디오를 많이 즐겨 듣고
1: 네.
0: 이, 그 저녁 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보통은 이 방송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1: 그럼 뭐 들으세요? 오당제랑
0: 보통은 이제 그 이 지금 방송 전에는 그 배철수 형님의 음악 캠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채널을 바꿔서
1: 오당제 들으시고
0: 네네네.
1: 와. 오, 감사합니다. 주로 그러면 운동하시면서 들으시고
0: 보통 저녁에 이제 걷고 살짝씩 뭐 뛰고 걷고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네. 운동할 때 저희 오당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그 오당제 어떤 매력 때문에 계속 듣게 되셨는지.
0: 일단 우리 그 아나운서님 목소리가 너무 좋기도 하고.
1: 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제 좋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우연히 이제 틀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래를 라디오라는 게 원래 이제 제가 어떤 기대하고 있는 노래가 갑자기 나오거나
1: 네.
0: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맛으로 듣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듣게 됐던 것 같아요.
1: 또 오당제 선곡을 빼놓을 수 없죠. 선곡 때문에 듣게 되는.
0: 네네.
1: 어떻게 하윤 학생도 뭐 엊그제 처음 듣긴 했지만 들어보니까 네. 오당제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요? 좋아하나요?
0: 아 너무 우리 그 우리 DJ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1: 오.
0: 제가 이제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1: 진짜.
0: 네네네.
1: 그랬더니 뭐래요?
0: 아 너무 이쁜데 엄마보다는 안 이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아 착한 딸.
0: 네. 네네네.
1: 어 진짜. 어 네. 하윤님 진짜 똑똑하고 착하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영광. 처음 이렇게 네. 해보는 거라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또 같이 따님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개학하는 학교가 많았잖아요. 하윤 학생도 오늘 개학했나요?
0: 개학은 초등학교 개학은 지지난주 8월 19일 날 했고 여기는 아마 다 다른 네, 여기는 8월 19일 날 했어요.
1: 일찍 했군요.
0: 네네네.
1: 오 요새는 다 달라서 또 하윤이는 일찍 개학을 감사합니다. 했고.
0: 네네.
1: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성준님 오늘 통화도 네.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네.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는 네. 딸한테 또 가족들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0: 아 네네. 그 일단. 딸한테 일단 먼저
1: 네.
0: 그 사랑하는 우리 왕하윤이 지금처럼 활동적이고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하윤아.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아마 이게 아마 저희 그 와이프랑 같이 듣고 있으니까
1: 네, 네.
0: 저희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어머님이나 저희 친누나들
1: 네.
0: 모두 다 건강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모두 다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오 너무 이렇게 또 담백하게 진심을 남겨주셨는데 다음에는 하윤이랑도 한번 통화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제가 부지런히 또 사연을 보내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박지연님이 하윤이니 오늘부터 신세계 영접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성준님 마지막으로 신청해 주세요.
0: 제가 아마 그 이문세님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1: 네.
0: 그 노래를 신청하겠습니다.
1: 이 노래 듣고 싶으세요?
0: 네네.
1: 네, 이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하윤이와 통화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처음 접해서 신기해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하윤이의 아버지 왕성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듣고 왔어요. 신현아님이 너무 귀엽네요. 잰디가 중간중간에 현재 몇 시입니다 하면서 시각을 알려주면 하윤이도 라이브 방송인 거 믿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죠. 지금 현재 시각 8시 46분 22초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명자님, 옛날에 텔레비전 보면서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황당한 생각도 했었죠. 크크. 그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하윤이가 그럴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귀여워요. 다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자고 내일 또 출근할 학교 가고 이런 준비할 시간인데 누군가가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는 그 말이 너무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김현철의 평범함의 위대함.

0: 필요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씨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팬을 격려한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 팬들이 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15일 방탄소년단은 미국 텍사스에서 월드투어 공연을 했는데요. 이날 공연에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특별 손님으로 초대됐다고 해요. 공연 중에 지민은 객석에 있던 올리비아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볼에 뽀뽀도 해줬는데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팬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팬들은 올리비아의 사연을 공유하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건 물론이고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는 기부에도 함께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부가 이어지면서 약 1억 3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지민 씨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팬들은 지민의 세계적인 인기만큼 이것도 월드클래스라면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성, 2번 개성, 3번 감성.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두 글자. 1번 인성, 2번 개성, 3번 감성.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BTS 지민과 하성운 씨가 함께한 With You. And I wanna st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인당 4억 원으로 총 8억 원만 공제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6억 원으로 상향해 단독명의 보유자만 마찬가지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당초 계획대로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자라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 배경에 대해 정책 집행 행위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0: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가량이라고 설명했는데 김 실장이 약 15개월 재직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나온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번 수색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로 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네팔 당국과 협력해서 수색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속 대응팀 내 육로 수색팀 9명은 어제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둔체까지 진입했으며 드론을 띄우는 등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원전은 날씨 변수에서 자유로울까요?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던 올 여름, 유럽 지역의 많은 원전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찬물로 식혀야 하는데 강물이 마르거나 수온이 높아서 냉각수를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렇듯 원전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써야 할지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방탄소년단 팬들은 지민 씨 이런 모습을 보고 세계적인 인기만큼 이것도 월드클래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9173님 정답 1번 인성이요. 선한 영향력 덕분에 팬들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네요. 취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9173님 오늘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비아의 가족은 아이가 너무 기뻐했고 또 지민이 자신을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선물까지 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면서 고마움을 전했다.

0: 고민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1: 누구인가? 누가 고민 소리를 내었는가?
2: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 오늘만 남의 편.
2: 자, 이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고민 해결사 MBC 김준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2: 아, 지난주에 안 그래도 박준 변호사님 마지막을 같이 못해서 아쉬웠어요.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3: 출장을 다녀왔는데
2: 출장 다녀왔구나.
3: 그 시간에 라디오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2: 진짜 힘들었다면서.
3: 밤 9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고 와. 심지어 마지막 날엔 밤 12시에 분명히 끝내준다고 네. 보내준다고 했는데 새벽 4시에 끝나서 정말 아직도 이 방송가에서는 시청자들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2: 그러니까. 네,
3: 정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2: 고생 많았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실 이 목소리를 이분을 모셨습니다. 앞에서 궁예를 성공해서 선택해주셔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혹시 목소리만으로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신은희님이 누구신가 하셨는데 여러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라디오에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목소리죠. 노중훈 여행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아니 목소리가 네. 정말 좋으세요.
2: 그러니까 라디오 워낙도 많이 하시고 목소리만으로도 알아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4: 그래요?
2: 네.
4: 알아채신 분들 문자 주십시오. 설마. 네. 반갑습니다.
2: 어서 오세요. 네. 혹시 준상 아나운서는 우리 노중훈 작가님 혹시 만나 본 적
3: 있어요? 전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4: 저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3: 네. 진짜요?
4: 언젠간 저를요? 한번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네. 그 MBC 아나운서들 그 너튜브 있잖아요.
2: 네.
3: 뉴스
4: 아나니 한때 엄청 즐겨봤었어요.
2: 진짜요?
3: 감사합니다.
2: 그 준상 씨 나오는 편 보셨나 보다.
3: 그쵸. 저도 보셨어요.
4: 그럼요.
3: 어떤 이미지로 좀 기억하고 계세요?
4: 어중간해.
2: 제대로 보셨다.
4: 아니, 근데 그게 매력이에요.
2: 우와.
3: 저는 저도 알고 있어요.
4: 한쪽으로 꽉 치우치는 사람보다
2: 네.
4: 네. 그런 약간 좋아요.
2: 혹시 저도 보셨어요?
4: 봤죠.
2: 어떠셨어요?
4: 그냥 제 생각한 이미지랑 똑같았어요.
2: 진짜. 네.
4: 질서 정연하고 단정하며
3: 진짜 열심히 보셨네요. 네.
4: 빈틈 찾기가 좀 어렵고
2: 빈틈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잘 보셨네요.
4: 그렇죠.
3: 실제로도 그러세요.
2: 그렇죠.
4: 젠디라고 불리는
2: 맞아요. 네.
4: 젠데이아라는 별명도 있습니까?
2: 젠디.
4: 네. 아니 젠데이아.
3: 젠데이아. 요즘 핫한
2: 괜찮은데?
3: 젠데이아. 이거 너무 좋다.
2: 앞으로 젠데이아로 좀 해볼까 봐요.
3: 네.
2: 네.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추천해줬다고 말해야겠다. 네. 누가 뭐라고 하면 아니에요 우리 노중훈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자, 벌써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주고 계시네요. 네,
3: 서정석님 노중훈 작가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라디오계에 맞는 게스트 노 작가님 환영합니다.
2: 6316님도 와 노 작가님 여기 결이랑 맞을까요? 크크크크크 하셨는데 오당제 결이 어때서?
4: 아 이게 걱정은 되는 게 네. 많은 분들이 야 진짜 MBC에 인재풀이 없구나 지겹다 또 노중훈이냐
3: 아 벌써 그런 문자가 왔나요?
4: 아니 그런 걱정
3: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자네
4: 보따리째 들고 왔어요.
2: 아 네. 그건 아닌
4: 근데 것 같아. 여러분 진짜 제가 뭐 오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시고 그 다음에 뭐 네. 이렇게 요즘 청년 취업도 너무 힘들지만
2: 네.
4: 중장년의 재취업도 너무 힘들거든요.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니 근데 네. 방송국 사람들 아시잖아요. 네. 이 방송국 분들이
3: 냉정합니다.
2: 냉정하거든요.
3: 정말로.
2: 아니면은 안 찾을 텐데 이렇게 또 우리 노 작가님을 찾는 이유가 다 있어요.
4: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안 찾아요. MBC에 소속 나 하나예요. 두시 데이트.
3: 아 정말요?
4: 아 그 도사구팽 당한 지 오래됐어요.
3: 이번 일을 계기로.
4: 네.
3: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시 일어선다
4: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3: 죄송합니다.
4: 나야 일어서고 싶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2: 두 분의 케미가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상권님이 네. 오늘 두 대에 이어 두 번이나 뵙네요 노작가님 하셨는데 오늘 네. 두 대
4: 유일한 지금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한때는 MBC에서 각광받는 게스트였답니다. 지금은 뭐

0: 거기 뒷편에 서 있는.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그러니까 혹시 노 작가님의 요즘 고민이 뭔지 갑자기 궁금해요. 중장년 취업 문제인가요? 어떠신가요?
0: 정확히 짚으죠. 실제로 아, 정말로? 제가 올해 53인데 뭘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 왜냐면 이제 여행 작가로서 또 라디오 게스트로서 시효가 거의 다 한 것 같아가지고 다음 먹거리는 무엇일까? 진짜 고민 엄청 많아요.
2: 진짜. 그럼 고민을 아직 하실 정도 아니. 일단 우리 박수로 환영을
1: 해봤습니다.
2: 어서 오신 분.
1: 올라갈 때는 박수가 최고예요.
2: 그러니까.
1: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도.
2: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저희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홈페이지에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1: 경기도에 사는 여자분 윤고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저는 이번 여름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같이 일하는 팀장님 때문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이 다이어트 선전포고를 하시더라고요.
0: 아 진짜 나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살이 찌니? 내년이면 50대인데 아 살 빼기 더 힘들어지겠지? 안 되겠어. 하여튼 이번 여름에는 무슨 수를 내가 써서라도 최소 5kg 빼고 만다 내가.
3: 정말요? 팀장님 파이팅!
2: 그런데 팀장님이 혼자 하면 의욕도 안 생기고 심심하다면서 자꾸 저한테 같이 다이어트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0: 준숙 씨, 우리 같이 다이어트 하는 거 어때요?
3: 아 왜요? 제가 뚱뚱해 보이세요? 제가 뼈대가 굵어서 그렇지 몸무게 얼마 안 나가거든요.
0: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번 같이 하면 좋잖아. 의지도 되고 또 밥 먹을 때 적게 먹으라고 말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다이어트 같이 하는 거 어때요?
3: 어머머 전 싫어요. 전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팀장님 혼자 많이 예뻐지세요.
0: 같이 예뻐지면 좋잖아.
3: 아 싫다니까요. 저는 생각 없어요.
2: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는데요. 근데 팀장님이 그 후로 자꾸 저 먹는 것까지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0: 어? 누가? 이 무슨 소리야? 어머 준숙 씨! 혼자 지금 과자 까먹는 거야? 니 세 봉지나? 이거 하나에 480칼로리야. 이거 세 봉지면 밥 8공기다?
3: 어머, 그래요?
0: 아이 그렇다니까. 준숙 씨 이제 큰일 났다. 얼굴에 아주 그냥 보름달 두 개 붙인 것만 해지겠네.
3: 어머.
2: 쿠키 좀 먹었다고 얼굴이 보름달만 해지겠다면서 겁을 주고요. 커피를 사러 가서도
0: 어디서 보니까 말이야.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뱃살 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당연히 따 마셔야지. 준숙 씨는?
3: 전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또요.
0: 캐러멜! 미쳤어. 바지 터지고 싶어? 왜 그래?
3: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이거 한 잔 마신다고 설마 바지가 안 잠기겠어요?
0: 이거 한 잔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 아까 과자 세 봉지 부셨지? 준숙 씨 왜 그래? 기부업? 인생 포기한 거야?
3: 어머 팀장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전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 거예요.
0: 아유 저거 통뼈 아니야 뼈대도 굵어요. 걱정 안 돼요. 살찌는 거 금방이라고.
2: 이렇게 간섭을 하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는데 올 여름 내내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팀장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살이 더 찐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별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도 살짝 떨어진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세 분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와
1: 역시
2: 노 작가님 역시 이
1: 연기력이
2: 내공이
0: 제가 예전에 두 대 하면서 지금은 이제 없어진 코너인데 영화 소개하면서 그 안영미 씨한테 예. 그 영화 배역소 네. 그 연기 지도를 좀 받았었어요.
2: 안영미 씨 느낌이 난다.
0: 그래요?
2: 그래서 네. 아까 뭐 기부업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애드립이 와 김명자님이 노 작가님하고 준디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요. 결이 맞네요. 그니까 좀 약간
0: 비슷해요 우리가?
1: 좀 비슷한 느낌. 한석규 성대모사
2: 잘하실 것 같아요.
1: 한석규 씨 성대모사
0: 먼저 한번 시범을
2: 오케이

0: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한석규.
2: 뭐? 어, 선생님 말하는 것 같아.
0: 한석규래. 아니 내가 더 한석규지.
1: 어, 잘하시네.
0: 잘하시잖아요.
2: 어, 우리 작가님이 해영 작가님 이정섭 씨 같다고.
0: 이정섭. 어, 그 느낌도 좀 있지.
2: 챔기름 한번 해줘. 예. 네.
1: 뭐라고?
2: 그 참기름 그거 알아요?
0: 참기름 이거 모르세요? 이정섭
1: 아 예전에 그
2: 예전에
0: 예전에
2: 참기름
0: 아, 그... 진짜 잘하신다.
2: 와 진짜 이러다가 누가 네.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신지 헷갈릴 정도예요. 심은섭님도 노종훈 작가님 연기 너무 웃겨요. 파이팅입니다 하고.
1: 아이 고맙습니다. 요즘 뭐 잘 안 해본 거라서 할 때 되게 떨렸는데 고맙습니다.
2: 이제 매주 네. 하셔야 돼요 이거.
1: 예?
0: 네. 매주 매주.
1: 아이 뭐 몇 번 하다니 그냥. 그만두겠지 뭐.
0: 아닙니다.
1: 예, 예.
2: 자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터질 때감부터
0: 아, 저는 좀 이 팀장님께서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의도랑 다르게 네. 그 비치는 모습은 정말 그 쿨한 척하면서 나는 후배를 원한 위해주는 멋진 팀장이야. 나만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멋지지 않아? 아, 내 우리 후배 과자 못 먹게 챙겨주고 같이 다이어트 해야지 하지만 본질은 이게 후배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2: 진짜 스트레스.
0: 근데 팀장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1: 아니면 또 뭐 팀장님 입장에서는 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 특히 요즘 이제. 여성분인 거잖아요.
2: 네,
0: 그렇죠.
1: 젊은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누구나 갈망할 것이다. 누구나 관심이 많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그 지레짐작 이런 게 있지 않을까.
2: 그런데 보면 윤고민님은 분명히 다이어트 자기 안 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데 팀장님은 왜 다이어트를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1: 이거를 제 생각에는 다각도로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2: 네.
1: 하나는 그 업무 배제설.
2: 업무 배제.
1: 팀장님이 회사에서 이제 중요한 네. 업무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2: 네네네.
1: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많아요. 막 참견하고 싶고 같이 뭘 권유하고 싶고 뭐 그런 거죠.
2: 안 돼 안 돼.
1: 두 번째는 약 비슷한 결인데 중년 고독설. 아, 외로워요. 친구들도 연락도 잘 안 되고
2: 네.
1: 예전처럼 만나기 쉽지 않고 결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만나긴 더 어렵고 그러니까 역시 또 시간이 많아 역시 또 참견할 여지가 많아진 거죠. 그런 걸 수도 있고
2: 일단 진짜 시간이 많은 네.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괜히 관심을 줄 수 있는
0: 관심을 많이 주고 그렇죠.
1: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의 사연 속에서 50대쯤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제 나이랑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활동력은 줄어들고 일도 감소하고 남는 시간은 흘러 넘치고
0: 참견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1: 해요.
2: 아 진짜.
1: 하고 네. 남들 잘 안 보는 거 이런 거 걸떨하게 봤다가 지적하고.
2: 그럼 준사 아나운서는 어때요? 그 회사 상사 중에 참견 많이 하는 사람.
0: 아
2: 관심 그럼 참견 말고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
0: 관심을 많이. 근데 그 관심이 좀 내가 하고 있는 걸 지지해주는 관심이어야지. 나는 하기 싫다고 이미 의사표시를 했는데 네. 그거를 아니야. 내가 이미 어른이 돼서 아는데 이거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을 뭐 속된 말로 흔히 꼰대라고 좀 하잖아요. 근데 아 저도 굉장히 피곤해하는 편입니다.
1: 좀 전에 그 젠디 질문의 의도는 네. 그 실명을 거론하라 뭐 이런 거였나?
2: 아니 전혀
1: 아, 그런 건 아니고.
2: 네네. 네네. 어떤가
0: 저희
2: 이제
0: 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2: 그렇죠. 없구나. 없죠. 없죠. 네.
1: 근데 어때요 젠디는 실제 어떤 선배예요?
2: 저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탈이죠.
1: 아 그래?
2: 네. 그래서 좀 약간
0: 오히려 관심을 주면 너무 반가운 젠디는
2: 진짜?
0: 예, 후배에게 관심을 줄 때
2: 다행이다.
0: 뭐 이렇게 안부 물어볼 때 되게 반가운.
1: 왜 그래요?
2: 방금도 약간 너무 관심을 준 것 같아서
0: 아니에요.
2: 약간 괜히 내가 관심 너무
0: 아닙니다,
2: 줬다 이제 관심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관심
1: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울까 봐 그러는구나.
2: 왜냐면 일부러. 저도 누가 저한테 관심 가지는 거 싫거든요.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가지고.
1: 알았어요. 알았어요.
2: 아니 아니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은 관심 가져주면 좋죠.
1: 나갈 때 아주 그냥 차갑게 나가.
2: 아니요.
1: 예. 외면하고
2: 그런 느낌은 아니고 이제
1: 네네.
2: 일적인 부분하고 이제 약간 사적인 부분은 다르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2: 근데 약간 다이어트는 근데 좀 사적인 거잖아요.
0: 너무나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힘든 거죠. 사적인 영역인데 공적인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과 이게 얽힐 때
2: 네.
1: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연 고민녀 입장에서
2: 그래요, 그래요. 네.
1: 이걸 어떻게 이 고민을 타개할 수 있을까?
2: 네.
1: 이런 건 어때요? 그 팀장님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건
0: 네.
1: 이제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뭐 살도 좀

0: 좀 찌시고 그 얘기는 먹는 걸 좋아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팀장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는 거예요.
2: 네.
0: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가 안 되는 필살기. 또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나
2: 네.
0: 뭐 간식탐 이런 걸 유도해서 그 음식을 데려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팀장님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2: 오, 그냥 다이어트고 먹어
1: 오히려.
2: 때려쳐 이렇게.
0: 그렇지. 이게 정말 힘든 거고. 이런
2: 와,
0: 식으로.
2: 아, 좋은 방법인데.
0: 왜냐면
2: 진짜 그런 것
1: 진짜.
2: 같아요.
0: 먹는 걸 좋아하니까.
2: 근데 우리가 이제 남의 편을 좀 들어봐야 되니까 팀장님 입장에서 팀장님 편을 좀 살짝 들어볼까요, 준상 씨?
1: 팀장님 편을 들자면 사연자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사실 그 요즘 현대인들의 저희 직장 동료들도 다이어트를 달고 살잖아요. 다들 날씬하고
0: 그렇죠.
1: 말랐지만 아마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몇번 내뱉지 않았을까? 본인에게 약간 그 건덕지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합리적인 의심 정도? 아, 근데
0: 그러니까
1: 아닐
0: 뭐
1: 것 같아.
0: 팀장님이랑 이 고민녀랑 나이 차이랑 경력 차이가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이야기 소재든 뭐
2: 그쵸.
0: 말, 대화의 어떤 물꼬를 틀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게 그나마 다이어트가 아닐까.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꺼낸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떤 접점, 기화로 삼아가지고 뭔가 좀 중년의 고독에서 탈출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약간은 발현 아닐까.
2: 관심의 표현.
0: 그렇죠.
2: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대화라도.
0: 돼봐요.
2: 그치,
0: 돼봐요. 50대
2: 그치.
0: 되면
2: 맞아.
0: 보통은 외로워요.
2: 그쵸. 아, 자,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윤고민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아마 이 윤고민님이 팀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게 아닐까. 날 그만 잊어요. 거미의 노래 듣고 올게요.

0: 저도 신은희 씨 의견 한 표.
1: 외로워서.
0: 그리고 이지영님인데요. 팀장님의 최애 사원인 듯.
2: 그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1: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사실은 팀장님들 같은 분들은 자기가 아끼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관심 주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0: 지금 팀장 아니에요?
1: 저요? 아 아직 저는 차장.
0: 차장.
1: 직함만 차장.
0: 차장.
1: 네, 아직.
2: 9065님 아무리 좋은 말도 매일 반복되면 조언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릴 수 있죠. 저 같아도 듣기 싫을 듯.
0: 맞아. 이것도 관건이긴 해.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
1: 맞아.
0: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좋은 뭐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맞아, 맞아.
0: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1: 네.
0: 2037님 직장 상사만 아니면 과격합니다. 뒤통수라도 한 대 칠 텐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네요. 근데 팀장님이 살이 빠지긴 했나?
1: 궁금하다.
2: 아 좋다.
1: 이렇게 하셔서 진짜 팀장님 살 빠지셨나?
2: 오히려 팀장님한테 이런 질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근데 요즘 맨날 다이어트 얘기하는데 살은 좀 빠지셨어요? 그래도
1: 진짜 한번 물어보세요.
0: 그러면 내가 보기에 뇌관을 건드리는 걸 수도 있고.
1: 그래요?
0: 아니면 아예 아까 음식 이야기처럼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더 세게 나가. 저랑 매일 오히려. 아침 아니면 뭐 퇴근 후에 5km 뛰자. 근데 요런 이렇게 입으로 많이 다이어트 강조하시는 분들 대부분 뛰는 걸 싫어해요. 저처럼.
2: 맞아요.
0: 네, 그래서 약간 좀 후퇴하게끔 하는 방법도 어떨까 싶기도 하고.
1: 괜찮은 방법 좋다. 오늘 많이 알려주시네요.
2: 6203님 저도 다이어트를 안 하는 사람인데요. 몸무게도 변동 없어요. 헌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무슨 음식 만날 때마다 살이 얼마나 찌는지 아냐? 야 칼로리가 이만큼은 될 거다 해대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1: 그치.
2: 마치 칼로리 폭탄인 음식을 먹을 때는 뭐 제가 타락을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건 고민님하고 진짜 똑같은 상황.
1: 그렇네.
0: 두 분은 칼로리를 따져요?
2: 저는 전혀.
0: 전혀.
1: 안 따져? 안 따져?
2: 저는 저는 오히려 그 좀 제가 오늘 말을 좀 아꼈던 게 저는 살이 안 쪄서 고민이.
1: 아 진짜?
0: 나가요. 나가.
2: 정말 죄송합니다.
0: 많이 죄송해야겠네.
2: 진짜.
1: 그래도 단백질 근데, 같은 거 잘 챙기잖아요.
2: 이게 정말 힘든 게 아시겠지만 저는 회사에 닭가슴살을 싸들고 다녀요.
1: 그러니까.
2: 살을 찌우기 위해서.
1: 아 그게 그 살 찌우기 위해서구나.
2: 중간에 간식처럼 그걸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거든요.
0: 아, 죄송한데 살을 찌우겠다는 분이 닭가슴살을 먹어요?
2: 그러니까
0: 돼지 껍데기나 대창.
1: 그러니까 그런 거 먹어야지.
2: 먹어야지. 소화를 못 시켜요 몸이.
1: 진짜. 그러니까
2: 단백질을 이 근육으로 만드는 건 가능이 안 가능한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0: 정말 사실 이게 죄송할 일은 아닌데.
2: 정말 죄송합니다.
0: 예.
1: 사죄를 하신 우리 준상 아나운서. 1964님.
0: 네, 운동과 다이어트는 절대 누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전 운동을 좋아하지만 절대 가족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1: 진짜?
0: 스스로 그래요? 하고자 하기 전까지는요.
2: 아, 그렇죠.
0: 그런데 싫어하는 다이어트를 함께한다? 둘 사이 깨어지는 건 불보듯 하네요. 이 말 맞는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마치 운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건가? 어떻게 비유하자면 다이어트 같이 하는
2: 그 정도까지는
1: 거?
2: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왜요? 저는 같이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1: 운동?
2: 예, 네, 운동 다이어트 좋지 않나요?
0: 근데 제가 요즘에 보는 그 너튜브에 그 자기 관리를 주제로 해서 그 영상 만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대부분 혼자 하긴 합디다.
1: 그렇죠.
0: 예, 뭐 물론 크루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거의 대부분 혼자. 저는 1963님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가족이랑도 운동을 하지 않으신다는 이재영님.
2: 네,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 생각 없었는데.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고민님이 먹으니까 폭발한 거 아닐까요? 가뜩이나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한데.
1: 그럴 수 있겠다.
2: 저도 이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럴 수 있겠다.
0: 아, 그러니까 아까 과자 세 봉지가 아까 트리거였구나.
1: 그렇네.
0: 야, 내가 좋아하는 과자인데 나는 안 못 먹는데. 네가 다 먹어? 이런 거구나.
2: 저는 진짜? 그럴 때 이 생각했는데 오히려 윤 고민님이 팀장님 이런 거 먹는 거 보면서도 참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1: 진짜 너무 얄미운 거 아니야 그럼?
2: 진정한 다이어트는 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1: 아 진짜.
0: 근데 그 정도의 그 우리 고민녀가 마음이 좀 굳세고
2: 그렇죠.
0: 대받아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사연 안 보냈겠지.
2: 아, 그렇긴 하네요.
1: 이미 뭐 맞네요. 해결을 하셨겠죠.
0: 0172님 차라리 이참에 같이 다이어트 하세요. 근데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잖아요.
2: 하고 싶지 않은데,
1: 그러니까. 근데 뭐 회사에서만큼은 조금 절제한다 이런 느낌?
0: 그러니까.
2: 아, 네. 그것도

0: 좋네요. 네네. 퇴근하고 나서
1: 퇴근하고
0: 맛있는
1: 뭐 맛있는 거 먹고.
0: 좋다. 예. 3679님, 우리 팀장님이 윤고민님네로 이직하셨나?
1: 아, 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보다.
0: 많으시구나.
2: 그래?
0: 엄청 괴로우실 텐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런 사람은 재밌어서 더하니까 그냥 무반응으로 더 맛있게, 더 소리내서 더 즐기면서 드세요. 이거 너무 재밌다.
2: 이야. 아, 그래. 다음 날은 과자를 6봉지를 먹는 거예요.
1: 오.
2: 어, 그 다음은 12봉지.
1: 그러다가 살이 찌겠는데?
2: 아, 그러다 진짜 찌겠구나.
1: 오, 네네.
2: 제가 최근에 그 왜 1,000원대 가격이 많은 네. 그 유명한
1: 네. 네.
2: 있잖아, 샵 있잖아요. 네. 거기 과자도 많이 팔아요. 저렴하거든요.
1: 맞아요.
2: 그 한 번에 20몇 개를 샀어요.
1: 뭘 사셨어요?
2: 정말 뭐
1: 봉지 다양하게
2: 뭐 비스킷이 다 일주일 만에 다 먹었네.
1: 진짜.
0: 네. 마르셨는데. 작가님도?
1: 진짜 어떻게
2: 말 조심하세요. 나 체형과 몸무게 모르잖아요. 처음 본 이제 뭐
0: 죄송합니다.
2: 예. 사과를 많이 하시네. 아니, 예.
1: 드시는 거 그 정도 과자를 드시는 거 비해서 예. 예.
0: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1: 그러니까
2: 후예찬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팀장님께서는 혼자 다이어트하기보다는 같이 할 상대로 사연자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 회사 동료분들 중에 혹시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함께 운동해보라고 권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이것도 뭐 현실적인
1: 그렇네요.
2: 될 수도 있겠죠.
1: 자, 오늘도 진짜 많이들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방금 나온 의견들이 우리 윤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노 작가님이 네. 뭐 오늘 처음이신데 거의 뭐 늘 계셨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0: 맞아요.
2: 어떻게 보면 지금 2주 연속 음식과 관련된 우리 사연이잖아요. 지난주 복숭아 이번 주 다이어트
1: 지난주 것도 들으셨어요?
2: 왜냐하면 또 우리 지훈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1: 박지훈 변호사랑 인연이 있으시구나.
2: 한 번도 온 적 없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건 지훈이지 그냥. 예예. 예. 그래서 이제 들었어요 그때. 어쨌든 아 지난주 저 분개 많이 했습니다.
1: 어떠셨어요 지난주?
2: 있을 수 없죠.
1: 진짜.
2: 아 그럼요. 물론 이제 뭐 생채기가 나와도 괜찮은 과일들이 있지만
1: 네.
2: 거의 뭐 썩었다며 사진 보니까
1: 그러니까.
2: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1: 아, 지난주에 네. 복숭아 사연이 뭐였냐면은 친구가 이제 같이 뭐 아는 분이 복숭아를 뭐 한 박스 살래 해가지고 동아리 회원이
2: 안면 있으니까
1: 그래서 싸게 줄게 해가지고 뭐 네. 싸게 샀다고는 하는데 다 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의 그 정영한 아나운서의 표현에 따르면 복숭아가 아니라 무화과인 줄 알았다. 색깔이 그 정도로 이제 썩어 있었던.
2: 아니 지난주 자리 비운 건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듣기로 들어야죠. 코너지기로서 약간 의무감이 조금 느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노 작가님한테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려든다. 진짜.
0: 오늘 사과 많이 드립니다.
2: 네. 이렇게 돼요. 지적질을 많이 하게 되고.
1: 우리 준상 씨가 빛이 나는 게 약간 네. 이런 분이 계셔야. 약간 구박을 계속 해줘야 아, 이렇게 빛이 나는.
2: 잡돌이맨.
1: 네.
0: 알겠습니다.
1: 너무 기대되는 두 분의 케미.
0: 진짜.
1: 다음 주도 기대해보고요. 1974님이 노 작가님 여기서도 오래오래 버텨요. 작가님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외쳐주셨어요.
2: 고맙습니다. 1974님. 제가 1973년생이니까 뭐 하여튼 번호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준상아 나도 예.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0: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앞으로 각오 단단히
0: 박수현 사님 보고 싶어요.
1: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네. 들을게요. 김원성님이 신청해주신 비틀즈의 We Can Work It Out.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김원성님이 신청해주신 비틀즈의 We Can Work It Out 듣고 왔습니다. 이정희님이 무슨 일이에요? 너무너무 잼나요? 크크 하셨는데요. 오 진짜 노 작가님이 거의 뭐 늘 계셨던 것처럼 오늘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고 또 작가님한테 잡돌이를 당하는 우리 준상 아나운서의 모습도 너무 재밌고 두 분의 케미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9566님이 작가님 진짜 재밌었어요. 젠디 9월엔 추석 배를 따야 하는데 오늘 소나기가 와서 못 땄어요. 젠디에게 무지개 사진을 보내요 하면서 우와 무지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무지개가 엄청 길고 이 정도면 되게 선명하고 또렷한 것 같아요. 오늘인가? 오늘 비 그치고 나서 이렇게 너무 예쁜 무지개가 떴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공개해 주셔서. 7673님 오늘 사회복지학과 만학도 2학기 개강해서 간만에 교수님도 뵙고 30대에서 70대 학우들과 즐거운 만남으로 학기 시작했어요. 마무리할 때까지 모두들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그쵸 오늘 2학기 개강 시작하신 분들 개강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학기 즐겁게 열심히 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8351님 포도 작업을 하는데 비가 너무 와서 수확 앞둔 포도가 다 터졌어요. 어떡해. 하나하나 수작업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네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포도들이 좀 많이 터졌나 봐요. 진짜 속상하셨겠다. 이거 다 엄청 소중하게 또 이렇게 정성껏 갖고 온 포도인데 그걸 이제 그 터진 포도들을 좀 골라내고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너무 긍정적인 마음으로 8351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포도가 또 잘 자라길 응원하겠습니다. 그 언제 수확하죠? 아 수확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곧 따야 되는 거죠? 9936님 저는 밭에서 깻잎순 꺾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도 비뚤어진다는데 모기에 물려서 엄청 따갑고 간지럽네요. 저는 곤충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땀냄새도 나네요. 예쁘게 비오는 밤 파이팅! 깻잎순을 또 꺾다가 집에 가고 계시는 우리 9936님 모기에 물리셨어요. 아, 이 시기에 또 모기가 많죠. 그 요즘에 또 모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모기라고도 하죠. 이게 또 한 번 물리면 엄청 따갑고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그렇기도 하니까 모기 물리지 않도록 또 잘 주의를 해주시고요. 곤충 알레르기가 또 있으시구나. 8698님은 9월 5일이 조카 결혼식인데 형님 네 분이 멀리 떠나셔서 저희 부부가 혼주석에 앉게 됐습니다. 기쁜 날인데 형님 생각이 나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젠디 축하해주세요. 아 우리 조카분이 또 결혼을 하시는군요. 9월 5일이면 이번 주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 8698님 부부가 같이 우리 조카를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잖아요. 우리 조카분 결혼식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6983님 안녕하세요 젠디. 매번 미니로 남기다가 오늘은 문자로 보내봅니다. 사진도 함께요. 젠디도 땅콩 과자빵, 호두 과자 좋아하시나요? 점심 때 먹었던 밥집 근처에 땅콩 과자를 파는 가게가 생겼길래 퇴근길에 따뜻한 걸로 사왔어요. 사실 슈크림 호두 과자도 먹고 싶었는데 다 팔려서 아쉬워하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다른 맛으로 서비스 넣어주셨어요. 냠냠. 마음씨 좋은 사장님 번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슈크림 호두 과자 꼭 사 먹으러 갈 거예요 하면서 아 땅콩 과자에다가 그 가운데 보니까 호두 과자도 들어있네요. 저 땅콩 과자 진짜 좋아해요. 땅콩 과자랑 호두 과자는 사실 팥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슈크림 호두 과자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6983님이 또 메시지 중간중간에 웃음 표지도 넣어주시고 물결도 막 넣어주시고 그 오늘 행복했던 기분이 막 문자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소개해드리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에 꼭 슈크림 호두 과자 사 먹어보시고 어떠셨는지 후기도 알려주세요. 5174님 안녕하세요. 오당재.

이제 점점 가을이 오나 봐요. 동네 공원 감나무에 열매가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서 찍어서 보내요 하면서 사진도 공유해 주셨는데, 저도 이 곳곳에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열린 감나무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 예쁘다. 오,

위치로 변해가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지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570님이 신청해 주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최민지님은 옥수수 농부예요. 내일도 옥수수 수확하는데 여기는 비 예보가 없어서 수월하게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젠디 옥수수 좋아해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그럼요. 옥수수 너무 좋아하죠. 오, 저희 근데 옥수수 농사 지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계시네요. 우리 민지님도 옥수수를 농농사 짓고 계시고 내일도 수확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시겠어요. 그래도 내일은 다행히 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즐겁게 수확하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잘 도와줘서 옥수수 수확도 수월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키운 옥수수 하나하나 잘 거두는 그 기쁨도 마음껏 누리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지연님, 내일은 수술 후 넉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서류를 챙겨서 보험 청구 후에 오후에는 가족들과 갈비를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병원에 또 입원해 계셨어요. 우리 지원님은 또 오늘 수술을 받으셨군요. 잘 회복되셨길 바라면서 내일 가족분들과 갈비도 맛있게 드시고요. 이혜원님, 열흘 전에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저의 내일 목표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하던 연락을 안 하니 허헛하고 또 전화 문자 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네요. 점점점. 우리 회원님이 그 목표를 잘 지키셔야 될 텐데 그 열흘 전에 헤어졌는데도 그쵸.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면 그립고 그냥 한번 연락해볼까? 잘 지내나 한번 물어볼까? 뭐해? 한번 보내볼까? 이런 마음 들 수 있겠지만 회원님 이렇게 하루하루 절 버티는 거예요. 일단 내일 하루 연락하지 않기 목표 잘 지켜보시고 외롭고 힘들 때 또 헛헛한 마음 드실 때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회원님의 마음껏 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9173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야호! 끝곡 선곡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적 윤석철의 쉼표 신청할게요. 우리 9173님이 신청해 주신 이적과 윤석철이 함께한 쉼표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오늘 오전 8시 반쯤 네팔 육군과 함께 사고 지역 일대에서 합동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번 수색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육로수색팀이 사고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네팔군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네팔 당국과 협력해서 수색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속대응팀 내 육로수색팀 9명은 어제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에서 약 2km 떨어진 람체와 실종자 1명이 근무한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둔체까지 진입했으며 드론을 띄우는 등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조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 사과, 소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톤 이상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0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금융지원도 이뤄져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 4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높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27일차인 31일 누적 관객수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27일차에 900만 명을 넘어선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와 같은 속도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무인생수 나눔 냉장고 이용해 보셨나요? 폭염에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시원한 생수 한 병. 이런 게 바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일 텐데요. 문제는 이 생수가 빨리 동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민이 여러 병을 가져가거나 반복해서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것이 QR코드나 전화 ARS 인증 방식입니다. 별도의 관리 인력 없이도 이용자가 인증을 거쳐야만 생수가 배출되는 방식인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 더위 대처하는 방식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먼 미래의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자 기업 파스칼이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나스닥에 상장했고요. 미국 정부도 최근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양자 컴퓨터 어디까지 현실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디지스트의 정지훈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오늘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뭔지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와 있고 얼마나 현실화되어 있는지 등등 좀 어디 가서 양자 컴퓨터 얘기 좀 하면 이제 나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만들어 보려고 네. 보셨어요.
4: 네. 네, 네, 알겠습니다.
3: 양자 컴퓨터 말고 그냥 컴퓨터는 알겠어요.
4: 네, 네.
3: 뭐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럼 뭐예요?라고 물으면
4: 네, 네.
3: 뭐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하면 그나마 좀 쉬워요.
4: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를 잘 푸는 컴퓨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그대로 양자 역학 현상을 그대로 컴퓨터로 바꾼 컴퓨터 이렇게 바꾸거든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3: 예.
4: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0101로 예. 계산을 해내야 되니까 일단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로 바꿔야 돼요.
3: 그렇죠.
4: 예, 그런 걸 우리가 샘플링이라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소멸되거나 생략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3: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면 사람이랑 똑같지만
4: 자꾸
3: 확대해서 보면 네네네. 에이 뭔가 뭉개지네.
4: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3: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4: 네.
3: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걸 0 또는 1로 표현하다 보니 생기는 오차지요.
4: 그렇죠. 예, 지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고요.
3: 예.
4: 그런데 이제 보통의 문제는 대부분 그걸로 잘 풀 수가 있거든요.
3: 그렇죠.
4: 보통의 문제는.
3: 그렇죠.
4: 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화학 쪽이라든지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라든지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원자와 원자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현재 디지털 컴퓨터가 지금 잘 풀어내지를 못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3: 시간이 많이 걸려서.
4: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자 세계의 현상은 양자 세계의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컴퓨터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1981년에 이제 기자님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3: 아, 그분.
4: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가 계십니다. 아,
3: 잘 지내시나?
4: 돌아가셨죠.
3: 돌아가셨죠.
4: 예, 1981년에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 예. 81년이니까 이미 PC가 나왔을 컴퓨터가 나왔을 때거든요.
3: 네.
4: 지금 이 컴퓨터 가지고서는 이 과학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문제 못 푼다. 이런 컴퓨터로는 지금 현재 컴퓨터로는
3: 예.
4: 그러니까 양자 역학 현상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컴퓨터를 제안을 하고 그런 게 나와야 이런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거다라고 그 개념은 1981년에 잡았고요.
3: 개념은
4: 네. 근데 이제 참 웃기게 순서가 좀 재밌긴 해요. 컴퓨터가 제일 늦게 나오거든요. 2000년대 넘어서 나오는데 1990년대에 만약에 그런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MIT 교수님 한 분이 아 그러면 그런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런 문제를 잘 풀겠네? 쇼라고 하는 분이 특히 유명한데 그게 암호 푸는 문제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짜셨어요.
3: 아 컴퓨터의 원리는 이미 내 머릿속에 있고 다 있으니
4: 네네네.
3: 구현이 안 됐을 뿐이지.
4: 네, 컴퓨터가 없을 뿐이지 하고 알고리즘을 먼저 계산을 해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진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실험 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드디어 컴퓨터가 나오게 된
3: 네,
4: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3: 그럼 그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건
4: 네.
3: 이놈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참 신통하게 일을 잘할 부분이 있는데 만들기가 어렵네라는 거잖아요.
4: 그렇습니다.
3: 만들기는 왜 어려워요?
4: 양자 현상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인데
3: 예.
4: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이런 세계에서는 뉴턴의 역학이 지배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3: 네.
4: 그거는 이 세계고 거대한 걸로 가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상대성 이론이 지배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소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조성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3: 아, 양자의 세계를 컴퓨터가 직접 구현해야 거기서도 그걸 돌릴 수 있는데.
4: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구현만 되면 그래서 큐비트라고

0: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예.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회로를 짜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큐비트를 구현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잘 못 만들었건데 최근에 이제 그 절대 영도에 가게 되면 초전도 방식으로 하면 이게 되는데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쓸모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네. 초전도 방식으로 제일 먼저 구현을 한 것들을 써보니 이거 생각보다 쓸 데가 있는데.
1: 되는데 진짜 이론처럼.
0: 네, 되기도 하고 이론처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큐비트 수가 좀 작으니까 이거 늘려보자 하고 이제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공학자고 물리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옛날에 이제 컴퓨터도 진공관 컴퓨터가 제일 처음 나왔거든요.
1: 네.
0: 그 진공관 컴퓨터가 나왔을 때 당시에 방만한 컴퓨터를 커지죠. 만들었었어요. 초기에.
1: 예, 예.
0: 이론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릴레이를 쓴다, 자석을 쓴다, 여러 가지를 하다가 트랜지스터가 점령을 합니다. 나중에. 트랜지스터가 IC로 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도체 컴퓨터가 되면서
1: 그 진공관 회로를 사실상 압축시켜 놓은 거죠.
0: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방식의 슈퍼컴퓨터 그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진짜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좀 있으면은 이제 뭐 광자 방식이나 중성원자 방식이나 여러 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지금 현재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기 위해 열심히 경쟁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어디 가서 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으면 약간 먼 산 바라보면서 그게 양자의 세계를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게 빨리 상용화되기는 좀 어렵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양자 컴퓨터 좀 아는구나 이런 답을 얻겠군요.
0: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수요 공급으로 보면은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각자 쓰기가 어려우니까 클라우드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1: 양자 컴퓨터를 한 대만 네. 가지고 이제
0: 나눠 쓰는 거예요.
1: 옛날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주듯이.
0: 네, 예, 예. 그렇게 시간으로 해서 나눠 쓰는데
1: 네.
0: 제가 이제 뭐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소식을 좀 들어보면은 수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1: 수요가 많아요?
0: 수요가 거의 10대 1 이상. 그러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양자 컴퓨터 공급을 빨리 늘릴 수가 없거든요.
1: 미세한 원자보다 작은 세계를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상태로 구현을 해야 되니까.
0: 네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1: 초전도도 만들어야 되고.
0: 그렇죠. 부품이나 소자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특수한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공급이 잘 안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또 AI가 되니까요. AI 시대에 들어가니까 AI가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또 좀 해주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알고리즘 짜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되겠네 하고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걸 또 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수요는 계속 늘겠죠. 그런데 공급이 안 들어가요.
1: 그럼 가격을 올려야죠.
0: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상용화가 됐냐는 질문에 상용화 이미 잘 돼서 돈들 열심히 내고 쓰고 있는데.
1: 아하, 쓰는 분들 쓰니까 네. 상용화 되긴 된 건데.
0: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용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빗대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자율주행, 그러니까 다 핸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다니는 그런 시대는 안 됐지만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 그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잖아요.
1: 예.
0: 많은 차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건 상용화 되었다고 해야 되냐 상용화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냐 애매하거든요.
1: 네.
0: 예, 양자 컴퓨터도 딱 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돈 내고 쓰는 사람도 있긴 있으나
0: 그렇죠.
1: 속 시원하게 예. 다 누구나 쓰지 않는 상황은 아니고
0: 네,
1: 그렇죠. 그 한계는 있으니
0: 예,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요.
1: 그럼 그걸로 네.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서 아무튼 그 한 시간에 얼마를 받든 해서 돈 버는 기업도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어디가 얼마나 벌어요?
0: 뭐 숫자를 좀 보면은 예. 뭐 대표적인 데가 IonQ 같은 회사 지금 상장돼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1: 네.
0: IonQ라든지 리게티라든지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돈을 좀 벌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R&D 투자라든지. 또는 뭐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1: 예.
0: 아직 수지타산을 못 맞춰요.
1: 이제
0: 그게 문제지 마치 매출을 못 내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들어가는 돈이 그 개발비하고 이런 것이
1: 더 든다?
0: 드는 걸로 이제 어쨌든 그래도 매출이 한 세 갈래 길로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매출 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AI 같은 거 쓸 때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1: 예.
0: 그 비슷하게 시간당 단가 빌려서 얼만큼 썼다를 이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돈을
1: 예.
0: 받아요.
1: 아, 그냥 시간당으로 끊는 것도 아니고.
0: 예, 네네. 시간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걸 썼는지를
1: 세게 돌렸냐?
0: 예, 이제 활용한 그걸 딱 미터링을 쫙 해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해서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지금 제일 돈을 많이 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배터리 같은 거 개발하는 뭐 자동차 회사들이 제일 돈을 많이 쓰는데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들 신약 개발해야 되니까.
1: 예를 들면 어떤 때 써서 돈 벌어요? 양자 컴퓨터를 그리고 비싼 돈 내고 쓰면 돈값을 해야 되는데.
0: 네네네.
1: 예를 들면 어떤 거 필요할 때는 야 비싸도 양자 컴퓨터 잠깐 돌려봐.
0: 네네네.
1: 왜 합니까?
0: 지금 당장 같은 경우에는 논리큐빅 기준으로는 큐비트를 수십 개 정도밖에 교환을 못 하거든요. 수십 개. 그럼 수십 개 정도로 풀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1: 예.
0: 수십 개로 웬만큼 풀 수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신약 개발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개발하는 거. 그래서 화학 계열 쪽.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양자 현상이 조그만 원자의 어떤 시뮬레이션 쪽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화학이지 않습니까?
1: 음흠.
0: 그래서 화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쪽이 제일 빨리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그게 굉장히 기존 컴퓨터로는 시간 많이 걸리는 영역이었나 봐요.
0: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양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은 신약을 그냥 그 간단하게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은
1: 예.
0: 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요. 약간 퍼즐 맞추기나 열쇠 꽂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1: 예.
0: 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거든요.
1: 음흠.
0: 그럼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생겼습니다.
1: 예.
0: 그럼 그 구조에 이 분자가 딱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걸 막거나 아니면 흉내를 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1: 예.
0: 실제로 이게 붙는다는 방식이 물리학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은 양자 역학적 현상에 의해서 붙고 떨어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를 근사해가지고 아 대충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만들면 되겠네 해서 그거를 화합물을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해요.
1: 아 실제로 그러니까 붙는지.
0: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알 수가 있으니까.
1: 한번 해보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신약 같은 경우에도 원래 처음에 이 역사를 보시면은 독성부터 시작한 거예요. 독성부터. 독이 약되는 거거든요.
1: 어허허.
0: 사실은.
1: 예.
0: 그 문제는 결국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약이 열쇠고 그다음에 이게 자물쇠, 그 붙는 자리가 자물쇠로 생각하시면
1: 네.
0: 열쇠랑 자물쇠를 잘 맞추는 작업하고 되게 비슷해집니다. 사실은.
1: 그거를 그러면 생각하면. 여러 네. 개 해보는 게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양자 컴퓨터는 그걸 빨리 하더라.
0: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자물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어떤 건지 모르는데 8개 중에 하나야. 그럼 8번 하면 되겠죠.
1: 그렇죠.
0: 그 0101로 하면 8비트예요.
1: 네.
0: 그래서 8비트 안에 다 해결이 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열쇠 자물쇠 작용하는 패턴이 여러 개란 말이에요. 원자 세계에 가게 되면은.
1: 음흠.
0: 이 패턴 여러 개를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수의 열쇠와 저희 굉장히 많은 수의 자물쇠를 동시에 테스트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1: 아, 그러니까 자물쇠 100개 쌓아놓고 열쇠 100개 쌓아놓고 서로 네네네. 이름은 안 써놓고 그냥 대충 흩어놓은 상태에서.
0: 그렇죠.
1: 야, 그 한 쌍만 가져와봐 그럼 미쳐버리죠.
0: 네네네.
1: 이 자물쇠에 그렇죠. 맞는 열쇠가 뭔지 뭐 네. 그런 상황이군요.
0: 그래서 중간 단계로 나온 게 그게 병렬 컴퓨팅. 그게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만드는 GPU가 이런 걸 이제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1: 무식하게 다 해보는 건가 보군요.
0: 한 번에 이제 한 개씩 하나씩 하면 8번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에 열쇠 8개씩 준비할 수 있고 한 번에 자물쇠 8개씩 준비할 수 있으면
1: 그럼 빠르겠네요.
0: 그래도 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코어가 늘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중간으로 좀 해결을 해본 거고
1: 예.
0: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좀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열쇠 모양이 앞에 톱니 있잖아요.
1: 예.
0: 그게 계속 변해요.
1: 으흠.
0: 그리고 자물쇠도 모양이 계속 변해요.
1: 예.
0: 걔를 그냥 1대1로 하면
1: 예.
0: 순식간에 100개, 200개가 그냥 한 번에 시뮬레이션 돼서 답이 나와.
1: 아.
0: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이걸 5만 번 맞춰보지 말고
0: 네네네네.
1: 열쇠 하나를 들고 열쇠 끝에가 막 변한다고 생각하고
0: 네네. 자물쇠도
1: 자물쇠
0: 막
1: 구멍이 막 변한다고 생각하고
0: 그렇죠.
1: 스르르르 넣어보면
0: 네, 그러면
1: 르르르 하다가 딱 답이 나온다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물쇠 이 모양하고 열쇠 이 모양하고 답이네.
1: 그렇지.
0: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최적화된 데 잘 풀리는데 그게 가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배터리를 완충시키는 소재 중에 어떤 상황에서 그게 가장 잘 현상적으로 맞는지라든지.
1: 아, 과학자들이 일일이 해봐야 되는 거.
0: 그렇죠.
1: 지쳐서 떨어지는 네. 그런 걸 주로 잘하는군요. 네.
0: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림짐작 내지는 이런 모델을 세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대충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로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예.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이 테스트를 하는데
1: 시간도 걸리고
0: 돈도 들어가고 모여를 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후보를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으면 그럼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소재 쪽이 일단 제일 빨리 가는 게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1: 교수님 그거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 네. 그런 거에만 쓰지 말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결혼 정년기 남녀들을 각각 그 실제로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구현해서 네. 이 사람이랑 살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지 저 사람이랑 살면 어떤지 상황을 다 네. 일일이 그거를 시뮬레이션하면
0: 네.
1: 야 김똑똑 너는 저 친구하고 제일 잘 맞아.
0: 네.
1: 너는 이 친구하고 잘 맞아. 이게 네. 나올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합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1: 예.
0: 조합 문제도 잘 풀어요. 그 금융 쪽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와요.
1: 아, 암호 푸는 거.
0: 아, 그것도 있지만 그 ETF 상품 제조합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1: 예.
0: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ETF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다섯 개 여섯 개인데 예를 들어서
1: 예.
0: 그럼 전부 다 매 변동이 있잖아요.
1: 그렇죠. 가격이. 예.
0: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걸 집어넣고 어떤 거 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사실은 액티브 ETF다 그러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냥 맡기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100개, 200개가 들어가 있고 그거를 어떤 걸 빼고 넣고를
1: 얘를 샀었더라면 어땠을까?
0: 그렇죠. 그런 거를 계산을 갖다 이게 왜 못하냐 하면 한 개 종목, 한 개 종목마다 전부 다 변동이 심하잖아요.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얼마나 올리고 내리고도 변동이 심하잖아요.
1: 네.
0: 뭘 선택해서 뭘 조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엄청나요.
1: 그렇겠네요. 바로바로. 네, 바로.
0: 그러니까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 조합 문제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약을 만들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나오나요?
0: 네. 지금 사실은 저도 양자 컴퓨터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테크놀로지 전반을 다 보는 쪽인데 AI도 예. 그렇고 사실은 예. 그래서 AI를 훨씬 더 오랫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그 다른 사람도 생각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 옛날에 무슨 그 소설 같은 데 나오는 거지
1: 예.
0: 이게 금방 상용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1: 네.
0: 2025년 1월에 그 네이처에 논문이 하나 나게 됩니다.
1: 예.
0: 그게 2025년 1월 달에 케이라스라고 하는 그 항암제 그 온코진이야 그래요. 이거 종양 예.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종양 예. 유전자. 이 종양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양을 일으키게 만드는 유전자거든요.
1: 으흠.
0: 그래서 그거를 보통 그 타겟으로 해가지고 항암제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보통 5대 종양 유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그래도 의사 자격증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1: 지금 의사 선생님이에요?
0: 네, 저 의사 자격증은 갖고 있어요.
1: 뭐 마치 뭐 운전면허증 있다는 듯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십니까? 깜짝 놀랐네. 네,
0: 네, 저 이제 박사는 의공학으로 제가 옵틱스 전공했기 때문에 그러셔서? 광학 전공했거든요.
1: 네.
0: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종양 유전자는 대부분 이제 타겟 그 종양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가장 많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하나가 아직까지도 신약이 없습니다.
1: 음흠.
0: 그게 이제 케이라스라고 부르는 친구거든요.
1: 예, 예.
0: 이 케이라스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아프면서도 이제 아직까지도 약이 제

0: 제대로 두 개를 활용을 해서 예. 이 신약 후보를 찾아낸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처음에 스타트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문헌 조사를 해보면 이런 화합물은 여기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실험 가능한 리간드라고 불러서 650개를 그렇게 찾아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650건만 하면은 이제 후보가 너무 작으니까 AI를 이용해서 증폭을 시켜요. 그렇게만 85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1: 예.
0: 85만 개까지 늘렸고 그 다음에 화합물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충 맞을 것 같은데를 또 한 25만 개를 뽑았어요.
1: 25만 개요?
0: 네네. 그럼 와. 110만 개가 나옵니다.
1: 예.
0: 110만 개 정도는 그래도 그 소위 얘기하는 후보로 둬야 한 개 찾을 수 있을까?
1: 그중에서
0: 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서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얘가 과연 그 암에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걸 이렇게 그 엮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엮어내가지고 만들어내는 작업은 기존 AI를 써요. 그게 이제 LSTM이라고 부르는 걸 이제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1: AI도 같이 힘을 같이 써야 보태줘야 되는군요.
0: 네, 같이 예. 써야 돼요. 이거 예. 같이 쓰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AI 같은 경우에도 생성형으로 가게 되면 생성형이거든요. 이런 종류가 다 생성형으로 가게 되면은 앞에 시제처럼 뭐뭐뭐를 던져줬을 때 그걸로 글을 쓰는 게 달라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좋은 글을 쓰고 더 좋은 여러 가지를 하려면 단어 여러 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잘 던져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기존 AI가 잘 못해요. 처음에 씨앗을 만들어내는 걸 잘 못하거든요.
1: 아, 그것도 또 그럼.
0: 네, 그걸 양자 컴퓨터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실험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합성을 해.
1: 네.
0: 합성을 해가지고 약을 이제 동물 실험 비슷하게 그 넣어볼 거 아닙니까? 두 개가 일단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는데 두 개 다 전부 양자 컴퓨터에서 나온 거에서 나왔고 한 개는 이제 기존의 이 케이라스 항암제 승인 난 게 딱 한 개가 있거든요.
1: 예.
0: 한 개가 있는데 이 항암제가 특정 어떤 유전 형에만 딱 작동을 해요.
1: 야, 양자 아니었으면 못 찾을 뻔한 친구네요.
0: 그렇죠. 그래서 후보를 2025년 1월 달에 이게 실제로 찾는 작업을 유수의 대학하고 기업이 같이 결합해서 이걸 하게 됩니다.
1: 야, 그러니까 없었으면 안 됐을
0: 일이군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든지 이게 된단 말이야 하면 그때부터 좀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거 진짜로 쓸 수 있게 됐구나. 16qubit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구나는 걸 알게 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꿈의 기술이어서 아무도 안 쓰는 소설 같은 이야기 그런 단계는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쉽지는 않지만 성과가 하나씩 나온다.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2부에서는 신약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좀 들어야 되는데 2부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예. 디지스트의 정지훈 겸임 교수와 함께 양자 컴퓨터의 활용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1부가 마무리됐네요. 2부에서도 또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러면
4: 다행이네요. 사실은
3: 먼 세상 이야기 또 와서 네. 아유 또 그 얘기 해주실 거고 나는 답답하고 그러겠는지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원리도 대충 이해가 되고 특히 시간이 무한대라면 이거 없이도 되기는 되는 일이지만 사실 시간이 무한대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네, 네. 그거를 시간을 압축시켜서 내버려뒀으면 3만 년 걸리는 일을 압축해서 할 수 있다는 건 인류가 3만 년 후에나 찾아냈을 신약을 지금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4: 그렇죠. 네.
3: 그러니 진짜 고맙기도 고맙고 신통하기도 신통하고 그런 거네요. 그런데 일부에서 아까

0: 기존 방식으로 찾아낸 게 4개고 뭐 양자 컴퓨터를 동원했던 8개 나오고 하니까 꽤 많이 나오지는 않는구나.
1: 네네 그렇죠. 그만큼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러나 네. 양자 컴퓨터가 찾아낸 그놈이 최종 후보가 됐다는 말씀이니까.
1: 네네네.
0: 그 없었으면 4개 대충 골라놨던 거 다 실패네 하고 또 돌렸어야 되는
1: 그렇죠. 얘기죠. 그게 문제가 이제 그 후보로 올라가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임상까지 가게 되면은
0: 예.
1: 이게 보통 이제 성공률이 1%거든요. 근데 시간은 또 10년씩 걸리잖아요.
0: 그렇죠.
1: 10년 동안 돈 퍼부어가지고 이게 제일 유력한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실패했어.
0: 그
1: 다른 약 이제 만들어봐. 이래야 되거든요.
0: 제 머릿속에서는 왜 10년 살았는데 이 사람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느낌도 우리 일상에서도 아, 많이
1: 그렇죠.
0: 봤는데
1: 그럴 수 있죠. 초반에 알았어야 되는데
0: 그렇죠.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는데 곧 적용된다니까. 이런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어디서 또 활용되고 있습니까?
1: 일단 제일 많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신약하고 비슷한 화학 계열 쪽인데
0: 예.
1: 그중에서도 신소재하고 배터리 쪽이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배터리 안에 리튬이온 갖고 많이 하잖아요. 그럼 리튬이온이 전극하고 양극재라는 얘기 들어보셨 양극재, 음극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0: 네.
1: 그런 거하고 하여튼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충전도 되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0: 그래서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쓰더군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소재들을 잘 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삼원계니 LFP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어떤 상호작용이 전부 양자역학이에요. 생각해보면.
0: 아 실제로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보려면.
1: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근사계산이라고 해서 기존 컴퓨터를 가지고서 해본 다음에 아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험을 그다음부터 해요.
0: 네.
1: 그래가지고 뭐 완충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폭발하면 안 되고 막 별의별 거 다 해볼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렇게 해가지고 새 소재를 하나 검증하는데 보통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아까 신약이랑 비슷하죠.
0: 아니면 그 수년간의 세월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1: 그렇죠. 만약에 이거 해서 충방전을 수천 사이클 했는데 아 처음에 한 20번 100번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0: 네.
1: 야 이게 한 1000번쯤 했더니 갑자기 충전 효율이 30%로 떨어지네.
0: 음흠.
1: 이건 못 쓰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중간에 이러다가 괜찮았는데 만 번째쯤에 폭발했어.
0: 아, 그것도 안 되지.
1: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근사한 거를 이렇게 후보해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0: 예.
1: 만약에 여기에서 훨씬 더 근접한 거를 빨리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개발 기간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0: 그럼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 물질을 찾으면 얘는 만 시간 하면 폭발하니까 버려.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 아, 그거보다는 정확하게는 그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겠죠. 그럼 그 얘기죠.
1: 네, 결국에 그러니까 비용 문제예요. 아까 그 신약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논문 같은 경우에 두 개 중에 그게 얻어 사실은 그게 다 양자 컴퓨터였던 게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0: 예.
1: 양자 컴퓨터에서 찾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경우의 수를 훨씬 더 진짜 랜덤처럼 제대로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 보면 한 30%쯤 좋았다라고 계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큰 거죠.
0: 그럼 양자 컴퓨터의 네. 성능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 그 오차 확률이 줄어요.
0: 예,
1: 네, 점점 더 좋아져요.
0: 마치 실제 현실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걸 테니까.
1: 네, 그렇죠. 그래서 16큐비트 정도 가지고 이 정도였는데 계산해 보면 이제 32큐빗이나 64큐빗으로 했으면
0: 아, 진짜 정확한
1: 아까 20몇 프로 정도가 30% 좀 안 되게 더 좋아졌을 게 40% 6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하고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큐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정확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0: 해상도 높아진 오픈 카메라로 찍으면 리얼하듯이
1: 네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또 이쪽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는 아이온큐라는 회사랑
0: 예.
1: 작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드라는 회사가 이제 컨티눔이란 또 회사가 또 유명한데 거기랑 예. 하고 있고 BMW, 에어버스 이런 회사들은 역시 여기도 컨티눔이랑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IQM이랑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자동차에서 상당수가 특히 전기자동차 만드는 배터리 만드는 상당수가 양자 컴퓨터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이 배터리의 효율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죠.
0: 배터리에 들어가는 좋은 재료 찾는 데 쓴다.
1: 네네. 사실은 대부분의 신소재 다 해볼 수 있는데
0: 네.
1: 지금 현재 신소재 중에서 제일 핫한 게 배터리 소재더라고요, 이게.
0: 그러니까 잘 찾으면 돈 크게 되는 거.
1: 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쪽으로 다들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융 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제일 빨리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

0: 해보면 되니까.
1: 미리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양자 컴퓨터는 요약하면 미리 해볼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모든 게 다. 네. 신약도 네. 얘랑 얘랑 조합해봐.
1: 그렇죠.
0: 배터리도 얘 섞어봐. 네. 금융도 얘 팔고 얘 사봐.
1: 네네.
0: 그렇죠. 그거니까.
1: 그래서 미래 예측과 관련된 쪽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해요.
0: 아.
1: 기상 관측 이런 데서도 잘 쓰일 수 있고.
0: 그럴 수 있겠네요. 잘 네. 구현만 하면.
1: 네. 종류가 이제 다 그런 종류. 그런 종류에 되게 유리한 종류고. 특히 금융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내 양자 연구팀 직접 두고 있고요. 그 JP모건 그 은행에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직접 들였어요. 예, 그리고 독자 알고리즘도 같이 개발하고 그 양자 컴퓨터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0: 바로 그거는 예. 투자 잘하면 돈이 바로 되는 거니까.
1: 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여러 은행들한테 야 우리 시스템 한번 써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수수료식으로 받으면 굳이 상품 만드는 거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물류 최적화 같은 거. 물류 최적화나 스마트 도시 이런 거.
0: 아, 예,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배달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 빠를까? 요거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거니까.
1: 네네네.
0: 아, 해보는 거.
1: 그렇죠. 그런 종류들 그쪽들은 또 그 돈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우리가 낼 수 있어. 이게 두 개가 맞아야 돼요.
0: 이론적으로는 다양하게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배우자 찾는 법 내지는 네네네. 식재료 중에 뭐 넣으면 맛있을까 이것도 될 것 같은데.
1: 네네.
0: 야 그거 찾느라고 무슨 양자 컴퓨터를 돌려 그게 한번 돌리는데 얼마인데.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걸 안 네. 하는 거지.
1: 네.
0: 상용화되면 진짜 다양한 용도에서 쓰겠네요.
1: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한 시간 빌려가지고 이제 어떤 양자 컴퓨터 빌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0: 시간당 대충 얼마네요?
1: 한 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
0: 천만 원?
1: 네네. 그러니까 쉽게 쓰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양자 네. 컴퓨터 쓰기 전에
0: 예.
1: 시뮬레이션으로 프로그램 같은 건 다 짜놓고
0: 연습해보고
1: 예, 야 실험실 잠깐 빌려준대 너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레디 고 하면
0: 바로 할
1: 그때
0: 수 있어요.
1: 10번이고 20번이고 돌려가지고 이게 확률을 올려야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프로그래밍이고 뭐고 다 해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잠깐 빌려서 쓰는데 그 가격이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지만 뭐 천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양자 컴퓨터도 그 제공되는 하드웨어에 따라 좀 단가가 또 다 다르고 그러거든요.
0: 네.
1: 예, 지금 그런데도 한 10대 1 정도 시간을 예약을 못할 정도로 밀려있다라고 하죠.
0: 그럼 결국은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더 잘 되고 빨리 되고 정확해진다는 건데.
1: 그렇죠.
0: 양자 컴퓨터라는 게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그 양자의 세계 우리가 그 10억 분의 1 같은 원자의 아주 작은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현실과는 다른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묘한 현상을 실제로 현실에서 재현을 하면
1: 네.
0: 그게 이제 양자의 원리가 되고 그 양자 컴퓨터다 그 말이잖아요.
1: 네네 그렇죠.
0: 그러면 그거를 잘 재현하면 그게 좋은 양자 컴퓨터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인데
1: 네네.
0: 그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무슨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1: 아, 그래서 그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두 가지 네, 양쪽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초전도체 방식이란 걸로 제일 먼저 시작을
0: 설명해
1: 했어요.
0: 설명해 주셨죠? 그 초전도체 만들면
1: 네네네.
0: 뿅 된다고?
1: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하자면 레시피가 공개가 된 상황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도 초전도체 방식으로는 양자컴퓨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영도까지 거의 내려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말이 쉽지 그게 마이너스 273도를 내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소위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냉장고를 하나 사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반도체 저 ASML 장비 밀려 있듯이 밀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무식한 냉장고 쓰지 않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안착도 됐고 어떻게 오류를 풀면 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되고 이러다 보니 뭐 우리가 많이 아는 회사들 뭐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전부 초전도체 방식으로 지금 하고 네. 있고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0: 돈만 들이면 되니까
1: 네, 그렇죠. 리게티도 있고 대신에 소프트웨어라든지 환경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최대한 여러 군데의 서버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0: 예.
1: 또 과학자나 또 새로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 우리가 트랜지스터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야심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0: 있을 거 아닙니까?
1: 예. 예,
0: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이라든지 그게 이제 IonQ 같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이온 트랩 방식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광자 방식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광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 스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성 원자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파스칼이라는 회사 프랑스 회사인데요.
1: 예.
0: 그 회사가 지금 상장했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0: 그 회사가 중성원자 방식하는 회사입니다. 그 창업자가 또 노벨상 타신 분인데.
1: 그럼 광자 방식이든 이온 방식이든 중성원자 방식이든.
0: 네네. 그게 다 양자 현상 일으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미세한 작은 양자의 세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0: 그렇죠.
1: 다양한 방법 중에
0: 네네네.
1: 중성원자 이용하면 중성원자 방식이고 이온
0: 그렇죠.
1: 이용하면 이온 방식이고.
0: 네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초전도체 방식은 이제 재현도 되고 여러 군데서 아 이렇게 만들면 되네 하고 만들고 있는데 너무 진공관 컴퓨터 같아서 걱정인 거고
1: 네.
0: 나머지 방식들은 다 나머지 방식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1: 장단점이 있겠죠.
0: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한참 경쟁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1: 그럼 지금까지는 몰랐던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양자 현상을 재현해서 컴퓨터로 만드는 방식이 또 나올 수도
0: 나올 수도 있죠.
1: 거겠네요.
0: 뭐, 대표적인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초전도, 이온 트랩, 중성 원자, 실리콘 스핀, 광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1: 네.
0: 지금 여기에는 안 썼지만 올해 초였나요? 작년 초였나?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 예.
0: 마요라나 원이라고 또 자기네도 양자 컴퓨터 새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거 있잖아요. 이건 반물질 이용하는 거거든요.
1: 반물질.
0: 네. 진짜 조금은 야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 중에 제일 골 때리는 제일 황당한
1: 좋게 말하면 혁신적인
0: 네 좋죠 진짜 혁신적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상태 전체를 양자 컴퓨터로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게 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진짜 되겠냐 안 믿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실험해 보겠죠. 그중에서 실제로 상용화도 되고 그다음에 좀 대량의 큐비트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이 너무 비싸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 반물질 좋은데 반물질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어. 뭐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1: 예.
0: 예, 그런 종류는 못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서 경쟁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야 이게 발전만 하면 인체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만 쭉 돌리면 15살짜리 누가 병원에 갔을 때 너 잠깐만 넌 57세쯤 되면 이쪽에서 이런 거 생길 거니까 56세쯤 되면 그때 병원 한번 와. 뭐 그것도 되겠군요.
0: 그렇죠. 양자의학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진짜. 유전자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서열은 이미 나온 거고
1: 예.
0: 그다음에 혈액을 통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그게 단백질로 보통 지표를 잡게 되는데
1: 예.
0: 지표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살아온 궤적이라든지 그동안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 쫙 넣어가지고 자 앞으로 무슨 병에 어떻게 언제쯤에 저거 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방하고 이건 갈고 필요하면 유전자 치료받고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1: 야.
0: 그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학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1: 그러면 이게 양자 컴퓨터가 점점 상용화되고 나면 이른바 요즘 인공지능 시대에서 돈 번다는 뭐 다양한 뭐 메모리도 네. 있고 GPU도 있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고 더 많아지면 뭐가 필요하고 누가 돈을 봅니까?
0: 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일 재밌는 사례가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예.
0: 그 양자 컴퓨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투자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이제 작년 1월에 CES에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30년은 걸릴 거야 이래가지고
1: 네, 예.
0: 그날 그 말하자마자 주요 기업들 주가가 거의 평균 40%가 떨어져
1: 예,
0: 하루에
1: 예.
0: 평균 40%가 떨어지면서 진짜 엄청 핫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제 두 달 뒤에 3월 달에 그 엔비디아 GTC라고 하는 되게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퀀텀 데이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양자 기업 CEO들 다 불러들인 다음에 젠슨 황이 사과했죠.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사고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10월 달에는 워싱턴 DC GTC에서
1: 예.
0: MVQ 링크라고 해서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하고 기존 엔비디아 GPU하고 연결하는 걸 만듭니다.
1: 네.
0: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법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오류 계산 상쇄를 해서
1: 아까 카메라를 비유하면 해상도 높이는 거.
0: 네네. 예. 예. 그 비슷한 작업을 예. 하는 기술을 우리 그 엔비디아가 발표를 해요.

0: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뭘 발표하냐면은 쿠다라고 들어보셨죠? 쿠다. 네. 그게 뭐 이제 그 엔비디아 GPU 시대를 연 소프트웨어 장본인이고 그걸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한동안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1: 엔비디아 거 안 쓰면 쿠다를 못 쓰니까

0: 자들한테 열심히 쓰라고 나눠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한번 해본 게임이다 이제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들이 쿠다큐로 왕창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 GPU하고 양자 컴퓨터를 같이 연결한 인프라 거를 쓰기 시작을 하면
1: 엔비디아 GPU
0: 이 시장은 내 시장,
1: 된다.
0: 이 시장도 내 시장 이렇게 되잖아요.
1: 예.
0: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엔벤처스라고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투자 암이 있거든요.
1: 예.
0: 거기에서 세 군데 투자를 했거든요. 사이퀀텀이라고 광자식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랑 QIR라고 중성원자 하는 회사랑
1: 예.
0: 퀀티눔이라고 이온트랩 하는 회사랑 세 군데를 투자를 했어요.
1: 음흠.
0: 이게 딱 느끼기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초전도체 방식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광자, 중성원자, 이온트랩에 하나씩 투자했잖아요.
1: 예.
0: 아무나 이결하잖아요 지금.
1: 음흠.
0: 얘네가 제일 유력한 것 같은데 얘네 셋 중에 하나는 1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방식으로 가도 우리는 이 시장을 먹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엔비디아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는 회사들도 침을 질질 흘리죠.
1: 뭐 구글,
0: 아무래도
1: MS, 네,
0: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GPU부터 시작해서 AI 인프라를 다 들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셋업을 할 수 있잖아요.
1: 아, 우리 AI를 써야만 이게 뭐 잘 돌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0: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로
1: 네.
0: 양자 컴퓨터 회사들한테 가가지고 니네 어차피 팔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요 데이터 센터에 갖다 놓고 거기에 AI 연결해 줄 테니까 그걸 클라우드 시간으로 팝시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시간 빌리는 거 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인프라 예. 빌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 회사는 그 양자 컴퓨터를 거기 제공을 하고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유통상 되는 거죠.
1: 그렇네요. 네,
0: 그러면 예. 우리는 중간에 한 20% 떼고 니네 한 7, 80% 주게 그 정도나 줄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표가 안 나갖고 어느 정도 떼고 주는지 모르겠는데 뭐 평상 30% 먹지 않을까요?
1: 그러겠죠. 그러겠죠.
0: 네네. 그러면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도
1: 돈 되는 사업이네요. 네,
0: 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1: 교수님은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잘 아시고 공부하셨으면 이른바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 그 증시에 상장도 있잖아요.
0: 네네네.
1: 투자도 좀 하시고 돈도 버셨을 것 같은데 어때요?
0: 아, 저는 대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투자도 좀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는 공통 요소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특정 방식의 양자 컴퓨터는 마치 저는 이제 거의 모든 IT 역사라고 역사 관련된 쪽도 되게 많이 예, 해왔는데
1: 예, 예.
0: 옛날 8비트 컴퓨터들 여러 개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던 때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1: 으흠.
0: 그러다가 IBM PC가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1: 시장을 장악했죠.
0: 날라갔잖아요. 예, 그렇게
1: 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었고.
0: 네, 그렇죠.
1: 네.
0: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부품이나 그리고 또 인텔이 돈을 벌었잖아요.
1: 그러니까
0: 그렇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8비트 때 코모도라든지 삼성 그다음에 페미콤, LG
1: 그럼요.
0: 일본의 수많은 회사들 중에 지금 남아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1: 삼복 컴퓨터 주식 샀다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일인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양자 컴퓨터 자체의 산업이 앞으로 커질 것은 거의 명확하나 한데
1: 길목에서 뭘 사야 됩니까, 그럼?
0: 네, 그러면 이제 나눠 볼 수 있는 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항상 병목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가장 빨리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초전도체 방식이다 보니
1: 예.
0: 초전도체 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개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디서 병목이라 그랬죠?
1: 냉장고 만드는 회사가 예, 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면서요.
0: 네. 그 두 회사가 사실은 그래서
1: 투자하기 좋다.
0: 네. 그거가 지금 현재는
1: 제일 병목이고요. 둘 다 상장 회사예요?
0: 다 유럽 회사들이라
1: 네.
0: 유럽에 아마 상장돼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ETF로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1: 그 정도 어려움이야 극복하겠습니다.
0: 네. 극조온 케이블이라든지 커넥터라든지 이런 그 극조온을
1: 부품들.
0: 만들기 위한 종류 있잖아요.
1: 아.
0: 그런 종류가 지금 현재 제일 병목이고요. 두 번째는 그 극조온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게 또 있어요. 소재나 희소자 대표적인 게 헬륨3 같은 건데 헬륨3라든지 뭐 실리콘 28이라든지 뭐 특수 소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또 히토류 갑니다 이래서. 이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용 히토리가 또 따로 있어요.
1: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0: 그렇죠. 그 소재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1: 그럼 그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막 영업이익률 80% 나오고 뭐 이런 굉장히 배짱 장사를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지금 사실은
1: 그래요.
0: 헬륨 3 같은 경우에 국가들까지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 물자 시장했거든요.
1: 그러면서 한두 회사밖에 못 만드나 봐요.
0: 지금 한두 회사 그렇죠. 몇 회사.

0: 밖에 못 만들고 이걸 만드는 게 원자로 부산물이거든요. 핵화학이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1: 자칫하면 그 상장 회사가 하기는 해요?
0: 상장 회사가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특정한 그 종목들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1: 알겠습니다.
0: 예, 그리고
1: 저희가
0: 이제
1: 찾아보겠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 광학적으로 넘어가면 레이저 광학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결국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만들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보조금을 주고서 요즘 진짜 미국이 희한한 짓을 화도 많이 해서 놀라운 일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양자 쪽에 그 칩섹트라고 아시죠? 칩 법안.
1: 네.
0: 칩 법안이 원래 반도체 하라고 만든 법안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띄워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양자 컴퓨터 회사에다가 미국 정부가 보조금처럼 주고
1: 지분
0: 지분
1: 가져왔어요?
0: 가져왔잖아요.
1: 아,
0: 국가가 지분을
1: 그 기술
0: 가져왔어요.
1: 우리 정부가 쓰겠다는 의지네요.
0: 네네. 근데 그걸 잘 보시면은 IBM하고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한테 제일 큰 돈을 줬고요.
1: 예.
0: 몇십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씩 줬으니까. 그리고 양자 컴퓨터 회사한테는 한 1억 달러 정도씩 줬단 말이에요. 그
1: 예.
0: 말은 그 IBM하고 글로벌 파운드리한테 왜 줬냐 하면 파운드리라서 준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파운드리가 뭔지 아시죠? 반도체
1: 제조.
0: 제조해 주는
1: 예.
0: 거거든요. 제조 생산 인프라가 결국 반도체 공정으로 갑니다. 조금 커다란 나노.
1: 양자
0: 예.
1: 컴퓨터를 만들 때도
0: 네, 똑같아요.
1: 그럼
0: 결국에는
1: 양자 컴퓨터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또 TSMC에 가서 전화해야 되고
0: 그렇죠.
1: 그게 뭐
0: 예. 근데
1: 인텔이
0: 지금
1: 해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또 해봐야 되고 그렇다는
0: 그렇죠.
1: 얘기예요?
0: 예. 근데 지금은 TSMC나 뭐 삼성전자나 다 풀캐파로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IBM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파운드리가 미국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양자 컴퓨터 파운드리는 우리가 만들겠어. 이런 거예요.
1: 아무도 안 하니까.
0: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그래, 니네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지분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분야, 그러니까 칩 제조 파운드리 쪽도 굉장히 중요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되려 의외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회사들보다 이렇게 가치 사슬 쪽에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제일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빅테크 회사들이잖아요. 엔비디아,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뭘 개발을 하든
1: 거기에다
0: 얘네들이
1: 실어서 팔아야 되니까.
0: 그렇죠. 유통상을 얘네들이 할것 같으니
1: 이마트 GS25 같은
0: 그런 거죠.
1: 데하고.
0: 예를 들어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잘 찍어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으면 되게 좋겠으나 불닭에 뜰지 신라면에 뜰지 사실 잘 알기 어렵잖아요.
1: 마트 주식 사라.
0: 예, 그렇죠. 약간 그게 좀더 안전한 베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생각이
1: 알겠습니다.
0: 다르니. 네.
1: 아, 그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산업 구조가 어떻게 흐르고 부가가치가 어떻게 흐르고 하는 것도 눈에 잘 보이네요.
0: 네네.
1: 야, 이해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도.
0: 아니, 좀 걱정했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에 가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다가
1: 예.
0: 라이브에서 너무 어렵다고 떠나시는 반응을 많이 봐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러고 고민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1: 그렇군요.
0: 네, 중첩이니 얽힘이니 이 얘기 안 하니까 좀 낫네요.
1: 그러네요. 그 얘기를 조금 그냥 예, 뭐 그런 게 있겠거니
0: 네, 있겠거니 하고
1: 하고 마음
0: 넘어가야지.
1: 먹고 하여튼 그래서 그 뭘로 어디다 쓰는 건데요로 질문 드리니까
0: 네, 그러니까 좀 낫네요.
1: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 나가셔도 그 교수님 말씀 다 이해 못 해요. 이해할 수 있는 손경제 같은 데 자주 나오십시오. 네. 자주 나오시기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자, 지금까지 디지스트의 정지훈 교수님과 함께 양자 컴퓨터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1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경찰청 차장의 김종철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의 고범석 전남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과 치안감 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의 연고직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14명이 교체되는 등 전체 치안감 직위의 81%가 교체됐습니다. 당초 치안정감 승진이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채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자금 문제로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총리 주관으로 공급 부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성수 국무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 보고받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말하는 부분 가운데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사안도 있다며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가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한 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까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가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새벽에 어둑어둑할 때를 뜻하는 우리말 어두컨이죠. 종종 어두컨이로 잘못 쓸 때가 있지만 표준어는 어두컨입니다. 앞에 어두가 붙은 우리말이 더 있습니다. 어둡고 침침하다는 뜻의 어두침침하다와 어둡고 컴컴하다는 뜻의 어두컴컴하다인데요. 형용사 어두컴컴하다를 어두캄캄하다로 쓰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표준어는 어두컴컴하다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유명한 음악이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노래들이 제법 있는데요. 미국의 밴드 리너드 스키너드가 1974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그렇습니다. 리너드 스키너드의 베이시스트가 어느 날 멤버들과 연습을 하다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멜로디가 잠깐 떠올랐다고 해요. 하지만 그날은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멜로디 위에 기타 솔로가 더해진 음악이 들렸다죠. 베이시스트는 이것을 기억했다가 다음날 멤버들에게 들려줬고 그렇게 같이 완성한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는데요. 지금도 리너드 스키너드의 대표곡으로 남아있는 음악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리나드 스키너드입니다. 스위트 홈 엘라베마.

9월 1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디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리너드 스키너드 스윗홈 알라바마였습니다. 이찬영님 신청곡이었어요.

0: 뭐 대표적으로 비틀스의 Let It Be라든가 뭐 이렇게 꿈속에서 뭔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음악, 이 노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곡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시스트가 연습하면서 이제 멜로디를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겠죠. 무의식적으로라도 아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꿈에서 거기에 막 기타 솔로가 들어오면 이런 소리가 날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무엇, 그러니까 뭐 정신이 말짱한 낮이든 아니면 좀 졸음이 오는 밤이든 심지어 꿈속에서도 내가 놓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취미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만들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 많이 하고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문자 샵 800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골든디스크를 생각하시다가 아, 이런 노래 골든디스크에서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음악들 환영하고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The Cranberries, Dreams였습니다. 정일범님이요. 아무도 없는 3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 차에서 전방 충격주의가 뜨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도 식은땀이 나요. The Cranberries, 좀비랑 Dreams 신청해요 하셨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3차선 중 2차선으로 주행을 하는데 전방 충격주의요? 오, 아니, 더 크랜베리스 좀비하고 드림스를 신청하셨잖아요. 근데 좀비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드림스로 골랐어요. 우리 지난번에 남양특집 할 때 더 크랜베리스 좀비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마지막에 약간 퇴마하겠다고 고스트버스터즈 틀어드렸거든요. 고스트버스터즈를 좀 틀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니, 그래도 뭐 별일 없었으니 다행입니다. 그냥 뭔가 잠깐 뭔가 오류가 있었을 수 있죠, 뭐. 네. 자, 우리 마음 좀 가라앉힐까요? 4791님. 가을의 전영사 반딧불이가 달빛 아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여유로운 밤입니다. 밤이 되니 선선한 바람이 온몸을 자극하네요. 오늘도 포근한 방송에 취할게요. 라이오넬 리치, Say You, Say M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항상 시골에서 정말 예쁜 농촌 풍경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4791님. 반딧불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이 좀 되면서 아, 가을이 오고 있나 보다. 덕분에 알게 됩니다. 자, 우리 놀란 마음 좀 가라앉히면서 라이오넬 리치, Say You, Say Me 그리고 김경원님이 신청해주신 크리스 리의 On the Beach 이렇게 두 곡 함께 할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1년생 미국의 가수 티파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데뷔 깁슨 전해드리면서 오늘 티파니의 처음 그리고 지금 하겠다라고 예고 드렸죠. 데뷔 깁슨과 함께 1987년에 데뷔했었던 10대 가수였어요. 티파니. 15살에 1집을 내면서 데니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 첫

싱글은 사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속곡으로 냈었던 I Think We Are Alone Now가 단번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어진 커브빈 그리고 이 집의 I Saw Him Standing There로 80년대를 주름잡은 가수가 됐죠. 그런데 이제 네비 깁슨하고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에는 80년대만큼의 열광은 없었는데요. 티파니도 역시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하면서 2022년까지 11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들려준 마지막 싱글이 You Are My Everything이라는 곡이거든요. 데뷔곡하고 같이 들으면 정말 훨씬 더 성숙해진 티파니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곡이에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티파니의 데뷔곡 Danny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You're My Everything.

들은 노래 티파니의 데뷔곡 Danny 그리고 2022년에 발표한 가장 최근 싱글 You're My Everything이었습니다. 지금 막 끝난 이 You're My Everything 되게 멋있지 않나요? 예, 저는 들어보고 이 구성도 그렇고 막 사운드를 펼쳐나가는 방식도 와 되게 멋있고 고혹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골든디스크에 가끔씩 여러분들 뭐 참여 안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미니나 문자로 참여 안 해주시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 잘 모르니까 가끔 여유 되실 때 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더니요. 이소미님, 저 잘 듣고 있어요. 문영식님, 저도 숨은 청취인입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김민영님, 잘 듣고 있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도 골든디스크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막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거기에서 글 쓰기까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예, 그 번거로움을 뚫고 이렇게 안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다들 반갑고요. 또 고지호님, 항상 야근하실 때마다 흔적 남겨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스윙아웃 시스터의 브레이크아웃, 야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이 늦은 시간에 끝나지 않은 일을 계속해야 할 때, 그럴 때 약간의 리듬을 더해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신청해주신 스윙아웃 시스터의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김요한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홀앤오츠의 You Make My Dreams까지 두 곡, 지금 조용히 혹은 미니나 문자로 참여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5154님이 신청해 주신 마이클 부블레의 홈이었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골든디스크, 이제 9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어떻게 어제하고 좀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사실 뭐 달력 넘어가고 숫자는 바뀌어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그렇게까지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하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계절처럼 우리도 서서히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종윤 님이 엘튼 존의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신청해 주셨어요. 블루가 커버한 버전이 유명하긴 하지만 원곡 신청해 주셔서 오늘은 엘튼 존의 원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밤 11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속에서 잊혀지려.

우리 모두 별들의 푸름으로 태어나서 별과 바람에 가슴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슬픈 계절, 이곳을 지나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하얀 눈, 나뭇잎, 소낙비와 목련을 지난 영혼의 계절. 잃어버린 그대의 시름을 불러넣고 나는 부릅니다. 그대의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살다 보면 터무니없는 일도 있고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죠. 여기서 터무니와 어처구니는 각각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터무니는 터를 잡은 자취나 정당한 근거나 이유를 뜻해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형용사 터무니없다가 널리 쓰입니다. 또 어처구니는 어이와 같은 말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해 어처구니 없다와 어이 없다는 같은 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철회하는 등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습니다. 개각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한 데 대해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청년 대책에 늘어난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4: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오늘 오전 네팔에 도착합니다.
5: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 공습을 재개하고 이란이 반격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무력 공세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자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9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4: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0: 종부세를 더 물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결국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1: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이 가혹하다는 비판을 수용한 겁니다. 배종환 기자입니다.
2: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기본 공제를 손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경우도 원래 계획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면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내던 걸 8억 원으로 대폭 낮추려 했는데 이걸 다시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을 확실히 두려워했습니다.
3: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다 보니까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택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2: 그러나 자녀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실거주하기 힘든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4: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2: 결국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우대 혜택만 유지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0: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1: 경제부처 수장 등을 교체하는 중폭개각 명단에 이름이 없었는데 바로 다음 날 스스로 사의를 밝힌 겁니다.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발탁된 김 실장은 경제와 산업,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온 핵심 참모입니다. 한미 통상협상,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성장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지만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2: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그걸 딱 간단히 줄여주셨습니다.
1: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민심 위반을 부르면서 정책을 주도한 김 실장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또 SNS를 통해 부동산 세제와 국민배당금 등 정책 구상을 직접 제시하면서 적극 소통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엇갈렸습니다. 증시와 부동산, 국정 지지율 하락이라는 삼중고에 청와대가 결국 인적 쇄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참모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3: 820조 9천억 원, 내년 우리나라 예산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4: 대학교 4학년 임선진 씨. 취업은커녕 인턴 자리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 공고가 올라오면 대부분 한두 명 뽑는데 지원자는 제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데도 이번에만 1,000명이라고 들었어요.
4: 정부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올해보다 53%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K-뉴딜 아카데미 등 직업 훈련 대상을 12만 명으로 2배 늘리고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인턴 학기제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취업 못한 청년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고 취업하면 낮은 이자로 갚는 청년 기회자금이 새로 생기고 의대와 약대를 제외한 지방국립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또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지역과 자녀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2: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합니다.
4: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재정 지출 확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돈줄을 죄고 있는 통화 정책과 엇박자를 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6: 확장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오히려 고물가 상황을 길게 끌고 가게 돼서 서민들 같은 경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오랫동안 고통받을 수도 있거든요.
4: 정부는 현금성 살포나 단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며 재정 정책을 통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미래 산업에 투자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3: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을 위해 네팔로 출발한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가 오늘 현장에 합류합니다. 먼저 파견됐던 신속 대응팀은 처음으로 지상 수색에 나섰지만 우리 국민 9명의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7: 우리 정부가 네팔로 보내는 해외 긴급 구호대가 공군 다목적 급유 기에 탑승합니다. 소방청 구조 전문 소방관 37명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당 등 모두 44명. 구조견 5마리의 고해상도 드론과 매몰자를 찾기 위한 음향 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수중 펌퍼 등도 실었습니다. 네팔이 구호대 파견을 요청한 건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오늘 0시쯤 출발한 긴급 구호대는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카트만두에 도착해 우리 국민 9명의 연락이 끊긴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열흘 동안 수색, 구조 활동에 나섭니다. 먼저 파견된 신속 대응팀은 네팔군 헬기를 타고 강 상류 위어댐 일대에서 첫 지상 수색에 나섰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한 명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네팔군과의 합동 공중 도보 수색과 드론 수색 등에도

0: 또 우리 국민과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대응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급류에 휩쓸려온 토사에 화물차 바퀴 절반 넘게 묻혔고 곳곳에 차 높이만큼 진흙더미가 쌓였지만 건물 전체가 묻히진 않았습니다. 네팔과 중국 구조인력들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연락이 끊긴 직원을 찾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1: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위가 너무 높아서. 네팔 구조대원의 말입니다.
0: 지금까지 네팔에서만 1만 2천 명 가까이 구조됐지만 대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1천 명을 넘어섰고 4,40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MBC 뉴스 장재웅입니다.
1: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며 최근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중동에 배치된 미군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침략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은 자신들의 새로운 공격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이 이틀 만에 대이란 공격을 재개한 가운데 이란도 중동 내 미군 시설을 겨냥한 결정적 작전을 개시했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현지 시간 1일 미국이라는 적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영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이란 남부 주요 항구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섬과 라반트섬, 핵심 가스 허브가 있는 아살루예 등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동남부 지로프트의 민간 공항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이틀 만에 이란 공격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이란이 보복한다면 훨씬 더 세고 높은 수준의 타격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미군의 공습 직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번 공격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8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가장 큰 공격은 아직 대기 중이며 그 공격이 끝나면 이란은 거의 흔적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5%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4.6%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5.2% 오른 배럴당 90.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권에 최대 10mm, 충청권에는 최대 20mm이며 남부지방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32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0: 들었습니다.
1: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엔 뉴스 류수민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전북대 연구팀이 직장인들에게 강아지 영상을 15분 정도 시청하게 했는데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강아지가 물놀이를 하거나 마당을 뛰놀고 귀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 새끼를 돌보는 어미 개와 어린 강아지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었더니 혈압이 낮아지고 긴장감이 풀어졌고요. 분노나 불안도, 피로도도 낮아졌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큰 눈, 작은 코와 입처럼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생김새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애정과 돌봄 욕구를 일으키는 거라고 하죠. 어쩐지 귀여운 것을 바라볼 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더라니 스트레스도 풀고 또 힐링의 시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귀여운 것들과 함께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9월 2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2도, 부산 26도, 대구 24도, 대전 24도고요. 광주 25도, 강릉 22도, 제주 26도입니다. 중부지방은 열대야와 폭염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 공기가 좀 시원하더라고요. 반대로 남부지방은 덥고 습한 공기가 남아있는데요. 낮에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충청 이남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수급액이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고용보험위원회의 제도 개편 방안

0: 안을 발표했는데요. 1995년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만든 실업급여 지급 방식을 주 5일 근무 체제로 바꾸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 수급자의 월 지급액을 198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총 실업급여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지급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아서 재취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선도할 거점 국립대 3개 교의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하고 2030년까지 연간 7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산대는 AI 대학을 신설하고 전남대는 반도체 분야를 강화하며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협력해 과학기술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가 국가균형성장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선정대학과 탈락대학 사이에 지원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등 서울대 10개가 아니라 3개 만들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어제 살인 혐의로 공무원인 3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어제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으며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상태였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가 먹을 음식에 락스를 두 차례 몰래 넣어서 상해를 입힌 4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어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지난해 10월 26일 A씨는 자택에서 아내가 준비한 부대찌개에 락스를 넣었고 B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먹어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3일에도 다시 찌개에 락스를 넣었지만 B씨가 이를 알아채면서 미수에 그쳤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딸, 장인 등 다른 가족들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군 유해 확인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1: 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을 대비해서 국방부 산하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 의지를 계속 드러내온 상황에서 실무 차원의 실제 북미회담 관련 준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백악관에 북한이 보관 중인 미군 유해를 미국에 인도하고 2005년 중단된 북한의 공동 발굴을 재개하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1: 미국과 북한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서 37차례 공동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기간에 수습된 유해 중에 신원이 밝혀진 미군은 153명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수습과 이미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은 공동 발굴이 재개되더라도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건 없고 발굴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 재개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 쪽 반응은 어떤가요?
1: 네, 북한은 지난달 31일에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

0: 북미 정책에는 추후에 변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이렇게 강경한 반응을 내놓은 근거에는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대북 정책 관련 질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라고 언급했던 게 있고요.
1: 네.
0: 또 한미일 공동군사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오는 7일부터 제주에서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 등을 언급한 상태입니다.
1: 네.
0: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가 북한은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도 축소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것이라면서 대북 친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는 있지만 북한은 대미 강경 기조 를 재확인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급한 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에게 유리한 테이블 위에서 대화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 그렇군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북한 관련한 전망을 내놨죠.
0: 네, 국정원이 최근 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북미 간의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팩트 체크된 건 없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관련 당사국 대화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차원의 대화와 접촉은 아직까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혜와 관련된 평가도 있었는데 국정원은 북한 김주혜가 언론에 많이 유출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 네.
0: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아무래도 그런 게 맞군요.
0: 네.
1: 자, 이번에는 네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더 늘어났네요.
0: 네, 네팔과 티벳 접경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지 오늘로써 8일째입니다. 1일 오전 기준으로 사망자는 1,003명 그리고 실종자는 4,46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사망자 16명과 실종자 546명 이후에 추가 정보를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팔 당국은 수력 발전소와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600여 명의 수색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네.
0: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인 근로자 9명이 실종된 수력 발전소 인근 터널에서 시신 4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어제는 또 우리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네팔군과 처음으로 합동 수색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첫 합동 지상 수색이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제 도보로 수색을 시작을 한 건데요. 아직 한국인 실종자 9명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이번 홍수를 다들 이제 좀 빙하 홍수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0: 네.
1: 네팔 정부가 이 빙하 홍수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보상을 청구했다고요?
0: 네. 발렌드라샤 네팔 총리가 이틀 전에 SNS에 기후변화의 결과를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면서 이건 평범한 홍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히말라야 지역에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재난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홍수가 빙하홍수라고 불리는 건 이번 재난지역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녹아내리고 안반과 함께 무너지면서 발생한 대홍수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기후변화의 책임이 네팔이 아니라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가에 있다는 게 네팔의 주장인 겁니다.
1: 네.
0: 그래서 현지 외교부 장관도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어떤 위기의 궁극적인 대가를 네팔이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후변화 보상을 청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제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같은 주요 산업국가와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네팔처럼 취약한 국가에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현재 네팔 정부는 이번 재난과 관련해서 원조가 아니라 보상의 성격이 더 강해져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네팔의 주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으로 지목이 된 중국도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긴 했잖아요.
0: 네.
1: 뭐 공식적으로 발표라든지 언급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맞습니다. 중국 당국이 티벳 자치구 지역의 피해 규모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중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16명, 실종자는 외국인 260여 명을 포함해서 546명이라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티벳 원조기구인

0: 국제 티베트 운동 단체에 따르면 이번 재해 관련 실제 사상자 수가 중국 당국의 집계 발표보다 훨씬 많고 주택도 최소 300채가 파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은 중국 관영 매체의 공식 보도 외에는 재난 규모와 또 이후 상황에 대한 어떤 비공식적인 정보가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도 중국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SNS에 올라온 영상이나 글들을 계속 검열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중국 온라인에서는 재난 현장을 담은 영상은 사실상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생존자들의 증언도 들을 수가 없고요. 실종자들을 찾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중국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처벌했다라는 소식을 더 강하게 많이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티벳 공안 당국은 중국 쪽에서 3천 명이 넘게 사망했다더라 혹은 수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더라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네티즌 10명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 근데 이게 사실을 은폐를 한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발견돼서 가족품으로 돌아가길 바라야겠죠. 네. 자, 그리고 일본 소식인데요. 일본이 국방비를 급격하게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0: 네, 일본 방위성이 2027 회계연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8조 8,908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6조 3천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년보다 800억 엔이 늘어난 건데 일단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자위대의 인공지능 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지휘체계 AI와 관련된 지휘체계 필요성이 확산하면서 자위대도 이런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드론의 자체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을 감안해서 탄약 공장 등 방위산업 생산시설을 국가가 소유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예산은 이미 2026 회계연도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3,300억 엔가량 오르면서 역대 최고 예산액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 일본의 국방비 상승에 미국 영향도 있을까요?
0: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다카지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후에 국방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었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한테 GDP 대비 3.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내년 국방비가 10조 엔 아래에 있으면 아마도 미국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과의 어떤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국방비를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1: 그러면 일본과 함께 국방비 증액 압박을 우리도 받고 있는데 우리 쪽 국방비는 어떻습니까?
0: 네, 한국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2020 회계연도에 일본 국방비 예산이 우리 돈으로 76조가 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73조여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5조 5,700억 원이 좀 더 많은 규모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정부 수립 후에 이 한 해 만에 국방 예산을 5조 원 이상 늘렸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늘린 거죠. 네.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나 핵추진 잠수함, 미래 병력 구조 개편에 이 국방부 예산을 쓰겠다는 계획이고요. 증가율은 8.2%로 이 확정 예산안 기준으로 2008년 이후에 최대 인상폭인데 역시 미국의 압박과 정부의 자주국방 기조가 맞물리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996억 원이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잠수함 설계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건설 등에도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업 진척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최초 양산과 후속 양산도 빠르게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미국 소식인데 최근 이란과 미국이 다시 충돌했거든요. 근데 전쟁 중에 미국 육군 장관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0: 네, 댄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수개월간 갈등하다 결국 사직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요. 네. 헤그세스 장관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처럼 능력과 관계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요직에 앉히려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런 거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너지 세이브 365가 직과 건물의 단열, 창호,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합니다. 9월 6일까지 에너지 세이브 365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한국지역 난방공사,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입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 같네요.
5: 네, 김용범 실장이 이제 그저께였죠. 지난달 31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합니다.
4: 네.
5: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실장급 참모가 교체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실장은 한미 통상협상부터 반도체, AI 산업 육성,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사실상 총괄해왔는데요. 특히 지난달 30일 개각과 청와대 인사가 발표됐을 때 이때 이제 김 전 실장이 교체 대상에 빠졌었는데
4: 네.
5: 바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상당히 전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청와대에서는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5: 네, 청와대는 사실상 2기 경제정책 라인을 위한 인적 쇄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 네.
5: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서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당시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일하는 방향 같은 걸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4: 네. 그러니까
5: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은 경질은 아니었다. 이런 성격의 해석에 좀 거리를 둔 이야기였는데요.
4: 네.
5: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한 1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김 전 실장이 한 15개월 정도 근무한 걸 보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네.
5: 결국 2기 경제정책 라인의 활성화와 가속화를 이번 개편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가리키면서 후임 인선도 국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김용범 실장도 어제 SNS에 퇴임 인사를 공개했습니다.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가장 가까이서 일해온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라면서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떠나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얻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걱정은 없다라면서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이 정부의 성과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4: 네, 이렇게 떠났고 먼저 여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5: 네, 민주당은 일단 공식적으로 뭐 당 차원의 입장을 내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네.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건데요.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용범 전 실장이 아무래도 좀 최근 여러 논란들에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건 한 민주당

0: 중진 의원, 레버리지 ETF부터 부동산 세제까지 정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 본인은 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았고요.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지난번 개각 때 김 전 실장이 빠지지 않은 건 팥없는 찐빵이었다라면서 김 실장이 빠지면 이제 제대로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반면에 이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중요한 정책 업무의 기반을 닦아놓은 만큼 국정 공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김용범 작품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0: 네, 상당히 이제 야당에서 공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1: 네.
0: 장 대표는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다라면서 특검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레버리지 ETF 3인방이라고 부르면서 이혁 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 전 실장 개인의 사퇴를 끝낼 게 아니라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라는 건데요.
1: 네.
0: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미 작성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퇴 시점에 대한 공격도 했는데요.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용혜인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개각 후폭풍이 커지자 이거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 범여권으로 분류가 되는 조국혁신당도 김용범 전 실장 사퇴에는 좀 쓴소리를 했군요.
0: 네, 사실 혁신당이 최근에 이제 견제구를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1: 네.
0: 혁신당도 이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번 인사를 평가했습니다.
1: 네.
0: 임명희 대변인 관치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라면서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혁 원 금융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야당이 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개인 투자자 손실이 급증한 뒤에야 예탁금 상향, 배율 제한 같은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고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였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책임 요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정책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이 최근에 혁신당이 많이 내고 있는데 경제정책 책임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여당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낸 걸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그러면 김용범 실장의 후임자 하마평은 누가 오르내리고 있나요?
0: 네, 뭐 아직 청와대가 압축된 후보군을 공개한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또 이혁 원 금융위원장 등이 지금 인사 중에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외부 또는 전 정부 인사 중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이호승 전 실장 또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장 등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경제정책 쇄신을 상징하기 위해 학계나 민간에서 새로운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는데요. 다만 이혁 원 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당에서도 추가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1: 네.
0: 때문에 실제 발탁 여부는 좀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1: 그러네요. 자 그리고 어제였습니다. 민주당에서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 첫 선을 보였는데 관심들은 많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꾸려졌을까요?
0: 네. 기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가 민주당TV로 확대 개편이 됐고 어제 오전 7시 아침 생방송 민티07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첫 게스트는 김민석 대표가 직접 맡았는데요.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날그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기조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방송의 여러 해설이 엇갈리더라도 당의 공식 입장과 새로운 소식은 민주당 TV에서 직접 전달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제 첫 방송에서는 본인이 취임 이후 만들었던 10개의 특별기구, 이른바 메가10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통합을 기반으로 당을 혁신하고 청년, 민생,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라는 구상이었는데요. 또 2부에서는 이윤기 의원과 전은수 의원, 또 강수영 변호사 등이 참여해서 대담을 이어갔는데
1: 네.
0: 일단 2주 동안 화요일과 목요일에 파일럿으로 방송을 한 뒤 반응을 보고 주 5일 정규 편성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1: 네, 뭐 시간도 뭐 주요 시간대여서 그런지 또 첫날이고 해서 동접자가 좀 많았어요.
0: 네, 첫 방송 수치만 보면 사실 상당히 선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0: 김민석 대표는 방송이 끝나고 아, 한 2만이면 대박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훌쩍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측 집계로 동시 접속자가 5만 8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1: 네.
0: 김 대표는 민주당의 힘이라면서 민티의 경쟁 대상은 오직 민티뿐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사실 계속 비교되는 게 이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하고 비교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공장 20만 명 정도가 동시 접속을 해갖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1: 네.
0: 물론 이제 기존 대형 정치 유튜브와 바로 비교할 규모는 아니지만 정당이 직접 운영하는 아침 생방송 첫 회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방송 내용 자체를 두고서는 첫 회 성적은 나쁘지 않지만 장기 흥행 여부는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 방송 중에도 아, 너무 당원 교육 같다, 지루하다 이런 댓글이 나왔는데
1: 네.
0: 김 대표는 오히려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방송이라면 그건 최고의 찬사라고도 받아쳤습니다.
1: 공부하는 느낌을 주는 게 민주당 TV의 어떤 컨셉일까요?
0: 사실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유쾌하거나 재미있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이요. 또 원래부터 네. 얘기하고자 했던 게 다른 방송에서 해석하기 전에 오리지널 원래 민주당의 기존화 정책은 이거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자리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뭐 교육방송 같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다만 최근에는 이제 EBS도 굉장히 네.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재미가 있어야지 시청자들, 청취자들 좋아할 텐데요. 정치권 반응이나 평가 어땠습니까?
0: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주당 TV가 혹시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이 겸공을 견제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1: 네.
0: 방송 시간도 좀 겹치고 최근에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등을 놓고도 친 이재명계 일부 의원들과 김어준 씨 측과 약간 조금 갈등하는 국면도 있었죠.
1: 네.
0: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프레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직접 출연했던 노정면 의원 겸공에 출연을 했습니다.
1: 네.
0: 민주당 TV의 아침 7시 편성이 뉴스 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뉴스 공장 출연을 막는 것도 진영 전체로는 자해 행위라고 했습니다.
1: 네.
0: 또 김민석 대표도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라며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우려했는데 이걸 본인 SNS에 적었습니다.
0: 네. 조국 원장이 사실 그전에는 조작기소 관련해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해왔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소 취소 필요성 자체를 완전 부정하거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 전제 조건들을 강조했는데요. 조작 기소였다는 사실부터 먼저 입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 원장은 조작 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 기소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행했던 조작기사 국정조사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 또 대검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 등을 통해 실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1: 네.
0: 대장동이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가 진행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취임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렇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도 2심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이 법적인 절차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1: 네.
0: 현행 형소법상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 사건은 대법원이 무죄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2심 단계 재판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그런 사건의 2심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1: 네.
0: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의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였고요.
1: 네.
0: 결국 대통령 개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마치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것처럼 비치면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경고였습니다.
1: 참 공교롭게도 어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민주당하고의 통합과 관련해서 좀 마뜩찮은 분위기를 전했단 말이죠.
0: 네. 신장식 대표가 김민석 민정대표의 최근 행보를 좀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 SBS 라디오에서 제가 걱정되는 건 김민석 대표의 행보라면서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동시에 혁신당의 대통합 논의 창구를 지정해달라고 한 거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왜냐?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 공세라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했는데요. 또 민주당이 이중당적 정리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도 정치 공세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혜민 의원을 AI 속으로 발탁하는 등 혁신당과 통합하려고 하는 건데 네. 오히려 김민석 대표는 엇박자를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만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인의 뉴스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4: 안전화.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0: 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곽재현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4: 네, 강한 비구름대는 물러났지만 오전까지 곳곳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지방으로는 최고 2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수도권 등 그 밖에 많은 지역으로도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요. 충청 이남지방에 오늘도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4.5도로 선선한 편이었는데요. 오늘은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4~5도가량 높겠고요. 대구, 광주는 32도로 남부지방은 계속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9855님이 신청하신 노래 햇빛촌의 유리창엔 비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정부 신속대응팀이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합동수색을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1일 취재진과 만나 둔체 지역을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수색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다면서 드론 수색도 이어갔지만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둔체 지역은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한 명이 근무했던 위어댐에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대응팀은 네팔군 헬기를 타고 공중수색을 한 뒤 함께 첫 도보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조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김 씨는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

0: 집회가 오늘 오후 서울 회생법원에서 열립니다. 심리에서는 5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 대금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변제 방식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으로 회생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가능성이 커지지만 부결될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매도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에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전라, 경상권에 최대 10mm, 충청권에는 20mm입니다. 소나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부산 31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2도 사이로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책 쓰고 강연하는 고명환입니다. 저의 또 다른 직업은 메밀국수 식당 주인인데요. 초창기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책은커녕 바로 잠들기도 바빴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죠. 틈날 때마다 하루 5분이라도 책을 보자. 그러면서 여러 책에서 장사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기법과 판매 방법을 찾았고 바로 식당 운영에 적용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독서는 여유로울 때보다 힘들 때 훨씬 효과가 좋구나. 그러고 보니 벌써 독서의 계절 9월이네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2026년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도와 해남, 울돌목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올해 명량대첩축제는 융복합 실가명 명량해전 주제공연을 통해 울돌목 승전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출정 퍼레이드, 수문장 교대식, 강강술래, 씻기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김장훈, 송가인, 앤옥, 전유진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있는 2026 명량대첩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정격 사퇴하면서 부동산 등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2부에 국회 재경위 간사인 오기영 민주당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3주 뒤면 추석인데요. 농축산물 수급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밥맛 나는

0: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2: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습관성 청취를 고백하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JJ님, 비도 오고 밥도 하기 싫고 그냥 그런 날입니다. 그래도 밥 먹듯이 오늘도 어김없이 시선 집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부산할매님은 좋은 뉴스거리도 없는데 그냥 들어요.
2: 왜 들으세요? 좋은 뉴스거리도 없는데.
3: 아, 습관성 청취. 이 시간에는 시선 집중을 들어야 된다. 좋든 싫든 그냥 듣는다.
2: 세상 돌아가는 건 놓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들으셔야죠.
3: 네, 네.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2: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반면에 숨아님이 JB 날카로운 비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무뎌진 것 같아 걱정돼요.
2: 아이고 죄송합니다.
3: 너무 무섭다. 하지만 오늘은 좀 날카로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보시죠. 첫 번째 뉴스는요.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습니다. 그저께 사의를 표명을 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인데요. 인사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누가 들어도 이건 좀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죠?
3: 그렇죠.
2: 그렇죠?
3: 네.
2: 자, 짚어야 될 건 왜 사퇴했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퇴했느냐.
3: 이렇게 사퇴했나.
2: 이 과정이 사실은 좀 그 이해가 안 되고 풀어야 되는 숙제 같은 건데 관련해서 김용범 물러나서 이제 전인을 부대야 되겠네요. 전 실장이 어제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람들은 개각할 때 없다가 왜 갑자기 사의를 표했냐고 하는데 저는 한참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다라고 밝혔고요. 대통령이 청와대 실장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크다 보니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국정기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질 당한 사람이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3: 경질이라고 하면 섭섭하다. 어떤 기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2: 경질당하면 보통 입을 닫죠.
3: 그렇죠.
2: 네.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을 했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용을 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생각을 바꿨느냐.
3: 왜 이제야 받아들였냐.
2: 그렇죠. 딱 이거 하나만 지금 규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건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김민석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과 의견 교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강한 입장 전달이 있었고 결국 이게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인가를 지금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핵심 관계자의 발언에서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시점이 없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강원식 실장, 홍익표 수석 등과 의견 교류를 나눈 시점이 언제냐가 지금 여기서 나오질 않고요. 멘트에서는. 그런데 개각 발표가 있고 나서 김민석 대표가 강하게 실장과 수석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 뭐 현재로서는 물론 추정입니다만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사실 경향신문하고만 인터뷰한 건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에 전화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2: 네,
3: 네. 네. 하여튼 뭐 그 면이 되게 눈에 띄었고 그 전달한 시점이 언제나 너무 궁금한데 중앙일.

0: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1일에 공개된 리얼미터 에너지 경제신문 그 무선전화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을 하자 뭐 이날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서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길게 밝혔고 처음에 만류하던 대통령이 결국 받아들였다. 라고 또 시점을 특정해서 쓰긴 했더라고요.
1: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사태 배경이 뭐냐 ETF다 보다 그런 얘기 다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상수였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왜 바꿨느냐가 결국 변수잖아요.
0: 그게 결국 지지율 때문이냐는 게 아니냐라는.
1: 아니 근데 그 그러면 그 지지율이 개각 발표하고 갑자기 뭐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변수가 아니죠. 돌발 변수가 아니죠.
0: 혹시 개각 효과가 별로 안 느껴져서?
1: 문제는 개각 발표 이후에 뭔가 다른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했다는 말 이걸 말고는 지금 나오는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지난달 3일 발표한 개편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높이고 반면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축소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기존대로 12억으로 한다. 이렇게 했고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부부 각각 4억으로 낮추는 안도 각각 6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 ISA도 원위치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라면 원위치. 결국 이렇게 이제 아마 총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준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한 것 관련해서 가격 정상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나?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제가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은 세제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 잡는다라고 얘기했었고 세제 개편할 때도 조세 정상화라는 말을 썼지 가격 정상화라는 말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와대 관계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 그 흐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했던 걸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걸까?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굳이 단어에 하나에 매달리는 뭐 이런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드리냐면 왜 그러냐면 조세 정상화라고 하는 것으로 놓으면 기존은 흔들렸거든요. 기존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을 참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개도 구럭도 다 놓쳐버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자, 조세정상화의 그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등적으로 접근한다. 이게 조세정상화의 가장 큰 방향성이었잖아요. 근데 원위치 시켰잖아요. 그러면 조세정상화라고 하는 큰 방향성, 기조가 흔들려버렸죠. 뭘 안 흔들렸습니까? 그렇다고 흔들렸다라고 인정하기 뭐하니까 가격정상화란 말을 쓴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라면 반감은 키웠고 명분은 잃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게 맞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제 많은 언론은 이 얘기를 하면서 유연함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볼 여지는 없습니까?
1: 그 아니 제가 그것도 이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밀실에서 안을 짰다가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뭐 했더라면 제가 그 말을 절반 정도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전 단계에서 뭐 했습니까? 전문가 토론회하고 국민 대토론회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온 거잖아요.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어떤 여론 수렴과 그 후에 세제 개편안 발표의 여론 수렴은 달랐다는 얘기면 토론에서 나왔던 그 주장들은 어떤 여론이었는지 이걸 그럼 반추를 해야죠. 청와대나 정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어떤 신이 오셔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짱구님의 의견 들어와 있고요. 적토마님은 이것도 결국 100번 양보한 건가요?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1: 100번 양보는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 청와대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점도 말씀을.
0: 네. 우디님은 지지율 하락 때문에 백스텝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평가 남겨주셨고요. 문봉철님은 신뢰 상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평가 보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완성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0: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대목이 눈에 들어왔고 또 하나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라는 대목도 눈에 들어옵니다.
1: 네, 조국 혁신단 지도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언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짚을 점은 어떤 겁니까?
0: 뭐 법률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뭐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해석의 영역인데요. 이렇게 그 주장 내지 지적을 한 배경이 뭐냐, 정치적 배경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작기소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연결지어서 공개 발언한 점 그리고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공개한 점. 이게 그러니까 그 눈길을 끌고 그래서 정책 배경이 뭐냐.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뭐 그러니까 지적도 있던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표출될 혁신당의 기조나 방향성을 국민들은 어떻게 읽을까? 이게 결국은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많은 촌철님들은 이 또 이슈를 합당과 통합의 영향으로 또 가지고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혹시 사감이 성긴 건 아닙니까? 김용남 전 의원을 김민석 대표가 당직에 임명했잖아요.
0: 네, 사람의 심리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황상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조국 원장이 그렇다 할까요?
1: 본인이요?
0: 예, 본인이.
1: 아, 그렇다고는 안 하겠죠.
0: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추측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민석 대표가 강민구 윤리감찰단 부단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민구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또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 강 부단장이 메시지에서 당헌당규상 부단장은 상근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 부단장을 왜 또 추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정청 내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참고로 김기표 의원은 윤리감찰단장입니다. 자, 이 그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보도가 되자 바로 김민석 대표가 빛의 속도로 해임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가 되겠습니까? 정청 내 세력을 언급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전당대회의 뒤끝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밑에서 기저에서 상층부 말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를 했는데요. 후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라는 국정원의 분석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되는 건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는 정도로 말했다라고 전했는데 팩트가 체크되는 건 없는데 징후는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좀 그런 건 있지만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단정까지는 할 수 없는 아마 뭐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 대충 정황은 맞는 것 같다.
0: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동아일보가 보도한 게 있는데요. 켈리 맥퀴그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전미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합의에 이를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 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백악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 유해를 인도받는 방안과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 내 공동 유해 발굴을 재개하는 방안 등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인되는 팩트. 백악관이 자, 북미 간에 만약에 정상이 합의에 이른다면 합의라는 게 뭡니까?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겠죠. 이럴 경우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당신들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 앙망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릴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거 없는

0: 일단 다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것도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여기서 징후라고는 북미 간 접촉의 징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미국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국한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근데 또 하나 지금 보도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그 미 육군이 차세대 핵심 전력인 다영역 특임단을 그 가운데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내에 올해 안에 한반도 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움직임이 가셔야 되는데 북한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을 쓰이고, 예를 들어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던 건 바로 이 그 효과대대, 다영역 효과대대를 언급을 하면서 북한에게 훨씬 더 위협적이고 큰 부담을 준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만약에 정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매치가 되는 뉴스냐? 오히려 지금 미스매치 아니냐? 그러면 혹시 이 가운데 하나는 뭔가 오보냐? 이런 것도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1: 네, 혼란스럽네요.
0: 부모 경장이 왜 그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가 의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 경찰이 어제 브리핑한 게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2: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씨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0: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사안일주의, 귀차니즘 뭐 이런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부경장의 이런 성향과 그가 맡은 업무가 정말로 부조화였다. 실종사건은 골든타임이라고 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주의, 귀차니즘 이건 절대 안 되는 업무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역에 이런 사람을 지금 배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자, 그 결과가 뭡니까? 부경장이 종결한 실종 사건이 298건이었고 이에 대해서 그 경찰에 점검을 벌였는데 1차 점검 결과 허위 종결이 10건, 허위 기록이 15건 추가로 발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25건이 문제네요.
0: 그러면 지금 이거 그럼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다시 실종 신고되고 됐던 분들 다 돌아온 건지 다시 확인이 된 건지 이것부터 좀 또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오티스님이 남의 생명이 걸렸는데 귀찮아서요? 라고 물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하고 계신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0: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다 받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

0: 뿐입니다.
1: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2: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갑자기 교체됐고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재조정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반갑습니다. 오기형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일단 김용범 실장 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의사에 의한 사퇴라고 봐야 되는 거죠?
3: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거죠.
2: 그래요?
3: 그래서 저는 여기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봅니다. 참모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2: 그래요? 그런데 예, 왜 그 개각 발표 때 포함이 안 됐다가 시차가 있느냐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한 건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
3: 글쎄요, 뭐 그게 뭐 해석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2: 네.
3: 어쨌든 저 신임을 좀 다시 회복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개각이 있었지만 또 저기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니까
2: 네.
3: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그 김용범 실장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이제 그 사의를 계속 표명을 해왔다라는 것을 밝혔으니까 그거는 더 확인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결정적 계기가 뭐냐 이게 이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 보도를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3: 그 점은 아는 바 없습니다.
2: 그 점은 아는 바 없으시고요.
3: 네.
2: 아무튼 그러면 지금 그 경제 정책의 투톱을 보통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으로 꼽는데
3: 그렇죠.
2: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모두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 경제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3: 큰 흐름에서는 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2: 그래요?
3: 부분은 김용범 실장님이나 또는 이제 그 구인철 장관 부총리께서 쭉 추진했던 것 중에 이재명 정부 핵심은 이 AI 중심으로 한 산업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2: 네.
3: 그 에너지 정책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세계적 경쟁에서 일정 정도의 그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그 집중 산업을 좀 강하게 추진해 왔던 거고 거기에 네. 메가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던 거고
2: 네.
3: 그다음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이제 어려운 국면을 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풀어왔던 것들 성과가 있는 것이고
2: 네.
3: 그러니까 이 지점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2: 근데 이제
3: 저희가 뭐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변화를 할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이게 레버리지 ETF 관련된 논쟁들에서는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거지만 전체 그러면서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맥락 속에서 논의됐던 것들 바탕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느냐 특히 공급과 관련해서
2: 네.
3: 이런 지점은 좀 더 이후에 경제팀이 좀 더 관심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그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용범 실장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지금까지니까 좀 축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성장에 방점을 찍었는데 앞으로는 분배 복지에 좀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야 된다.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로 발언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저는 그 성장과 분배 복지가 이게 뭐 저 이 일도 양단으로서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2: 네.
3: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저성장 국면으로 쭉 가다가 지금 AI 시대에 오면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 작년 1분기였다가 올해는 3% 이상 실질 성장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 네.
3: 저희가 이야기로는 올해 경상 성장률은 1988년 3조 호황 이후에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흐름들을 탔다 이런 판단이겠죠.
2: 네.
3: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2: 아, 물론 그렇죠. 그렇죠.
3: 성장을 네. 위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 미래 대응 기금을 매개로 한 그 투자 전략은 계속 가야 되는데
2: 네.
3: 이제 지금 K자형 성장이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서
2: 예, 예, 예.
3: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되는 소외되고 또는 실제 많은 변화의 그 성과를 향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곳곳에 이게 함께 공유되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2: 네, 네.
3: 또 정책적인 선수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2: 네, 예, 예. 저 김용범 실장 그 취지도 이제 성장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결국
3: 예,
2: 이제 그
3: 예.
2: 비슷한 맥락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하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3: 네.
2: 이제 그 정책의 우선순위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그 점은 이제 우선순위라고 굳이 표현해서 이게 이 선택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 네네.
3: 실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국정교육에서 국정과제 얘기할 때도 그게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자 그런 문제는 아니어서 여전히 요 지점에서도 K자형 성장이라고 비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0: 네.
1: 대안을 좀더 만들어야 되고 섬세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한 공감을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좀 요 질문을 좀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좀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저는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특검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0: 예.
1: 저는 국정감사가 12월 달에 있으니까 네. 필요하면 국정감사 과정에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부에서 몇 번 이 의제를 갖고 논쟁을 했고
0: 예.
1: 다음 주에 이제 대정부 질문하면서 논쟁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1: 이보다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저는 반성이 좀 있는데
0: 네.
1: 그 정부 조직법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고 금융진흥정책을 이제 재정부로 통합하는 그런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저희가 제안했다가 그게 작년 야당 이제 반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0: 안 됐죠.
1: 그런데 예, 예. 이 논의가 맥락이 뭐였냐면 과거에 이 금융시장에서의 안전성,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에서 역할하는 게 금융감독 기능인데 가끔씩 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제안들이 툭툭 오면 그게 동등하게 서로 논쟁하면서 걸러지기보다는 금융산업진흥이라고 하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이게 좀 이 목소리가 압도하면서 가끔씩 이제 어떤 사회적인 논쟁이 촉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모펀드
0: 예.
1: 사태,
0: 예.
1: DLF 사태, ELS 사태. 근데 그 와중에 이번에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런 것도 또 터져서 저는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 이걸 오히려 사회적으로 또 논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0: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러니까 조각 단계로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그 논의를 하고 좀 추진할 건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1: 저는 저 과거에 초선 때 정무위에서 주로 이 의제 문제제기 했었고 또 법안 마련도 했었는데
0: 네.
1: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금융 산업 전반적으로 해서 각종 새로운 시도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0: 음흠.
1: 그게 미치는 이제 사회적인 파장, 소비자 보호 또는 시장 전체의 신뢰 문제에 대해서의 이 금융 감독 시스템이 좀 독자성이 좀 더 확보돼야 된다.
0: 네.
1: 이게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제한들이 오면은 너무 빨리 가다 보면은 이런 파장들이 또는 부작용들이 더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의원님의 개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당에서 좀
1: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물론 초기에 작년에 정부 조직법 개편안 속에서는 이런 맥락 속에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이 제안됐다가
0: 네.
1: 그 당시에 정무위가 이제 야당 위원장이셨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추진을 못하고 그 부분만 빼고 정부 조직법이 개편됐습니다.
0: 그러면 당 안에서 일단 뭐 수기에 붙여갖고 추진할 의향은 어떻게?
1: 저는 좀 논쟁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0: 당 안에서
1: 예
0: 알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다시 재조정됐는데 일단 총평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일주일 전에 고위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의 일부를 좀 반영한 걸로 보는데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식 자체는 좀 더 유연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또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과 또 이제 전문가들의 이 제안들을 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당에서 얘기한 것 중에 안 받아들여진 게 어떤 걸까요, 그러면?
1: 뭐 디테일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저희가 이후에 이제 결과를 책임지고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자세한 안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가구 그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게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 그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그 당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로 내걸었던 게 조세 정상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 네.
0: 그 취지에 기초해서 볼 때 일단 어제 이제 수정 확정된 안은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1: 저는 그 조세 정상화와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서로 표현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조세 정상화라는 것은 이제 불공정 과세에 대해서 과세를 정상화한다, 즉 공정 과세를 관철한다
0: 예,
1: 이런
0: 예,
1: 측면에서
0: 예,
1: 이야기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은 저는 공정 과세 측면에서 처음 정부안 제안할 때부터 충분히 상식적으로 그 방향을 가린다고 봤습니다.
0: 예.
1: 디테일에 대해서는 좀 논쟁을 하면서 국회 논쟁 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것 있으면 논쟁을 해보면 되는 건데
0: 음흠.
1: 큰 맥락에서 양도소득세는 무리가 없다. 종부세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독특한 제도이고 일반적인 보유세와는 좀 살짝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보편적인 모든 자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그룹,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전체 2%, 서울 지역은 한 11% 이 대상을 하는 건데 이 세제가 좀 독특해서 사회적인 논쟁이 더 세다. 이 세제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

0: 또는 수용성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종부세 논쟁을 하는 것이 이 과세 정상화가 배치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등 실현적 이득에 대해서는 공정과세 원칙이 분명히 관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제가 좀 혹시 그 뉴스를 놓쳤는가 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ISA도 원위치 시켰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있잖아요.
0: 예.
1: 이건 어떻게 됐어요?
0: ISA는 그 기존 제도, IS 제도에 대한 보안 문제 속에서 이제 어떤 기존에 예상됐던 걸 빼니까 그 문제의 비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원상회복의 취지로 가는 거고, 실제 ISA 제도의 논리적 전제는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라는 제도적인 어떤 공정과세 원칙이 포함되고, 그것의 예외로서 ISA 제도를 통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거거든요.
1: 네네.
0: 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시민들의 투자의 기회를 더 보장해주는 이런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ISA 논쟁은 이제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후에 논쟁될 지점이라 현 수준에서 멈춰도 된다고 저는 보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세법, 상증세법이지 않습니까?
1: 네.
0: 즉, PBR 기준에서 0.8 이하인 경우에는 0.8로에서 상장회사도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제안인데 이 지점에서는 여러 실무자적인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정부의 안 자체가 이런저런 현업에서나 또 투자자들 쪽에서도 비판들이 받고 있어서
1: 예.
0: 이 논쟁 자체는 다시 국회 새롭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기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허그 제도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상 M&A 과정에서 저 PBR 기업이면 가치주이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 대한 공개 매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즉 PBR이 1 이상으로는 좀 수렴이 되는 그런 M&A 시장의 기능들이 있고 지금 그 제도가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배회의 제도 같은 제도가 지금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서 그 법안을 지금 도입을 저희가 발의가 돼 있고 또 다시 또 추가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 제도가 실제 PBR을 정상화하는 제도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고
1: 네.
0: 그와 별개로 공시 제도를 지금 공시 관련된 부서에 거래소나 금융위가 일부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상증세법상의 세법상 제도로서의 이제 이소영 의원이나 이용기 의원이 제안한 법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안은 세법을 통해서 푸는 그런 사례들은 외국에는 보이지 않아서
1: 예.
0: 이것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고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문제식 갖고 국회로 지금 넘긴 것이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더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멈추겠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국회 차원의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0: 네네.
1: 대통령이 집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주택을 대량 매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게 타이밍상이나 상황상으로 적절한 지시라고 보십니까?
0: 저는 그 대통령께서 지난 30일 이제 쓰신 글 그 전체를 쭉 좀 몇 번 읽어봤는데 요 원칙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단 하나를 갖고 좀 기사화 되면서 마치 이걸 왜 하냐 이렇게 이제 그 질문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저는 그냥 원칙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길게 보면 수도권의 수요 집중의 문제는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서 길게 보면은 지방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 집중의 현상들이 해소가 될 거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다른 초과 압력도 해소될 거다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1: 네.
0: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변화가 되면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풀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뭐 그 조만간 집값이 폭락할 거다 이런 것을 예견한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0: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난 23년, 22년, 24년 사이에 공급 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실제 인허가도 부족했고 착공도 부족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시점에서 PF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미분양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시 윤석열 정부 에서도 미분양 물량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일정 물량은 차라리 공공 임대를 위해서 매입을 하자. 정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제안도 그 당시 여당에 있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건 주기적으로 나오는 제안이었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 물량을 한 20% 정도는 임대 물량을 공공에서 갖고 있는 게 전체 임대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들이 일관되게 주거 복지를 하는 분들의 주장으로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0: 것도 또 국회나 이제 국민들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이 가닥을 잡아야 될 건데 지금 부득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1: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일반론으로 하면은 세수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따라가고 경기가 마냥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세수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 재정을 한번 늘려놓으면 되돌리기 힘들 거 아니냐는 또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래서 지난 2023년, 22년부터 해서 한 3, 4년 동안
1: 네.
0: 국회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때 또는
1: 예.
0: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논쟁을 계속 했었습니다.
1: 경기가
0: 호황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다 추경으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 예, 예,
0: 경기가
1: 예.
0: 더 화랑이 되고 과일될 텐데
1: 예.
0: 경기가 불황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쓸 돈이 없는데
1: 예.
0: 그럼 그때 국채 발행할 거냐. 그래서 중간에 일정 정도 호황 시기에는 기금을 좀 마련해서 경제 안정화 장치를 만들자. 그리고 그 기금을 불황기에 쓰자.
1: 예.
0: 그게 이제 미래 대응기금 발상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1: 예, 예.
0: 그 비판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1: 음흠.
0: 그래서 지금 논쟁은 재정 안정화 장치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서로 많은 분들의 전문가 공감이 있으니까 그 규모가 적절하냐에 대한 논쟁으로 이제 논의가 전이되고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미래 대응기금 가운데 한 20조 정도를 청년 주거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하셨던데 어떻게 투입하자는 걸까요?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0: 예, 청년 주거, 신혼 주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기 때문에
1: 네.
0: 뭐 한 20조 정도는 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직접 공공용지를 개발해서 한다거나 또는 이제 그 거의 세액 공제를 하게 주는 월세 세액 공제라는 이제 그런 예산도 있을 거고
1: 예.
0: 금리에 있어서 일부 좀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제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사업 예산 속에서 한 10몇 조 정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택 공급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1: 예, 예.
0: 이제 이게 다 청년과 입고로 되느냐는 좀 봐야 되겠지만
1: 예.
0: 또 미래 대응기금 중에 청년 예산이 13.3조가 3조선으로 들어가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청년 신혼의 주거 공급에 또 공급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래서 디테일이라는 논쟁은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저...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기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어제 층간소음에 항의를 한다면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들기고 숙박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문자를 반복해 보낸 이들이 나란히 스토킹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들이니까 한 사람 얘기는 아니고
4: 두 사람 얘기입니다.
1: 예,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전해주신다면.
4: 각각 말씀드리자면 층간소음 사례 같은 경우는 A씨가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약 2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들겼고 인터폰으로 호출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윗집에 소음을 좀 자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윗집에서도 주의를 하겠다라고 한 이후에도 이 행위들이 반복된 거고요.
1: 네.
4: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 그리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숙박 플랫폼의 예약 취소를 했는데 이제 환불 정책에 따라서 전액 환불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분노한 B씨가 업주에게 결제 취소를 요구를 한 건데요.
1: 네.
4: 업주가 여기에 응하지 않자 사람 잘못 골랐다라는 내용과 함께 약 2개월 동안 문자 메시지를 24차례 보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민원을 넣겠다 라고 협박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법원은 B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벌금 100만 원 그리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1: 둘 다 스토킹에 해당이 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우리가 스토킹 범죄를 바라볼 때 전 연인 혹은 연인 관계 국한된 이제 사건이라고 많이 봤는데 이제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요. 법원이 그 스토킹 범죄 본질을 관계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층간소음 행위로 한정을 하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행위고 어디서부터 그럼 스토킹이에요?
4: 참 모호한데요. 네. 우선 대법원이 2023년에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두들기는 행위 그리고 우퍼 스피커라고 해서 저음 묵직한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보복성으로 이제 소음을 똑같이 돌려줬을 때는
1: 더 울리긴 하죠.
4: 예. 네, 그럴 때는 해당이 될 수 있다.

0: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를 할 점이 이제 법적으로 몇 회 이상일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해당이 된다라는 기계적인 횟수 기준은 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회부터 스토킹은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정 법률사무소 민앤정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1: 실무적으로 구분을 하시려면 경찰의 경고장을 받은 이후부터는 스토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스토킹 행위를 당했다라고 피해자가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고장을 가해자한테 발부를 해요. 그 이후에도 똑같은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토킹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어요.
2: 예외가 없다?
0: 네.
2: 그러면 정당한 항의는?
0: 정당한 항의도 사실상 뭐 국가기관을 이용하라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웃집 현관을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서성인다거나 위협적인 쪽지를 지속적으로 붙이는 행위도 스토킹 처벌법이 명시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접근 및 지켜보기, 물건 도달에 해당이 되고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사무소를 이제 중재기관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리사무소를

0: 이런 법적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1: 어떻게 보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내면을 뜯어보면 이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시끄러워서 항의를 하러 올라갔다가 기소가 된다든지 스토킹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하는 게 옛날에는 통했는데 지금은 스토킹 범위가 워낙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을 좀 이용을 하셔라. 어떻게 보면 관리사무소도 사설기관이다. 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 국가기관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라는 얘기 같은데 네. 경찰이 그러면 상냥하게 그때마다 응대하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고.
0: 별도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안전하다는 거죠.
2: 결국 이게 지금 층간소음 하나로 얘기했지만 여러 분쟁에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0: 네. 일상 속의 분쟁에서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차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내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했다라는 이유로 내가 그 차량에 유리에 이제 협박성, 경고성 쪽지를 여러 차례 붙인다던가 혹은 어떤 장애물을 놔서 못 움직이게 막는다던가 하는 행동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고요.
2: 보통 응징이라는 표현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하던데.
0: 그렇죠.
2: 근데 그러면 이제 걸린다.
0: 반복적이면 이제 그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채무관계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하게 빌려준 돈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수차례 보낸다던가 하는 행위는 이제 좀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화가 난다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2: 그래서 우리 사회에 관용어가 이미 있습니다. 뭐냐? 정도껏 해라.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3, 2, 1 파이어.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네,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7: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0: 있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0: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방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충청과 강원 남부로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오늘도 5에서 최고 60mm 정도의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로 선선한 편인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보다 4~5도가량이 높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이 27.5도, 낮 기온은 대구, 광주 32도로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에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셨어요?
2: 딱 1년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2: 바쁘셨죠?
3: 네.
2: 지금이 또 엄청 바쁘실 게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대책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거든요. 어떻게 좀
3: 그렇습니다.
2: 잘 짜고 계십니까?
3: 잘 짜고 있습니다.
2: 오늘 이제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3: 아,
2: 그건데,
3: 네.
2: 그럼 그거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 예.
2: 태풍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3: 예.
2: 폭염이 있었고, 일부
3: 예.
2: 지역 폭우가 있었고,
3: 그렇습니다.
2: 이게 지금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지금
3: 네.
2: 관심사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3: 네, 다 염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3: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2: 네.
3: 같습니다. 항상 매년 폭염 때, 특히 이제, 우리 가축회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2: 맞아요.
3: 단적으로 올해도 가축회사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안타까운데요.
2: 90만 마리? 뭐
3: 네.
2: 20년이네.
3: 근데 이게 작년 동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 동기의 68%
2: 아,
3: 수준입니다.
2: 오히려 줄었어요?
3: 그러니까 더위는 훨씬 심했지만 또 우리 농가들이랑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조금 줄일 수 있었고요. 이게 그 가축 우리가 기르고 있는 사육 마릿수의 0.6% 정도가 폐사한 것이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2: 야,
3: 있겠습니다.
2: 이게 그러니까 체감차이가 큰게 비율로 따지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3: 그렇죠.
2: 숫자로니까
3: 숫자로
2: 그럼
3: 어마어마하죠.
2: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3: 예, 그렇습니다.
2: 야,
3: 예.
2: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비율로 낮다 하더라도 1년에
3: 예.
2: 100만 마리 넘는 가축이 죽어간다는 건 이건 좀 어떻게 좀
3: 네.
2: 대책에
3: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더위가 나날이 심해지니까 가축도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뭐 우리 에어컨 하듯이요. 시설을 통해서 사실 좀 완화를 해야 하는
2: 야,
3: 거거든요.
2: 근데 그 넓은 축사에 그 에어컨 빵빵하게
3: 그러니까요.
2: 돌릴 수도 없잖아요.
3: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 그 생산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 그러니까.
3: 다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습니다. 구조가.
2: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3: 그러니까 농가들은 참 답답하죠.
2: 예.
3: 이렇게 잘 생산을 하려면 그만큼 투입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 투입비는 나날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올라가는데 생산자 물가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계속 저렴한 농산물을 원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2: 그러니까 적어도 뉴스로 적으면 경북도인가 어디에서는 막 폭염이 한창일 때 축사에다가 물 뿌려주는 그
3: 맞습니다.
2: 서비스 한다고.
3: 예, 물 뿌려주면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2: 그러니까,
3: 그리고 이제 우리 가축들한테 그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이런 것들도 또 먹이고.
2: 아, 그런

0: 친구는 원래는 주말에는 일을 안 하세요. 근데 요 추석 전 한 2, 3주 동안은 주말에도 계속 가동을 해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 보통 이제 명절 앞두고 그 농림부에서 나오는 이제 보도 자료 중에 하나가 특정 뭐 이러이러한 지금 그 저 품목은 부족해서 예. 해외에서 수입해서 공급한다고 아, 이런 예, 식으로 예, 얘기 많이 예. 나오잖아요. 요 올해는 그
0: 올해는 예. 그 염려하실 필요가
1: 그런
0: 없습니다.
1: 그런 것도 걱정 안 할 정도로
0: 예, 예, 어, 예, 좋습니다. 예.
1: 그럼 경제부총리께서 이 지명이 취소되는 일은
0: 없을 겁니다.
1: 네. 물가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되니까.
0: 네,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추석 명절 같은 때는 다들 성수품 중심으로 해서 농축산물에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할 듯합니다.
1: 네. 경제부총리 지명자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
0: 네, 그렇습니다.
1: 할인 행사는 혹시 아시나요?
0: 할인 행사도 대대적으로 합니다.
1: 어떻게요?
0: 예, 그래서 저 이번에는 예. 굉장히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20일 동안 전 농축산물 성수품이 13개의 품목이 있는데요. 성수품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전 농축산물에 대해서 할인을 합니다.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에서 네. 할인에 뭐 이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당 뭐 주에 몇 프로를 예, 이렇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의치 않고 예. 이 기간 동안에는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에서는 40% 최대 40%까지 할인을 무제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00개소였는데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농할 상품권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농산물 국내 농축산물 할인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을 사전에 네. 그 판매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얼마 이상 사시면 최대 주당 인당 2만 원 할인을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으로 또 이렇게 돌려주는 환급 행사까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 거 역시. 예. 아, 알면 돈 번다. 그런 거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예. 검역은 그 농림축산부 소관은 아니죠. 식약처
0: 검역이 저희 소관입니다.
1: 소관입니까?
0: 검역. 예.
1: 제가 뭐 여쭤보려고 했냐. 예. 그 포르말린 배추 있잖아요.
0: 그 안전성에 대한 건 식약처 소관이고요.
1: 네, 그래요.
0: 예, 예. 처음 이제 수입을 하거나 이럴 때 검역을 하는 거는 저희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럼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제 그 해봤더니
0: 네.
1: 아무 문제 없더라.
0: 대사관을 통해서도 다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산 배추나 김치에서는 그 염려하시는 포르말데히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1: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게 이제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덧붙여 나온 뉴스가 예. 중국산 배추 수입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아, 네.
1: 어떻게 그렇죠. 국산으로 좀 많이 벌릴 수 없어요?
0: 사실 저는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근데 민간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을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 저희 배추, 국산 배추가 훨씬 품질도 좋고 안전성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국산 배추를 좀 우리 국산 김치를 소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근데 저희도 본방에서 한번 전한 기억이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네. 배추의 재배 면적이 갈수록 줄어든다.
0: 네,
1: 이런
0: 네,
1: 보도를
0: 네,
1: 제가 네. 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0: 그렇죠. 맞습니까? 특히 이제 여름 배추 같은 경우에 네. 그 우리가 뭐 해발 1000m 이상에서 재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점점 이제 좀 줄어든다 면적이 이런 네.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배추가 작기가 4개가 있습니다. 봄배추도 생산량이 많아서 저희가 비축을 해놨고요.
1: 예.
0: 예, 여름배추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추석에는 이 배추 김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래요?
0: 네.
1: 아니 그 저 K김치가 워낙 이제 뭐 저기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닌데
0: 미국에서도 김치 담그는 거 유행인 거 아시죠?
1: 네, 저도 유튜브로 봤어요.
0: 에이.
1: 그냥 병이 났고 막 흔들던데요.
0: 맞습니다.
1: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왕이면 우리 배추를 쓰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0: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1: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0: 예, 예. 김치에 그 김치 표기할 때 이제 배추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예 그 코리안 캐비지라고 표현이 될 만큼 이제 김치하면 그리고 배추하면 한국 거 이렇게 다들 세계인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배추는 원산지 중국 이래버리면 조금 뭐하니까.
0: 그러니까요, 코리안
1: 예.
0: 캐비지.
1: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새해 예산은 발표가 났는데. 농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대로 증가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
1: 이게 다 장관님 덕입니다.
0: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1: 예.
0: 예, 또 우리 농업인 단체 등에서도 많이 또 요구를 하셨고 이런 것들이 반영됐고요.

0: 특히 그 우리 대통령께서 상당히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에 그 의지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전 다 반영됐다고 보고요. 예. 저희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으로는 지금 22조 2215억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율이 전년하고 비교하면 10.4% 증가된 건데요. 그 절대액이나 증가율에 있어서 2000년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 그러면 뭐 여기서 예산 어떻게 집행할지 다 얘기할 건 불가능하고 역점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된 이걸 좀 할 수 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0: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정말 신규 사업이 많은 게 또 저희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 농업인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만한 것으로는 공익지불금이 3조를 넘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농안법 뭔지 양국법 또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특히 농안법 같은 경우에 핵심 내용이 가격 안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생산비도 안 나온다. 어떤 이유로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표적으로 기준 가격하고 이 평균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 농업인들한테 그 일정 부분 전체를 보상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예산이 새로 마련됐다.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소비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동영농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농가가 그러니까 농지가 굉장히 소규모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규모화해서 그 거기서 기계화도 할 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모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을 그 3배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농가 소득 면에서도 2배 정도 증가시키는 이런 공동영농 모델이 지금도 몇 군데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1: 농촌 기본소득도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늘어나는
0: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지금 17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35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요.
1: 2배로 늘어나네요.
0: 네.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사업 비의 40%였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 보조율을 50%로 늘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1: 그러면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원칙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0: 기본적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행안부에서 지정을 한 것이 69개 지역이 있습니다. 69개 군 지역이 있는데 그 6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1: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다도 또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0: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시에 다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충분히 증명을 하고 또 지역에서 사업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의 특징을 살려서 이게 정말 그 인구 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시범 실시를 해본 결과도 한번 이제 점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던가요 효과는?
0: 일단은 제가 10개 지역을 먼저 하고 이번에 7개 지역이 추가된 거라서요. 10개 지역 가지고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상반기 중에 한번 성과를 보니까 일단 인구가 5% 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 5% 늘었어요?
0: 5% 늘었고 특히 의미가 있는 건 이 중에 청년 인구가 6.2% 늘었으니까요. 청년들이 상당히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업이 일어난 게 중요합니다. 7월 달까지 새로운 창업이 700개는 좀 안 되고 675개 이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1: 17개 지역 토탈에서.
0: 10개 지역. 10개 지역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1: 60개.
0: 그렇죠. 60개 이상 65개 이상.
1: 많은 거 아니에요?
0: 매우 바람직한 거고 사실은 지역을 바꾸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의 소비 여력이 생기니까 이걸 보고 새로운 창업이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또 해소가 되고 떠날 사람 안 떠나고 새로 지역에 인구가 들어오고 지역이 활력을 얻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말하자면 모여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지역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돌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또 싹 트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지역 화폐를 지역 안에서 돌리는 이 작업만으로도 지역의 새로운 희망과 이 뭐 굉장히 기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근데 이 이야기 나올 때 따라 붙는 게 쓸데가 없다.
0: 아, 네, 네. 저희가
1: 매장이 너무 태부족이다. 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0: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골에는 읍의 모든 상권이 몰려 있다 보니까요.
1: 그렇죠.
0: 면 지역에는 상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굉장히 읍 지역으로 다 허용을 해버리

0: 이면 문제가 그럼 읍지역은 더 활성화되고 면지역은 더 말하자면 그렇죠, 활력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말하자면 불편함을 일부러 감내해 가면서 우리 면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돋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동 전방도 운영을 하고
1: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0: 순창
1: 지역인가 어디서
0: 맞아요.
1: 푸드트럭 비슷하게 도는
0: 이동장터. 그러니까 이동장터도 운영을 하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남해 같은 데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돌봄도 하는 이런 상점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활발히 일어나거든요.
1: 아, 그러니까 공동체 모델이네 그러면.
0: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불편함을 감내하도록 하면 오히려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좀 견뎌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좀 그 부진해가지고 보완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0: 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원래 27년 1월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 10년 동안 해서 1조를 원래 기업에서 그 좀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1: FTA 이제 혜택받는 기업이
0: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게 3천억 정도, 3,200억 정도밖에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1: 혜택받는 기업이 지금 지갑을 안 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0: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농업계에서는 아 이게 그 FTA 등으로 인해서 무역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혜택을 보지만 우리 농업은 상당히
1: 그렇죠.
0: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1: 그것도 이거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그 자발성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7월 달에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1: 지금부터는 좀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기업들이 좀
0: 알겠습니다.
1: 듣게.
0: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 출연되지 않은 7천억을 정부 예산으로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당장 내년에는 2천억을 먼저 출연을 하고 우리 정부 기간 동안 7천억을 모두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미는 기업이 출연한 그 상생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쓸 용도를 지정을 해서 출연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농업계에서 원하는데 사실 쓰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출연한 요 그 상생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공모도 받을 거고 우리 현안에 쓸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 단체들하고도 의논을 할 겁니다.
1: 그래서 그러면
0: 우리가 필요한데.
1: 용도나 이런 거 다 개방돼 있다?
0: 네.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부가 출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아,
0: 엄청난 일이죠. 사실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었습니다.
1: 그런데 아무튼 갑자기 계속 여기는 게 기업이 좀 약간 양심불량이 있는 것
0: 같거든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기업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출연을 많이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렇네요. 뒷맛이 안 좋습니다. K-포드 요즘 뭐 난리가 아닌 것
0: 난리가
1: 같은데
0: 아닙니다,
1: 수출량이
0: 진짜.
1: 얼마나 늘었어요?
0: 저희가 작년도에 K-푸드만 104억 불 수출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K-푸드 플러스 수출이라고 저희 이렇게 칭하는데 플러스 부분은 K-푸드를 생산하는데 전후방 산업을 다 엮어서 뭐 종자, 뭐 농기계 이렇게 다 엮어서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물론 이제 푸드가 제일 큽니다만 올해 그 포도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고요. 포도, 딸기, 포도? 배. 예.
1: 한국 참외 배가 외국에서 요즘 뭐 인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포도가 그렇습니다.
0: 포도가 1위, 딸기, 배, 액수상으로는 그렇고요. 참외 같은 경우엔 일본과 베트남 등에서 참외 인기가 또 대단합니다.
1: 원래 그 참외가 일본이 개발했다가 일본이
0: 맞습니다.
1: 버린 거라면서.
0: 아, 그런데 우리 참외를 지금 일본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요. 흥미로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참기름 수출도 꽤 많습니다. 미국에.
1: 비빔밥 때문인데?
0: 그런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그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 참기름을 이렇게 뿌려서 드신다 그래요.
1: 샐러드에다가?
0: 네.
1: 그러니까
0: 정말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유에다가 그 꿀떡을 넣어서 시리얼처럼 떠먹는 게 미국에서
1: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1년 전에
0: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 이상으로 이게 케이푸드가 지금 인기입니다.
1: 케이푸드 수출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도 어릴 때

0: 네, 저희 고향에서 김양식에 있었거든요.
1: 아, 어디세요, 고향?
0: 충남 보령 대천.
1: 아, 네.
0: 근데 나중에 화력발전소 들어서 이제 다 끝나긴 했는데 그 전에 했었는데 이건 김은 해수부 소관인가요?
1: 해수부 소관이긴 합니다.
0: 근데 아무튼 근데 예. 김 수출량이 너무 늘다 보니까
1: 아, 예.
0: 국내 김값이 올라갔고 김밥 가격이 너무 오르. 이건 지금 국내 너무 이거 역으로 지금 민폐 끼치는 거 아닙니까?
1: 김양식도 이제 새로 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자연에서 채취하는 거라면
0: 네.
1: 이제 김을 또 좋은 환경에서 양식을 하게 되면
0: 대량 생산.
1: 네, 대량 생산할 수 있다.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0: 그럼 공급이 좀 더 원활해지면 가격이 다시 다운되
1: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1: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근데 이게 햇빛에 말린 거고 그냥 인공으로 말린 거 맛이 완전히 다른데. 김은.
1: 아 그렇습니까?
0: 아 그럼요.
1: 아, 저는 그런 미묘한 차이까지 잘 모르고.
0: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1: 어떻게 먹어도 맛이
0: 달라요. 윤기도 달라요. 윤기도.
1: 아.
0: 난로에 말리는 거고 해에 말리는 거. 근데 새끼로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1년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미식벨트 얘기를 하셨었는데
1: 네.
0: 어떻게 됐습니까?
1: 지금요. 치킨벨트 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서요?
1: 치킨벨트를 저희들이 특이한 방식으로 했어요.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0: 네.
1: 나만 아는 나의 치킨 성지 이런 것들을 그 국민들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중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특이한 치킨 요리들을 모아보니까
0: 네.
1: 30곳이 선정이 됐어요.
0: 오.
1: 그래서 30곳을 저희가 아예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고 있고요.
0: 그러면 30곳마다 치킨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1: 다 다르고요.
0: 오.
1: 다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치킨 벨트 핵심은 단지 어디 가서 치킨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가서 이걸 먹으면 먹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체험 휴양마을도 가시고 관광지도
0: 그렇죠,
1: 가시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 지역을 알아보자.
0: 예.
1: 그래서 미식벨트인 거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 지도로 공개해서 이것 말고도 더 채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서 K미식벨트를 중심으로 한 미식 여정 이렇게 해서
0: 쉽게 보면 미식 여행 가이드가 되죠.
1: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지도를 공개를 했고요. 6월 말에 공개를 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활발하게 지금 여러 SNS나 등에서 경험들이 올라오고 또 이렇게 지역에 가서 새로운 또 발견들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내국인을 통해서 하면 또 외국인도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겠네요.
1: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국인이 먼저 이 저변을 넓혀주셔야 그걸 들고 입소문을 들고 외국인들이 또 찾아주시니까요.
0: 네.
1: 이것들이 그냥 우리 미식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관광 활성화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를 그렇게 되면
0: 그렇죠.
1: 우리 지역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까
1: 예.
0: 얘기 이제 추석 할인으로 돌아가서
1: 네.
0: 정보가 생명이니까
1: 네.
0: 자, 할인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뭐를 하면 된다는 정보를 좀 주신다면.
1: 저희가 정보를 지금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1: 전단지도 막 뿌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그 알릴 겁니다.
0: 홈페이지.
1: 예, 알릴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알릴 건데요.
0: 네.
1: 이번에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0: 예.
1: 일종의 유통구조 개혁과도 관련이 되는데
0: 네.
1: 그 직거래를 해야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농민들한테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22개의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 말고 5개 지역 원주, 청주, 그리고 수원, 창원 뭐 등등해서 이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를 할 건데 우리 지역에서 어디 가면 뭘 제일 싸게 살 수 있지? 특히 농축산물에 대해서 알뜰 소비 앱을 만들었습니다.
0: 품목별로
1: 모든 품목이 다 됩니다.
0: 그러니까. 아, 이건 예를 들어서 농축산물. 소고기는 어느 매장 가면 제일
1: 맞습니다.
0: 싸고 이런 식으로?
1: 맞습니다. 어디 가면 제일 싸지? 이거를 알 수 있도록 그 아예 앱을 만들어서
0: 예.
1: 지금 이제 공개를 9월부터 할 거고요.
0: 예.
1: 예, 이것을 그 시범으로 5개 지역 한 다음에 내년 되면 전국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앱만 들어가면 할인 정보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잡채를 만들고 싶어. 잡채에 필요한 재료가 뭐뭐지? 하면 그것도 알려주고 이 재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하면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2km 반경 안에 있는 제일 싼 곳을 알려주는 이런 앱을 출시를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기대해 주십시오.
0: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장관님.
1: 고맙습니다.
0: 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사실상 자국의 소유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던 사업권까지 가져가기로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다시 12억 원으로 되돌리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한 로보택시 기업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네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보겠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0: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나오셨고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도 나오셨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역사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했는데
2: 네.
0: 구체적인 내용들이 야, 이게 뭐야? 이거 황당한데? 이제 이런 네. 반응들을 불러오고 있나 봐요.
2: 말씀하신 것처럼 트루소셜에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650만 배럴 이상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석유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0: 그런데 예.
2: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 구조가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라는 베네수엘라의 민간 석유 생산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
2: 이 회사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세계 석유 개발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민간 석유 개발 회사 중에 한 두 번째로 큰 회사라고는 하는데
0: 예.
2: 베네수엘라의 지금 임시 대통령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인 알레한드로 제탕쿠르라는 사업가가 소유한 회사다 이렇게 알려져는 있습니다.
0: 그런데
2: 예. 이 회사로 14개의 석유 개발 사업권을 더 밀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00년간의 장기 개발 사업권을 이 회사로 14개의 사업권을 더 밀어주고요.
0: 예.
2: 이 14개의 사업권 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두로 정부 때 중국의 시노팩 등 중국 관련 회사들이 개발하던 사업지 5곳,
0: 예.
2: 러시아 회사가 하던 한 곳이 하던 개발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언론은 지금 전하고 있고요.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번 베네수엘라의 그 석유 협정을 통해서 이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의 의결권이 없는 지분 35%를 무상으로 가져오고요.
0: 예.
2: 더불어 이들이 생산하는 원유의 20%는 생산 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이 획득하고.
0: 그 말은 자기네 유전이라는 뜻이네요. 네.
2: 그리고 80%도 우선 매입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거 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 그때는 뭐 이제 생산 원가는 아니더라도
0: 예.
2: 어쨌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돈 넣고 해서 개발하고 있던 거 당신들 그냥 나가라.
2: 네.
0: 라고 내쫓고. 다 그 석유 개발권을 특정 회사에 몰아준
2: 몰아주고,
0: 후에 특정 회사 지분 반이 3분의 1가량을 우리가 가져오고 미국이 가져오고
2: 네.
0: 거기서 생산되는 거 20%는 우리 거.
2: 그리고 앞서 제가 경영권이 없는 지분 35%라고 했는데
0: 예.
2: 이사회 구성의 절반은 미국 시민권자가 해야 되고요.
0: 예.
2: 뭐 그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거의 야. 이사회도 미국이 조종하는 방안으로 돼 있습니다.
0: 물론 무력으로 그 나라 대통령을 그냥 내쫓은 거니까
2: 네.
0: 뭐 그다음에 무슨 법이 작동하고 무슨 상맥이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2: 네.
0: 그래도 중국하고 러시아 기업들이 가서 돈 내고 하고 있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나가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괜찮아요?
2: 그러니까 이제 뭐 두 나라 모두 강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 이제 이유를 대면서 이들의 사업권을 회수한 거죠. 첫
0: 네.
2: 번째는 너네들이 계약을 불이행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낙후된 베네수엘라 유전 인프라에 천억 달러의 신규 투자가 들어올 거고 이걸 네. 우리가 약속을 받았고 원유 생산 시 최소 16% 정도의 로열티하고 이들로부터 받는 세금 등으로 향후 25년간 정부 세입이 2천억 달러 이상 될 거다라고 지금 베네수엘라 정부는 얘기하죠.
0: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어떻습니까? 특히 뭐 중국은 여기에다가 유전에다가 돈 많이 대고 그래서 석유 좀 싸게 갖고 오고 이런 계산으로 돈도
2: 네.
0: 많이 넣었을 텐데.
2: 당장 중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항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거래의 평등, 호혜 원칙과 합법적 권익 보장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요구한다라고 외교적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외교적 항의 외에는 지금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뒤에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당장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던 회사들은 사업권을 뺏겨서 피해를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보고요.
0: 예.
2: 두 번째는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중국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 원유와 관련된 인프라 개발이나 이런 투자에 그 돈을 많이 대출해 줬거든요. 일종의 차관 제공을 해왔는데
0: 예.
2: 이

0: 석유 차관이 그대로 떼일 처지에 지금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국은 또 만들어졌고.
1: 새 베네수엘라 정부가 그냥 당신들 나가라고 한 거니까.
0: 이거 뭐 부정부패하고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유 수급의 문제도 이제 고민이 좀 빠지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쪽에.

0: 태양광 발전 선비 용량이 7월 말 기준으로 1,286기가와트, 예. 중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31.5%를 차지하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원전 한 기의 설비 용량을 1기가와트로 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원전 한 1,300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게 태양광으로 돼 있다라는 얘기고.
1: 그동안 우리 신경 안 쓰는 동안에 태양광 엄청 늘렸네요, 중국이.
0: 그쵸? 그리고 실제로 7월 말까지 중국의 태양광 발전량이 작년 동기 대비 15.5% 또 증가하면서 8.24억 킬로와트시라고 하니까
1: 예.
0: 중국 전체 발전량의 8분의 1. 그러니까 중국에서 8가구 중에 한 가구는 태양광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게 이런 친환경 에너지는 간헐성이잖아요. 태양 좋을 때 막 이렇게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서 예. 에너지를 막 많이 생산되면 어디다 저장해야 되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시면 중국은 배터리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태양광 이 지별판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도 중국이 세계 1위거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중국의 이런 산업 경쟁력을 도리어 더

0: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자, 라이진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 중심으로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계속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일부 내용을 정부가 좀 양보를 하는 방안이 나온 모양입니다.
1: 네, 정부가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현재 12억 원에서 이제 9억 원으로 줄이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번에 이 계획을 철회를 하고 지금처럼 12억 원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그 말은 이제 종부세 계산할 때
1: 네.
0: 집값에서 12억은 일단 빼고 계산하는 거.
1: 맞습니다.
0: 였는데 그거를 아니야 9억만 빼자라는 쪽으로 바꿨다가
1: 네.
0: 알았어 12억 다 빼줄게 이렇게 된 거라는
1: 네,
0: 뜻이죠.
1: 네. 예. 지금은 이제 1세대 1주택자라면 집의 공시가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2억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을 하는데요.
0: 예.
1: 정부는 이제 실거주 1주택자는 이 공제 금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려주고
0: 예.
1: 반대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이제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줄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0: 똑같이 한 채라도.
1: 네.
0: 네.
1: 그런데 이제 집이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직장이나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를 모두 투자 목적을 지닌 가진 사람처럼 보는 거는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0: 예.
1: 결국 정부는 이 부분을 이제 되돌려서 비거주 1주택자도 기본 공제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0: 그러면 거주하는 분은 12억이었다가 14억 원으로
1: 늘어났는데
0: 맞습니다. 그거는 그냥 또 그렇게 드리고
1: 네 그건 이어가고
0: 사실은 이 집값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오르니까
1: 네.
0: 요것도 요 공제 금액도 조금씩 조금씩은 올려줘야 세금 부담이 안정적일 텐데
1: 네.
0: 가끔씩 세법 개정할 때마다 이렇게 금액 건드리면서 하니까 약간 좀 경직되게 움직이는 점은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게 핵심은 아니고
1: 네.
0: 일단은 반발을 좀 받아들였다는 뜻이군요.
1: 네.
0: 예.
1: 또 부부가 한 채를 이제 공동 명의로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초에는 비거주 공동 명의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이제 한 명당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춰서 부부 합쳐서 8억 원까지 공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공제안 역시 한 명당 6억 원, 부부가 합쳐서 12억 원까지 공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 아, 근데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려고 할 때
1: 네.
0: 그럼 공동명의주택은 12억에서 8억으로 줄이려고 했었던 거였나
1: 그렇죠.
0: 보네요.
1: 네.
0: 공동명의 갖고 있는 게 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이 1주택이고 비거주고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9억을 빼주고
1: 네.
0: 부부가 같이 명의로 갖고 있으면 8억만 빼주고
1: 그런데 이제
0: 그것도 왜 그렇게 했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이상하네요.
1: 네, 근데 12억까지 이제 공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네.
0: 예. 그런데 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옛날 걸로 돌리고.
1: 네, 기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많이 바꾸면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1: 네.
0: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작년 세금보다는 요만큼만 올라가게 해줄게라고 하는 게 일종의 세부담 상한 제도라는 걸 텐데.
1: 네.
0: 그것도 손 벌려다가 되돌린 항목이 생겼습니까 이번에?
1: 네. 세부담 상한은 이제 쉽게 말을 해서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갑자기 너무 많이 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인데요. 현재 이 세부담 상한은 150%입니다. 정확히는 올해 재산세와 이제 종부세 합친 금액이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금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0: 예.
1: 예를 들어서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합쳐서 100만 원을 냈는데
0: 예.
1: 올해 계산된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본다면요. 세 부담 상한이 150%가 적용이 되면서 올해는 일단 150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음흠.
1: 정부는 당초 이 상한을 이제 150%에서 200%까지 높이려고 했거든요.
0: 두 배까지는 내세요, 이렇게?
1: 네. 예. 그러면 이제 방금 사례에서는 이제 2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종부세가 오른 효과가
0: 그것도?
1: 지금보다 더 빨리 반영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 세부담 상한 역시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근데 이게 이 150%가요.
1: 네.
0: 아, 그러면 나는 작년에 냈던 세금보다 하여튼 50%까지만 더 내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뭐 두 배 되거나 세 배 되는 일은 없겠구나.
1: 네.
0: 라는 제도로 이해가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세금 계산하다 보면 안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첫 해만 이렇고 예를 들면 그 100만 원 냈는데 이듬해는 200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50만 원만 내라. 이게 이제 세부담 상한이잖아요.
1: 네.
0: 그럼 그 이듬해는 어떻게 되냐 하면 150만 원에서 또 150, 그 1.5배만 내야 되니까 대충 한 뭐 200 몇십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그게 아니라 첫 해가 100만 원이고 두 번째 해가 200만 원이 됐는데 150만 원으로 깎아줬는데
1: 네.
0: 그 다음 해에는 200만 원 기준으로 일단 부과된 금액 200만 원 기준으로 150%를
1: 네.
0: 계산한 후에 그걸 내라고
1: 네.
0: 한다고 하니까 이게 세 부담은 1.5배가 항상 넘게 되는 그 뒤부터는 그런 상황이 되더군요.
1: 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첫 해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뛰는 것을 한번 눌러주는 효과가 있지만요.
0: 예.
1: 이제 이듬해에는 새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그 다음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0: 뒤부터는 1.5배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죠. 첫
1: 네.
0: 해만 1.5배까지만 봐드리고.
1: 그렇죠. 그래서 새 부담 상한은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라기보다는 세금이 첫 해에 갑자기 확 오르는 속도를 이제 늦춰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0: 동의가
1: 같습니다.
0: 되는데 그렇다면 매년 작년 세금보다 1.5배까지는 안 내게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첫 해만 1.5배까지 안 내게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확확 늘게 되면 이게 무슨 세 부담 상한이냐는 거예요.
1: 네.
0: 한 번만 봐주는 정책이니까 이름을 차라리 그렇게 바꾸든가.
1: 네. 그래서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안이 원상 복귀가 되었지만요. 이제 종부세 개편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자기 집에 사는 이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으로 높이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가
0: 오히려
1: 되고요.
0: 싸지겠네요, 이분은. 이런
1: 네.
0: 분들은.
1: 그렇죠. 또 고가주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공정시장가액의 이제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서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금액을 놀리는 방향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0: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 높이는 거는 또세 부담이 늘어나는 쪽이니까
1: 네.
0: 요거는 계속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하고
1: 네.
0: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바꿔서 될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올릴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리더라도 좀 크게 이것저것 손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국회로 넘어갔다니까 좀또
1: 지켜봐야 될
0: 봐야
1: 것 같습니다.
0: 되겠죠.
1: 네.
0: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중국의 로보택시 기업이 서울에 로보택시 200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데요. 이게 무슨
1: 네.
0: 얘기입니까?
1: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중국 기업인 포니 AI가 국내 자율주행 기업인 퓨처링크와 함께 MOU를 맺고 무인택시 200대를 서울에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MOU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포니 AI는 7세대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퓨처링크, 우리 기업은 이제 국내 사업 운영과 인증, 인허가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국 로보택시 기업이 한국 택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 뛰어든 중국 기업 포니 AI는요, 구글 출신의 이제 제임스 펑과 바이두 출신의 류텐청이 2016년도에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본사는 이제 중국 광저우에 있고요. 미국 나스닥과 홍콩 증시에도 상장될 만큼 아주 큰 세계적인 규모의 주요 로보택시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0: 포니 AI 이게 로보택시라는 게 운전사 없는 거죠.
1: 맞습니다.
0: 무인 택시인 거죠.
1: 그쵸, 무인택시인 거죠.
0: 사실상 자율주행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1: 네, 사람이 타지 않고 바로 이제
0: 손님만
1: 목적지까지
0: 타고
1: 가는 겁니다.
0: 목적지까지 가는 거.
1: 네. 이제 사실 포니 AI가 한국 로보택시 시장에 갑작스럽게 진출한 거는 아닌데요. 2024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이제 퓨처링크 자동차에 자율주행 키트를 장착을 시켜서 이미 9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주행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두는 등 이제 국내 진출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0: 아, 우리나라 길도 다 봐놨다는 거예요?
1: 이미 한번 봐놨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한국에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무인 택시 안 돌아다니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이제 포니 측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이제 우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규모가 크고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택시 요금도 로보택시 사업성을 시험하기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시장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가장 크게 보는 이유로는요. 한국 도로가 포니 AI가 이제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검증받게 제격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0: 왜요, 왜?
1: 이제 서울이 이제 인구와 차량 밀도가 굉장히 높고 골목과 교차로가 아주 복잡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만약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한다면 확실한 글로벌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포니는 해외 진출에 상당히 적극적인데요. 지난 4월에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이제 로보택시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한국 시장에서 돈도 벌고, 그리고 복잡한 서울 도로에서 기술을 인증받아서 사업을 세계로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0: 이거는 이제 포니 AI의 계획이고 우리나라 정부 등등 지자체에서 오케이 허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긴 한 거죠.
1: 네, 아직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고요. 차량 인증과 그리고 안정성 검증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데이터와 보안 문제도 상당히 큰 변수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0: 이게 듣기로는 테슬라 차처럼 네.

0: 완전 자율주행으로만 가는 거가 아니라
1: 네.
0: 자율주행의 정도는 그거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도로 곳곳에도 또 이제 이런저런 신호를 주는 무슨 장치가 들어 있어서
1: 네.
0: 미리 그런 거 해놓은 도시에서만 특히 더잘 되는 뭐 그렇다고는 하더군요. 자랑을 하나 해드리면 제가 요거 몇달 전에 가서 타봤잖아요.
1: 아.
0: 신기합니다.
1: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택시는 있거든요. 이제
0: 예.
1: 강남에 이제 심야 자율주행 하는 택시가 있긴 한데 아직
0: 예.
1: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이제 운전사가 시험 운전사가 한 명씩 타 있는 게 이제 다른
0: 예.
1: 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완전 무인은 아닌데.
1: 네. 위험한 상황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0: 예.
1: 거죠.
0: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거 기술 따라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1: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선실증 후 규제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으로 광주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열기로 했고요.
0: 예.
1: 또 4월에는 실제 시범 운행지구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제 선실증 먼저 앞서서 운행을 하고
0: 예.
1: 후에 이제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했기 때문에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0: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4: 네, 오늘은 청취자 이충재 씨가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계속 갖고 있으면 배당도 두 배로 줍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가를 두 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면 주가도 두 배를 따라가니까 배당도 두 배 받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배당은 두 배는커녕 한 배도 못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실제로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 주식을 두 배만큼 사갖고 보유하면서 두 배 움직이는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으로 주가가 두 배 움직이는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은 실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배당이 없고요.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으로 두 배 레버리지 효과를 거두는 레버리지 ETF는 배당이 나오더라도 그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 중에는 진짜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을 두 배만큼 보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배당을 주면 그 레버리지 ETF도 실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 갖고 있는 거니까 배당금도 받을 수 있고 뭐 두 배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돈을 빌려서 삼성전자 주식 산 거면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ETF 운용하면서 비용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상쇄하고 나서도 배당받은 돈 때문에 돈이 남으면 ETF 자체에서 ETF 분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두 배짜리 레버리지 ETF는 배당도 두 배 받냐 하면 답은 아니다. 파생상품으로 운용되는 레버리지 ETF는 배당을 하나도 못 받기도 하고 또 실제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그 배당을 다 못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답이 모호하지만 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충재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양화대교를 부른 가수 자이언티는 자신의 목소리와 얼굴, 음악 모두가 아주 못마땅했다지요. 목소리를 가리려고 코러스를 과하게 쓰고 늘 선글라스를 쓴 것도 눈빛을 감추고 싶어서고 무대 영상을 봐도 끔찍하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것들이 서서히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더랍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개성 넘치는 목소리고 선글라스는 스타일을 살려주는 상징이고 무대도 경험이 쌓이면서 세련돼지고 나의 미운 면모들 오히려 소중해지는 날이 꼭 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7: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한국 해운사 장금 상선 소유 선박 한 척을 포함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상 보안 분석가들을 인용해 장금 상선이 소유한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소유한 유조선 시드르호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신 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명 등 정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장금 상선은 피격 관련한 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5% 안팎으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4.6%가 오른 배럴당 94.65달러에 마감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5.2%가 오른 배럴당 9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하락하는 등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1%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 주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원하는 이유는 홍보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게 전부라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볼턴 전 부장관은 또 북한이 북방 한계선 너머의 섬 몇 개를 점령하는 식의 행동으로 미국의 개입 의지를 시험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들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전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고 곳에 따라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전에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전라 경상권에 최대 10mm, 충청권에는 20mm 등입니다. 소나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